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번 달 이 우대 활동은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원래는 이런 보조금 나가는 게 흔치는 않는데 또 명절이 돌아오고 우리 이 근해 보신 환우는 오래 쓰면은 여러 가지로 오장육부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결국에 와서는 우리 건강한 뇌를 보존하기 위해서 오장육부의 치료를 동시에 하는 약입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끔 보장하여 드리기 위해서 우리 제약공장 측에서부터 하는 보조금이 나가는 의대활동입니다. 보조금 1,000원씩 나가는 것은 우리 그 제약공장 측에서만 하는 의대활동입니다. 그리고 또 이 Q10도 드리고 이래서 이런 의대활동 있다는 말씀 잘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그 어지럼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시다. 어지럼 증상, 평상시에 항상 어지러워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급하게 아주 급진으로 어지럼증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급하게 어지럼증이 나타날 때는 우리 빨리 병원에 가면 좋습니다. 이게 기시되는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보면은 이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어지럽다가 쓰러지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또 주위가 빙글빙글 거서 싹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막 토하고 식은 땀이 나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면서 어지럼증이 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걸음걸이가 비틀대면서 맑거든 어눌해지면서 머리가 아프고 같이 어지럼증이 나는 증상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 우리 빨리 치료하는 게 우리 후유증을 남기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걸 도둑게 되면은 뇌출혈이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이런 전조 증상이라 말입니다. 먼저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어지럼증은 우리 뇌세포가 죽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미 평상시에 노바이스 빙변이라는 이런 MRI 결과람 있었던 사람들 이 뇌세포가 많이 죽으면서 뇌신경이 전달이 잘 안 되고 이 신경 전달이 잘 안 되면 그런 거리라 많이 됩니다. 비틀대고 이러던 분들 우리 이런 그 어지럼증을 겸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저희들 건네 보신 환을 쓰게 되면은 자꾸 쪄가면 어지럽던 사람들 귀도 잘 안 들은 사람들 그 다음에 눈이 이런 사람들 눈이 같이 뿌옇고 눈이 이 물체가 두결로 돼 보이거나 얼른 되거나 이런 증상들을 겸하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자나 걸려왔는데요. 링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네. 나도 지금 나 공식에 부서 있으면서 그냥 피곤급이 앉아서 그런지 머리 늘상에 싱하고 정신이 안 나고 머리 세게 아픈다 어떤 때막 다 막 터진 것처럼 이렇게 아픈

0: 때다.
1: 네.
0: 그러면서 또 기억력도 많이 자꾸 상실되고 무서워 자꾸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미 보시만 먹었는데 저는 한 반년 동안 먹었는데 요즘엔 효과가 좋습니다.
1: 예.
0: 요즘엔 또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정신도 안 나던 게 깜빡깜빡 자꾸 잊어지도 못 기억력도 많이 돌아오고 머리 아프지 않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전 얘기면 귀에 쏘지 한 소리 세게 나는지 병원에 물어보니까 나 콩팥이 허해서 그렇다면 이랬대다.
1: 예.
0: 그래 그런지 소리 저녁에 턱 늦게 하면 어떻게 무슨 전기 소리 난다 했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그냥 낡은 소리에서 나는 소리 난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 소리에서 나더라 말고 그런 전기 소리 같은 게
1: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바쁩니다.
0: 예, 자지 못하겠어. 네. 신경 영면에서 자지 못한데 그 소리 나가
1: 정신이 안 나죠.
0: 예, 자지 막 난다. 아, 그러니까 나 그래서 지금 이거 뭔 게 그것도 뭘까 지금 요즘에 내 많이 좋아져서 어서 술 뭔가 소리 덜 난다.
1: 네.
0: 그러니까 잠을 좀 잘 잔다 요 시간에는.
1: 예.
0: 그리고 소변도 잘 나가고 혹시 나간데도 소변 색이 또 진하고 오랫동안 있다는 또 진한도 잘 나가지 않을까나 냄새 많이 나고 거품이 많던 게 그것도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0: 그리고 눈성이 어찌 난 여리신지 그냥 눈이 깔깔하고 그냥 눈이 침침할 쓸때다. 근데
1: 간절이신 사람들
0: 예. 근데 이것도 지금 많이 해결돼서 눈이 슬 깔깔았습니다. 저는
1: 그렇죠. 간 콩팥이 직접적으로 줬습니다.
0: 네. 그때 줬을 때다. 그래도 더 좋은 건 뭘 줬는가 하면 이 변비로도 해결됐다 이거 먹은 게.
1: 그렇습니다. 오장육부의 기능을 높여주기 때문에 음양 평형이 잡아지고 몸에 진액이 돌면은 변이 자꾸 장도가 마르던 사람들 그렇게 해결되면은 변비가 잘 해결됩니다.
0: 네. 그래 지금 변비 체질이 좋지. 그럼 날마다 어제 먹으니까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알린다. 여기 앞에 다 나와 꼬질이 불편하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래 지금 다리에 많이 내도 하고 기운도 나는 게 알린다. 그리고 이러면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 오늘 또 먹자고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
2: 네.
0: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우지름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느 일정 정도 내시 있는 분들 어지럽다 얘기를 달고 삽니다. 어지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눈도 아물아물 잘 안 보이고 우리 백내장이란 진단을 받은 적도 있고 눈앞이 뿌옇고 물체들이 두 개 돼 보이고 아니면 중간에 우무각에 들어가 보이고 이게 다 우리 그 눈이 암울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도 지금 건여바시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네.
3: 머리가 항상 아프지, 어지럼증 나고 가슴도 둥거리고 경력도 없고 해서 지금 건여산세님 강의를 듣고 지금 건여바시안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에 혈압이 온정되니까 예, 어지럼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3: 예, 겨우 심장도 많이 좋아지고 다크 깜빡깜빡 하면 경력 없던 게 경력이 많이 좋아진 게 알립니다. 지금.
1: 예.
3: 예. 겨우 이거 콩팥이 좋지 않아서 예, 소변 차수도 많고 소변이 시원히 다 나가지 않고 하니까 화장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잠을 자지 못하고 했는데 지금 이 약 쓴 다음부터 예, 그 뭡니까 소변이 시원히 잘 나가네. 예. 저기 하루 전에 지금 한 번밖에 안 입는다 지금.
1: 네.
3: 네. 그러니까 예, 잠을 잘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거뿐하고 머리 마가지고 지금 정신 나는 게 알린다 지금.
1: 그렇죠.
3: 예. 여하튼 생활밖에 이 약수 여름에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지금 오늘도 배달받아 계속 쓰자 그런다.
1: 네. 요즘 우대 활동이 좋습니다. 또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이 있고 약에서 약도 두드리고 주식도 드리고 합니다. 예. 예. 매절이 기워나서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3: 네. 예. 우대 활동 좋을 때 오늘 뒤에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1: 네.
3: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이 세포가 죽어나간다는 게 이게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네가 건강해야 우리 살아도 산 것 같고 또 이 뇌 신경 전달이라든가 이 기억력뿐만 아니라 모든 이 대뇌 중추 사령부가 머리에 있단 말입니다. 머리에 보면은 우리 선징 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주 시포라는 게 있고 뇌 세포도.

0: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런 신경 문제, 그 다음에 기형적 문제, 다 우리 대뇌세포가 건강해야 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2: 예, 저도 지금 건재 보상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썼는가 하면, 아, 이 고리가 항상 신나면서 혈압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그러면서, 그래서 소리도 좀 소리 자꾸 나지. 어쨌든 증상이 많다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 썼는데, 이거 써서 얼마 안 돼. 벌써 한 10날 되니까 벌써 이 혈압도 좀 더 클 바도 없고, 그리고 좀 혈압이 그 잠이가 또 잘못 자던 게 지금 잠이 잘 온다만. 그러니까 어쨌든지 이 고개라면 이 약 쓰면서 옛날에 저 약 쓴 데는 영 잠을 할 텐데 지금 잠 당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소변이 나사진 기약이 남아 지금. 예. 한 소변은 벌써 이제 한 달 되니까네 이게 조금씩 나사진 기약이 남아 지금. 그러니까 아주 나사진 기라니까네 완전히는 안 된다.
0: 소변이 잦다, 소변을 받아 시원하지 못하다, 심지어 소변에 단백이 나간다. 혈세포 나간다 이러던 사람들 그게 싹 없어지는 약입니다.
2: 예, 글쎄 나도 그래 다른 사람들도 듣고 그랬는데 확실히 이게 소변 문제가 또는 약이 나오면 지금 그러니까 여기 내게 맡겼다고 지금 그리고 기억력이 또 지금 이게 도와주는 약이 나와서
0: 예.
2: 어쨌든 이 약이 어쨌든 내게 맞으니 나는 이 약을 계속 아마 좀 꾸준히 계속 써야 되겠습니다.
0: 꾸준히 계속 쓰게 되면은 실면증이 있던 사람들은 물론 기억력 감퇴증 심에 이미 걸려서 초기 고생하는 사람들 전문 치료하는 약입니다.
2: 예, 그렇습니까?
0: 쓰십시오.
2: 예, 그럼 예, 잘 알았습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런 뇌세포에서도 우리 뇌라는 거는 사령부기 때문에 정말로 별난 구조가 다 있다 말입니다. 우리 도파민을 분비하는 흑질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중뇌, 소뇌, 그다음에 전두엽 이런 모든 부분에서 뇌도 조그만 것 같지만 그 하는 일이 다 딸로 자기 일이 다 딸로 있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3: 예, 건예보세요. 환우 선생님 강의하셔서 지금 우리 현재 두 분이 지금 쓰고 있는데, 저는 어째서 뭔가 이 뭔가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그 다음에 콩팥이 좀 좋지 않는지, 어쨌든 허리 앞부분에 예, 소변이 조금 더 풀이 나갔다 만다. 근데 그게 한 스무 나무가 이렇을 때다, 선생님. 이제 한 40일 먹었는데.
0: 그 가슴 두근거린다는 거는 이 약수는 바로 났습니다. 사인 원지령골에 이런 사인 이런 약이 들어가나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짜증나고 잡으름 하고 누군지 쫓겨온 것 같다. 이거는 이 약에서 대부분 치료 다 봅니다.
3: 예, 그 두 가지에 콩팥이하고 이 심사에 구역질 때까지 하수나무가에 그 다음에는 소변이 더 풍이 없어지고 심사에 별에 자꾸 좀 두근거리고 긴장한 감이 느껴지는데 편한 앞대다 한숨이 나서 40일 썼는데 영조수 너무 든든한 감이 나는 게 영 편안하게 마음도 편안하지 제 거울이 좀 빈두통이 좀 아팠습니다. 근데 빈두통이 아픈 게 이렇게 좀 처음에 한 4월 먹고 또 아프고 예, 또 4월 먹고 또 아프고 이렇던 게 그 다음부터 뭐를 먹을까 이 아직까지 지금 떼어야 난다 약이 약 영조수입니다. 빈두통 영조수입니다. 그러니까 예, 정신 조금 나고 기력이 나고 그러니까 나 그다음 조금 예 저녁에 마음 편안하니까 잠도 좀 용인들이 오면서 이렇게 서로 잠 오는 것 같은 용 좋습니다. 지금 편안한 게
0: 이제 우리 오빠도 약이 많지 않습니다.
3: 예, 첼레스에 어때 그렇게 약이 확실히 좀막 곰팥이 세게 돈다네 그렇게 돈 약 참여한 거 다 써도 알다시피 이게 처음에 반에 네 번 다섯 번 오는데 한 두 달 반 썼는데 어제는 두 번 그거 만에 두 번 한 번 이렇게 눈나 서면 본단다 그러니까 아, 이런 약은 좋은 약 처음 봤다. 이번에 또 싸겠단다, 또, 예.
0: 네. 우리 활동도 있고 하니까, 예. 참가하시죠.
3: 예. 예.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종합적인 이야기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뇌가 건강해지자면 그것보다 먼저 오장육부가 건강해야 되고 오장육부 중에서도 콩팥이나 간이

0: 건강해야 되는데 간하고 콩팥이 건강하자면 꼭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1: 네, 땀뿐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네, 저도 건강 보신 한 수 없으면 이제 한 달 조금 안 되겠었는데 이거 쓰니까 소변 전이 이전에 보고

0: 뒤에서 소리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암울되고 이런 데 전문 씁니다. 네. 그게 예, 그런 치료에 확실히 효과가
1: 이 콩팥을 돕는 약이 제법 최고약인데 그래 이번에
0: 그렇죠.
1: 활동하니까
0: 그렇죠. 전문 불선하는 예. 약이니까
1: 예. 예. 예. 이번에 싸서 계속 쓸 예상입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예, 수고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때문에 평상시에 항상 어지럽다거나 귀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눈이 뿌옇다거나 이럴 때 우리 다 이런 증상을 오래 두게 되면은 뇌세포가 죽어나가기 때문에 전문 뇌를 건강하게 하고 부선할 수 있는 약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증상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입니다. 때문에 그녀 보시오한 우리 그 현웅에다 똑똑히 썼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눈이 암울대고 잠이 아이오고 허리 다리가 시큰대고 그 다음에 기억력 감퇴증이 있고 신경문란이 있고 신경문란을 치료하는 약이 그렇게 너무 많진 않는데 우리 이 약은 실면증을 비롯해서 각종 신경문란 이 방면에서 가슴이 두근대고 눈인데 계속 쫓기는 것 같이 불안하고 그다음에 좀 쪽황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신경계통이 문란으로 생긴 병 역시 우리 건네보시환을 추천드립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무대 활동 진행 중인데요. 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비어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딛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8월 중순이네요. 푸르던 여름의 햇살과 함께 벼이삭이 조금씩 누렇게 익어가고 초저녁 바람에는 어느새 가을의 첫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움이 채 가시지 않는 지금 우리는 더위와 함께한 많은 추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르익어가는 계절만큼이나 감동과 흥겨운 에너지를 선물해줄 가요들을 마련했는데요. 첫 곡으로 강화리진화의 칭찬하며 삽시다로 시작해봅니다.

리하경 작사, 김창근 작곡의 칭찬하며 삽시다를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요 진달래 피는 고향을 부른 리호원 김향월 가수는 아기자기하면서도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이 노래의 생기와 발랄함을 더해주었습니다. 진달래꽃 피던 그 시절의 향수를 두 사람의 따뜻한 화음에 담아 함께 들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세상 모든 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죠. 평범했던 하늘도 더 파랗게 느껴지고 스치는 바람마저도 포근하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가슴 따뜻한 선율이 마음 한켠을 적셔주는 노래 오직 너 하나만을. 이 노래는 그런 간절하고 순수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남녀 듀엣 가요는 각자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서로의 호흡을 맞추는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안녕수 마법자 두 분은 실제 부부 가수인데요. 서로의 장점을 살려주고 배려하는 모습에서 최고의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부른 히트곡 한삼백년 살아볼까 한오백년 살아볼까를 전해드립니다. 허동철 작사 방권을 작곡의 이 노래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박보광 황영애 가수가 부른 이 밤도 다른 둥글다. 이 노래는 지난 세기 90년대를 대표하는 남녀 듀엣 가요성의 대표적인 한 수라고 보아지는 두 가수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가사와 멜로디 속에 담겨진 이야기를 진솔하게 잘 풀었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기자 작사 한병락 작곡의 이 밤도 다른 둥글다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서 달콤한 사랑의 감정이 녹아드는 노래, 김원 작사 황규욱 작곡의 숙명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우리의 모든 감정이 둥글게 맞물려 결국 서로의 운명이 되어가는 과정을 두 가수의 섬세한 호흡으로 그려냈습니다. 김상훈, 김선희의 이 인상으로 함께 들어보시죠.

사랑은 길과 같다고 합니다. 때로는 평평하고 포근한 길도 있고 때로는 가파르고 험난한 오르막길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숨을 맞추며 걸어갈 때 그 길은 비로소 사랑의 길이 되는 거겠죠. 박장길 작사 박찬일 작곡의 부부 사이는 추나추동을 한초로 조미란의 인창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허강일 작사 로찬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리상길 차미령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프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어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봉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에 기록이 된 중풍 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보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삼효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요추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학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새로 성급한 황진수산타이쉐베캉의 두 가지학 조합입니다.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섯 세트에는 세 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2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10세트에는 8세트를 더 드리면서 우리 10세트부터 공장 측에서 더 주는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 혈배강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 혈배강 10곽을 더 드립니다. 네. 어째서 더 드리는가? 기실은 우리 그 약을 받아보게 되면 이 황진수산타의 혈배강 여기면서 혈배강을 많이 먹게 됩니다. 혈배강은 전문 우리 관심병 혈질이나 차주고 또 전문 우리 심들이 고르지 못하고 심장이 항상 바빠나고 특히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주는 게 혈배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평상시에 혈압이라 하면 막 높아질 때 원래는 정상적으로 놓고 말하면 아침 저녁으로 한 알 내지 두 알씩 잡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혈압이 높아질 때는 또 두 알 더 잡숴야 됩니다. 많이 잡수는 사람들 하루에 막 열 알씩 잡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심장이 빨리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황진수산타에는 원래 한 통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게 줍니다. 그래서 황진수산타에는 말 그대로 황금보다 더 귀한 이런 중약재 유효 성분 이걸로 구성됐고 그리고 수안이란 건 혈전이란 수안입니다. 그리고 타이란 거는 제일 작은 분자 펩티드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공농 주치에도 명백하게 다 썼습니다. 우리 중풍을 내서 탄화에 왔거나 반신을 잘 쓰지 못하거나 언어장애 오거나 말할 맥이 없거나 입관운이 빗으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 다 치료한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든 우리 중약제를 이 처방을 보게 되면 모두 45가지 중약제로 구성됐습니다. 예, 대단히 큰 처방이죠. 그래서 우리 15세트에서 하는 분들은 15세트를 더 드리면서 오늘이 결정해 사겠다 하는 분들 혈배강 10곽을 또 더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면은 또 침구가 따라갑니다.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있는 분들 제가 침을 고루고루 다 놔드리기 때문에 시간 오래 걸리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왕청에서도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무슨 뭐 매일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능히 우리 침 맞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침료법은 우리 고대로부터 내려온 게이기 때문에 침이가 따라가게 되면 약 효과가 고브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약 처방이 좋은데다. 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약을 사고 안 사고 먼저 떠나서 먼저 제한테 와서 진단해보세요. 예, 그래서 생각 밖으로 진단이 틀릴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확한 이런 진단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기차역전지 않습니까? 마승캔 우기병원 2층 중의과에 찾아오면 됩니다. 오기 전에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환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무턱대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88-0018번 먼저 전화치고 예약하세요. 예, 그리고 또 오기 불편하다 하는 분들은 직접 저를 바꿔줘도 됩니다. 그럼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약을 사고 안 사고 먼저 떠나서 쓸데없는 돈 팔지 말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젠데병 보이고 그리고 자기 생각과 맞다 이렇게 되면 신심 있다 하게 되면 접어들고 네, 신심이 없다 하게 되면 그래서 아무 일도 없던 일로 생각하고 숙지나가도 일 없습니다. 예, 요새 전화 오는 분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필경 제가 이 항업에서 20몇 년 동안 환자들을 병을 받으러 있겠지 때문에 기본상 연변의 환자분들 저를 모르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10년 전에 저한테 병 보이던 사람들도 지금 찾아와가지고 다시 저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돌고 돌고 해도 그래도

0: 전세 진단 받아봐야 되겠다 이래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288-0018번 일단 전화치세요. 그래서 우리 황진수한테 혈배강원은 强强联手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약광학도 직접 거기다 썼습니다. 앞면에다는 황진수한테라고 쓰고 뒷면에다는 혈배강이라고 썼습니다. 예, 두 가지 약이 다 과학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45가지 중약제는 기본상 우리 오장육부를 도와주는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 다 포함되는 약제들입니다. 그리고 500돌든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500돌든 제일 작은 분자입니다. 이런 작은 분자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크게 나누게 되면 모두 네 가지 처방입니다. 하나는 기혈을 보충해주는 그 안에서 기를 보충해주는 사군자탕 사군자탕 기초상에서 두 가지 약 더 가하게 되면 육군자탕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이거는 잠만 피를 우리 혈을 그러니까 기를 보충해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물탕, 쓰우탕이라는 게 이게 전문 피를 보충해주는 겁니다. 혈이. 그래서 이거는 경전방입니다. 경전방이라는 거는 더 개변할 필요 없다고 뜻입니다. 이미 몇천 년 동안 전해오면서 이 몇 가지 약재가 딱 정확하다 이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개변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합해서 우리 팔진탕이랍니다. 四君子汤하고 四物汤 네 가지 약 합해서 8가지 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八珍汤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방이가 부양황우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고대로부터 전문 중풍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뭐 당화에 왔거나 소아마비 증상이라고 있거나 이게 다 부양황우탕 가지고 다 치료합니다. 그래서 이 부양황우탕 안에 처방 어느 약재를 많이 넣고 적게 넣고 이거는 우리 환자들이 이런 증상에 따라서 이거 개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첸정산이라는 겁니다. 신경을 수복해주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유명 처방입니다. 이것이가 입관원이 빗뚫어 올라갔거나 반신을 잘 쓰지 못하거나 이런 데 쓰이는 처방입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우리 가정에서는 혈배강을 오랫동안 썼습니다. 꽤 네. 많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황진산 타일을 정말 이전에 쓰다가 그 지나서 쓰지 못하던 것이 이번에 합격했으니 그 효과가 몇 배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0: 그때는 그 약이 네. 원료가 따라 못 가기 때문에 환자분도 네. 아시다시피 우리 이 약은 아무 약이나 갖다 쓰는 게 아닙니다. 몽땅 천연약재를 갖다 쓰기 때문에 생산이 미처 따라 못 가가지고 끊어진 겁니다. 예, 이번에 다시 이렇게 생산하게 됐습니다.
2: 예. 예, 그래서 예, 이 황진산 타이가 같이 있으니까 약효가 예,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0: 네.
2: 이 특히 황진산 타이는 예, 특히 혈병, 관절병, 모든 오장육부병을 다 한 단꺼번에 다 치료될 수 있는 이런 약이 됐어요. 특히 40종이란 천년 명약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또 네. 가장 작은 분자 500돌 된 세계에서 가장 작은 500돌 된 초분자로 네. 구성되어 그런지 약효가 더욱 빠릅니다.
0: 네.
2: 저도 예, 우리 가정에서 저는 나이가 올라가면서 이전에 단종으로 되는 약을 많이 썼지만 그저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 두 가지 약이 조합을 이랬으면서 다른 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혈을 보충하는 약을 따로 쓸 필요도 없고 소화가 안 되는 약을 따로 쓸 필요도 없고 예. 그다음에 관절에 대한 심리 혈관에 대한 이런 약을 따로 쓸 필요도 없어서 이 정말 혈배강하고 황진산 타이는 정말 중풍에 대해서 아주 빠르고 중풍에 대한 그 병증의 범위가 높지 않습니까?
0: 그렇지.
2: 높지 않습니까? 예.
0: 그리고 약 이름부터 황진산 타이는 크게 썼습니다. 펜탄후연왈. 그러니까 우리 펜탄 반신이가 탄화에 왔거나 이것을 후연 회복해준다 이런 이름은 나온 게지 않습니까?
2: 예. 네, 그랬길래 여기도 똑똑히 이렇게 나도 보고 있는데 펜탄후연왈웬사다웬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똑똑히 쓸지 않습니까?
0: 그렇지.
2: 그러니까 이 약과의

0: 쓴 것과 공동조치가 선생님 얘기라고 또 여러분들이 수구소리 서로 분생하는 거 들으면서 정말 이 학원은 이 공동조치와 선생님 이야기라는 거기 딱 부합되고 명실이 부합되는 이야기라는 거 날마다 쓰면서 귀에 잘 알고 있고 예. 네. 그 검증된다는 거 항상 느끼면서 가장 좋은 명약이라는 거 완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중풍이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이런 혈병에 대한 이것이 이 방면의 치료가 더욱 잘 되고 예.
1: 네.
0: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예, 선생님도 항상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중년인들이 이 가진 병증을 치료하는 데는 이 황진산 대가 대배강이 가장 좋습니다.
1: 네.
0: 예, 탄환 됐거나 치료하게 됐거나 입이 비뚤어졌거나 무슨 중풍 후유증이 정말 좋습니다.
1: 집에 아버님도 지금 중풍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예.
0: 예, 기력도 심장 주절하라는 것도 아예 하고 심장병도 네. 다 좋아졌지 그만 선생님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서는 혈배관과 그 승급된 이 그
1: 황진쌍탈이
0: 아 황진쌍탈을 계속 쓰면서 그러느니 정말 선생님께 감사드려 좋은 약을 알선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우리는 여러 가지 선생님이 소개하는 약을 거진에 다 쓰고 있습니다.
1: 네.
0: 선생님 오늘도 저는 전화 되고 그 다음에 신체 건강에 두 분 선생님 다 주의하고 우리 중천년들께 더욱 좋은 약을 좋은 치료 방안을 계속 하면서 건강을 찾게 하기 때문에 신체에 꼭 주의할 것 바라면서
1: 네.
0: 선생님 고맙습니다.
1: 같이 건강합시다. 예, 건강하세요. 예.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3: 저는 예, 황진산 산타일을 안색이 썼습니다.
1: 예.
3: 예, 우리 집에 형님이 평시에 중풍이 와가지고 반신 잘 못 쓰고 예.
1: 네.
3: 입도 좀 삐뚤어지고 손도 안으로 구부러들게
1: 시작해서
3: 되게 불편했습니다.
1: 응.
3: 그리고 나도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1: 네.
3: 예, 기관직 천식도 오고 해서 저혈이 난다 하면 목이 마르고 어지럼증이 나고 예.
1: 네.
3: 머리가 아팠습니다. 예, 숨이 찬 건 물론이고 자꾸 맥이 없는 게 바쁩니다.
1: 네.
3: 예, 밥맛도 없고 잠잘 때는 항상 숨이 차서 창문 열고 통풍시켜야 됩니다.
1: 네.
3: 낮에는 소면이 그래도 좀 적은데 밤만 되면 반 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드나들고 나면 정말 누워서 일어나기도 싫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발이 붓긴다 하면 예, 신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새 신고 다닐 수밖에 없고요.
1: 예.
3: 기억력도 너무 안 돼서 금방 밥 먹고도 무슨 채를 먹었든지 생각이 안 나.
1: 네.
3: 예. 거기다 손이 자꾸 떨려서 연필은 커녕 밥 먹을 때 젓가락도 제대로 움켜쥐지 못했습니다.
1: 네.
3: 예. 그러던 참에 선생님이 강의하신 황진산타하고 혈배강 같이 먹고 친구까지 결합한 게 지금은 밥도 맛있고 맥이 납니다.
1: 네.
3: 예, 기억력도 좋아지고
1: 기억력 좋아집니다.
3: 설사도 예. 아야 합니다.
1: 네.
3: 예, 소변도 정상으로 돌아와 가지고 예. 잠도 잘 자고 붓긴 것도 다 내리니까 신발도 제대로 신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네.
3: 예, 정말 황진수한테 감사드립니다.
1: 네. 예.
3: 그다니 뭐 요새 이야기 값이 오른다든지 오르기 전이나 이야기 좀 부지미 자만해 놓고 먹어야겠습니다.
1: 아, 값은 이미 올랐습니다.
3: 예.
1: 그래서 지금 한 세트에 980원으로 나온 건데.
3: 예.
1: 그래서 우리 활동 좀

0: 100인분과 같이 또 나눠서 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1: 예, 예.
0: 침도 또 12번 놔드리고 오늘이 결승하는 예. 분들도 혈배강 열곽 또 더 드립니다.
1: 아.
0: 예. 그래서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리고 견정산 이게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서방이가 뭔가 생매금이란 겁니다. 승마인 승마인은 그 임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그 관신 승마이완 이렇게 썼습니다. 큰 이름으로 약 이름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 우리 관심병이나 신저통이 생겼거나 또 심줄이 고르지 못하거나 우리 이때까지 써본 분들을 보게 되면 심장 주자라면 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나도 이전에 방송 들으며 보니까나 세력 승급한 이야기 나왔지 않까요?
0: 예, 예.
3: 예, 나도 이 황진산 타이도 옛날 한 1년 반 전이 되는가?
0: 네.
3: 그때 쓴다네, 이거.
0: 맞습니다. 그때, 예.
3: 예, 썼다가 기다리라 못해. 약이 예. 끊기는 바람에.
0: 예.
3: 그때 전에 예, 어렵게 이 약을 선택했다 말인다, 예.
0: 네.
3: 예, 어떤 약을 선택했으면 좋겠는지 모르다가 그리 방송에 내 들은 게 그 어느 그런 자식분이가 아버지가 그런 무슨인가 침대에서 누워있는 환자가 이 약을 쓰고 서리
0: 네.
3: 일어나서 이 걸음 걸른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단
0: 예,
3: 말입니다.
0: 예,
3: 예. 예, 그래서 내 그때 당시에 이 황진산타에 선택했다 말입니다.
0: 네.
3: 예, 그런 게 써 몇 달을 써보니까 나 쪼숙되다 그랬는데
0: 네,
3: 약이 끊겨서
0: 예, 예.
3: 한동안 그 한 약이 들어오모와서 그냥 기다려도 들어오모와서
0: 네.
3: 후에 끝나면은 예 그래 내 후에 끝나면 선생님께 찾아가 또 다시 진단받고 혈배강 선택했대니까
0: 네.
3: 예 그런 게 이 두 가지를 쓴 게 이 두 가지 약이 정말 다 좋은 효과 본다
0: 네.
3: 예 이게 이번에는 이렇게 동합성 떡으로 나왔다니까 또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지 예,
3: 예. 무슨 정말 이래 몸 4시까지 약이 15,000가지 약이
0: 제일 큰 조합입니다. 예,
3: 예 큰 처방을 나왔을까 나야 정말 이번에 거는 정말 훌륭하겠더라 말입니다. 예,
0: 네.
3: 예 원래고 두 가지 약에도 용초챙간에 다 써가서
0: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도 이 같이 나왔으니까 나네 너무 좋으니까 나 이야기 나왔으니까 나네 우리 딸이 시험 아이도 있잖아. 예.
0: 네.
3: 권고했단 말입니다. 이 약도 써보는 게 어떻게 하는가 하고.
0: 네.
3: 예, 어제 그랬는가, 뭐, 우리 그런 사돈은, 이 권만 주자라 한지, 이제 딱 석 달이 남다. 5개를 했답니다.
0: 네.
3: 예, 그런 게, 주자하기 전에 보다 조금 낫단 갔을 때다. 예.
0: 네.
3: 그래, 영 고통스럽게 지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예. 그 다음에는, 그 갑상선, 그것도 있을 텐데, 이 목이.
0: 갑상선이.
3: 예, 그리고 자꾸 이 모기가 이제 자꾸 잡아당긴단 같습니다. 이 목소리가.
0: 맞습니다. 예.
3: 예, 그리고는 맥이 없고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어쨌든 예, 온몸이 불편하다면 이랬다. 그래서
0: 네.
3: 한번 예, 내 대신해서 날 내보고 선생님 보고 물어봐 달라더라 말입니다.
0: 네. 지금 예, 소개해서 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3: 예,
0: 그리고 우리 이미 심장주자람 한 분들이 그 햇대에서 예.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환자들을 보게 되면 심장주자 4개 했는데 그 심장주자 뒤끝에 여러 가지 뭐 타딘카이람에 아스피린이람
3: 예.
0: 계속 평생 달고 있어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3: 예,
0: 이런 약들이 별로 뭐 혈전이 생기는 건 막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서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병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주자한테 그거 쓴 데서 막히지 않는 게 아닙니다. 또 막혀가지고 병원에 가서 또 셀로 바꿔야 된다. 예, 이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난 연세 많은데 어선 바꾸지 못하겠다. 이런 정도로 된 분들도 우리한테 찾아와서 지금 이 황진산타의 쉐베캉 쓰고서리 지금 좋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쓰게 되면 주자란 뒤끝에 이런 서약들을 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고서리 우리 이거는 오장육부를 다 다스려주기 때문에 네 가지 큰 처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 예.
0: 우리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약이 또 들리고 우선 또 여러 가지 심리혈관 질병에 대한 거기 그 공능 조치에 또 명백하게 다 썼고 할까나
3: 예.
0: 예, 이걸 쓰는 게 엄청 좋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내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 곳에도 그 이때 고정 주사를 하기 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주사한 후에 이 지금 그 서약을 먹어 그런지 이렇게 혈관이 싹 터져서 있잖아.
0: 맞습니다. 예.
3: 예, 모세 혈관이
0: 혈관 자꾸 터집니다. 예.
3: 터진 게 이렇게 손바닥 많이 높이 이렇게 그 배에도 나오고.
0: 예.

0: 우리의 몽드보처럼이
1: 예, 그렇단다.
0: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아마 서약이 문제겠다고 모두 자식들이 이랬단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예.
1: 예, 선생님들 가보셔도 외국에 있으니까 가못 보셨나.
0: 그렇죠. 예.
1: 예, 그래 내 대신해서 물어봐주고 그래 그래서
0: 됐다. 부채소는 되시면 예.
1: 예, 그래 부채소에 된단 말입니다.
0: 예.
1: 이 이거 좋은 이야기 나왔으니까 나 내 한번 써봐라 했지게까 나 우리 사촌도 우리 딸이 말해 나서리 우리 어머니에게 다 써본 이야기라고 서리
0: 네.
1: 예, 그래서리 그래서리 우리 사촌도 얘기 이런 이야기 다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게 하도 바쁘니까 나
0: 바쁘지 않고 예, 바쁘거나 믿지
1: 네 바빠서 이 잠도 못 쉬고 지네 고통스러워 행편없답니다.
0: 네.
1: 예, 그래서리 나도 이 이야기 쓰고 나니까 나 영 좋더라 말입니다.
0: 맞습니다.
1: 나는 집이 예. 예. 나는 나도 영 엄중한 사람이니까나 우리 딸이 싹 말했단 말입니다.
0: 네.
1: 했는데 예 이때 나는 해도 다 갈라터지고 예. 그런 게 그런 뭔가 그것도 싹 나섰지. 그다음에 머리에서 땀이 나는 것도 다 나섰지.
0: 네. 아이,
1: 입안에 마르던 것도 다 났지. 오지럽고 머리 아프고 뭐 어떻게 말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픈 게 너무 많아요.
0: 아, 예.
1: 예, 그 그리고 우울증도 있었으니까.
0: 네.
1: 그거는 무슨 없어서 너무 좋아져서 자꾸 얘기를 하겠지가 내
0: 네, 여기 매우 중요한 울금이라는 약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1: 예.
0: 울금이라는 약제는 전문 우울증 환자들한테 쓰는 약입니다. 예.
1: 그래 그런지 정말 제일 좋은 약인다. 내 정말 써보니까
0: 네.
1: 제일 그런 효과 빠르고 예.
0: 네.
1: 나도 심장이 되게 나빴습니다. 내게 가슴이 그 아프던 게 그 다 그런 증상이 그 다 사라져서 없습니다.
0: 예.
1: 예, 그래 내 너무 좋아서 이래 소개를 한게 그러면은 싸서 부채주겠습니다. 예.
0: 예.
1: 예. 예. 감사합니다. 약이 너무 좋아서.
0: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럼 상세히 보게 되면 예, 우리 일단 먼저 혈전을 녹여서 내보내줘야 됩니다. 혈전 녹이는 약제들 단삼, 삼칠, 홍화, 전궁, 타월 이런 약제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간신 부주, 간 곰팥이 허해가지고 우울증이라 맞거나 예, 이런 분들한테 좋은 진저울함이 울금이람 이런 약제들 또 들어갔죠.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0: 네. 예.
3: 두 분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3: 예, 전 혈배강 쓰는 환자인데 옛날에 황진산 타이즈 썼댔습니다.
0: 네.
3: 그러다가 거기 끊기는 통에 혈배강 쓰고 있다가 이번에 황진산 타이 오니까 나
0: 네.
3: 얼마나 정말 다행이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0: 예.
3: 예.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예.
3: 예, 제가 중풍 두 번 맞았는데 머리 항상 어지럽고 메스껍고 밥 먹어도 깨끼고 물 마셔도 깨끼고 정말 바빴습니다.
0: 네.
3: 예, 말을 항상 얼무리고 생각과 말이 항상 다르게 나가서
0: 네.
3: 예, 그래서 정말 옆에 사람들은 많이 웃겼습니다.
0: 네.
3: 예, 눈도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 어렴풋이 보이고
0: 네.
3: 눈이 그러니까 나 정신이 언제 맑아본 적이 없습니다.
0: 네.
3: 예. 어디 가나 하품만 닦고 나오고 다불기만 하고
0: 네.
3: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우리 아바의 그 파키슨병 진단까지 받아놓을까나 걸음걸이가 항상 넘어질 듯 불편하게 쩡발걸음질하고 예.
0: 네.
3: 그리고 밥 숟가락 제대로 쥐지 못해서 식사 대접은 내가 계속 그래도
0: 네.
3: 아픈 몸을로 시켜야 했습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칫솔질하고 뭐 어제도 입 옆으로 춤 흘리고 무릎 흘리고 하면서 정말 사는 게 그저 정말 막막했습니다.
0: 네.
3: 예. 두 분 다 환자다나니까 뭐 살림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러던 차 선생님이 황진산 타이 왔다고 하니까나 아 이게 정말 명약이 이번에 들어왔구나
0: 네.
3: 이거 믿고서를 꼭 써봐야 되겠다 해서 황진산 타이하고 혈배강 같이 쓰면서 친구로 결합했습니다.
0: 네.
3: 친구에서 많은 회원 받습니다.
0: 네.
3: 지금은 어지럼증 다 나고 음식을 넘길 때도 살에 걸리지 않고 눈도 맑아져서 잠도 제 시간에 딱딱 잡니다.
0: 네.
3: 깨고 정신이 난다. 다음 달 가니까나
0: 네.
3: 우리 영감이 우리 영감도에 두 손으로 어선 덜 떨고
0: 네.
3: 걸음걸이도 많이 좋아졌어요.
0: 많이 좋아졌죠.
3: 예. 예. 여실금 때문에 난 기저귀까지 찾댔는데 기저귀를 어선 뽀서 되졌습니다.
0: 예.
3: 예. 이런 데서 해결을 많이 보니까는 어디를 다녀도 걱정 안 합니다.
0: 예.
3: 예. 옛날에는 좋다는 게 하고 많이 썼는데 돈은 돈대로 다 팔고 그래도 혈배강이 천연약재 돼서 그런지 완전히 털립대다.
0: 그렇게 굵은 기름 먹으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차
3: 예,
0: 나오는
3: 글쎄. 게. 그래서 이번에 항진산 타이를 좀 어떻게 많이 예약해서 친구 그거 많이 예약해야만이 친구도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5 예. 세트부터 우리 친구가 따라가면
3: 아 예. 그렇죠.
0: 네.
3: 그래서 이번에 항진산 타이하고 혈배강에 좀 많이 장만해 놓고 서리노 이 침도 결합해서 맞아서 러닝의 건강을 좀 찾으려고 그럽니다.
0: 예, 예. 288-0018번 예. 빨리 전화 주세요.
3: 아, 저, 예, 알겠습니다.
0: 네.
3: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소화계통에 대한 이런 약재들이 예, 엄청 많습니다. 루구이람, 안시향이람, 백출이람, 그리고 불면증에 좋은 약재, 또 우리 호흡기계통에 좋은 약재, 풍수골과 뼈에 좋은 약재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가지 약만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약 따로 쓸 필요 없습니다. 예.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인이 기발한 계략을 내고 기병이 기적을 창조하니 고금동서 전쟁사에 들어보지도 못한 설레일이라. 위험있는 일국의 배주이자 당당한 군통수인 장계석이 혼비 백산하여 허겁지겁하니 역사의 웃음거리로 영원히 남으리. 귀주는 지영이 험하기로 이름이 높았다. 오죽 평지가 귀했으면 평물이라는 뜻을 지닌 핑바라는 현이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귀양 가까이 이르면 평평한 땅이 도로 눈에 띄었다. 바로 이곳에 계림의 산세를 닮은 자그마한 산들이 널려 있었다. 어떤 산은 소쿠리를 엎어놓은 듯 동글납작하였고 어떤 산은 삭가처럼 뾰족하게 솟아있었다. 어떤 산은 마치 고대 무사들이 쓰던 투구처럼 삐죽빼죽 울퉁불퉁하였다. 귀양은 가난하지만은 아름다운 고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귀양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군대가 모여들었다. 3월 2일 장계석은 부인 송미령과 함께 중경으로 왔다. 거기서 그는 보고를 받고 전화를 걸어 지시를 하고 틈틈이 작전을 짰다. 화를 내거나 욕을 퍼붓고 고위급 장군들에게 친필로 편지를 쓰기도 하면서 스무 이틀을 바삐 보냈다.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싸움

사람을 독려하자니 성에 차지 않았다. 3월 24일 장계석은 다시 부인과 함께 귀양으로 날아갔다. 장계석의 독일 군사 고문 도날드와 진성, 시종실의 주임 안도강이 함께 갔다. 하성존 오치휘 진포레는 특별기를 타고 서둘러 뒤를 달았다. 온갖 고위급 관리들이 귀양에 모여 돌아다니었고 전보도 쉴 새 없이 우갔다. 사뭇 수도나 다름이 없었다. 한때 왕노릇을 하던 선왕은 장계석의 확성기가 되어 아래의 지시를 전달할 뿐이었다. 전선 총사령이 고급 통신원 겸 시종 참모 노릇이나 하려니 꼴이 영 말이 아니었다. 장계성은 직접 지휘를 해가면서 속은 후련해 하지만 고민이 영 없는 건 아니었다. 이를테면 고린과 서영에서 여러 갈래 대군이 허탕을 친 뒤에 홍군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장계성은 약이 올라 애꿎은 서랑한테 화풀이를 해댔다. 평소에는 형님 아우하는 사이라 아무리 언짢아도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전화를 걸어 뻣뻣하게 말했다. 서락이 적들이 어디로 간 건가? 똑똑히 알아보았나? 위원장님, 아마 고린 일대에 있을 겁니다. 서락은 뜨덤뜨덤 대답을 했다. 아마라니, 아마가 뭔가? 그 아마를 믿고 싸움을 어떻게 지휘한단 말인가? 내가 황포에서 그렇게 가르쳤나? 수학의 반대쪽에서는 말이 없었다. 장계석이 또 다그쳤다. 내가 비행기 몇 대를 보내서 정찰하라고 하지 않았나? 그게 요즘 날씨가 나빠서 지면을 똑똑히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서락이 웅얼거리었다. 그리고 공산군이 어찌나 교활한지 서쪽으로 가다가도 비행기가 오면은 머리로 돌려 동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 공군의 정보도 믿을 수가 없지요. 그 정보를 믿었다가 낭패본 적이 많습니다. 똑똑히 안 보인다고 정찰을 안 해? 장계석은 화가 치밀어 소리를 질렀다. 설악, 자넨 대체 뭐라는 사람인가? 그러고는 수화기를 탕 하고 바닥에 팽개쳤다. 수화기에서 설악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발 좀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곁에 서 있던 호위병이 슬금슬금 장계석의 눈치를 살피더니 수화기를 주워 전화기에 올려놓았다. 장계석은 마침내 정확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다. 홍군이 고린, 석보, 룡산 지역을 떠나 태평나루터와 이랑탄으로 적수화를 네 번째로 건넌 다음 습수, 인회, 펑샴바, 바일랑캄 지역을 거쳐 갑자기 남쪽으로 우강을 건너 귀양으로 다가고 있다는 것이다. 장계석은 그만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분 아기 3년 찾는다고 하더니 요 며칠 날마다 홍군을 찾아 헤매는데 어느새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곧바로 군사회의를 열었다. 두루 의견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조리 불러들였다. 송미령, 도날드, 고축동, 진성, 진포례, 하성준, 오총신, 안도강, 곽사연, 왕천석 등이 회의장을 꽉 메웠다. 장계석은 애써 태어난 척 했지만 낯빛은 평소 같지를 않았다. 사람들은 홍군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애를 썼다. 첫 번째 의견은 홍군이 귀주에 발붙일 곳이 없고 사천에도 갈 수 없으니 다시 머리를 돌려 호남에 가서 이 육군단과 합류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홍군의 이번 행동은 빈틈을 타서 귀양을 습격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장계석은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가로젓기도 하면서 열심히 들었다. 물론
첫 번째 의견이 더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하였다. 하지만 첫 번째 의견이나 두 번째 의견이나 모두 귀양이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홍군을 포위 공격하러 간 부대들이 모두 고린 일대에 머물고 있어서 귀양이는 99사가 거느린 4개 턴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4개 턴은 대부분 외곽을 지키고 있어 도시를 수비하는 병력은 2개 턴도 되지 않았다. 장계석은 이런저런 병력을 불러들여 귀양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선도의 운남 군대 가운데 3개 려도로 밤낮으로 행군하여 서둘러 오라고 명령하였다. 하지만 모두들 날아서 온다고 해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 장계석은 뜻밖의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니 귀양의 성벽 둘레에 있는 방어 공사를 더 튼튼히 하라고 명령하였다. 긴장되면서도 속이 타들어가던 회의가 끝났다. 장계석은 귀양의 경비사령 왕천석을 나무라고 하였다. 다들 방을 나아가자 그는 웃으면서 왕천석에게 인사를 건넸다. 왕천석은 왕거를 밑에서 오래 일을 했다. 하지만 이름만 경비사령이지 실권은 없었다. 설악이 귀양에 오자마자 곽상인을 부사령으로 임명을 하고 왕천석의 모든 실권을 다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다. 왕천석의 죽은 형 왕천배도 일찍이 장계석한테 밀려났다. 때문에 왕천석은 기가 죽어 막 자리에서 물러나려던 참이었다. 천석이 지금도 바깥에 머물고 있나? 장계석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왕천석은 차례차례로 서서 공손하게 대답했다. 이곳 임시사령부로 옮겨오지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가깝게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게 아니겠는가? 그러더니 장계석이 제법 살갑게 물었다. 참, 자네 형한테 자식이 있었던가? 왕천석은 형의 가정 형편을 간단히 들려주었다. 장계석은 한숨을 쉬면서 동정하듯 말했다. 자식 있으면 됐네. 일 있으면은 나를 찾게. 장계석이 몇 마디 따뜻하게 건네며 친절하게 하자 왕천석은 그만 얼이 빠진 것 같았다. 그는 바보처럼 벙그레 웃으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허리를 꺾어댔다. 전석이 성 주변에 도치카를 언제쯤 다 완공할 수 있겠나? 왕천석은 가슴을 쑥 내밀고 몸을 곧게 펴면서 정중하게 대답했다. 내일 날 밝기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해서는 안 되네. 장계석이 다짐을 받듯 말했다. 괴양을 잃게 되면 전석이 큰 망신을 당하는 거야. 왕천석은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었다. 위원장님, 마음 놓으십시오. 만약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제가 즉시 다시 하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른 왕천석이 전화를 걸어와 귀양의 성벽 둘레 사격 진지 공사를 모두 끝냈다고 보고하였다. 장계석은 그제야 마음을 놓았다. 하지만 곧 공사가 튼튼하게 잘 되었을지 의심스러웠다. 생각할수록 불안해 났다. 점차 그 공사들이 별 쓸모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결국 장계석은 직접 나가보기로 하였다. 위원장이 갑자기 히틀러한테서 선물을 받은 검정 방탄 망토를 걸치고 문을 나서자 진성과 고축동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위원장님, 어디 나가십니까? 방어공사가 잘 되어 있는지 서둘러 보러 가네. 저희가 가봐도 되는 일이 아닙니까? 아니야, 아니야. 내가 직접 가봐야겠네. 장계석이 기어코 집을 나서자 다들 나와 우르르 뒤를 달았다. 도날드와 송미령도 따라붙었다.
왕천석도 쏜살같이 달려나왔다.

0: 그들은 성벽을 따라가면서 바삐 세운 공사와 도치가를 살펴보았다. 왕천성은 괴양 군대와 인민들을 동원하여 오래된 절을 헐어서 진지를 쌓았다. 장계석을 따라 나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가진 군사적인 지식과 안목을 모두 동원하여 한마디씩 거들었다. 장계석도 낯빛이 밝았다. 왕천석의 얼굴에서는 싱글벙글 웃음이 떠날 줄 몰랐다. 시찰을 끝낸 뒤에 장계석은 특별히 왕천석을 방으로 불렀다.
1: 천석이 자네 정말 능력이 있군. 솔직히 말해서 요 몇 년 사이 자네처럼 일을 해내는 사람을 보지 못했네. 잘하게 앞길이 훤히 열려 있으니까.
0: 왕천석은 찻잔을 들고는 해벌쭉해서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조주는 말에 기분이 둥둥 떠서 무라고 몇 마디 대꾸를 하려는데 갑자기 고축동이 헐레벌떡 달래왔다. 싸움 자르기로 소문난 이로 장군은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보고부터 했다. 그나마 실의 격례라고 하자니 소원을 들지 않았고 실대 격례라고 하자니 모자가 벗지 않은 엉터리 격례였다.
2: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님. 공산군이 수정발을 지나서 천성 산체에 들어섰습니다.
0: 장계석은 소파에서 튀어오르듯 벌떡 일어섰다.
2: 수정발하면은 귀향에서 얼마나 먼가?
0: 그는 싹 굳어진 얼굴로 왕천석을 바라보았다.
2: 동북쪽에는 대 30일쯤 됩니다. 킬로미터겠지?
3: 아닙니다. 30리입니다.
2: 30리라. 30리.
0: 장계석은 머리를 쳐들더니 눈을 번뜩이며 거듭 되뇌었다. 그는 한참 생각하고 나서 또 물었다.
2: 청진 비행장이 여기에서 얼마나 되지?
0: 왕천석이 고개를 숙이고 거리를 계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진상이 달려왔다.
2: 교장 선생님, 공산군이 5단까지 왔다고 합니다. 청진에서도 전화가 왔는데 가까운 곳에서 적이 사복군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군 일부 반란 병사들도 비행장 부근에서 난동을 부린다고 합니다.
0: 그렇게나 찾아 헤맸던 홍군이 느닷없이 턱 밑으로 들이닥친 꼴이었다. 방 안은 뒤죽은 듯 조용했다. 모두들 올무에 걸린 짐승마냥 놀란 눈이었다. 장계성은 말없이 뒷짐을 진 채 방 안을 서성거리었다. 그러더니 걸음을 뚝 멈추고는 왕천석을 바라보며 물었다.
2: 정진을 거치지 않고 안순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나?
3: 있습니다, 위원장님.
0: 왕천석이 말했다.
2: 여기서 남문으로 나가 화계 주마장을 거쳐 곧장 핑바로 가면은 핑바에서 안순까지는 60리밖에 안 됩니다.
1: 그래.
0: 장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왕천석 앞에 섰다.
2: 좋아. 자넨 돌아가서 길잡이 20명을 골라주게.
3: 알겠습니다. 길잡이 20명을 데려오겠습니다.
0: 왕천석이 복창을 했다.
2: 충성스럽고 믿음직해야 하네.
3: 알겠습니다.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고르겠습니다.
2: 그리고 말 12필을 준비하게.
3: 네, 준비하겠습니다.
2: 가마 두 대도 얻어놓게.
3: 네, 알겠습니다.
2: 명심하게 두 대라고 했네. 한 대가 아니고.
3: 명심하겠습니다.
2: 바르면 바를수록 좋네.
3: 알겠습니다.
0: 왕천석은 부랴부랴 밖으로 달려나갔다. 장계석은 오후 내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어찌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지 속이 다 죽을 지경이었다. 그는 마음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하고 사람을 들볶았다. 손도가 거느린 운남 군대가 어디까지 왔냐고 10분에 한번 묻는가 하면 성벽 둘레의 방어 공사를 한번더 점검하라며 영거포 사람을 보냈다. 고축동과 진성은 바빠서 팽글팽글 돌아치었다. 정계를 오르

내리느라 다리가 휠 지경이었다. 전화벨은 끊임없이 울려댔다. 밤에는 직접 손도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도가 거느린 한계류가 수경지에 닿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는 어찌된 일이라며 다그치었다. 그러고는 귀양을 지켜야 하는 까닭을 한참 강조하였다. 진성에게는 얼른 앞지하 부근에 있는 운남 군대를 얼마쯤 트럭에 싣고 가서 정진 비행장을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장편 소설 대장정 4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수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 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벼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깊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0: 푸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푸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후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후골대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창작 민족 무용극 오슬장백 특별 공연이 12일 저녁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펼쳐졌습니다.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 등 지도 일꾼들이 전주 여러민족 간부대중 대표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창작 민족 무용극 오슬장백은 동북 항일연군 14년간의 간관 항일투쟁을 배경으로 항일연군 재봉대가 부대를 따라 전선 지원에 나선 실제 사적을 창작 원형으로 삼았습니다. 작품은 서막 추억 귀혼, 제1막 고향 각성, 제2막 미령 동조, 제3막 미완 신생, 제4막 오설 홍화 및 종막 성세 영원 등 6개 장으로 됐습니다. 무용극은 중국 공산당의 령도 아래 변강 지역 여러 민족 아들딸들이 영용불굴의 정신으로 나라와 고향을 지켜낸 영웅적 기계를 뜨겁게 구가했으며 여러 민족 인민이 고락, 영욕, 생사,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 리념을 생동하게 해석했습니다. 이날 저녁 7시경 심금을 울리는 배경음악이 서서히 울려 퍼지면서 공연의 막이 올랐습니다. 웅장한 무대 배경은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사람들을 전쟁 불길이 타오르던 그 세월로 이끌었습니다. 이어 무용수들이 음악에 맞춰 무대에 등장해 섬세한 춤 사위로 한 폭 또 한 폭의 항쟁 화폭을 펼쳐 보이면서 혁명 선열들에 대한 경의를 표달했습니다. 배경음악은 출연진의 진실한 현장 연기와 어우러져 혁명 연대 연변대지에서 세찬 투쟁의 물결이 일고 인민들이 분연히 떨쳐 나섰던 항전 세월을 생동하게 재현했으며 동북 항일연군 장병들이 백산 흙수에 뿌리 내려 혹한 속에서 혈전을 벌이며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항쟁한 영웅적 장거를 다시금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무대 장면과 감동적인 혁명 사연이 이어질 때마다 관중들은 깊은 감동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연은 근 1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기복이 뚜렷한 이야기와 진실한 감정, 심금을 울리는 무대 장면은 현장 간부 대중들에게 깊이 있는 홍

0: 양색 교양을 안겨줬습니다. 모두는 민족 무용극 옷을 장백을 통해 홍색 정권과 새 중국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의 행복한 생활 또한 쉽게 마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 깊이 터득하게 됐다면서 위대한 항전 정신과 동북 항일연군 정신을 힘써 전승 고향하고 시대적 사명을 과감히 짊어지며 예의 진취해 더 앙양된 정신 자세와 실무적인 사업 작품으로 연변 재반 사업이 새로운 진전을 가져오고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도록 주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원, 전국 도덕모범과 성도덕모범, 중국 본보기, 길림 본보기, 연변 본보기 대표, 기관 당원 간부 대표들과 사회각계 대중 대표들이 함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1: 발전 수준과 대중 수요에 부합되는 장기 간호보험 제도를 건전히 하고 생활 자립 능력을 상실한 인원들의 간호 난제를 정밀하게 해결하며 가정 간호 압력을 줄이고 사회 간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전조 간호 보장의 질 제고를 추동하기 위해 현재 우리 주에서는 장기 간호보험 제도 구축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10월에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훈춘 씨는 2019년 9월 장기 간호보험 시험점 사업을 가동했고 2020년 9월에 국가 장기 간호보험 시험점 도시에 들었는데 우리 주에서 유일하게 해당 시험점 사업을 전개한 현시입니다. 현재까지 훈춘시 도시종업원 장기 간호보험 가입자는 5만 6천 명이고 지정 간호봉사기구는 7개 있으며 루계로 167명 보험가입 종업원들의 373만 5천 원 간호비용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환자 가족 조립강입니다. 여기에 온 가장 큰 장점은 장기 간호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 간호보험은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같은 로임으로 생활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매달 일부 비용을 결산받을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훈춘시 의료보장국 의약봉사 및 가격관리과 과장 최환평입니다. 우리는 의료와 양도를 결합한 여러 가지 모식을 적극 탐색해 공립 양도원, 민영 양도원과 병원을 아우르는 지정 간호봉사기구 7개를 육성함으로써 간호봉사 질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훈춘시의 중증생활자립능력 상실인원은 매달 최고 1,680원의 정산 대우를 향수할 수 있어 이들의 생활간호 압력과 경제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장기 간호보험 제도가 전주에서 다그쳐 실시되도록 추동하고 생활 자립 능력을 상실한 인원들의 기본 간호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우리 주에서는 훈춘시 장기 간호보험 시험점 사업 경험을 총화한 토대에서 실제와 결부해 일전 연변주 장기 간호보험 제도 구축 실시 방안을 제정했습니다. 방안은 올해 10월 전주 종업원을 대상으로 우선 장기 간호보험 제도를 구축하고 2027년에는 전성 통일 포치에 따라 미취업 도시농촌 주민 장기 간호보험 제도를 가동해 전민 보급을 실현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때 가면 전주범인의 종업원 기본의료보험과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인원들은 속지관리 원칙에 따라 장기 간호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전주에서는 주급 통괄을 실시하고 성의 개혁사업 포치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성급 통괄과 연결하게 됩니다. 훈춘시에는 시험점 정책 과도기를 설정하고 2028년 1월 1일부터 전주 통일 정책을 집행하게 됩니다. 주의료보장국 대우보장처처장 반윤디입니다. 장기 간호보험 가입은 기본 의료보험과 동시에 진행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만 18세 이하의 미취업 도시농촌 주민은 부모 또는 법정 부양인을 따라 보험에 가입하기에 따로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퇴직 종업원일 경우 기본 의료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장기 간호보험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장기 간호보험 제도가 전면 시행된 후에는 전면 보급, 도시농촌 일체화, 공평 보편 혜택, 안전 규범, 장기 효과, 지속 가능이라는 건설 방향을 긴밀히 둘러싸고 자금 조달 경도가 다양하고 대우 보장이 합리하며 취급 운행이 효율적이고 전 과정 감독 관리가 엄격한 본지방 특색의 장기 간호보험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민생 보장 최저선을 든든히 지키고 중증 생활 자립 능력 상실인원 가정에 정책 혜택을 주게 됩니다. 반윤디입니다.
2: 他作为一个独立的险种，
1: 장기 간호보험은

0: 하나의 독립적인 보험 종류로 주로 생활자립 능력을 상실한 인원이 있는 가정, 장기간 병상에 누워있는 인원에게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특히 현재 고령화가 비교적 심각한 상황에서 노인들에게 보장을 제공하고 장기간 생활자립 능력을 상실한 인원이 있는 가정의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함으로써 대중 획득감과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왕래, 교류, 융합, 촉진, 명화기회, 여러민족 융합식 발전 추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왕래, 교류, 융합은 민족단결을 증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은 사회 발전의 필연적 주세이자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경로로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3장에서는 이에 대해 관련 규정을 내리는 바 당주왕의 포치 요구와 민족사회 실천 발전에 따라 융합식 사회구역 환경 건설을 추진해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거주하고 학습하며 함께 건설하고 향유하고 함께 일하며 즐길 수 있는 사회 조건을 완성할 것을 명확했습니다. 또 도시 민족사업 정책 조치를 완성하고 편리 조치와 보장 조치를 규정해 여러 민족 인구의 유동과 융합 거주를 질서 있게 추진하고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인터넷 등을 통해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는 등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0: 현재 도나시 만위 상업 중심 대상이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마무리 시공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도나시 중점 상업 주거 종합부대 대상인 이 공사의 총 투자는 1억 400만 원이며 올해 10월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대상이 운영에 투입되면 도시 상업부대 시설을 1층 완성하고 주거 환경을 최적화하며 도시구역 소비시장을 활성화해 도나 현역 경제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도나시 만위 상업 중심 대상 총경리 왕일입니다. 우리는 3,000평방미터 규모의 만위생활광장을 전력 구축하고 있는데 그중 1,000평방미터 규모의 반동대 자체경영체험구역을 인입해 고품질 특색상업구역을 구축하려 합니다. 광장에는 쇼핑, 음식, 레저 등 다양한 경영모식을 아우르는 20개 다원화 정품상가를 설치하고 지하주차구역도 배치해 업주들의 주차와 출행수요를 충족시키게 됩니다. 양질 브랜드를 인입해 도시 상업 경영 모식을 전방위적으로 풍부히하고 전반 상업 봉사 수준을 높이렵니다. 시공 단위에서는 공사지를 엄격히 틀어지고 대상 건설 마무리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대상 건설 지를 지속적으로 다져 대중이 만족하는 양질 공사를 전력 구축하고 있습니다. 왕일입니다. 대상이 운영에 투입되면 연간 영업액 4천만 원, 연간 납세액은 60만 원에서 140만 원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 100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된 상업 운영 모식에 의탁해 상업 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소비 장성을 이끌며 현지 취업을 안정시켜 도나시 도시부대 시설 승격과 경제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렵니다.
1: 주당위 주정부의 사업 포치를 실시하고 전주 부동산 재고 압력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 주에서는 17일부터 2026년 연변주 가을철 특가 상품 주택 판매 촉진물 활동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활동에서 전주 여러 부문은 협동해 우대 지원 정책을 내놓아 여러 민족 대중의 질 높은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조력하게 됩니다. 이번 판매 촉진 활동 기간은 한 달이며 우리주 연길, 도나, 훈춘, 왕청, 룡정 등 관련 현시가 참여합니다. 활동에서는 전주 32개 부동산 개발 기업을 통괄해 도합 3,637채 특가 상품 주택을 내놓는 동시에 여러 장식, 가구, 가정용 전기 제품 기업도 참여하는데 기업 할인, 장식 보조금 지원, 가정용 전기 제품 보조금 등 정책 조치를 통해 주택 구매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주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부동산관리처 부동산 책임자 김훈입니다. 여러 부문 간 협동 연동을 통해 이번 주택 구매 판매 촉진 활동이 실효를 거두도록 전력 보장합니다. 활동은 대중의 필수 주택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의 자발적인 가격 할인에 장식 보조금, 가정용 전기 제품 소비

0: 보조금 등 다수의 혜민 조치를 더해 대중의 주택 구매 비용을 낮추고 부동산 시장 소비 활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주택공적금 대출 세 정책 면에서 령활 취업 인원의 선납 대출 납부 방식을 월별 위탁 징수에서 월별, 분기별, 반년별 자주 선택적 납부로 최적화했는데 현재 납부 기준액은 500원 내지 1,800원입니다. 동시에 첫 주택, 두 번째 주택 인정 기준을 폐지하고 통일로 첫 주택 정책을 적용하며 리자율을 상향 조정하지 않습니다. 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 신용대출처 처장 라휘입니다. 현재 모두 첫주택 리자율을 적용하는데 5년 이하는 2.1%, 5년 이상은 2.6%입니다. 직계친속 공동대출 업무를 회복했는데 자가주택 구매 시 직계친속이 함께 대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적임 명단 주택, 좋은 주택 구매자, 퇴역군인, 1 성급 이상 주택을 구매하는 고객은 모두 대출 한도액을 20% 이상 상향할 수 있습니다. 최고 상향 한도는 단독 납부인이 84만 원, 부부 공동 납부인이 108만 원입니다. 이번 판매 촉진물 활동은 우리 주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민생의 혜택을 주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부문 간 협동을 강화하고 부동산 기업의 할인 이행을 독촉하며 봉사 공급을 최적화해 대중의 정책 혜택을 실속 있게 받게 함으로써 전주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더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1: 지금은 한창 여름철 관광 성수기입니다. 관광객들의 출행 체험을 향상시키고 당지 자원봉사 브랜드를 더 빛내기 위해 10일부터 20일까지 연결시 당리사회사업부의 주도하에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신흥가도, 연결시 자원봉사자 연합회에서는 손잡고 수상시장 여름철 전문 자원봉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두 가지 언어 편민봉사, 민속 해설, 현장 근무 등 방식으로 변경 다민족 도시의 따뜻한 문화관광 봉사 창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원봉사는

0: 65세로 연장됐습니다. 그일 유엔 식량 및 농업 조직은 향촌 인정 창의 평의 결과를 공표했는데 우리나라 68개 촌이 유엔 식량 및 농업 조직 시범촌 명단에 입선됐습니다. 그중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 취자촌이 명단에 들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이금이었습니다.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1: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0: 770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야,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소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조인절 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두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1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두 곽을 함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19일

0: 1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8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5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는 천이 박사, 두 번째는 세신이로, 세 번째는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천이 박사, 세신이로, 명사방, 아주 우수한 제품이라는 걸 진을 봐서 오늘 가강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이런 제품을 우리가 직접 아래 기층에서 만난다는 게 쉽지 않은 이런 기회라고 인정하는데요. 이번에 로인절 맞이 특대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로인절 맞이 특대 우대 활동 가운데서 천이 박사는 지금 한 곽의 가격이 4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식전에 복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열곽이 눈에 붙이는 고약, 이때 한곽의 가격은 200원 잡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가격도 여러분들한테는 귀하니까 원 가격에서 뚝 절반 더 내려와서 100분제 한 그 40 그 좌우의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지금 한각에 698원이라 하지만 해도 한각은 35일간 복용하는데요. 10각을 싸면 15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는데 이때 한각의 가격은 27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기회인가 하는 걸 여러분들 흠양해 보시오. 이런 좋은 제품 자체는 저희들 선의까지 이르는 이 과정에서 새로운 건강과 노벨상까지 두 번 받은 천이 박사의 제품 자체는 사람들은 놀라게 할 정도로서의 이술이 여기에 전파됐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뺑치료 명사방은 눈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21가지 중약재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명사방은 우리 나이가 벌써 40대 중후반부터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이 증상과 안과 질병이 나타나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걸 해결해 주는 데는 수술도 필요합니다. 꼭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만 해도 수술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백내장 수술 받은 다음에 한 1, 2년 지나가게 되면 또 눈이 흐릿흐릿해지고 무엇 때문에 겉으로는 수정체는 바꿨지만 해도 많은 병은 속으로부터 나게 되어 있는데 속으로부터 질병이 해결되지 못해서 다시 또 안구과학기관의 세포에 새로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데 명서방이 이런 걸 풀어주는 데는 많은 분들이 복용 가운데서 확실하게 아셨겠지만 해도 필요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명서방은 12각에 눈에 붙이는 고양 10각이게 되면 한각의 평균 가격이 29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인데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예, 이제 최신으로 먹는 한자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2: 예. 이제 한 석 달 좀 넘어 먹었습니다.
1: 예.
2: 이거 먹은 원인이 저기 다른 사람보다 얘 특별히 추위 세게 탄단 말입니다.
1: 아, 예, 예.
2: 추위 세게 타가지고 그도 사시들 감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예.
2: 근데 크게 기침도 아이 나고 열도 아이 나고 이 감기 증상이 계속 있단 말입니다.
1: 예. 음양 조절이 잘 되지 못합니다. 예.
2: 길에서 이 감기약을 이 이틀에 한 번씩 먹습니다.
1: 아, 계속 시치사죠.
2: 그 예. 감기약도 그냥 달고 있으면 안 좋지 않아요?
1: 안 되죠. 그건 다 예. 신경 억제제인데.
2: 임시 그거 이 예. 임시 그거 먹으면 잃어본 것처럼 하다도 한 이틀 지나면 또 그 증상이 나서 이 야 힘들었습니다. 그거. 예. 그래서 얘 자꾸 면역이 약화돼서 면역에 대한 거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1: 그렇겠죠.
2: 미니기약해서 감기 자꾸 온다고.

0: 지나가고 어느 감긴 다 걸리고 공공장소 모든 장소는 금방 가지를 못하고
1: 심각했네요.
0: 예, 마스크 걸고 다니고 여름에도 냉면도 못 먹었습니다.
1: 심각합니다.
0: 예, 심하게 크게 기침도 없이 그다음에 이렇게 열도 없고 그저 미지근하게 감기를 달고 산단 말입니다.
1: 건파치 원기 부족이 제일 전형적인 지금 문제입니다. 여사분은.
0: 예, 그렇지. 제도 이 콩팥이 좀 이래 양이 허가돼서 그 약방에서도 그 콩팥에 대한 것도 이 그 양 이래 보충하는 약들도 싸먹고 이 많이 싸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래 먹어도 이 크게 효과도 안 알리고 이 근본 잠자리에서도 양말을 신고야 잤단 말입니다.
1: 그런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0: 남보다 이 신발 더 큰 사이즈를 큰 거 싸가지고 거기다 신발 치게라 넣어서
1: 발이 차가워서
0: 발이 조금만 참아도 감기 증상처럼
1: 손끝 발끝이 차죠. 손발이 전반이 그 신체 가운데 말단 부분에 속하는데 말단 같이 피가 갖다 돌아서는 힘이 약해지니까 그런 거죠. 예.
0: 그래가지고 감기 너무 달고 있으니까 진짜 애납더라 그것도. 예, 그래 중의들을 배워봤네. 선생님의 콩팥이 좀 이래 약하지 않을까 하니까 괜찮은데 또 이래더라 말입니다.
1: 그렇죠.
0: 소변이라면 종상으로 봅니다.
1: 정상이죠.
0: 뭐 그런 증상도 없다
1: 말입니다. 원기 부석입니다. 원기.
0: 예, 괜찮단 그 감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괜찮네. 내 체신 일어나 좀 이거 좀 한번 먹어보자고 먹어서 한 열흘 되니까 그 다음에 좀 이래 기분이 영 좋더라 말입니다.
1: 편안감 느끼게 되었죠.
0: 이틀에 한 번씩 감기약 타고 있던 게 열흘 먹어도 열흘 먹으니까 감기약 아이 먹으니까 아이 기분이 이상하게 영 좋더라 말입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그냥 먹다 완전 한 석 달 조금 푸이 먹었는데 진짜 너무 좋습니다.
1: 지금 감기약 안 드시죠?
0: 안 먹습니다.
1: 바로 그냥. 그렇습니다. 예.
0: 그래 여름에 이걸도 먹고 마스크도 그냥 벗고 다니고
1: 그렇죠.
0: 영 좋습니다. 양말도 안 신어도 뭐 발이 시린지도 모르고 그래 그것이 또뭐 방송 들으려면 뭐 19일부터 가격이 오르니까
1: 가격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이
0: 있습니다. 이 좋은 제품은 가격이 오르기 전에 좀 싸놓고 그냥 꾸준히 먹으려고 그래서 나였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후회 없는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쓰시게 되면 콩팥이 심장을 관리하고 콩팥이 오장을 관리하고 콩팥이 원기를 도와주는 데는 기본 큰 역할을 하는 성분이 바로 콩팥이 속하는데 콩팥을 비롯해서 여기 한기를 몰아내고 순환장애를 풀어주고 호흡기통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이렇게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될 녹혈정, 전독근 32가지 중약제 아주 선택이 우수한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값이 인상되기 전에 쓰세요.
0: 수고하세요.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전해박사를 쓰는 환자입니다.
1: 그래요.
3: 예, 전 주약에 이 심뇌혈관 질환만 해갖고 이래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계속 소리가 크거나 소리가 좀 높아도 소리 놀라고. 그리고 등금 가슴이 지어들은가 하면 이 통증이 좋고 그리고 이 홍시 부주도 심하고 시원한 월수도 오고 해서 기억력 감퇴. 그리고 이 누구의 기억하는 게 옛날 건 잘 기억되던 지금
1: 그게 기울이
3: 그건 누구나 기억 못하게. 그리고 환기 되면 악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어머니하고 이미 여전히 그 몇 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또 약값도 인상될 가능성도 많고도 이렇게 얘기라고 하니까 이거 계속 좀 싸서 더 쓰려고 하면서 그 명서방에 대해서 좀 자문하자.
1: 말씀하세요.
3: 제가 이 시력이 너무 하강돼서 병원에가 검사를 했고 백내장 초기랍니다. 그러면서 그럼 치료 방안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선생님하고 뭐냐니까 주약이 그래서 수술 후에 권합니다.
1: 수술 권했죠. 지금 그래입니다.
3: 수술 받은 환자들과 문의하면 수술하지 말고 언제 하면 약 쓰라고
1: 보수료법으로 된다면서 왜 수술하겠습니까?
3: 그래서 선생님과 문의하고 이 명서봐서는 아마 한 반년 쓴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3: 그래야 지금 시력이 하강됐던 게 지금 기본은 온정되었습니다.
1: 시력이 하강되지 않고 온정되고 조금씩 올라간다면 그게 큰 해결입니다.
3: 예. 그래서 계속 더 쓰려고 하는데 이 명서방은 값이 아직 그대로지요. 예.
1: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예.
3: 예.
1: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3: 두 가지하고 배달받을 거 아니어서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예. 일단 견제서 봉행하시겠다면 내 눈은 내가 지켜야 되지 바깥에서 수술의 방법도 꼭 해야 된다면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제 말이 이게 확실하게 제가 깊이 생각하고 하는 이야기인데 수술을 받은 다음에는 끝이 아니다. 속으로부터 수술은 보통 바깥에 그 수정체를 백내장 같은 거 바꾸거나 안압을 조절한 차원에서 안압만 기타 기관에 영향 주는 거 막아주기 위해서 그럴 뿐이지 완전히 그거는 그 치료의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속으로부터 이런 약을 쓰는 방법을 결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기본은 여기에다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잘 선택했으니까 예.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천희 박사로 씁니다.
1: 예.
4: 예, 어째 썼는가 하면 그런 해가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오지름증이 자꾸 나고 너무 맥이었고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소리에 자꾸 어째서나 예. 나 먹으니까 예. 불편하지 않은데 없을때다
1: 예.
4: 그래서 예. 손에서 약을 많이 썼습니다.
1: 예.
4: 썼는데 예. 어째 그냥 효과 없고 예.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가 좀 힘들게 보냈단 말입니다.
1: 예.
4: 아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천희 박사를 강의라는 것 듣고 소리 이거 저는 예. 6개월 채 먹습니다.
1: 예. 잘했습니다. 그만하면 예.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요.
4: 그러니까 예,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것과 같이 예. 그렇게 효과 좋습니다.
1: 이게 특수한 예. 여기 CAMP라는 이슬이 특수한 국제적으로서 돌파성적인 청춘을 돌려받는 청춘비만의 발견이란 이게 말이 간단하지만 해도 이게 그 구체 그 연구 그 항목에서는 돌파성적인 연구 항목에 속합니다. 예.
4: 예. 그래, 초점이 밥이 맛있던 게 밥을 잘 먹고, 소리 잤던 거에 혹시 그도 하룻밤에 혹간 두 번 일어나지, 일반 떡을 한 번 일어나고 또 어떤 때는 또 안 일어날 때도 있고.
1: 그렇죠. 정말로
4: 일어나면
1: 컴파티나단
4: 말입니다.
1: 그렇죠.
4: 예. 그래, 때려 해 먹기도 하라고, 예. 아, 정말 예. 이하고 이렇게 반년 넘어 먹기 시작하니까나, 아, 늙음하게 예. 좀 별로 사는 게 사는 것 같으라 합니다. 참
1: 그렇죠.
4: 힘들던 게 예. 예. 이렇게 좋으니까. 그래서, 또 싸서 예, 먹으려고 하고 예, 그다음에 세시미로를 떼니까
1: 예.
4: 내가 저 소개를 해서 우리 언니 농촌에 있는데 저 이전에 보니까 미인하고도 형편없을 때다 뭐 방송 아이들이니까 이 건강 상식이 돼서 모르더란 말입니다.
1: 그렇죠.
4: 그래서 예, 선생님께서 강의라는 거 듣고 우리 언니 예, 힘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예, 이 세시미로 좋을 것 같아서 알선해서 그는 도달을 잡았는데 전화 왔다니까
1: 예.
4: 동시에 그 약을 소개를 해줘서 내가 지금 별로 살 것 같다면서 이래 전화 왔습니다.
1: 예, 시장 반영이 너무 예. 좋습니다. 예, 예. 예.
4: 이번에 들으니까 또 값이도 오른다지 하니까 얘네 그래 전번에도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값이 오른다는 거
1: 예.
4: 어제도 그래서 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이게 약이 값이 오른다는데 언니 어찌겠는가 아 그러면 또 싸서 먹겠다고 이렇게 좋냐고 싸서 좀 먹어야 되지 내 이제 늙음하게 뭐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는가
1: 아 그렇죠
4: 예 전화 왔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언니도 또 이 세시미로를 싸고 그래 두 집에서
1: 네, 천희 박사하고 세신이로 사시려
4: 예,
1: 한다. 그렇죠.
4: 예,
1: 5017766에 예. 전화하면 됩니다.
4: 예, 알겠습니다. 좋은 약 알선해서 감사합니다.
1: 늘 예. 건강장수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반갑습니다,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5: 저는 예, 맹감 세신이로를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아 그래요?
5: 예. 어째 이 세시미로를 복용하는 감에 자꾸만 이 맹감 소화 잘 되지 않고 잠 자지 못한다.
1: 예.
5: 예. 그리고 이 그런 맹감에 뭔가 머리도 아프고 이 심장도 안 좋고 이래서 여러 가지 병이 많단 말입니다.
1: 예.
5: 그래 이 세시미로를 복용한 지 어제는 한 7달이 됩니다.
1: 예.
5: 예. 예. 그런데 이 맹감은 확실히 효과 좋습니다.
1: 이 약재가 특수합니다. 예, 예.
5: 예. 그래서 이 잠이 잘 오고 예. 또 소화도 잘 되고.

0: 예, 밥을 잘 먹을까요? 어찌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종합으로 예, 좋았습니다.
0: 그리고, 예. 예, 그리고 이 머리 아픈 것도 많이 낫고, 예, 심장도 많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 선이 좋아질까요? 소변도 아주, 예, 예, 그런 세게 출입하던 게 지금 소변 출입이 적습니다.
1: 그렇죠. 한 번에 나가는 양이 많고 차수는 줄어들고, 그렇죠.
0: 예. 예. 게 어찌도 좋은지 에, 이번에 이 값이 오른다 이 값이 오르기 전에 세심히라도 나도 더 구매하고 지금 우리 언니가 맹감 냉서방 농약을 복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1: 예.
0: 에, 그런 게 효과가 홍소탄다.
1: 어, 그렇죠.
0: 에, 눈에 피지고 눈물이 나고 이러던 게 지금 많이 없어지고 예. 이번에 그런 나도 이 세심히로 나는 아, 그런 더 싸고 우리 언니는 맹서반 눈약을 싸겠다.
1: 어 그렇게 하셔. 예예. 예.
0: 예, 값이 오르기 전에.
1: 예.
0: 그래 우리 형제가 다 사서 그랬다.
1: 어 그렇게 하셔. 이런 제품 자체는 추워도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거는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비준허가 꼭 있고 광고할 수 있다는 비준허가까지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제품은 아주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이 우리말을 믿으면 됩니다. 열심히 쓰시기 예. 바랍니다.
0: 예. 좋은 이야기 소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예. 늘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아저씨 지금 예, 이 세심이로 쓰고 있습니다.
1: 예.
3: 근데 이 이야기 정말 좋단다.
1: 예.
3: 우리 아저씨는 항상 내기 없어서 예. 침대에 그냥 누워있고 한날 밤에 소변을 서너 번 본다.
1: 예.
3: 그러니까 밤에 자지 못할까에
1: 예.
3: 아침에 일어나면 영맥이 없고
1: 그렇죠.
3: 피곤하고 예. 예. 그 다음에 또 입맛도 없어 예. 식사를 조금 할까 맥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1: 그렇죠.
3: 오고 가는 감기는 또 배 안 놓고 다 하고 예.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
1: 예.
3: 어서는 세심이로는 높달 다 쌌습니다.
1: 예.
3: 그리고 나니까 예. 어서는 소변 차수 한날 밤에 어떤 날에 두 보이지 또 어떤 땐 또 예. 한 번밖에 안 해본다. 그래서
1: 예.
3: 아, 이야기 정말 남자들이 전열선염에는 최고라 한다.
1: 예.
3: 결국 식사 잘하니까 맥이 나고 예. 정신이 나고 이 몸이 해갖고 다리에 맥이 온단다.
1: 그렇죠. 예, 다리에 맥이 온다는 예. 게 원기를 도와줬기 때문에 건팥이 든든해야 원기가 도와지는 겁니다. 예.
3: 그리고 예, 그냥 집에서 옷 많이 입었댔는데 우선은 아이 그랬다. 자꾸 예, 허리 감기 오고 근데 예, 이 세심이로 영 좋습니다. 그래서 내 예, 우리 언니도 소변도 작고 또 예, 그래서 오고 가는 감기는 다 떼놓고 집에서 예, 이 여름에 한 번도 한 소대를 못 입었습니다. 그래서
1: 어,
3: 예,
1: 그래요?
3: 예. 예, 아저씨 쓴 게 영 좋은데 이거 써보라고. 근데 우리 언니도 썼는데 예, 이 세심이로 그렇게 좋단다.
1: 그렇죠.
3: 그렇게 집던 것도 덜 짓고 감기 다 꼬던 것도 어떤 예, 아예 오고 밤에 소대는 어떤 예, 많이 봐도 보이지 어떤 날은 또 한 번 보고, 예, 아, 정말 좋다고 밥도 맛있고, 예. 그래서 오늘이 예, 우리도 지금 또 이제 값이 오르지 않구먼.
1: 그렇죠.
3: 그러니까 예. 이 콩팥이 한번 망가지면 좀 오래 있어야
1: 그렇죠.
3: 된다.
1: 예, 예.
3: 예. 그래서 예, 우리 아저씨도 배달을 받고, 우리 언니도 이번에 세심히로 지내서니까 이게 예, 값이 오르기 전에 또 배달 받겠다고 그랬다.
1: 그렇죠. 그래서 한가게 200원 예.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3: 예.
1: 기회입니다.
3: 그러니까 예. 값이 싸고 좋죠. 예.
1: 그렇죠.
3: 그래서 오늘에 우리 집에서 다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겁니다.
1: 예,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세신이로는 후회 없는 선택으로 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중노년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서 모든 공능이 저하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 콤파치 양기 부족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이 종합적으로 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또 다른 그 처방에는 없는 이런 약재가 녹혈정이라든지 전노권이라든지 거기 32가지 중약재가 들어갔으니까 기회는 바로 세신이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3: 예, 배달 받으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시미로 우리 오빠의 순지 어란 한 넉 달 봐야 됩니다, 선생님.
1: 아, 예.
4: 예, 근데 이 제시미로 약이 용 좋습니다. 이게 숫자도 많고, 예.
1: 그렇죠.
4: 선생님.
1: 예.
4: 예, 가지수 많이 들어갔대, 구멍 같아요.
1: 그렇죠. 약재가 골고루. 예.
4: 예, 남성들이고 체내세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1: 그렇죠.
4: 체내세. 예, 반의 소변 한 대여섯 번 넘는다, 우리 오빠는.
1: 그, 남성들이 예, 그게 근데, 큰 일입니다. 예, 예.
4: 예, 근데 이거 한 달 반 도달 쓰니까, 그 다음에 어선부터는 정사일, 그래서 만에

0: 이게 중국 광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예.
1: 아, 그러니까 어제 약 용서서 나왔지만 난 그렇죠. 무슨 약을 그렇게 써다 해야 되니 이야기에서 내 이야기 확실히 이야기해서 좋긴 좋다면 이랬다. 예. 예. 그래서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겠답니다.
0: 그래 하셔. 잘 이용하시라 예. 하세요. 예. 예.
1: 수고하셔.
0: 예.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시장의 인정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라서 우수한 다른 처방에서는 있기 어려운 이런 특수한 그 성분이 여기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록혈정하고 전도권하고 전도권이라는 건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슴이 전반은 뼈, 살, 내장까지 포함해서 인류에게 몽땅 모든 건강을 되돌려주는 데는 유효 성분으로서 널리 알려지면서 콤파츠 양을 돋아주게 되어 있고 정신이 나게 하고 조혈 功能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전도권이 들어갔는가 하면 특히 이 록혈정이라는 성분 자체는 기본에 콤파츠 든든해야 됩니다. 인류가 맞나 심장 아이마로 콤파츠 다음에 심장입니다. 무엇 때문에 콤파츠 심장을 살려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콤파츠 일단 노독증 같은 위험에 빠진다면은 심장을 꼼짝달싹 못합니다. 콤파츠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건데 이게 콤파츠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소화계통 그리고 그의 순환장애 이런 것까지 풀어주게 되어 있으면서 그 외에도 지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는 맥동이라는 성분은 윤폐 역할까지 하게 되어 있고 면역력을 높여주게 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간 간과 콤파츠를 도와줘서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지고 혈당을 조절하는 후루바나 성분도 들어갔고 소화공능, 흡수공능을 도와주는 간 그리고 위, 비장을 동시에 도와주는 이런 종합성분으로 된 도와주는 이런 종합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세신이로는 복용하시겠다며 효과성은 완전히 시름 넣고 쓰시겠다며 의심할 바가 없는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천명이 약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서 나온 제품 자체인데 국제에 제가 2021년 6월에 미국 화성든 39개 세계 심장과 뇌혈관 학회에서 10년 동안 누에 앉아서 뭐 뇌졸중으로서 손가락 발가락 꼼짝 못하던 사람을 구해준 제품이 바로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 박사 CAMP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CAMP는 운동 에너지 보충제로 되어 있으면서 특히 이 제품 자체는 근갑시 천배의 효과에 달하는 새로운 줄기세포의 생성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세포가 생성돼서 심장과 뇌혈관의 질병에 있어서는 특수한 효과를 보는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쌈부의 쌈부의라면 여기 우수한 그 발전개혁위원회 거지부 등 여기에 추진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쓰시면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세신 1호 약품은 19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8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시간의 블랙홀과 떡갈나무라는 제목의 수필 두 편 준비했습니다.

소피 시간의 블랙홀 어느 날 문득 손목시계를 쳐다보았을 때 나는 깨달았다. 분명 아침이었는데 어느새 해가 기울고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던 것이다.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을까? 곰곰이 생각해보아도 떠오르는 것이 없다. 책상에 앉아있었고 스마트폰을 만졌고 커피를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았을 뿐인데 어느새 하루가 사라져버렸다. 마치 어디선가 거대한 힘이 생겨나 내 시간을 통째로 삼겨버린 것처럼. 그것이 바로 시간의 블랙홀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기억도 남지 않았지만, 어느새 시간은 사라지고 마음만 허전해진 공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빠져드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시간의 종력이다. 시간은 본래 흘러가는 것이다. 흐르는 물처럼, 부는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것이 시간이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시간이 그저 흘러가지 않는다. 어디로 사라지는지도 모르게 통째로 증발해버린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메시지를 보고 뉴스를 훑고 영상을 보고 있다 보면 벌써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점심시간이 된다. 점심을 먹고 다시 책상에 앉아 일을 하다가도 문득 생각에 잠기고 잡념이 떠돌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다 보면 오후가 지나가고 해가 진다. 하루가 끝나고 침대에 누워서 생각한다. 오늘 무엇을 했지? 무엇을 이루었지? 대답은 늘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시간만 사라졌을 뿐이다. 시간의 블랙홀은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눈이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 힘은 매우 강력하다. 우리의 의지보다 강하고 우리의 계획보다 강하고 우리의 다짐보다 강하다. 아침에 오늘은 꼭 계획대로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어느새 블랙홀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다. 스마트폰 화면 속 무한히 이어지는 콘텐츠,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 그 모든 것이 시간에 잠겨버리는 블랙홀이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다. 시각적인 자극은 계속되고 흥분은 이어지고 다음 콘텐츠가 궁금해지고 어느새 몇십 분이 몇 시간이 지나간다. 하지만 시간의 블랙홀은 스마트폰만이 아니다. 더욱 보이지 않은 형태로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 바로 무의식적인 생각의 소용돌이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있을 때 머릿속은 끝없이 움직인다. 어제 일을 후회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고 남들의 시선을 생각하고 스스로를 탓하고 잡다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른다. 그 생각들에 휩쓸려 있으면 정작 현재 시간은 사라진다. 몸은 책상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떠돌고 지금 이 순간은 사라져버린다. 이것이 가장 깊은 시간의 블랙홀이다. 외부에서 보면 가만히 있지만 내면에서는 시간이 통째로 증발해버리는 것이다. 나는 가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다. 그럴 때는 잠시 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시간의 블랙홀에 빠진 것이다. 자동차가 지나갔고 사람이 걷고 나무가 흔들리고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있지만 정작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시간만 흘러갔을 뿐이다. 공허함, 무기력함, 이런 상태들이 시간을 삼켜버린다. 의식적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진정한 휴식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에너지가 채워지는 것이지만 시간의 블랙홀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허전함만 남는다. 현대사회는 시간의 블랙홀을 만들어내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모든 것이 즉각적이고 자극적이고 끊임없이 이어진다. 스마트폰은 언제나 손에 있고 인터넷은 언제나 연결돼 있으며 정보는 끊임없이 쏟아진다. 우리는 이것들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비한다. 하나의 영상을 보고 다음 영상이 추천되고 하나의 기사를 읽고 다음 기사가 뜨고 하나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또 다른 메시지가 온다. 이 무한한 반복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잃어버린다. 마치 종력에 이끌리듯 자꾸만 화면에 시선이 머물고 손가락은 움직이고 시간은 사라진다. 문제는 시간이 사라진 것만이 아니다. 시간의 블랙홀에 빠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공허해진다. 하루가 끝나고 아무것도 안 했어라는 생각이 들면 자책감이 생기고 자신에 대한 불만감이 커지고 삶에 대한 무기력함이 찾아온다. 시간은 소중한데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죄책감,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시간이 없다는 조급함, 계획은 세웠지만 실천하지 못했다는 좌절감, 이 모든 감정이 쌓여 마음을 무겁게 한다. 시간의 블랙홀은 시간만 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 꿈, 행복, 평온함까지 함께 삼켜버리는 것이다. 나는 어느 날 심각한 시간의 블랙홀을 경험했다. 주말 내내 스마트폰을 만지고 영상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냈다.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 아침이 되었을 때 나는 극도의 피로감을 느꼈다. 몸은 쉬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쉬지 못했고 시간은 통째로 사라졌고 무엇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이 없었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이것은 진정한 효식이 아니라 시간의 낭비이며 나 자신을 소모하는 행위라는 것을. 나는 시간이 블랙홀에 빠져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저 허전함만 남긴 것이다. 시간의 블랙홀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미 익숙해진 습관이고 무의식적인 반응이고 자꾸만 이끌리는 종력과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각이다. 내가 지금 시간의 블랙홀에 빠져있음을 깨닫는 것,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멍하니 있을 때, 무의식적인 생각에 휩쓸릴 때, 문득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나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이 시간이 의미가 있을까? 이대로 괜찮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 그것이 블랙홀에서 빠져나오는 것, 첫걸음이다. 그 다음은 멈춤이다. 생각을 멈추고 행동을 멈추고 화면을 끄고 잡념을 내려놓는 것이다. 갑자기 모든 것을 멈추면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멈춰있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빈 시간을 채우려고 스마트폰을 만지고 생각을 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는 멈춰야 한다. 숨을 깊게 쉬고 주변을 둘러보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다. 창밖의 풍경을 보고 공기의 느낌을 느끼고 자신의 호흡을 느끼는 것. 이 간단한 행동이 시간의 블랙홀을 깨뜨린다. 또한 시간의 블랙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무계획적으로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블랙홀이 빠지기 쉽다. 아침에 오늘 할 일을 간단히 적고 자신이 무엇에 시간을 쓸지 정하는 것. 작은 계획이라도 의미가 있다. 꼭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라도 자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책을 읽기로 정하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책에 집중하고 산책을 하기로 정하면 생각을 내려놓고 걷는 것. 이렇게 의식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면 블랙홀에 빠지지 않는다. 나는 이제 시간의 블랙홀을 의식하게 됐다. 스마트폰을 만지다가도 문득 손을 멈추고 몽환이 있다가도 생각을 차단하고 무의식적인 생각에 휩쓸릴 때도 현재로 돌아온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의식적으로 하려고 노력한다. 차를 마실 때는 차의 맛을 음미하고 걸을 때는 발걸음을 느끼고 대화할 때는 상대방에게 집중한다. 이 간단한 것들이 자신의 블랙홀을 비우고 내 시간을 되찾아주고 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하루 24시간은 모두에게 똑같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시간의 블랙홀에 빠져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허전하고 무기력하지만 의식적으로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충만하다. 시간은 소중한 자산이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 시간을 블랙홀에 내어두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이다. 시간의 블랙홀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스마트폰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무의식이 문제이고 나의 습관이 문제이고 나의 태도가 문제이다. 따라서 해답도 내부에 있다. 자신을 자각하고 의식을 가지고 현재 집중하는 것. 그것이 시간의 블랙홀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시간의 블랙홀은 강력하지만 우리의 의식과 집중 앞에서는 무력해진다. 우리가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으로 남고 경험으로 쌓이고

삶의 의미로 변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시간을 사는 것이고 진정으로 삶을 사는 것이다. 이제는 시간의 블랙홀에 빠지지 말자. 소중한 오늘을, 소중한 지금을 의식적으로 살아내자.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쓰자.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시간의 주인으로 살게 되고 삶의 충만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시간의 블랙홀을 넘어 진정한 시간의 의미를 찾는 그날까지.

수필, 떡갈나무. 어릴 적 시골 마을 입구에 우뚝 서 있던 떡갈나무 한 그루가 지금도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풍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잊혀지는 세상이지만 굳건한 자세로 땅에 뿌리내린 그 나무의 모습은 시간이 흘러도 바래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하게 기억된다.

떡갈나무는 화려한 꽃을 피우지도 달콤한 열매를 맺지도 않는다. 하지만 묵묵히 세월을 견디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숨쉬고 비바람을 막아주고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든든한 존재였다. 그래서 나는 떡갈나무를 볼 때마다 진정한 삶의 힘과 인생의 깊은 의미를 배우곤 한다. 고향 마을은 낮은 산과 넓은 들판이 어우러진 조용한 마을이었다. 마을로 들어간 길가 한쪽에 홀로 서 있는 떡갈나무는 마을의 상징과도 같았다. 나무의 나이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어르신들의 말씀에 따르면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한다. 수백 년의 세월을 품은 나무는 키가 웅장하고 줄기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끼어안아도 모자랄 정도로 굵었다. 거칠고 두꺼운 나무 껍질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주름 하나하나가 지나간 세월의 흔적이자 비바람과 눈비를 견딘 증거였다. 봄이 오면 떡갈나무는 가장 조용하게 새 계절을 맞이한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개나리가 노란 물결을 이루는 화려한 봄 풍경 속에서 떡갈나무는 남들보다 조금 느리게 새 잎을 틔운다. 연한 연두색의 어린 잎이 가지 끝에 작게 돋아나는 모습은 소박하고 담담하다. 화려한 색깔도 향기도 없지만 그 연한 초록빛은 막 추위를 벗어난 대지의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어린 시절 나는 학교 갈 때마다 이 나무 아래를 지나며 새 잎을 바라보곤 했다. 차츰 커진 잎들을 보면서 봄이 깊어지는 것을 느끼고 작은 잎 하나가 단단하게 자라나는 모습에서 작은 생명의 힘을 배웠다. 여름이 되면 떡갈나무는 온몸에 지푸른 잎을 가득 피워 넓은 그늘을 만들어낸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나무 아래로 모여들었다. 들판에서 농산일을 마친 어르신들은 나무 그늘에 앉아 부채를 붙이며 땀을 식혔고 아이들은 그늘에서 뛰어놀며 여름 오후를 보냈다. 나무의 넓은 가지와 빽빽한 잎은 뜨거운 태양빛을 완벽하게 가려주고 시원한 바람을 가두어 언제나 서늘한 공간을 만들어줬다. 그때 여름은 정지된 시간처럼 느껴졌다. 나뭇잎사귀가 바람에 스치며 내는 부드러운 소리, 멀리서 들리는 개울물 소리, 사람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어우러져 평온한 여름의 멜로디를 만들었다. 떡갈나무 아래는 단순한 그늘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피곤을 씻어주고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힘든 노동의 고단함도, 살아가는 걱정거리도 나무 아래 앉으면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다. 묵묵히 서 있는 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지친 마음을 품어주는 듯 했다. 가을이 찾아오면 떡갈나무는 또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여름의 짙푸른 잎은 점차 짙은 갈색으로 물들고 서늘한 가을 바람이 불면 하나둘 떨어진다. 떡갈나무 잎은 두툼하고 단단한 질감이 특징이다. 다른 나무의 잎처럼 가볍게 흩날리지 않고 무게 있게 땅에 떨어져 도톰한 낙엽층을 만든다. 가을이 깊어지면 나무 아래 온 땅이 떡갈나무 잎으로 덮여 밟을 때마다 부드럽고 폭신한 소리가 난다. 나는 가을마다 나무 아래 앉아 낙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화려한 단풍으로 물들지 않고 조용히 잎을 떨어내는 떡갈나무의 모습이 오히려 깊은 여운을 남겼다. 모든 생명은 때가 되면 내려놓고 비우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임을 나무가 보여주는 듯 했다. 떨어지는 잎은 끝이 아니라 다음 봄을 위한 준비이자 세월의 순환이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묵묵한 내실이 더 소중하다는 걸 어린 마음으로 깨닫게 해준 순간이었다. 겨울의 떡갈나무는 가장 단단하고 굳건한 모습이다. 모든 잎을 떨쳐버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는 차가운 바람과 눈보라를 홀로 맞이한다. 주변의 나무들이 약한 가지를 부러뜨리고 흔들릴 때도 떡갈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킨다. 두꺼운 껍질과 단단한 줄기는 초위와 폭풍을 막아내고 깊은 땅 속에 뿌리를 단단히 내려 세월의 혹독함을 견딘다. 겨울밤 하얗게 눈이 내리면 떡갈나무는 온몸이 하얀 눈으로 덮여 고결한 모습으로 변한다. 조용한 마을의 밤. 홀로 서 있는 나무의 모습은 외롭지 않고 오히려 위엄이 넘쳤다. 나는 창가에 서서 눈 덮인 떡갈나무를 바라보며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굳건하게 자기를 지키는 모습을 배웠다. 삶에는 언제나 추위와 폭풍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뿌리가 있다면 언제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나무는 조용히 가르쳐 주었다. 세월이 흘러 나는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빽빽한 빌딩과 빠르게 흘러가는 사람들. 늘 분주하고 시끄러운 도시의 삶은 고향의 조용함과 너무나 달랐다. 도시 생활에 익숙해지고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니 가끔 마음이 지치고 흔들릴 때가 많다. 걱정과 스트레스가 쌓이고 삶의 방향이 흐릿하게 느껴질 때마다 언제나 떠오르는 것이 바로 떡갈나무의 모습이다. 화려한 성과를 내지 않아도 남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이 평범해도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나무의 모습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된다.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빠른 성장을 추구하지만 떡갈나무는 수백 년 동안 느리지만 꾸준히 뿌리를 내리고 몸을 키워왔다. 단기적인 성과보다 오랜 시간 쌓이는 내면의 힘, 흔들리지 않은 꿋꿋함, 소박하지만 든든한 존재감이 바로 떡갈나무가 가진 진정한 가치이다. 나무의 거친 껍질을 손으로 만져보면 수백 년의 시간이 손에 전해지는 듯하다. 수많은 비바람과 폭풍, 초위와 더위를 견디며 살아온 나무의 힘이 느껴진다. 그것은 결코 타고난 강함이 아니라 매 순간 묵묵히 견디고 버텨온 시간의 결실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시련과 고난을 겪지만 그 순간을 꾸준히 견디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다 보면

화려한 꽃으로 자랑하지 않고 달콤한 열매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 그늘이 되고 쉼터가 되고 위로가 되어준다. 진정한 강함은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꿋꿋함이고 진정한 가치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베푸는 것임을 나무는 매 순간 보여준다. 이제 나는 떡갈나무를 볼 때마다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빠른 세상의 흐름에 쫓겨 조급해하거나 작은 성과에 연연하거나 남들과 비교하며 흔들릴 때마다 떡갈나무의 묵묵한 자세를 떠올린다. 느리더라도 꾸준히 뿌리를 내리고 조용하더라도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며 소박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변하지만 묵묵히 쌓인 내면의 힘과 꾸준한 삶의 자세는 오랜 시간 남는다. 수백 년 동안 한자리에서 세월을 품고 서 있는 떡갈나무처럼 나도 흔들리지 않은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소박하고 꿋꿋하게 삶을 살아가고 싶다. 떡갈나무는 단순한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나의 어린 시절과 고향의 기억, 삶의 진리와 위로를 담은 소중한 스승이다. 앞으로도 세월이 흘러 변하는 것이 많겠지만 내 마음속 떡갈나무의 모습은 언제나 그대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묵묵히 세월을 견디는 단단한 나무처럼 나 또한 평온하고 꿋꿋하게 나의 삶을 걸어나갈 것이다.

전견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장략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략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략입니다. 장략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인의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략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예, 지금 장약 심리방 우대활동, 그 로인절 우대활동 하고 있는데, 예, 한 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도 빼드립니다. 예, 예,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매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17 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 을 드리는데, 예,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로인절 우리 활동 기관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3곽을 또 증송해드립니다. 이번에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여태까지 3곽을 더 증송해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 본약의 이 3곽이면 990원이죠.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예,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 푸른팔 누에섬유 여름이불 한 시트를 더 증송해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로인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내방 번약 3곽을 더 증송해드리죠.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예, 러시아 야생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고급 선물 세트 한 세트를 더 증송해드립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0: 했습니다. 예. 예, 사실 우리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장약 심내방 약이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 장약 심내방을 쓰시고 있는 분들 아주 많은데 예, 이 약을 쓰시면서 병원에 자주 입원하던 이런 분들 병원을 지금 모르고 이 약만 드시면서 건강을 찾고 있다고 저희한테 전화 와서 반영하는 분들이 아주 많죠. 예, 예, 이 우리 이 장약 심내방을 쓰고서 효과 본 분들이 예를 몇 가지 들겠는데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인해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혈압을 재보면은 혈압이 쓰여 있는 수치가 더 쓰여 있지 않아서 혈압이 더 올라가는 것을 못 봤다고 하던 이런 분들 지금 장약 심내방을 8개월 좌우 쓰고서 또 저희가 또 한 가지 더 그 리서 레오파를 같이 결합시키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걸 같이 결합했으시면서 지금 건강을 찾고 있고 고혈압병으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고생하시던 분들도 지금 저희가 소개한 이 약을 쓰시면서 혈압 조절을 그렇게 공제를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자 그 6개를 넣은 이런 환자분이 실례인데 이분이 지금 부부가는 두 분 다 이거 약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저희한테 전화 와서 말씀드리는 게 하루건내 가슴이 쪼여들고 숨이 차서 어디나가 다닐 수 없었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이 약을 선택하시면서 한동안 지금 우리 장약 심내방을 썼는데 숨이 차지 않고 가슴이 겨우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면서 예. 지금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다 다녀도 숨이 차지 않아서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예. 이 두시비양주는 지금 다 이 약을 쓰시면서 지금 건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한 분은 지자를 5개를 넣은 환자분인데 검사 수치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지자를 더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 숨이 차서 자주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가 병원에서 나가라 하더랍니다. 예. 그분이 저희한테 전화와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인제니 집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입니다. 이러면서 저희한테 전화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약을 마지막으로 선택해서 써보려고 생각하는데 너무 숨이 차서 정말 죽을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지자를 그렇게 5개나 넣은 이런 환자분이고 숨이 많이 차다면은 이 약을 꼭 써보라고 하셨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0: 말씀하십시오.
2: 재전환 맞아요?
0: 맞습니다.
2: 예.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2: 선생님.
0: 예.
2: 아버지 심내방 먹고 있습니다.
0: 예.
2: 이 심내방 먹은다면 원래는 혈압이 매우 높았습니다.
0: 예.
2: 한 무슨 20년도 됐는데, 그런데 이 심내방 먹은다면은 지금 혈압이 한 석 달째 반씩 먹습니다.
0: 예.
2: 그래, 이것도 좋고, 그 다음에 밤잠도 연거도 앉은 그냥 먹더니 멀리 하고, 그 다음에는 고가병에도 영 좋습니다. 위장병도 좋고.
0: 예, 그렇지.
2: 고가병에는 하루에 그저, 다리랑 아예 아프다니까 하루에 한 만보씩 걸습니다.
0: 아유, 만보면 너무 많이 걸린 겁니다. 한 7,000보가 좋습니다. 예.
2: 혈압도 잘 조절되고, 예. 그 다음에는 잠도 잘 자고, 이래가지고서는, 난 그저, 어제는 나이가 좀 많은데, 그저, 마지막까지 그저, 이 약은 난 그저, 열심히 복용할 계획입니다.
0: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2: 수고 많으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장약 심내방을 먹고서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0: 네.
3: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20년 동안 혈압약을 먹고 살았는데 저기나 뭔가 방송을 듣고서 이 약을 먹게 됐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0: 잘 되죠. 예.
3: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나중에는 매주일에 한 번씩 유지량으로 먹었단 말입니다.
0: 예.
3: 그리고 선생님이 다른 한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것을 쓰니까

0: 나의 그래, 소설이 정말 너무 잘 됩니다.
1: 예.
0: 예, 지금은, 예, 장례 신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0: 그부터, 예, 원래, 예, 관심병이 있어 숨이 많이 차고, 예, 경색이 와서, 예, 머리에 계속 어지럽고, 또, 이렇게 뭔가 잠이 안 나오고, 신경질이 자꾸 나고, 거기다가 멘붕까지 와서, 예, 말하나 웃거나 해도, 예, 당기우고,
1: 예.
0: 눈이, 예, 붙들붙들대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예, 앞달 사후 먹었는데, 예, 너무 좋아졌습니다.
1: 예.
0: 또, 예, 위궤양이 있어가지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또, 위가 쓰리면서, 예, 아팠는데, 예, 지금, 예, 그것도 영, 이렇게, 좋아지고, 예, 몸이, 예, 영 전체 다 좋아졌단 말입니다.
1: 예. 예,
0: 이 아들, 예, 서장 해발이 그렇게, 예, 높은 데서 자란 야생 약재들로 최소한 우수한 약을 써 그렇는지, 예, 약 효과가, 예, 일반 약보다 다르대다.
1: 다르지요? 예.
0: 예, 결국, 예, 저희 남편은, 예, 저기나 뭔가 검사 수치에, 예, 도달하지 못해가지고서, 예, 주자를 넣지 못했는데, 예, 지금 이 장야 신내방을 쓰면서, 예, 얼마나 심장이 좋아졌는지, 예, 모른다.
1: 정말 좋아진다. 이 약은, 예, 이 심장병을 치료를 하는 데서 정말 치료작용이 좋은 약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관상동맥경화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심교토이라든가 혈액형협심증이라든가 또 그 용경협심증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딱 딱 이름 짚어가면서 이거죠. 예, 치료된다고 쓰여 있는 이런 약이 조만에 없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예, 이렇게 그 심장병 환자분들한테는 정말 아주 이게 큰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예, 예, 너무, 예, 좋아져서, 예, 너무, 예, 이렇게 기뻐한다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0: 예, 선생님, 우리 집 두 사람을, 예, 구해준 은인입니다.
1: 하, 약을, 예, 선택을 손님이 잘 하신 거죠, 원래. 예. 예.
0: 그래서 저기 남원가 선생님께 너무, 예, 고맙습니다.
1: 하, 예.
0: 예.
1: 건강하십시오. 예.
0: 예.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혈압 조절이 안 돼. 한 30년 서약, 혈압약만 먹어서 살았습니다.
1: 아, 예.
3: 아, 그러다, 예, 선생님이 단약 신내방 강의를 듣고 장례 신내방만 먹기 때문에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고 또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야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1: 그렇죠.
3: 다섯 달 만에 장례 신내방 먹어도 좀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1: 네, 예. 저희가 알려주는 그 류이스 레오파가 그거 아주 유명한 게입니다.
3: 예. 예. 예, 그리고 저는, 예, 갱동의 오른쪽 방콜에서 정말 항상 조심했습니다, 이 방콜에서.
1: 예.
3: 그러다, 예, 심내방한테 넉 달 먹고 가서 검사했는데, 방콜이 이게 싹 없어졌습니다.
1: 예.
3: 아,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다,
1: 예. 예, 그렇죠. 예.
3: 예.
1: 빨리 견데 없어진 겁니다, 그만함.
3: 예. 그래도 내 심장도 항상 춤을 차고, 예, 가슴이 답답하면, 아, 앞뒤까지 쏙쏙쏙 지르기래 고생했는데, 예, 약 먹은 후부터, 예, 아픈 증상이 없어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 막혀서 이정사해지고 완전히 이렇습니다, 지금.
1: 예, 좋죠.
3: 아, 그러니까, 나 그래도, 예, 또, 예, 아, 전례집에 밥소변을 자꾸 시원하지 못하고, 한 번 서반에 조금이라도 잠 못하는 어지럽게 손발 들고 그래 고생했는데 이 약은 뭐 후부터 한 번만 소변에 많아지면서 소변 자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바치 허증이 치료되니까 그렇게 좋아진다 말입니다.
3: 예,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 정신이 바짝 납니다. 예.
1: 그렇죠. 예.
3: 그래서 우리 아, 집사람들 당뇨병 합병증에 어지럽지 세게 머리 삥하고 자지 못해서 고생하다가,
1: 예.
3: 내 같이, 뭐, 내 약 같이 먹고 있는데, 아주 그 효과 많이 알린다.
1: 그런 효과를 뽑습니다, 원래.
3: 예, 어둡지 않나고, 잠 잘 자니 아침에 머리 마가지고, 예, 영 기분 좋아.
1: 좋지요. 예. 여보세요? 그 신호를 잘 잡고 말씀하십시오. 예, 신호가 자꾸 끊깁니다. 예.
3: 아,
1: 예.
3: 그래,
1: 귀에다 딱 대고 말하셔.
3: 예, 할 때마다 대답받아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나는.
1: 예.
3: 야, 내 친구, 내 소개로 해. 우리 친척, 친구들도 저 영향 쓰는데, 야, 모두 허가도 영 줬다면 모두 영 칭찬 아끼겠습니다, 내가.
1: 네, 좋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0: 않겠습니까, 원래?
1: 예. 특히 내 서가라, 내 친구는 심장도 안 좋고, 이 몇 년 전에 이제 추리로 와서 내가 고생했는데, 항상 어지럽다고, 또 소변도 적고, 아, 이 약 먹으면서부터 여러 면에 조금 허가 본다면서, 또 이번 노인들이, 자식들이, 돈들 보냈다면서 이번에 36각 받아 계속 먹겠답니다.
0: 하 예. 때문에 예? 그분 보고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이번에 노인절 우려할 때 현금도 감해주지 또 번약도 더 드리지 또 이번에 주는 그 뇌물도 얼마 좋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1: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도 이거 혈압 조절에 앉아서 예, 한 20년 혈압약을 먹으면서 예, 있으면 살다가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당뇨 신유방을 지금 먹고 있는데 예,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예, 몇 달 먹은 후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예,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주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예,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야접 달 만에 지금 당약 신유방만 먹고 있는데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0: 예, 지금. 오늘 오전에도 이분은 계속 요알링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쩍 하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 성을 됨을 모르고 사람 봐도 모르는데 요알링이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분이 저희한테 오전에 전화 왔는데 야, 선생님 혈압 조절이 잘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네, 한번 선생님 한테 찾아가겠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랍니다. 이렇게 혈압 조절이 내 그 알려주는 그 방법이 아주 유명한 방법입니다. 그게 그 방법이가 위서료파인데 그래서 예.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이분이 지금
3: 맞습니다. 정말 예 이번에는 예 정말 민바로 이 약을 선택 잘한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예, 잘했습니다.
3: 예, 나는 지금 세기 두 번 오면서부터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야 눈도 무거워서 예 손을 잡아당겨 뜨고 예 머리 무겁고 고라니 통신해서 전체는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0: 아, 전통 뺀, 예. 뺀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약 자체.
3: 예. 그런데 지금 이 약 먹으면 전두편은 끊어버렸지. 관절이 나쁘던 게 관절이 좋아졌지. 위도 좋아지고 방광염, 뇌출금도 해결되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3: 야, 특히 우리 남편은 당뇨 합병증은 많이 고생했는데 야, 이 당뇨병 합병증에도 치료 효과가 영 좋습니다.
0: 예, 이 당뇨병 합병증이라는 게 혈관성 그 합병증이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중에서 예, 100몇가지로 나타납니다. 당뇨병 합병증이가 그중에서 제일 무섭은 게 혈관성 합병증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에서도 그렇게 치료 효과가 좋다 말입니다. 원래
3: 예. 예. 그래서 저기 정말 선생님이 정말 이 약을 5년 4개월 동안 강의했는데 예. 우리는 그거 이 약 먹으면서 지금 건강을 되찾고 그래서
0: 맞습니다.
3: 예 우리 주위에 우리 친척 친구들은 많이 소개를 하는데 모두 효과 좋다며 우리를 예 좋은 약을 소개를 한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0: 하하, 예, 예 그렇죠. 예. 요 많이 먹습니다. 이 약은 소개를 하면
3: 맞습니다. 예. 예. 예. 특히 이 약 보면 예, 정말 4,400 해발 4,500m 이상이고 홍경천 또 5,400m 이상이고
0: 맞습니다.
3: 저당에서 황금으로 불리는 약재가 네 가지나 들어갔지.
0: 맞습니다. 예.
3: 예. 선생님은 항상 좋은 약재가 예, 좋은 치료 효과를 본다고.
0: 예, 아, 그래 지금.
3: 그래 그런지 먹어보니 확실히 정말 특수한 게 알립니다.
0: 알립니다. 잡사본 사람이고서 압니다.
3: 맞습니다. 예. 예. 이야 또 하루에 세 번씩 꼭꼭 먹으니까 예 치료를 받다 해주고 하니까 치료 효과가 다른 이야기에 영 독특합니다.
0: 이야. 이게 계속 세 번씩 복용시키는 게 그 혈액 중에 유효 약물 농도를 유지시켜주고 예 병세를 신속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차수를 그렇게 늘려서 바짝 치료를 해주는 게입니다. 예.
3: 예. 예. 그래서, 예, 우리 그 사촌 언니도 집에서 지금 손자를 보고 있는데, 야, 이 여름 돼가지고 맥이 떡 떨어지지, 정말 죽대도 죽고 맥이 없다면서, 예. 심장도 안 좋지, 관절도 안 좋지, 해서 지내 고생하더라. 내 먹던 약 먼저 가더라. 먹어보라. 언니 먼저 약 먹어보라. 했는데, 이 약 며칠 알면 게 벌써 맥이 나는 게 아닌다.
0: 아, 그렇습니다. 이게, 예. 이 혈액을 많이 보충해주지,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지, 그리고 면역 력을 고도로 높여주는 약입니다. 약재들 성분들 자체가 다 그 활성 성분이 특별히 풍부하게 들어가가지고 예, 그렇게 맥이 나게 합니다.
3: 예. 그러고 심자도 그나 후두후두 떨리던 심자도 영 이렇게 편안하지. 하여튼 여름에를 좋다면서 예, 자기도 장기도 그런 먹길래 이번에는 오늘쯤 혈액연수가 받아보다 계속 쓰였답니다.
0: 예. 2417979번으로 9번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알려주겠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저는 예, 고혈압 환자인데, 예. 이 당약 심내방 먹기 전에는 예, 고혈압 약 예, 22여 년간 먹고 살았습니다.
0: 예.
4: 그런데 예, 고혈압 약 먹으면서 예, 콩팥도 그렇게 나빠지고 예, 간도 많이 손상받았습니다.
0: 예, 그렇게 손상받습니다. 원래 예. 부작이 크죠.
4: 어느 날 선생님이 당약 심내방 강의를 들으면서 예, 내 이 약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아.
4: 그래서 예, 저는 무슨 증상이 있는가 하면 예,
2: 여보세요?
0: 여보세요?
2: 말씀하세요.
0: 예, 언제 그렇게 그 신호가 자꾸 그렇게 끊어집니까? 귀에다 딱 대고 얘기를 하셔.
4: 예.
0: 예.
4: 그리고 예, 귀에서 12년간 소리 났는데 연매병원에서는 이 병 이래 신경성 치료 못한다 합니다.
0: 예.
4: 그리고 예, 다발성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예,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안개끼 같고 예, 가만히 누워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가면서 정신이 안 납니다.
0: 예.
4: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 약을 선택했는데 이 약 몇 달 먹고 예, 선생님이 특별한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감량하고 예, 또 선생님이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 게 있더란 말입니다.
0: 옳습니다.
4: 그래서 예. 예, 같이 먹으면서 예, 조절했는데 야도딸 장약 심내방 먹고 예, 지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이러는 게 알리잖까.
0: 아, 그렇죠.
4: 그리고 예, 신경성으로 소리 나던 것도 예, 반년 먹고 지금 예, 소리 나지 않아 얼마나 좋은지 예, 머리 안에 안개기 같은 게 예,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이 바짝 납니다.
0: 그렇죠. 예.
4: 예. 야, 이 약, 정말 이거 예, 선택한 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0: 선택을 잘하신 겁니다, 원래.
4: 예, 이 약이 정말 내뿐만 아니라 예, 우리 남편도 나이가 있으니까 예, 같이 쓰고 있는데 심혈관 질병이 있습니다.
0: 예.
4: 머리도 얼빤하고 예, 잠도 안 오고 예, 기억력도 나쁘고 관절도 예. 안 좋고 그래가지고 예, 같이 쓰고 있는데 예, 지금 얼마나 효과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효과를 꼭 봅니다. 이 약 사서.
4: 예, 그래 이 약은 좀 해발 높은 4,500m 약재이고 좀 환경청으로 또 5,400m 그 서장에서 또 한 군가는 네 가지 약재가 들어가서 예. 그런지 효력이 영강합니다.
0: 예. 그렇지.
4: 선생님, 이 약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치료해주는데 있대니까.
0: 예, 그렇습니다. 예.
4: 예, 그래서 그런지 치료가 정말 잘 됩니다.
0: 예, 새로운 치료 방법인 아주 그요 특수한 그 핵심 성분인데 그런 예. 그 예, 파해경지효소하고 또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 요 신경활성효소 안에 그 성분이 한 가지 성분이 선징수안이라는 요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기억력을 돕는데 그렇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4: 예. 예. 내 주마에 숱한 사람 소개해주고 예, 친척 친구들도 많이 소개를 해주는데 예, 주는 사람마다 다 효과 좋다고 예, 나를 대비 칭찬한다.
0: 예.
4: 그래서 내가 오늘 예, 내 친구도 예, 우대 활동에 지금 참가하겠단다.
0: 예, 그렇게.
4: 내 친구는 예, 다발성 뇌경색도 세 번 오고 예,
0: 어.
4: 머리가 항상
0: 어지럼증. 예, 머리 어지럼증이나고. 머리 어지럼증이 납니다. 예,
4: 예 머리 무겁고 예, 머리 아파서 항상 전도편을 먹고 그랬는데 예, 내 소개로 이거 먹고 예, 전도편도 떼고 예, 소화도 그렇게 잘 된다면서
0: 예.
4: 이번에 효과 볼 때 예, 바짝 쓰겠다면서 예, 오늘 36번 배달 받겠다.
0: 예, 그렇게 하시라 하십시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인사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지금 주자를 다섯 개를 하는 이런 환자분이 실례인데, 예, 이분이 지금 아 너무도 숨이 차가지고서리 그 저희한테 어서는 저희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입니다. 어서는 병원에 드서도 나가라 하고 오지 말란다. 이러면서 아주 그 영 그 비감한 이런 심정을 저희한테 전화 왔었습니다. 예,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이제 우리도 이 장애신 예방 예수 교사는 거의

0: 진행이 됩니다.
1: 예.
0: 우리 아빠 중풍이 걸려가지고 혈압약 계속 먹었는데도 난 혈압 조절 안 돼가지고 내는 오공이 걸려가지고 그래 엄청 고생했습니다.
1: 예.
0: 이제 야, 저 탄약은 다 흡수됐습니다. 그래도 저 효과로 못 보고 소리 마지막에는 예, 상황 거의 늘 그런 정도를 됐습니다. 바로 그날 이제 쌀을 못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1: 예. 예.
0: 그러다가 그래 병원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기야 계속했죠.
1: 예.
0: 그러던 후에 예, 그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예, 방송한 걸 듣고 이야기해서 하는 거 듣고 소리 예, 공학시대 딱시에 그 중풍 치료한다니까 이야기 썼는데 그렇게 예, 선생님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예, 그, 저기나 어떻게 어떻게 사이에 혈압약을 저기나 조절해 먹고 그 다음에 당약을 어떻게 먹고 이래서 가르친 대로 먹었던 게 예, 혈압 조절이 정말 생각밖에 없나 잘 됐대라.
1: 예.
0: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저리 전립선이 심해가지고 소변살 못 누고 밥이나 밥은 먹고 심장이나 밤에 소리치고 경력이 없어서 예, 모조리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는 게 이야기 때문에 예, 정말 이 사람이 영 좀 똑똑하게 변했습니다.
1: 예.
0: 이야기 얼마나 좋은데 예, 우리는.
1: 예.
0: 그리고 나도 심장이 나빠서 예, 심장이 팔딱팔딱 뛰고 어떤 데 맥이 어떤 데 싹 나무러지고 맥이 없어서만 어떤 데는 예, 밥 먹는 맥도 없었습니다. 예.
1: 예.
0: 그래도 이제 이 약 먹으면 너무 좋아졌습니다.
1: 예.
0: 소탈해지고 그다음 얼굴에 그래도 수비를 끄먹끄먹하고 저리 그 저기 있는 눈에만 소리 나와가지고 저리 얼빠네 색감면서 그래고 되는데 지금은 이때 뻗시려했습니다.
1: 예.
0: 예. 그래고 영 팔팔해지고 예 밥도 잘 먹고 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경력도 똑바로 해줬습니다.
1: 좋지요. 예.
0: 예, 좋기만 하겠습니다. 예. 이약 때문에 우리는 예, 그런 점이나 이 걱정이나 중풍 시달리면서 예, 벗어났습니다.
1: 예, 중풍 치료에 어느 만 치료 잘 되는 이야기라고 그럽니까? 이거
0: 예,
1: 어느 만큼.
0: 선생님이 그거 가르치는데 딱 예. 먹었던 게 예, 그거 열명심에 먹고 듣고서를 그랬던 게 예, 그 조차리 아끼지 않고 이렇게 먹었던 게 예, 그렇게 말을 잘 했습니다. 지금은 그 약만한 게 없습니다. 예.
1: 예, 그렇죠. 예.
0: 예, 그래, 우리는 전문에 활동할 때도 사됐습니다. 봄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약만 먹겠습니다.
1: 그렇게 예, 하십시오.
0: 예, 영감났지. 예.
1: 건강하십시오.
0: 우리 협회에 있는 그, 저기나, 예, 아줌마에 한네 예, 있는데 남편은 주제 두 개를 하고, 안가는 예, 저기나, 예, 혈압 자꾸 낮아가지고, 어렴진하고, 이래서 그랬던 게, 예, 어떤 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랬던 게, 전문에 약 쓰고 소리, 많이 좋아졌다고 소리, 지금 이 오늘이 싸겠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1: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24179-79.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이 이제 금방 지자를 넣은 이 분이, 예, 다섯 개를 넣은 이 환자분인데, 너무 숨이 차서 이래던 분들, 저희가 지금, 아, 이 소개하는 이 약을 드시고, 며칠 후에 제한테 전화 왔습니다. 예, 야, 선생님, 그렇게 숨이 차던 게, 예, 숨이 차지 않으니까,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 그, 지금 우리 이 약을 드시면서 건강을 찾고 있죠. 예, 예, 그리고 이 지자를 또 세 개를 넣은 환자분인데, 예, 지자를 넣은 지, 세 개를 넣은 지 몇 년이 되니까 또 숨이 차고 뒷잔도이 교환하고, 아까 숨을 바늘로 찔러 넣는 것 같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이 그 아토파타딘가에 하고 아스피린을 계속 드시면서 그 살았는데, 예, 이 약을 드시면서 부작용이 또 아주 크다고 하셨습니다. 예, 소변도 어떤 때는 못 본다고 하셨죠. 예망이. 그리고 그 계속 그 오른쪽 그쪽이 묵직하고 소화도 너무 아예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던 이분이 지금 우리 이 약을 드시면서 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숨도 차지 않고 뒷잔도 겨우지 않고 또 아까 숨을 바늘로 찔러 놓는 것 같은 이런 증상이 지금 그 없어진다면서리 그렇게 저한테 좋아하시면서리 지금 나는 아토파다딘가에 하고 그 아스피린을 아예 먹고 이 약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좋잼까 하면서리 저희한테 전화 왔었는데 지금 우리 이 약을 드시면서 이분도 건강 찾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파킨슨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두 손을 다 써가면서 손을 받쳐 들고 겨우 한 숟가락 두 숟가락씩 밥을 또 넣을 수 있다던 이 환자분들도 지금 저희 지금 소개해드리고 이 약을 쓰고서리 한 손으로 그 밥을 드실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창작 민족 무용극 오슬장백 특별 공연이 12일 저녁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펼쳐졌습니다.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 등 지도 일꾼들이 전주 여러민족 간부대중 대표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창작 민족 무용극 오슬장백은 동북 항일연군 14년간의 강관 항일투쟁을 배경으로 항일연군 재봉대가 부대를 따라 전선 지원에 나선 실제 사적을 창작 원형으로 삼았습니다. 작품은 서막 추억 귀혼, 제1막 고향각성, 제2막 미령동조, 제3막 미완신생, 제4막 오설홍화 및 종막 성세영원 등 6개 장으로 됐습니다. 무용극은 중국 공산당의 령도 아래 변강 지역 여러 민족 아들딸들이 영용불굴의 정신으로 나라와 고향을 지켜낸 영웅적 기계를 뜨겁게 구가했으며 여러 민족 인민이 고락, 영욕, 생사,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 리념을 생동하게 해석했습니다. 이날 저녁 7시경 심금을 울리는 배경음악이 서서히 울려 퍼지면서 공연의 막이 올랐습니다. 웅장한 무대 배경은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사람들을 전쟁 불길이 타오르던 그 세월로 이끌었습니다. 이어 무용수들이 음악에 맞춰 무대에 등장해 섬세한 춤 사위로 한 폭 또 한 폭의 항쟁 화폭을 펼쳐 보이면서 혁명 선열들에 대한 경의를 표달했습니다. 배경음악은 출연진의 진실한 현장 연기와 어우러져 혁명 연대 연변대지에서 세찬 투쟁의 물결이 일고 인민들이 분연히 떨쳐 나섰던 항전 세월을 생동하게 재현했으며 동북 항일연군 장병들이 백산 흙수에 뿌리 내려 혹한 속에서 혈전을 벌이며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항쟁한 영웅적 장거를 다시금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무대 장면과 감동적인 혁명 사연이 이어질 때마다 관중들은 깊은 감동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연은 근 1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기복이 뚜렷한 이야기와 진실한 감정, 심금을 울리는 무대 장면은 현장 간부 대중들에게 깊이 있는 홍색 교양을 안겨줬습니다. 모두는 민족 무용극 오슬장백을 통해 홍색 정권과 새 중국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의 행복한 생활 또한 쉽게 마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 깊이 터득하게 됐다면서 위대한 항전 정신과 동북 항일연군 정신을 힘써 전승 고향하고 시대적 사명을 과감히 짊어지며 예의 진취해 더 앙양된 정신 자세와 실무적인 사업 작품으로 연변 재반 사업이 새로운 진전을 가져오고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도록 추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원, 전국 도덕모범과 성도덕모범, 중국 본보기, 길림 본보기, 연변 본보기 대표, 기관 당원 간부 대표들과 사회각계 대중 대표들이 함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1: 발전 수준과 대중 수요에 부합되는 장기 간호보험 제도를 건전히 하고 생활 자립 능력을 상실한 인원들의 간호 난제를 정밀하게 해결하며 가정 간호 압력을 줄이고 사회 간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전조 간호 보장의 질 제고를 추동하기 위해 현재 우리 주에서는 장기 간호보험 제도 구축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10월에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훈춘시는 2019년 9월 장기 간호보험 시험점 사업을 가동했고 2020년 9월에 국가 장기 간호보험 시험점 도시에 들었는데 우리 주에서 유일하게 해당 시험점 사업을

0: 전개한 현시입니다. 현재까지 훈춘시 도시종업원 장기 간호보험 가입자는 5만 6천 명이고 지정 간호봉사기구는 7개 있으며 루계로 167명 보험 가입 종업원들의 373만 5천 원 간호비용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환자 가족 조립강입니다. 여기에 온 가장 큰 장점은 장기 간호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 간호보험은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같은 로임으로 생활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매달 일부 비용을 결산받을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훈천시 의료보장국 의약봉사 및 가격관리과 과장 최환평입니다. 우리는 의료와 양도를 결합한 여러 가지 모식을 적극 탐색해 공립 양도원, 민영 양도원과 병원을 아우르는 지정 간호봉사기구 7개를 육성함으로써 간호봉사 질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훈춘시의 중증생활자립능력 상실 인원은 매달 최고 1,680원의 정산 대우를 향수할 수 있어 이들의 생활간호 압력과 경제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장기 간호보험 제도가 전주에서 다그쳐 실시되도록 추동하고 생활 자립 능력을 상실한 인원들의 기본 간호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우리 주에서는 훈춘시 장기 간호보험 시험점 사업 경험을 총화한 토대에서 실제와 결부해 일전 연변주 장기 간호보험 제도 구축 실시 방안을 제정했습니다. 방안은 올해 10월 전주 종업원을 대상으로 우선 장기 간호보험 제도를 구축하고 2027년에는 전성 통일 포치에 따라 미취업 도시농촌 주민 장기 간호보험 제도를 가동해 전민 보급을 실현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때 가면 전주 범인의 종업원 기본 의료보험과 도시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한 인원들은 속지관리 원칙에 따라 장기 간호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전주에서는 주급 통괄을 실시하고 성의 개혁사업 포치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성급 통괄과 연결하게 됩니다. 훈춘시에는 시험점 정책 과도기를 설정하고 2028년 1월 1일부터 전주 통일 정책을 집행하게 됩니다. 주의료보장국 대우보장처 처장 반윤리입니다. 장기 간호보험 가입은 기본 의료보험과 동시에 진행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만 18세 이하의 미취업 도시농촌 주민은 부모 또는 법정 부양인을 따라 보험에 가입하기에 따로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퇴직 종업원일 경우 기본 의료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장기 간호보험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장기 간호보험 제도가 전면 시행된 후에는 전면 보급, 도시농촌 일체화, 공평 보편 혜택, 안전 규범, 장기 효과, 지속 가능이라는 건설 방향을 긴밀히 둘러싸고 자금 조달 경로가 다양하고 대우 보장이 합리하며 취급 운행이 효율적이고 전 과정 감독 관리가 엄격한 본 지방 특색의 장기 간호보험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민생 보장 최저선을 든든히 지키고 중증 생활 자립 능력 상실 인원 가정에 정책 혜택을 주게 됩니다. 반윤리입니다. 장기 간호보험은 하나의 독립적인 보험 종류로 주로 생활자립 능력을 상실한 인원이 있는 가정, 장기간 병상에 누워있는 인원에게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특히 현재 고령화가 비교적 심각한 상황에서 노인들에게 보장을 제공하고 장기간 생활자립 능력을 상실한 인원이 있는 가정의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함으로써 대중 획득감과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 진보 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왕래 교류 융합 촉진 명확히해 여러민족 융합식 발전 추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왕래 교류 융합은 민족 단계를 증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은 사회 발전의 필연적 추세이자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경로로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 진보 촉진법 제3장에서는 이에 대해 관련 규정을 내리는 바 당조항의 포치 요구와 민족 사회 실천 발전에 따라 융합식 사회구역 환경 건설을 추진해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거주하고 학습하며 함께 건설하고 향유하고 함께 일하며 즐길 수 있는 사회 조건을 완성할 것을 명확했습니다. 또 도시민족사업정책조치를 완성하고 편리조치와 보장조치를 규정해 여러민족 인구의 유동과

0: 융합 거주를 질서 있게 추진하고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인터넷 등을 통해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는 등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1: 현재 도나시 만위 상업 중심 대상이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마무리 시공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도나시 중점 상업 주거 종합 부대 대상인 이 공사의 총 투자는 1억 400만 원이며 올해 10월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대상이 운영에 투입되면 도시 상업부대 시설을 1층 완선하고 주거 환경을 최적화하며 도시구역 소비시장을 활성화해 도나 현역 경제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도나시 만위 상업 중심 대상 총경리 왕일입니다. 우리는 3,000평방미터 규모의 만위생활광장을 전력 구축하고 있는데 그중 1,000평방미터 규모의 반동대 자체경영체험구역을 인입해 고품질 특색상업구역을 구축하려 합니다. 광장에는 쇼핑, 음식, 레저 등 다양한 경영모식을 아우르는 20개 다원화 정품상가를 설치하고 지하주차구역도 배치해 업주들의 주차와 출행수요를 충족시키게 됩니다. 양질 브랜드를 인입해 도시 상업 경영 모식을 전방위적으로 풍부히하고 전반 상업 봉사 수준을 높이렵니다. 시공 단위에서는 공사지를 엄격히 틀어지고 대상 건설 마무리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대상 건설 질을 지속적으로 다져 대중이 만족하는 양질 공사를 전력 구축하고 있습니다. 왕일입니다. 대상이 운영에 투입되면 연간 영업액 4천만 원, 연간 납세액은 60만 원에서 140만 원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 100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된 상업 운영 모식에 의탁해 상업 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소비 장성을 이끌며 현지 취업을 안정시켜 도나시 도시부대 시설 승격과 경제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렵니다.
0: 주당위 주정부의 사업 보치를 실시하고 전주 부동산 재고 압력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 주에서는 17일부터 2026년 연변주 가을철 특가 상품 주택 판매 촉진물 활동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활동에서 전주 여러 부문은 협동해 우대 지원 정책을 내놓아 여러 민족 대중의 질 높은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조력하게 됩니다. 이번 판매 촉진 활동 기간은 한 달이며 우리 주 연길, 도나, 훈춘, 왕청, 룡정 등 관련 현지가 참여합니다. 활동에서는 전주 32개 부동산 개발 기업을 통괄해 도합 3,637채 특가 상품 주택을 내놓는 동시에 여러 장식, 가구, 가정용 전기 제품 기업도 참여하는데 기업 할인, 장식 보조금 지원, 가정용 전기 제품 보조금 등 정책 조치를 통해 주택 구매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주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부동산관리처 부동산 책임자 김훈입니다. 여러 부문 간 협동 연동을 통해 이번 주택 구매 판매 촉진 활동이 실효를 거두도록 전력 보장합니다. 활동은 대중의 필수 주택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의 자발적인 가격 할인에 장식 보조금, 가정용 전기 제품 소비 보조금 등 다수의 혜민 조치를 더해 대중의 주택 구매 비용을 낮추고 부동산 시장 소비 활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주택공적금 대출 세 정책 면에서 령활 취업 인원의 선납 대출 납부 방식을 월별 위탁 징수에서 월별, 분기별, 반년별 자주 선택적 납부로 최적화했는데 현재 납부 기준액은 500원 내지 1,800원입니다. 동시에 첫 주택, 두 번째 주택 인정 기준을 폐지하고 통일로 첫 주택 정책을 적용하며 리자율을 상향 조정하지 않습니다. 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 신용대출처 처장 라휘입니다. 현재 모두 첫주택 리자율을 적용하는데 5년 이하는 2.1%, 5년 이상은 2.6%입니다. 직계친속 공동대출 업무를 회복했는데 자가주택 구매 시 직계친속이 함께 대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적임 명단 주택, 좋은 주택 구매자, 퇴역군인, 1 성급 이상 주택을 구매하는 고객은 모두 대출 한도액을 20% 이상 상향할 수 있습니다. 최고 상향 한도는 단독 납부인이 84만 원, 부부 공동 납부인이 108만 원입니다. 이번 판매 촉진물 활동은 우리 주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민생의 혜택을 주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부문 간 협동을 강화하고 부동산 기업의 할인 이행을 독촉하며 봉사 공급을 최적화해 대중의 정책 혜택을

0: 실속 있게 받게 함으로써 전주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더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1: 지금은 한창 여름철 관광 성수기입니다. 관광객들의 출행 체험을 향상시키고 당지 자원봉사 브랜드를 더 빛내기 위해 10일부터 20일까지 연결시 당리 사회 사업부의 주도하에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신흥가도, 연결시 자원봉사자 연합회에서는 손잡고 수상시장 여름철 전문 자원봉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두 가지 언어 편민봉사, 민속 해설, 현장 근무 등 방식으로 변경 다민족 도시의 따뜻한 문화관광 봉사 창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원봉사는 연길 수상시장 아침시장에 인파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초점을 맞춰 자원봉사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구역별로 봉사를 전개했습니다. 외지 관광객과 조선족 대중 사이의 쌍방향 소통 수요에 대비해 자원봉사자들은 두 가지 언어로 길 안내, 음식 추천 등 일괄식 자문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짐 보관 봉사도 제공해 관광객들이 연길의 도시 온정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연길시 민족단결진보촉진회 회장 한경빈입니다. 우리는 한어와 조선어 두 가지 언어 봉사 특색을 구축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두 가지 언어로 관광객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길을 안내하며 짐 보관, 음료수 제공 등 편민 봉사를 제공하는 동시에 두 가지 언어로 민족 단결 관련 법률 법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언어는 여러 민족 대중과 각지 관광객 사이 거리를 좁혀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도 봉사 과정에서 민족 단결과 융합에 대한 인식을 더 깊이 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 자원봉사자 협회 성원 손충화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조선족 풍속을 소개하면서 연길 풍정과 풍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년의 인생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이번 전문 자원봉사는 민족 단결과 민속 전파를 깊이 융합해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당위 사회사업부 사회사업촉진중심 부주임 학서희입니다. 이번 자원봉사 행동을 전개한 것은 시장 운영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연길을 찾은 관광객들이 생활 정취 속에서 조선족 민속을 묘해하고 세심하고 따뜻한 봉사 속에서 온정을 느끼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원봉사의 작은 빛을 모아 민족 융합의 따뜻한 물결을 이루고 연길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연길과 연변의 따뜻함을 실감하게 해 따뜻한 봉사로 연길 문화관광 명암을 더 빛내렵니다. 앞으로 연길시에서는 변강 특색 문화관광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깊이 추진하고 문화관광 인기 명소를 둘러싸고 일련의 특색 변민봉사 대상을 구축하며 세심하고 따뜻한 자원봉사로 연변 문화관광 산업 품질 향상과 고품질 발전에 조력할 계획입니다.
0: 일전 국도 도나 관지진 구간에서 한 승용차가 갑자기 통제불능 상태로 전복돼 길가 도어랑에 빠졌습니다. 현장을 지나던 퇴역군인 진형무는 이 상황을 발견하고 신속히 차를 세운 뒤 전복 승용차 위로 올라가 창문을 힘껏 당겨 잔해 인원을 구조했습니다. 한편 현장을 지나던 여러 운전수들도 잇따라 차를 세우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모두의 협력하에 차에 갇힌 인원 3명이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택시차 운전수 종사 연령을 연장하고 대중취업 경로를 넓히고자 길림성에서는 택시차 운전수 종사 연령 표준을 조정했습니다. 택시차 운전수들의 업종 종사 연령은 원래의 여성 만 55세, 남성 만 60세에서 여성 만 58세, 장춘은 여성 만 65세, 남성 만 63세, 장춘은 만 65세로 연장됐습니다. 그일 유엔 식량 및 농업 조직은 향촌 인정 창의 평의 결과를 공표했는데 우리나라 68개 촌이 유엔 식량 및 농업 조직 시범촌 명단에 입선됐습니다. 그중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 취자촌이 명단에 들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이금이었습니다.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계.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비어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딛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점,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젠,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2: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은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3: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8월 중순이네요. 푸르던 여름의 햇살과 함께 벼이삭이 조금씩 누렇게 익어가고 초저녁 바람에는 어느새 가을의 첫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움이 채 가시지 않은 지금 우리는 더위와 함께한 많은 추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르익어가는 계절만큼이나 감동과 흥겨운 에너지를 선물해줄 가요들을 마련했는데요. 첫 곡으로 강화리진화의 칭찬하며 삽시다로 시작해봅니다.

디하경 작사, 김창근 작곡의 칭찬하며 삽시다를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요 진달래 피는 고향을 부른 디호원 김향월 가수는 아기자기하면서도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이 노래의 생기와 발랄함을 더해주었습니다. 진달래꽃 피던 그 시절의 향수를 두 사람의 따뜻한 화음에 담아 함께 들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세상 모든 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죠. 평범했던 하늘도 더 파랗게 느껴지고 스치는 바람마저도 포근하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가슴 따뜻한 선율이 마음 한켠을 적셔주는 노래 오직 너 하나만을. 이 노래는 그런 간절하고 순수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남녀 듀엣 가요는 각자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서로의 호흡을 맞추는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안녕수 마법자 두 분은 실제 부부 가수인데요. 서로의 장점을 살려주고 배려하는 모습에서 최고의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부른 히트곡 한삼백년 살아볼까 한오백년 살아볼까를 전해드립니다. 허동철 작사 방권을 작곡의 이 노래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허광 황영의 가수가 부른 이 밤도 다른 둥글다. 이 노래는 지난 세기 90년대를 대표하는 남녀 듀엣 가요성의 대표적인 한 수라고 보아지는 두 가수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가사와 멜로디 속에 담겨진 이야기를 진솔하게 잘 풀었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기자 작사 한병락 작곡의 이 밤도 다른 둥글다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서 달콤한 사랑의 감정이 녹아드는 노래, 김원 작사, 황규욱 작곡의 숙명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우리의 모든 감정이 둥글게 맞물려 결국 서로의 운명이 되어가는 과정을 두 가수의 섬세한 호흡으로 그려냈습니다.

사랑은 길과 같다고 합니다. 때로는 평평하고 포근한 길도 있고 때로는 가파르고 험난한 오르막길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숨을 맞추며 걸어갈 때 그 길은 비로소 사랑의 길이 되는 거겠죠. 박장길 작사 박찬일 작곡의 부부 사이는 추나 추동을 한철호 조미란의 이인창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허강일 작사 로찬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리상길 차미령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프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어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 후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

0: 안녕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1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하초 로인젤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건강 베개 두 개와 프로바이오틱스 두 곽을 드립니다. 여섯 박스 사시면 네 박스 드리고 건강 베개 두 개와 바다 오리알 선물 세트 두 세트와 실리늄 5상 입살 한 포대, 남경 동인당 비타민 B 다섯 곽을 같이 드립니다. 아홉 박스 구매하시면 열한 박스 드리고, 천 원 가격에 에너지 영양밥솥 하나와 코엔자임 Q10 캡슐 다섯 곽을 드립니다. 열여덟 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스물셋 박스 드리면서, 1980원 가격에 공기청정기 한 대와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다섯 곽을 함께 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산삼보다도 더 귀중한 우리 장약으로 된 발효동충하초균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발효동충하초균분은 우리 국제 최신 추출물 기술을 융합하고 더 한층 발전시킨 이런 가장 선진적인 현대과학 발효기술로 제조됐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발효동충하초의 유효 성분이 추출률이가 100분의 99%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약효도 빠르고 이 흡수률도 높고 부작용이 없고 또 전통약에 비한다 할 때에는 약효가 30배나 더 강합니다. 그리고 발효동충하초균분은 여러 가지 만성질환하고 양생복원 그리고 무병장수 효과를 동시에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중년 분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 총적으로 보면은 인체 생체 기능도 조절하고 체내 생체 환경도 균형시켜서 인체가 무병장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중의학적으로는 폐하고 신장도 보호하고 정기를 보유하는 이런 대표적인 명약입니다. 우리 옛날에 고대 이학서적에서도 인삼하고 로경과 함께 상약으로 취급되어 온 이런 아주 귀중한 약품입니다. 우리 인삼이라 할 때에는 주약이 기를 보충하고 로경은 양기를 보충하죠. 우리 이 동충하초로 보면은 폐하고 신장을 함께 보호하고 정을 같이 보충하기 때문에 지금 무병장수의 명약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중의학에서는 폐는 기를 주관하고 신장은 정을 저장하면서 기와 정을 함께 보양하는 이런 약물은 동충하초뿐입니다. 때문에 불로장생의 명약이라고도 합니다. 좀 허로증이 있거나 만성 기침이 있거나 또 큰 병을 한 후에 몸이 많이 쇠약해졌거나 로인성 허약증 등에서 아주 귀하게 사용되는 이런 약재입니다. 특히 옛날부터 우리 동충하초는 사람이 수명을 연장시키는 약으로서 로쇠도 늦추고 기력도 오래 유지하게 하는 이런 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90세 이상이 유명인들이 장수 비결이 중

0: 중에 하나가 동충하초 섭취라는 이런 임상 결과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성질이 지나치게 차지도 않고 지나치게 뜨겁지도 않으면서 음양을 함께 보호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중의학에서는 동충하초가 폐하고 신장도 보호하고 특히 신장과 신정하고 신양을 보호하는 약으로서 양위증에도 또 처방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 집에 아저씨는 동충하초로 뇌경색이 와서 동충하초 발효 견분을 저기 접으시고 있습니다.
0: 예.
2: 그런데 지금 혈압도 정상이 되고 저기 수면, 특히는 수면이 예, 지금 해결되고 있습니다.
0: 네.
2: 이전에는 수면제로 드셔도 잘 가지 못했는데 지금은 수면제를 안 드시고도 잘 수 있습니다.
0: 네.
2: 그리고 심장이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허리 놀라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0: 네.
2: 그리고 저기 이 여지간에 신체검사 했습니다.
0: 네.
2: 신체검사 한 게 저기 피도 맑고 네, 모든 면에서 정상이 됐습니다.
0: 네.
2: 예, 이 동충하초 발효 견분은 4,500m 뭐 악랄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러는지 정말 효과가 영 빠르고 좋은 약입니다.
0: 네.
2: 이런 약을 알선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 예 사서 먹겠습니다.
0: 지금 로인절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2: 예,
0: 아홉 곽이 11곽을 드리면서 이 천원 가격이 되는 현대식 전기 밥솥을도 드립니다. 그리고 예, 우리 심장 영양제라고 하는 이 Q10을 또 다섯 곽을 드립니다.
2: 예,
0: 이 같이 쓰면 우리 Q10이라 할 때는 오래 쓰면 피부 주름도 개선하고 심장도 보양하고 또 노인분들이 드시면은 예, 지금 우리 어떤 분들은 예, 새 있으면서 좀 몸에서 냄새 나죠. 예? 이런 냄새도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쓰는 예. 분들도 많습니다.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2: 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0: 네,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예. 나도 동충하초를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1년 거의 먹습니다.
0: 네.
3: 예, 혈압도 저리 안 돼가지고, 예, 항상, 머리 어지럽고, 예, 골이 땡하며 정신이 흐리멍텅하며 이랬습니다. 기억력도 없고. 그러던 게 이 약을 먹으니까, 예, 혈압도 저리 잘 되고, 예, 정신이 맑아지고, 예, 영 정신이 납니다. 어지럼증도 해결되고. 그리고 예, 심장도 좋아졌습니다.
0: 네.
3: 항상 예, 속이 답답하고 침침하면서 예, 어디 또 기운 사람처럼 예, 황당하면서 예, 이랬다는데 이젠 지금 그런 증상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속이 편안한 게 아무 근심 걱정도 없는 것 같은 게 편안한 게 영 좋습니다. 그리고 예, 4,500m의 고산지구에서 자라고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자라는 이런 신기한 약재대 그러는지 이 약을 먹은 게 여러 면에서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약이 보시니까 발효된 약이지 않습니까?
0: 네.
3: 그래 놓을까드나 약 효과가 다른 약이 30배라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두려합니다. 나는 이 위축성 위험에다가 저리 위궤양까지 있어가지고 밥이라는 거 못 먹고 죽고 밥을 삼고 저리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약을 먹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게 정말 30배 되는 농축한 발효된 약이 돼 그런지 위에 특별히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3: 소화가 잘 된다. 아무거나 이전에 예, 거의 다 먹을 수 있고 예, 소화도 잘 되고 하이까드나 예, 밥도 잘 먹고 하이까드나 예, 맥이 나고 힘이 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효된 게 되나서 예, 이런 약은 오전 6분만 좋은 거 안 했더만 예, 관절에도 특히 좋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3: 예. 예, 여수간반 탈출이 있어서 예, 그 아래 다리를 신경 약화해가지고 예, 다리 줄이 늘려붙이면서 그렇게 바빠졌습니다.
0: 네.
3: 다리 아프면서 그리고 충격을 오르내리기도 그런 게 이게 지금 다 좋아졌답니까?
0: 네.
3: 이건 나도 신기합니다. 뼈까지 보통

0: 대약이 어디인지 위를 타고 가면서 먹지 못하겠는데 이 아군은 그렇지 않겠고 지금까 빼도 타고 아이들고 소리 용 약이 좋은 약입니다. 그래 이렇게 좋은 약에 발산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예, 지금도 이제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소리 예, 바로 경진도 싸고 그것도 싸면서 예, 계속 먹겠습니다.
1: 예, 그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예, 저도 독종하초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먹으니까. 예, 정말 예, 이전에 그 어떤 약에서 보지 못한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너무 예, 이전에는 머리가 어지럽고 고혈압이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어쨌든 머리 막 저리다 말인다. 예, 고리가, 뒷고리가. 그리고 이 그 경추가 심해가지고 목 돌리지 못하고 심장이 심장 막 뛸 때니 가슴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예. 그래서 밤에도 병원에 가고 이랬댔는데 지금 그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선생님
1: 어머니
3: 밤도 편안하게 자고 이전에 밤은 언제 편안하게 못 잤습니다. 계속 심장이 떨리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그것도 좋아지고 예. 그리고 나는 이 변비 때문에 정말 고생했습니다. 변비는 한 20년 된다. 그런데 그 변비 때문에 정말 먹는 거는 그대로 잠시를 먹는데 배설이 안 되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애는 그 공기 그 공기 꽉 들어차서 공공처럼 해똥똥 불어놔도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예,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한 번씩 그냥 봅니다.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1: 그래서
3: 이 동충하초란 야구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먹어는 못 봤는데
4: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4: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전 동충하초 오래 썼습니다.
1: 예.
0: 이전에 이 동충하초 이전에 저는 몇 년 동안 항상 이 가슴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마른 기침을 많이 하고 그다음 특히 우면 또 허열이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그 진단이가 그 폐를 수술하라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나이도 많고 그렇게 뭐 건강한 편도 아닌데 아이고 수술하면서까지는 쉬어가지고 그냥 약으로 치료해보려고 처음에는 병원약 아이 되니까 어중요원이 중요하고 또 안 되니까 이 광고에서 나오는 좋다는 약도 안 되면 또 바꾸고 해가지고 많이 썼습니다. 몇 년 동안. 네.
1: 근데
0: 조금 증상은 좀 낮지만 성적으로 점점 더 합되다. 그러다서 정말 뭐 약 완전히 뭐 치료도 안 되는 거 포기하자고 생각했다가 선생님들이 동충하초 강의를 듣고 동충하초 쓰기 시작했는데 쓰니까 점차 나아져가지고 어제는 한 동충하초 쓰기 쓴 지 한 4년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본상에서 이 가슴이 불편하거나 숨이 차거나 그 다음에 이 특히 이전에는 피부가 많이 마르고 이랬는데 이런 증상들이 지금 기본상에 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전에는 항상 가슴이 뭐 이리는 것처럼 아프고 불편하고 숨이 차는데 지금은 가슴이 영 편합니다.
1: 네.
0: 편하니까나

0: 아, 뭐 숨도 차지 않고 기분도 좋고 특히 마음이 편합니다. 가슴이 편하니 저는 며칠 동안 알아보니까 다른 거는 그래도 약 먹으면 좀 낫거나 그래도 좀 치료되는데 아, 이 가슴이 불편한 게가 제일 힘들 때다.
1: 근데
0: 네. 지금은 가슴이 편하니까 정말 진짜 마음도 편한다.
1: 네.
0: 예. 그래서 이 동승하천은 정말 예, 4,500m 높이에서 여름에는 풀로, 겨울에는 벌레로, 그 다음에 이 발, 특히 유일하게 발효한 약물로서 다른 약이 이 30배 효과를 보는 중요한 약물이기 때문에 저희 병이 이렇게 치료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동승하초의 약물들이 내가 그 이 몇 년 동안 약을 많이 썼지만은 이 동승하초의 진기한 약물들이 근본상 다른 약물이 없었기 때문에 네, 제가 병이 치료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 진짜

0: 동네 같은 나이 우리 이 근처에 같은 나이에 비슷한 노인들이 몇 분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이 눈두개도 잘 보고 그다음에 듣는 것도 잘 듣고 그다음 냄새도 잘 맡고 그래 나를 보고 그 늙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1: 예, 그런 효과를 봅니다. 예.
0: 네, 확실히 같은 비슷한 노인에 비해서 이렇게 뭔가 잘 보고 잘 듣고 냄새를 잘 맡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자식들한테 부담도 안 주고 이래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몇년 동안 고생하다 어쩌다 이 동생 하초 만났는데 저는 때 놀래 때 놀 수 없는 약으로 됐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예, 열심히 쓰려고 생각합니다.
1: 지금 또 예?
0: 예, 동생 하초는 정말 하루에 한 번만 먹고 그다음에 또 활동할 때마다 싸니까 그렇게 너무 먹긴 세상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나 예, 영 편하고 먹는데도 영 편합니다.
1: 네.
0: 예, 계속 저는 열심히 어떤 때 놀래라 때 놀 수 없는 약으로 돼가지고 계속 열심히 쓰겠습니다.
1: 예, 지금 또 로인절 우대 활동이 좋습니다. 예, 네.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아, 그리고 우리 지금 돈초학 책에서 보면은 이 동충하초 효능을 예, 신장에 유익하고 정을 보충해주면서 양위를 치료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가 좀 심하거나 허리하고 무릎이 시큰거리면서 추위를 잘 타거나 예, 정력이 좀 감소되거나 이런 증상 개선에서는 예, 동충하초가 제일 효과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만약 스트레스라든가 스트레스가 좀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이 좀 불안이 많거나 지구력이 좀 약하다 할 때에는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예, 우리 전기도 보충할 뿐만 아니라 감기 울결도 해결하기 때문에 이 심신 모두를 또 치료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두 분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예. 예, 나는 어떻게 돼, 이 약을, 이 동충을 시작하는가 하면, 폐가 예, 나빠서 지침 계속 지쳤습니다. 어떨 적에는 칼에도 나오지 않는가, 선생님. 지내지지, 별났을 때다. 약을, 좋단 약은 다 써다, 이래 때다 하면서 검사를 해봐, 어째, 이랬을 때다. 그래서 이거 쓰니까, 예, 기침 똑 떨어졌습니다, 시장. 저는 예, 처음에는, 이거 저는 한, 반년 거의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봉지씩 먹어봤습니다. 시점을 기댄 게 무슨 반응도 없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차차차차 그걸 두 봉지를 먹다가 어떤 효과 많이 나고 이래 한 봉지씩 먹습니다. 한 봉지씩 먹고 심자가 너무 후두두해서 예. 그저 만나 그저 심자 후두두하에 불안하고 예. 단들이 후끈후끈 이랬을 때다. 그래 이게 심장약은 내 많이 썼습니다. 좋단 약은 다 쓰고 병원도 몇 번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입대다. 아이 말 아이들 쓰다 유명한 약이 병 입대다. 예. 그러니까 이거 쓰니까 그것도 많이 풍도 이롭지 여러 가지 방면에 다 떨어졌습니다. 거진 또 떨어지나 답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 이번 활동에 참가하자 빌린다. 뭐 장례도 많이 주지 좋은 약을 싸고 약도 많이 주지 엄마 기회 줬습니까 선생님?
1: 예, 아웃곽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 영양전기밥 소스 드립니다.
3: 예, 그래 뭐다 우리 옆집에서 싸는데 뭐다 좋다고 이랬대 놓고 자꾸 약도 주고 뭐 좋다고 나도 이번에 활동에 참가해서 예리아트각 싸려고 합니다.
1: 예,
3: 선생님
1: 예리아트각에는 예 공기 청정기를 드리고 이 안탕 연골소로 또 드립니다.
3: 예, 옳습니다. 예. 그래서 뼈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1: 예.
3: 문의학도 아서 이거 써도 됩니다. 어제는.
1: 예.
3: 그래 선생님네 계속 쓰겠는데 약을 이번 예라도 값을 하겠습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예. 예. 수고하세요. 예.
2: 네, 안내해 주십시오.
1: 아,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동충하초를 보면은 동충하초에서 가장 중요한 효능이라 할 때에는 보폐익신 심 폐를 보호해

0: 주고 신장을 유익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오래된 기침하고 또 좀 허약한 저 허약성으로 인한 천식이라든가 혹은 큰 병을 하고 난 후에 호흡기 쇠약증에서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나도 이게 동충하초 발효불 쓰는 환자입니다.
0: 네.
2: 우선 다섯 달 남았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나는 기억력이 본래 차해서 곧만 할 일도 깜빡 잊었었는데 이거 쓴다면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
0: 네.
2: 그다음 머리 아프고 그렇던 것도 많이 낫고.
0: 네.
2: 기억력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0: 네.
2: 다만 이거 쓰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예, 위장도 좋지 못해서 때로는 저기 설사라고 때로는 변비 있었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는 예, 그런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예. 다만 이거 쓰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졌어.
0: 예.
2: 우리 집에 사람도 예, 이거 지금 쓰고 있는데 저기 뭐인가 심내혈관병도 많이 좋아지고 위장도 많이 좋아졌다.
0: 예.
2: 그래서 우리는 저건 이거 따자고 그랍니다. 이번에 우대활동이 좋을 적에 싸자고 예라드가게 사서 우리 자기적으로 먹자고 그랍니다.
0: 예. 예라드가게는 23곽 들이면서 1980원 예. 하는 공기청정기하궁이 안탕연골소 예. 5곽 이렇게 드립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아,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는 단순한 원기 회복에만, 예, 이 회복에만 효과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바로 잡아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킵니다. 예, 때문에 오래 쓰신 분들일수록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대한 이런 좋은 평가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예, 이 기력만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까지 키워주기 때문에 질병을 예방도 하고 또 건강을 유지시킵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전청성 작사 류광준 작곡의 농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논밭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농민들의 성실한 모습, 구수하고 힘차게 울리는 멜로디로 땅을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며

고향길에서 들려오는 정겨운 소방울 소리가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이 가요는 정겨운 고향의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듣는 순간 마음이 맑고 포근해지며 고향이 주는 따뜻한 위로를 느끼게 해줍니다. 김성휘 작사, 김성민 작곡의 고향길의 정다운 소방울 소리 준비했습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비결은 바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가장 소중한 정은 마음을 나누고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어서 원어연 작사 성규화 작곡의 마음을 나누세요 보내드립니다. 비설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며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소중한 인연으로 만난 우리, 서로 존중하고 돕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이어서 김광룡 작사, 김창근 작곡의 만나며 삽시다 보내드립니다. 리광일, 황매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문섭 작사, 황상종 작곡의 장백의 폭포수야 준비했는데요.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어우러진가요? 가사에서 장백의 폭포수를 절구방아의 형상적으로 비유했듯이 손율에서도 그 가사 속의 형상을 음악적 형상으로 잘 승화시켰습니다. 황영애, 황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삶의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정, 바로 우정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함께 곁에서 응원하고 힘이 되어주는 진실한 우정은 우리 삶의 큰 힘입니다. 우정을 그리는 가요, 우정 만만세 보내드립니다.

김경호 작사 최재일 작곡의 어떻게 지낼까 보내드립니다. 주말을 맞이하는 심정을 멜로디로 엮은 가요죠. 김양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사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여러분 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먼저 최미화 작사 최곤 작곡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이 하루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설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석화 작사 황영아 작곡의 나비 한 마리입니다. 가벼운 리듬과 부드러운 노래가 마치 나비가 하늘을 나는 듯한 설렘을 선사합니다. 이나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리정님 작사 김민환 작곡의 당신의 손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대의 손길을 기다리는 마음을 노래 담았는데요. 이 노래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현웅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기서 준비한 곡은 문춘산 작사 손홍범 작곡의 행복의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이 정감이 어우러진 이 노래는 우리에게 행복을 선사해 줍니다. 방송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즐거움과 행복한 백신 인생을 기원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노래입니다. 최미화 작사 박연준 작곡의 백신 인생 릴리를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광룡 작사, 남희성 작곡의 세월따라 노래따라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함께 노래하는 소중한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김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민가의 정단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 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류의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번 달 이 우대 활동은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원래는 이런 보조금 나가는 게 흔치는 않는데 또 명절이 돌아오고 우리 이 건의 보신 환우는 오래 쓰면은 여러 가지로 오장이 부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결국에 와서는 우리 건강한 뇌를 보존하기 위해서 오장육부의 치료를 동시에 하는 약입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끔 보장하여 드리기 위해서 우리 제약공장 측에서부터 하는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입니다. 보조금 1,000원씩 나가는 거는 우리 그 제약공장 측에서만 하는 우대활동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교식도 드리고 이래서 이런 우대활동 있다는 말씀 잘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그 어지럼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시다. 어지럼 증상, 평상시에 항상 어지러워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급하게 아주 급진으로 어지럼증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급하게 어지럼증이 나타날 때는 우리 빨리 병원에 가면 좋습니다. 이게 기시되는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보면은 이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어지럽다가 쓰러지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또 주위가 빙글빙글 거서 싹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막 토하고 식은 땀이 나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면서 어지럼증이 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걸음걸이가 비틀대면서 맑거든 어눌해지면서 머리가 아프고 같이 어지럼증이 나는 증상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 우리 빨리 치료하는 게 우리 후유증을 남기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걸 도둑게 되면은 뇌출혈이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이런 전조 증상이라 말입니다. 먼저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어지럼증은 우리 뇌세포가 죽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미 평상시에 노바이스 빙변이라는 이런 MRA 결과랑 있었던 사람들 이 뇌세포가 많이 죽으면서 뇌신경이 전달이 잘 안 되고 이 신경 전달이 잘 안 되면 그런 거리라 많이 됩니다. 비틀대고 이러던 분들 우리 이런 그 어지럼증을 겸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저희들 건뇌보신환을 쓰게 되면은 자꾸 쪄가면 어지럽던 사람들 귀도 잘 아이들인 사람들 그 다음에 눈이 이런 사람들 눈이 같이 뿌옇고 눈이 이 물체가 두 개로 돼 보이거나 얼른 되거나 이런 증상들을 겸하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나도 지금 나 공세 부서 있으면

0: 그래서 그냥 비공급이 안 돼서 그런지 머리 놀상에 싱하고 정신이 안 나고 머리 세게 아픕니다. 어떤 때 그냥 막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아픕니다.
1: 네.
0: 그러면서 또 기억력도 많이 자꾸 상실되고 무서워서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미 발생하는 먹었는데 저는 한 반년 동안 먹었는데 여수면 효과 영 좋았습니다.
1: 네.
0: 여수면 또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정신도 안 나던 게 까빡까빡 자꾸 잊어지고 기억력도 많이 돌아오고 머리 아프지 않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저 얘기면 뒤에서 어찌나 한 소리 세게 나는지 병원에 물어보니까 나 콩팥이 허해서 그렇다 이랬대다.
1: 네.
0: 그래 그런지 소리 저녁에 턱 늦게 하는 거죠. 어떻게 무슨 전기 소리 난다 했으면 좋겠니. 옛날에 이상 낡은 소리에서 나는 소리 난다 했으면 좋겠니. 가장 이 소리에서 나더라 말았거든. 전기 소리 같은 게
1: 뒤에서 소리 나는 것도 바쁩니다.
0: 예, 자지 못하겠어.
1: 네.
0: 신경 영면에서 자지 못한 데가 그 소리 나가
1: 정신이 나죠.
0: 예, 자지 막 난다. 그러니까 나 그래서 지금 이거 뭔 게 그것도 뭘까. 지금 요즘에 내 마음이 좋아져서 어제 술 뭔가 소리를 덜 난다.
1: 네.
0: 그러니까 잠을 좀 잘 잔다 요 시간에는.
1: 예.
0: 그리고 소변도 잘 나도 안 가고 혹시 나간데도 소변 색이 또 진하고 오랫동안 있다는 소변 진한도 잘 나가지 않을까나. 냄새 많이 나고 거품이 많던 게 그것도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0: 그리고 노선이 어찌 난 요리신지 그냥 눈이 깔깔하고 그냥 눈이 침침했을 때다. 근데
1: 간격이 진 사람들
0: 그. 예. 근데 이것도 지금 많이 해결돼서 눈이 술 깔깔았습니다. 저는 피를
1: 그렇죠. 간 콩팥에 직접적으로 줬습니다.
0: 네. 특별히 줬을 때다. 그래도 더 좋은 건 난 뭐 줬는가 뭐 이 변비로도 해결됩니다. 이거 먹은 게.
1: 그렇습니다. 오장육부의 기능을 높여주기 때문에 음양 평형이 잡아지고 몸에 진액이 돌면은 변이 자꾸 장도가 마르던 사람들 그렇게 해결되면은 변비가 잘 해결됩니다.
0: 네. 그래 지금 변비 태도가 좋지. 그럼 날마다 어제 먹으니까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알린다. 여기 앞으로 다 나 불편하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래 지금 다리에 많이 내도 하고 기운도 나는 게 알린다. 그리고 여름에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 오늘 또 먹자고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
2: 네.
0: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우지름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느 일정 정도 내시 있는 분들 어지럽다 얘기를 달고 삽니다. 어지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눈도 아물아물 잘 안 벌고 우리 백내장이란 진단을 받은 적도 있고 눈앞이 뿌옇고 물체들이 두 개 돼 보이고 아니면 중간에 우무각에 들어가 보이고 이게 다 우리 그 눈이 암울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도 지금 건여바시안 쓰고 있습니다. 머리가 항상 아프지, 어지럼증 나고 가슴도 둥거리고 경력도 없고 해서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건여바시안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에 혈압이 온정되니까 어지럼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3: 네, 겨우 심장도 많이 좋아지고 다 그 깜빡깜빡하면 경력 없던 게 경력이 많이 좋아진 게 알립니다.
1: 예.
3: 겨우 이거 콩팥이 좋지 않아서 소변 차수도 많고 소변이 시원히 다 나가지 않고 하니까 화장실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잠을 자지 못하고 했는데 지금 이 약 쓴 다음부터 그 뭡니까 소변이 시원히 잘 나가네. 저기 하루 전에 지금 한 번밖에 안 입는다.
1: 네.
3: 그러니까 잠을 잘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거뿐하고 머리 마가지고 지금 정신 나는 게 알린다.
1: 그렇죠.
3: 아줌마 생활밖에 이 약수 여름에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지금 오늘도 배달받아 계속 쓰자 그런다.
1: 네. 요즘 우대 활동이 좋습니다. 또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이 있고 약에서 약도 드리고 주식도 드리고 합니다. 매주리 기와 나서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3: 네. 우대 활동 좋을 때 오늘 뒤에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1: 네.
3: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이 세포가 죽어나간다는 게 이게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네가 건강해야 우리 살아도 산 것 같고 또 이 네 신경 전달이라든가 이 기억력뿐만 아니라 모든 이 대뇌 중추 사령부가 머리에 있단 말입니다. 머리에 보면은 우리 선징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주시포라는 게 있고 뇌세포도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런 신경 문제 그 다음에 기억력 문제 다 우리 대뇌세포가 건강해야 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4: 예, 저도 지금 건력 보상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썼는 밤에 아, 이 고리가 항상 신나면서 혈압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그러면서 귀에서 소리도 좀 소리 자꾸 나지 어쨌든 증상이 많다만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 썼는데 이거 써서 얼마 안 벌써 한 성날 되니까 벌써 이 혈압도 좀 더 클 바도 없고 그리고 저 무시하다나 그 잠이가 또 잠 못 자던 게 지금 잠이 잘 온다만 그러니까
1: 네.
4: 어쨌든지 이 고개라면 약 쓰면서 옛날에 저 약 쓰기 전에 영 잠을 할 텐데 지금 잠 당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소변이 나사진 계약이 남아없지.
1: 네.
4: 예. 한 소변은 예, 벌써 예, 저 한 달 되니까네 이저 조금씩 예, 나사진 계약이 남아없지. 그러니까 아주 나사진 계약이니. 완전히는 안된다.
1: 소변이 작다,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못하다, 심지어 예. 소변에 단백이 나간다, 혈세포 나간다, 이러던 사람도 그게 싹 없어지는 약입니다.
4: 예, 글쎄, 나도 그래, 다른 사람들도 듣고 있었는데, 확실히 이게 소변이 내가 쪼는 약이 나오면 지금. 그러니까 예. 여기 내게 맡겼다고 지금. 그리고 기억력이 또 지금 이게 좋아지는 약이 나와.
1: 예.
4: 근데 어쨌든 이 약이 어쨌든 내게 맞으니 나는 이 약에도 아마 좀 꾸준히 계속 써야 되겠다.
1: 고생을 계속 쓰게 되면은 실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기억력 감퇴증 심에 이미 걸려서 초기 고생하는 사람들 전문 치료하는 약입니다.
4: 예, 그렇습니까?
1: 쓰십시오.
4: 예, 그럼 예, 잘 알았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4: 예, 안녕.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이런 뇌세포에서도 우리 뇌라는 거는 사령부기 때문에 정말로 별난 구조가 다 있단 말입니다. 우리 도파민을 분비하는 흑질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중뇌, 소뇌, 그다음에 전두엽 이런 모든 부분에서 뇌도 조그만 것 같지만 그 하는 일이 다 따로 자기 일이 다 따로 있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5: 예, 건예보생 환우 선생님 강의하셔서 지금 우리 형제 두 분이 지금 쓰고 있는데, 저는 어제 썼는가에, 이 뭔가 가슴이 좀 둥거리고, 그 다음에 콩팥이 좀 좋지 않은지, 어쨌든 허리 아프고에 소변이 조금 더 풀이 나갔다 만다. 근데 그게
1: 네.
5: 한 스무나무가 이렇을 때다, 선생님. 이제 한 앞사시를 네. 먹었는데.
1: 이거 가슴 두근장거린다는 거는 이 약수는 바로 났습니다. 사인, 원질, 연골에 이런 사인, 이런 약이 들어가 나서 가슴이 두근장거리고 짜증나고 자부름하고 누군지 쫓겨온 것 같다. 이거는 이 약에서 대부분 치료 답입니다.
5: 예, 그 두 가지에 콩팥이하고 이 심사에 무역지 때까지 하숙나무가에 그 다음에는 소변이 더 풍이 없어지고 심사에 별에 자꾸 좀 두근거리고 긴장한 감이 느껴지는데 편한 앞대다 한숨이 나서
1: 예.
5: 40일 썼는데 영조수 너도 든든한 감이 나는 게 영 편안하게 마음도 편안하지 제 거울이 좀 빈두털이 좀 아팠습니다. 근데 빈두털이 아픈 게 이렇게 좀 처음에 한 4월 먹고 또 아프고 예, 또 4월 먹고 또 아프고 이렇던지 그 다음 뭐를 먹을까 이 아직까지 지금 떼어야 난다 약이
1: 예.
5: 약이 영조수입니다. 예, 빈두털 예. 영조수입니다. 그러니까요 정신 조금 나고 긴 얘기 나고 그러니까 나 그다음 조금 예, 저녁에 마음 편안하니까 잠도 좀 용이 별이 오면서 이렇게 서로 잠 오는 것 같은 용 좋습니다. 지금 편안한 게
1: 이제 우리 오빠들 간이 많지 않습니다.
5: 예, 첼레스에 어째 그렇게 약이 확실히 저만 공파서 쎄기던 반에 그렇게 좋은 약 타내한 거 다 써도 아이들이 이게 처음에 반에 네 번 다섯 번 오는데 한 두 달 반 썼는데 어제는 두 번 그래도 만에 두 번 한 번 이렇게 눈나 오면 본단다 그러니까 아, 이런 약은 좋은 약 처음 봤다. 이번에 또 싸겠단다, 또, 예.
1: 네. 우대 활동도 있고 하니까, 예. 참가하시죠.
6: 네.
5: 선생님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6: 네. 종합적인 이야기라는 말씀 다시 한번

0: 드립니다. 뇌가 건강해지자면 그것보다 먼저 오장육부가 건강해야 되고 오장육부 중에서도 콩팥이나 간이 건강해야 되는데 간하고 콩팥이 건강하자면 꼭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1: 네, 담분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네, 저도 건네보시나 이제 한 달 조금 안 되겠었는데 이거 쓰니까 소변 전에 이전에 보고 예. 한 시간에 또 보고, 한 시간에 또 보고, 그래, 이들 사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예. 그래도 소매 시원하게 안 나가네, 소매 시원하게 나가. 그래도 허리 아파는데, 허리 통증이 많이 좋아지고, 예. 이때 무릎 관절이 또 아팠습니다. 근데 무릎이 아예 아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0: 예.
2: 그래도 귀에도 또.
1: 네.
2: 여기 소리 나는데, 그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아물대고, 이런 데 전문 씁니다.
2: 예.
0: 그게 예, 그런 치료에 확실히 효과 봅니다.
2: 이 콩팥이 돕는 약이자 최고 약인데, 그래, 이번에
0: 그렇죠,
2: 활동하니까.
0: 그렇죠, 전문 불선하는 예, 약이니까,
2: 예. 예, 예, 이번에 싸서 계속 쓸 예상입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예, 수고하세요.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때문에 평상시에 항상 어지럽다거나, 귀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눈이 뿌옇다거나, 이럴 때, 예, 우리 다, 이런 증상을 오래 두게 되면은 뇌세포가 죽어나가기 때문에 전문 뇌를 건강하게 하고 복원할 수 있는 약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증상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입니다. 때문에 그녀 보시오한 우리 그 효능에다 똑똑히 썼습니다. 뭐 우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눈이 아물대고 잠이 아여고 허리 다리가 시큰대고 그다음에 기억력 감퇴증이 있고 신경문란이 있고 신경문란을 치료하는 약이 그렇게 너무 많지는 않는데 우리 이 약은 실면증을 비롯해서 각종 신경문란 이 방면에서 가슴이 두근대고 누군데 계속 쫓겨오는 것 같이 불안하고 그다음에 좀 쪽황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신경계통이 문란으로 생긴 병 역시 우리 건네보시환을 추천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아, 어제에 이어서 제가 이 용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용지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보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중약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오색용지에 대해서는 좀 귀하고 아는 사람들이 적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용지라는 것은 우리 옛날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면서 유명한 약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무병장수하면서 100세 시대에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살겠는가. 이것이 아무리 잘 사는 것보다 아무리 멋있게 사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누구나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0: 우리 이런 영지에 대한 연구가 점점 깊어갑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제약기술이 발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특히 우리 이 영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지를 따져보면은 그 현대의학의 각도에서 따져본다 할 때 영지에는 많은 주요 성분들이 그것도 인체 질병 치료에 아주 독특한 성분을 가진 다른 약에는 없는 독특한 성분들이 많습니다. 첫째, 우리 영지 다당이란 게 있습니다. 딱 영지에만 있는 영지 다당이죠. 그 외 우리 영지 성분에서 두어타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어타이. 이 타이라는 거는 그 우리 인체에서 제일 흡수되기 쉽게 만든 성분이 두어타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산이라든가, 아미노산이라든가, 많은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무엇인가? 다른 약이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작용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작용이란 무엇인가? 바로 면역력 제고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의각도에서 말하는 냉신안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이런 과학이 발달하고 그것도 아주 가파르게 많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그것이 낳은 부작용이 무엇인가? 사람이 좀 신경적으로 예민한 상태에 있는 게 많습니다. 경쟁력이 빠르고 이 컴퓨터가 나오면서의 지구 반대편 쪽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거 1분 따위에서 반대편에서 또 다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빠르고 사람이 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긴장 상태에 있으면서 병이 오는 게 많습니다. 이걸 우리 중의에서는 신선분잉이라고 말합니다. 심리적으로나 신경적으로나 사람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노년에 와서야 오는 질병들이 젊은 사람들한테서 30대, 40대에 발생하는 질병들이 아주 많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네.
2: 예, 나는 영지관 캐슬슨 환자입니다. 네. 나는 그 암이 수치가 높아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영지관 구별 복용 환자가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암의 수치가 검사한 결과 모든 것이 다 정상 수치입니다. 예.
0: 네.
2: 이게 소변이도 이전에 단백이나 홍세포나 견디 그것도 다 정상이고 선생님도 이야기 수치가 빠르고 정말 특혜약입니다. 정말 약 중에서
0: 많이 수고마입니다.
2: 이야 정말 효과가 또 그냥 너무도 기뻤는데 오늘도 선생님께 전화드립니다.
0: 네.
2: 예, 그래서 나는 당뇨병 환자는 23년째 이렇던지 요즘은 오라니까 종합병이 와서 고생하다가 이약을 쓰는 게 효과가 빠르니까 정말 혈압도 지금 높지 않고 당검사인데 어제 아침에 했습니다. 공백의 어떤 산이고 식후에게 급등 조금 오실 때다. 예.
0: 영지가 원래 혈당을 내려오는 약제에 속합니다. 딱이석을 쓰다 보면은 혈당도 온정되고 당뇨병으로 오는 합병증이가 140여 가지라고 합니다. 이런 합병증 치료에도 아주 좋은 약입니다.
2: 예, 그래서 이그 쓴다면 이 혈당 조절이 식후에 원래 다 높을 때 근데 그것도 조절 잘 되고 그래서 이 약 앞으로 계속 복용을 했습니다.
0: 네. 계속 꾸준히 쓰십시오.
2: 예, 선생님, 정말 이 약을 위해서 막 광고하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이 약을 광고하니까, 난 정말 실신이 있습니다. 이 약을 쓰니까, 효과가 좋으니까,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치료 잘하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영지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지는 우리 중의학적으로 봐도 10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각종 신경문란을 조절해주고 특히 우리 그 현대인들이 많은 심동과소, 실면증, 쉽게 놀라는 병, 많은 병들이

0: 신경성 위병, 신경성 심장병, 신경성 뭐 실면증 이런 이름이 붙었다 할 때 다른 약이 없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집에 아저씨도 뭔가 뭐 지방간도 있고 좀 건강도 있고 하면서리 그냥 늘상 매겨갖고 밥을 조금씩 못 먹고 많이 못 먹는다 말입니다. 그리고 네. 다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난 배가 짱하단다. 그러면서 조금씩 먹는 것은 나 변비 생겨서 변은 하루 무슨 한 다섯 건네씩 보는지 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감정 힘들게 본다. 이렇게 다 변비 생겨서.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나 막 혈압이도 막 올라간다. 이랬대다. 그래서 네. 연기 입간 구매하고 지금 방송 듣고서 지금 쓰고 있는데 효과 좀 좋았습니다. 지금.
0: 네.
2: 이렇게 효과 지금 잘 보니까 나 지금 어쩌면 이렇게 밥도 조금 맛있고 소화 좀 잘 된단다.
0: 네.
2: 그러니까 이 맥도 나고 뭔가 머리 싱하면서 혈압이 막 올라간다든지 그게 막 어떤 정상이 됐단다.
0: 네. 그럴 겁니다.
2: 예. 그리고 추위를 신체도 약하다니까 추위병 많이 탄다. 그러니까 그냥 아 남이는 무슨 어느 한 번씩 아이폰 하나만 한대 소비는 뭐 돈을 풀러 끌어댕긴다고 낮이나 밤이나 어떻게 조금씩 보면서 그런다 이랬대다.
0: 네.
2: 그러니 요즘에 이거 못 가라 소비는 다시 많이 줄어들었단다.
0: 예.
2: 그러면서 아랫배 항상 이렇게 묵직하던 것은 아랫배 급분하다 이랬대다.
0: 예.
2: 예, 변비도 해결되고 그래서 또 어떤 조상이 있었는가 무슨 허혈이 있으면서 내 목이 그냥 간질간질거리고 입이 마르다 가른다 이랬대다. 근데 그 목이 간질거리던 게 낫고 목이 마르던 것도 많이 낫단다 요즘에는.
0: 네. 목이 마르든 마르고 입이 마르고 예. 기관지 말라서 마른 기침하고 예. 이런 데는 특별히 좋습니다.
2: 예, 그게 많이 좋아졌다면 이랬대다. 그래서 지금
0: 예.
2: 먹어보니까 먹을수록 더 좋다면 이랬대다. 그래서 지금 더 계속 더 먹자고 더 싸라면 이랬대다. 근데 오늘 예약하자고 된다.
0: 예.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
1: 네, 네. 맞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우리 용지라는 이 약재 자체가 독특한데 그 용지 약재 용지도 좋고 예, 아무리 좋은 약재라도 예, 그냥 원시적으로 본래 옛날식으로 그저 가루 내먹거나 뭐 환우제 먹거나 캡슐로 전황에 여먹거나 그래서는 그 약이 주요 성분을 몇 프로 흡수 못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창작 민족 무용극 옷을 장백 특별 공연이 12일 저녁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펼쳐졌습니다.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 등 지도 일꾼들이 전주 여러민족 간부대중 대표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창작 민족 무용극 옷을 장백은 동북 항일 연군 14년간의 강관 항일투쟁을 배경으로

0: 연군 재봉대가 부대를 따라 전선 지원에 나선 실제 사적을 창작 원형으로 삼았습니다. 작품은 서막 추억 귀혼, 제1막 고향 각성, 제2막 미령 동조, 제3막 미완 신생, 제4막 오설 홍화 및 종막 성세 영원 등 6개 장으로 됐습니다. 무용극은 중국 공산당의 령도 아래 변강 지역 여러 민족 아들딸들이 영용불굴의 정신으로 나라와 고향을 지켜낸 영웅적 기계를 뜨겁게 구가했으며 여러 민족 인민이 고락, 영욕, 생사,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 이념을 생동하게 해석했습니다. 이날 저녁 7시경 심금을 울리는 배경음악이 서서히 울려 퍼지면서 공연에 막이 올랐습니다. 웅장한 무대 배경은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사람들을 전쟁 불길이 타오르던 그 세월로 이끌었습니다. 이어 무용수들이 음악에 맞춰 무대에 등장해 섬세한 춤 사위로 한 폭 또 한 폭의 항쟁 화폭을 펼쳐 보이면서 혁명 선열들에 대한 경의를 표달했습니다. 배경음악은 출연진의 진실한 현장 연기와 어우러져 혁명 연대 연변대지에서 세찬 투쟁의 물결이 일고 인민들이 분연히 떨쳐 나섰던 항전 세월을 생동하게 재현했으며 동북항일연군 장병들이 백산 흙수에 뿌리 내려 혹한 속에서 혈전을 벌이며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항쟁한 영웅적 장거를 다시금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무대 장면과 감동적인 혁명 사연이 이어질 때마다 관중들은 깊은 감동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연은 근 1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기복이 뚜렷한 이야기와 진실한 감정, 심금을 울리는 무대 장면은 현장 간부 대중들에게 깊이 있는 홍색 교양을 안겨줬습니다. 모두는 민족 무용극 오설 장백을 통해 홍색 정권과 새 중국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의 행복한 생활 또한 쉽게 마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 깊이 터득하게 됐다면서 위대한 항전 정신과 동북 항일 연군 정신을 힘써 전승 고향하고 시대적 사명을 과감히 짊어지며 예의 진취해 더 앙양된 정신 자세와 실무적인 사업 작품으로 연변 재반 사업이 새로운 진전을 가져오고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도록 추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지도부 성원, 전국도덕모범과 성도덕모범, 중국본보기, 길림본보기, 연변본보기 대표, 기관 당원 간부 대표들과 사회각계 대중대표들이 함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1: 발전 수준과 대중 수요에 부합되는 장기 간호보험 제도를 건전히 하고 생활 자립 능력을 상실한 인원들의 간호 난제를 정밀하게 해결하며 가정 간호 압력을 줄이고 사회 간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전조 간호 보장의 질 제고를 추동하기 위해 현재 우리 주에서는 장기 간호보험 제도 구축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10월에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훈춘 씨는 2019년 9월 장기 간호보험 시험점 사업을 가동했고 2020년 9월에 국가 장기 간호보험 시험점 도시에 들었는데 우리 주에서 유일하게 해당 시험점 사업을 전개한 현 씨입니다. 현재까지 훈춘시 도시종업원 장기 간호보험 가입자는 5만 6천 명이고 지정 간호봉사기구는 7개 있으며 루계로 167명 보험가입 종업원들의 373만 5천 원 간호비용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환자 가족 조립강입니다. 여기에 온 가장 큰 장점은 장기 간호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 간호보험은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같은 노인으로 생활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매달 일부 비용을 결산받을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훈천시 의료보장국 의약봉사 및 가격관리과 과장 최환평입니다. 우리는 의료와 양도를 결합한 여러 가지 모식을 적극 탐색해 공립 양도원, 민영 양도원과 병원을 아우르는 지정 간호봉사기구 7개를 육성함으로써 간호봉사 질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군춘시의 중증 생활 자립 능력 상실 인원은 매달 최고 1,680원의 정상 대우를 향수할 수 있어 이들의 생활 간호 압력과 경제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장기 간호보험 제도가 전주에서 다그쳐 실시되도록 추동하고 생활 자립 능력을 상실한 인원들의 기본 간호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우리 주에서는 훈춘시 장기 간호보험 시험점 사업 경험을 총화한 토대에서 실제와 결부해 일전 연변주 장기 간호보험 제도 구축 실시 방안을 제정했습니다. 방안은 올해 10월 전주 종업원을 대상으로 우선 장기

0: 단어보험 제도를 구축하고 2027년에는 전성 통일 포치에 따라 미 취업 도시농촌 주민 장기 간호보험 제도를 가동해 전민 보급을 실현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때 가면 전주범인의 종업원 기본의료보험과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인원들은 속지관리 원칙에 따라 장기 간호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전주에서는 주급 통괄을 실시하고 성의 개혁사업 포치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성급 통괄과 연결하게 됩니다. 훈춘시에는 시험점 정책 과도기를 설정하고 2028년 1월 1일부터 전주 통일 정책을 집행하게 됩니다. 주의료보장국 대우보장처처장 반윤디입니다. 장기 간호보험 가입은 기본 의료보험과 동시에 진행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만 18세 이하의 미취업 도시농촌 주민은 부모 또는 법정 부양인을 따라 보험에 가입하기에 따로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퇴직 종업원일 경우 기본 의료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장기 간호보험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장기 간호보험 제도가 전면 시행된 후에는 전면 보급, 도시농촌 일체화, 공평 보편 혜택, 안전 규범, 장기 효과, 지속 가능이라는 건설 방향을 긴밀히 둘러싸고 자금 조달 경도가 다양하고 대우 보장이 합리하며 취급 운행이 효율적이고 전 과정 감독 관리가 엄격한 본지방 특색의 장기 간호보험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민생 보장 최저선을 든든히 지키고 중증 생활자립 능력 상실 인원 가정에 정책 혜택을 주게 됩니다. 반윤리입니다. 장기 간호보험은 하나의 독립적인 보험 종류로 주로 생활자립 능력을 상실한 인원이 있는 가정, 장기간 병상에 누워있는 인원에게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특히 현재 고령화가 비교적 심각한 상황에서 노인들에게 보장을 제공하고 장기간 생활자립 능력을 상실한 인원이 있는 가정의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함으로써 대중 획득감과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왕래, 교류, 융합, 촉진, 명화기회, 여러민족 융합식 발전 추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왕래, 교류, 융합은 민족 단결을 증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은 사회 발전의 필연적 주세이자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경로로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3장에서는 이에 대해 관련 규정을 내려는 바 당주왕의 포치 요구와 민족사회 실천 발전에 따라 융합식 사회구역 환경 건설을 추진해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거주하고 학습하며 함께 건설하고 향유하고 함께 일하며 즐길 수 있는 사회 조건을 완성할 것을 명확했습니다. 또 도시 민족사업 정책 조치를 완성하고 편리 조치와 보장 조치를 규정해 여러 민족 인구의 유동과 융합 거주를 질서 있게 추진하고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인터넷 등을 통해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는 등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0: 현재 도나시 만위 상업 중심 대상이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마무리 시공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도나시 중점 상업 주거 종합 부대 대상인 이 공사의 총 투자는 1억 400만 원이며 올해 10월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대상이 운영에 투입되면 도시 상업 부대 시설을 1층 완성하고 주거 환경을 최적화하며 도시 구역 소비 시장을 활성화해 도나 현역 경제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도나시 만위 상업 중심 대상 총경리 왕일입니다. 우리는 3,000평방미터 규모의 만위생활광장을 전력 구축하고 있는데 그중 1,000평방미터 규모의 반동대 자체 경영 체험 구역을 인입해 고품질 특색 상업 구역을 구축하려 합니다. 광장에는 쇼핑, 음식, 레저 등 다양한 경영 모식을 아우르는 20개 다원화 정품 상가를 설치하고 지하 주차 구역도 배치해 업주들의 주차와 출행 수요를 충족시키게 됩니다. 양질 브랜드를 인입해 도시 상업 경영 모식을 전방위적으로 풍부히하고 전반 상업 봉사 수준을 높이렵니다. 시공 단위에서는 공사지를 엄격히 틀어지고 대상 건설 마무리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대상 건설 질을 지속적으로 다져 대중이 만족하는 양질 공사를 전력 구축하고 있습니다. 왕일입니다. 대상이 운영에 투입되면 연간 영업액 4천만 원, 연간 납세액은 60만 원에서 140만 원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 100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된 상업 운영 모식에 의탁해 상업 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소비 장성을 이끌며 현지 취업을 안정시켜 도나시 도시 부대 시설 승격과 경제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렵니다.
1: 주당위 주정부의 사업 보치를 실시하고 전주 부동산 재고 압력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 주에서는 17일부터 2026년 연변주 가을철 특가 상품 주택 판매 촉진물 활동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활동에서 전주 여러 부문은 협동해 우대 지원 정책을 내놓아 여러 민족 대중의 질 높은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조력하게 됩니다. 이번 판매 촉진 활동 기간은 한 달이며 우리주 연길, 도나, 훈춘, 왕청, 명정 등 관련 현시가 참여합니다. 활동에서는 전주 32개 부동산 개발 기업을 통괄해 도합 3,637채 특가 상품 주택을 내놓는 동시에 여러 장식, 가구, 가정용 전기 제품 기업도 참여하는데 기업 할인, 장식 보조금 지원, 가정용 전기 제품 보조금 등 정책 조치를 통해 주택 구매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주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부동산관리처 부동산 책임자 김훈입니다. 여러 부문 간 협동 연동을 통해 이번 주택 구매 판매 촉진 활동이 실효를 거두도록 전력 보장합니다. 활동은 대중의 필수 주택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의 자발적인 가격 할인에 장식 보조금, 가정용 전기 제품 소비 보조금 등 다수의 혜민 조치를 더해 대중의 주택 구매 비용을 낮추고 부동산 시장 소비 활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주택공적금 대출 세 정책 면에서 령활 취업 인원의 선납 대출 납부 방식을 월별 위탁 징수에서 월별, 분기별, 반년별 자주 선택적 납부로 최적화했는데 현재 납부 기준액은 500원 내지 1,800원입니다. 동시에 첫 주택, 두 번째 주택 인정 기준을 폐지하고 통일로 첫 주택 정책을 적용하며 리자율을 상향 조정하지 않습니다. 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 신용대출처 처장 라휘입니다. 현재 모두 첫주택 리자율을 적용하는데 5년 이하는 2.1%, 5년 이상은 2.6%입니다. 직계친속 공동대출 업무를 회복했는데 자가주택 구매 시 직계친속이 함께 대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적임 명단 주택, 좋은 주택 구매자, 퇴역군인, 1 성급 이상 주택을 구매하는 고객은 모두 대출 한도액을 20% 이상 상향할 수 있습니다. 최고 상향 한도는 단독 납부인이 84만 원, 부부 공동 납부인이 108만 원입니다. 이번 판매 촉진물 활동은 우리 주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민생의 혜택을 주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부문 간 협동을 강화하고 부동산 기업의 할인 이행을 독촉하며 봉사 공급을 최적화해 대중의 정책 혜택을 실속 있게 받게 함으로써 전주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더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0: 지금은 한창 여름철 관광 성수기입니다. 관광객들의 출행 체험을 향상시키고 당지 자원봉사 브랜드를 더 빛내기 위해 10일부터 20일까지 연결시 당리 사회 사업부의 주도하에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신흥가도, 연결시 자원봉사자 연합회에서는 손잡고 수상시장 여름철 전문 자원봉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두 가지 언어 편민봉사, 민속 해설, 현장 근무 등 방식으로 변경 다민족 도시의 따뜻한 문화관광 봉사 창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원봉사는 연길 수상시장 아침시장의 인파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초점을 맞춰 자원봉사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구역별로 봉사를 전개했습니다. 외지 관광객과 조선족 대중 사이의 쌍방향 소통 수요에 대비해 자원봉사자들은 두 가지 언어로 길 안내, 음식 추천 등 일괄식 자문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짐 보관 봉사도 제공해 관광객들이 연길의 도시 온정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연길시 민족단결진보촉진회 회장 한경빈입니다. 우리는 한어와 조선어 두 가지 언어 봉사 특색을 구축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두 가지 언어로 관광객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길을 안내하며 짐 보관, 음료수 제공 등 편민 봉사를 제공하는 동시에 두 가지 언어로 민족 단결 관련 법률 법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언어는 여러

0: 민족 대중과 각지 관광객 사이 거리를 좁혀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도 봉사 과정에서 민족 단결과 융합에 대한 인식을 더 깊이 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 자원봉사자 협회 성원 손충화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조선족 풍속을 소개하면서 연결 풍정과 풍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년의 인생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이번 전문 자원봉사는 민족 단결과 민속 전파를 깊이 융합해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당위 사회사업부 사회사업촉진중심 부주임 학서희입니다. 이번 자원봉사 행동을 전개하는 것은 시장 운영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연기를 찾은 관광객들이 생활 정취 속에서 조선족 민속을 묘해하고 세심하고 따뜻한 봉사 속에서 언정을 느끼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원봉사의 작은 빛을 모아 민족 융합의 따뜻한 물결을 이루고 연기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연결과 연변의 따뜻함을 실감하게 해 따뜻한 봉사로 연결 문화관광 명함을 더 빛내렵니다. 앞으로 연길시에서는 변강 특색 문화관광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깊이 추진하고 문화관광 인기 명소를 둘러싸고 일련의 특색 변민봉사 대상을 구축하며 세심하고 따뜻한 자원봉사로 연변 문화관광 산업 품질 향상과 고품질 발전에 조력할 계획입니다.
1: 일전 국도 도나 관지진 구간에서 한 승용차가 갑자기 통제 불능 상태로 전복돼 길가 도어랑에 빠졌습니다. 현장을 지나던 퇴역군인 진형무는 이 상황을 발견하고 신속히 차를 세운 뒤 전복 승용차 위로 올라가 차문을 힘껏 당겨 차내 인원을 구조했습니다. 한편 현장을 지나던 여러 운전수들도 잇따라 차를 세우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모두의 협력하에 차에 갇힌 인원 3명이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택시차 운전수 종사 연령을 연장하고 대중 취업 경로를 넓히고자 길림성에서는 택시차 운전수 종사 연령 표준을 조정했습니다. 택시차 운전수들의 업종 종사 연령은 원래의 여성 만 55세, 남성 만 60세에서 여성 만 58세, 장춘은 여성 만 65세, 남성 만 63세, 장춘은 만 65세로 연장됐습니다. 그일 유엔 식량 및 농업조직은 향촌 인정 창의 평의 결과를 공표했는데 우리나라 68개 촌이 유엔 식량 및 농업조직 시범촌 명단에 입선됐습니다. 그중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 취자촌이 명단에 들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이금이었습니다.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고인고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0: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지을 팔려는 광고를 하렵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1: 예, 지점은 하남 도매시장 부근 의왼성입니다.
0: 네.
1: 면적은 92평이고
0: 네.
1: 침실 두 개.
0: 네.
1: 객실 하나면 남북이 통합니다.
0: 그래요? 네.
1: 예, 15층에 6층입니다.
0: 네.
1: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연계전화 185
0: 네.
1: 144330
0: 네.
1: 9381입니다.
0: 네, 연락번호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1: 네, 185
0: 네.
1: 4330
0: 네.
1: 9381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0: 네, 안녕하세요.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저 피아노 하자고요.
0: 네.
2: 일본 제품입니다.
0: 네, 수입제요.
2: 야마하랍니다.
0: 네네.
2: 그 팔려고 합니다.
0: 네, 살 때는 좀 비싸게 샀겠네요.
2: 네, 이게 좋은 게입니다.
0: 네네.
2: 원래까지 4만 원입니다.
0: 아, 4만 원요. 지금은 네. 좀 저렴하게 처리하시려고요?
2: 예.
0: 네.
2: 이게, 사기는 좀 세가에 갔는데.
0: 네.
2: 쓰기는 그 한 판에 썼습니다.
0: 아, 얼마 사용하지 않았네요.
2: 예, 얼마 쓰지 않았습니다.
0: 네네.
2: 새가 차부터입니다.
0: 네, 거의 새 것이나마 다름없고요.
2: 네.
0: 네. 잘 알겠습니다.
2: 40분들 네. 전화에 연결해 주십시오.
0: 네.
2: 네, 야호죠.
0: 네.
2: 4333.
0: 네.
2: 7790.
0: 159-4333-7790번 맞습니까?
2: 네,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잘 적었고요. 좋은 소식 네.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1: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풍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네, 농촌인 득돌집 합니다.
0: 네.
2: 지점은 더문시 영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네. 주주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2: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2: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치했고 백돌 토성도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2: 채소심을 받도 넉넉히 있습니다.
0: 네.
2: 가야하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지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곳입니다.
0: 네.
2: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0: 네.
2: 그리고 토지여서 냉이병행이 가능합니다.
0: 네.
2: 예, 받을 가격은 3만 원 그 좌우 받겠습니다.
0: 네, 3만 원 좌우요?
2: 예.
0: 네.
2: 그 아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 이하도 생각하세요?
2: 네, 이하도 생각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2: 예. 예. 연락번호 알려드립니다.
0: 네.
2: 138.
0: 네.
2: 9433.
0: 네.
2: 3616번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참여 네. 고맙고요.
2: 네, 수고하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변 경제 발전에 조력합시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제 전화 맞으세요?
0: 맞습니다.
3: 아, 그 일주일에 그저 한두 번 청소할 분 좀 찾습니다. 그 바래주고 그거.
0: 네, 그럼 밥도 한 주일에 두 번 정도만 와서 해드리면 됩니까?
3: 예, 예, 그 누군 오모이가 있기 때문에.
0: 네네.
3: 그래서 그 이런 정보 내도 돼요?
0: 네, 한 주일에 두 번 정도 오셔서
3: 두 번에 세 번,
0: 네,
3: 예,
0: 예. 두세 번 정도.
3: 예, 제가 외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0: 네, 로인분한테 식사를 대접하고 예. 집안 청소를 해드리면 됩니다.
3: 예, 예, 일주일에 두세 번.
0: 두세 번.
3: 근데 월급은 그저 3,000원, 3,500 정도 드리려고요.
0: 네, 3,500원 정도.
3: 예, 예.
0: 네, 연기일입니까?
3: 예, 연기래요. 서영.
0: 지역은 연길시 소영진입니까?
3: 예, 예, 예.
0: 네,
3: 예.
0: 알겠습니다.
3: 예,
0: 연락번호 말씀 주세요. 네.
3: 여빠빠.
0: 네.
3: 수수산사.
0: 네.
3: 류우요.
0: 네, 알겠습니다.
3: 예, 그래요. 방송 좀 해주세요. 저 급해서 그래요.
0: 알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예. 마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4: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5: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6: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1: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불안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도매시장 부근에 있는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남북향으로 된 집이고요.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85-4430-9381번 185-4430-9381번입니다. 네, 수입지 피아노 한 대를 저렴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살 때는 4만 원에 샀는데요. 반년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새 것이나마 다름없다고 하는데요.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59-4333-7790번 159-4333-7790번입니다. 더문시 령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줄집을 팝니다.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고요. 집안 밖으로 새로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하고요. 또 주변에 가야하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하다고 합니다. 받을 가격은 3만원 좌우입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네, 연길시 소용진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오셔서 네, 노인 한 분한테 식사를 대접하고 집안 청소를 깔끔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네, 아드님께서 외지 출장이 잦아서 노인분을 미처 잘 돌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급히 네, 가사 도우미를 찾습니다. 월급은 3,500원 정도 드리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인생의 긴 도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북원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주변에 중소학교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가깝고 교통이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네, 모 양로원에서 남녀 제한 없이 깔끔하고 부지런한 주방 일꾼을 구하려고 합니다. 네, 남성일 경우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 분으로 요구하고요. 의향 있으신 분은 158-0433-5311번에 연락드리면 되겠습니다. 연락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58-0433-5311번입니다. 주목재 시장 남쪽 현에 있는 집을 세줍니다. 단층 집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 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 면적은 3,000평방미터이고 기럽이라서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순시장 부근에 있는 5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0평방미터이고요. 이외에 연길시

0: 소형시장 동쪽현에 있는 엘리베이터 집을 팝니다. 면적은 100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연락번호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1: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네, 한 남성분이 석탄을 한 돈 정도 샀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17 주머니를 저렴하게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83-4338-0166번, 183-4338-0166번입니다. 연길시 당교 서쪽현에 있는 2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교통이 또 편리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8-4439-0061번, 188-4439-0061번입니다. 한 여성분이 연길시 서영진 그리고 북대 부근에서 2층 집을 세맡으려고 합니다. 집 면적은 5-60평방미터면 좋겠다고 합니다. 특별히 집을 알뜰하게 가꾼다고 합니다. 네, 세를 줄 분 계시면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6-2070-8511번, 136-2070-8511번입니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가화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겨울에 열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결시 제4고급 중학교와 연결시 제6중학교와 아주 가깝습니다. 주변에 아침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9-4474-9559번, 139-4474-9559번입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네, 정보광장프로 오늘도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생방송실 전화 두 대가 열려져 있는데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 기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연결시 하남과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고층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원연결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75007번 1566275007번입니다. 네,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렵 2층에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0233번 1583470233번입니다. 연결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2: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1: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2: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1: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2: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0: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광구비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8.15 로인절을 앞두고 조로령 사업위원회 반공실은 연변 미애 애심협회와 함께 룡정시 지신진 룡해촌을 찾아 마을의 고령 로인, 독거 로인 및 생활 형편이 어려운 로인 가정에 생활용품을 전달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사업일꾼과 애심 자원봉사자들은 역할을 분담해 질서 있게 활동을 펼쳤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생활용품을 나눠주는 동시에 로인들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며 로인들의 건강 상황, 식사, 그리고 가정 상황을 료해하고 잠시 가족이 되어 한참 동안 담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간단한 문의 공연도 준비한 자원

봉사자들은 로인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미리 로인절을 경축했습니다. 주로령 사업위원회 판공실은 단연간 로인 군체들의 어려움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주기적으로 위문, 공익방조,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날 위문 활동도 농촌 로인들의 수요에 맞춰 세제, 가루비누, 휴지 등 실용적인 생활용품을 골라 선물 보따리를 마련해 로인들에게 실제적인 보탬이 됐습니다.

누구나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장수와 건강을 결정하는 핵심 비밀번호는 아마도 신체의 두 가지 핵심 부위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대뇌와 면역체계가 젊은 상태를 유지하면 사망 위험을 56%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여러 개의 젊은 신체 부위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사망률이 일반인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11개의 서로 다른 신체 부위 중에서 대뇌와 면역체계의 젊은 상태만이 수명을 현저히 연장하는 열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뇌가 젊으면 사망 위험이 40% 감소하고 면역체계가 젊으면 사망 위험이 42% 감소합니다. 동시에 젊은 뇌 플러스 젊은 면역체계를 가진 사람은 사망 위험이 56% 감소합니다. 대뇌 젊음을 지키는 네 가지 방법에는 아래와 같은 비결이 있습니다. 뇌를 건강하게 하는 음식을 먹고, 뇌를 자주 쓰기, 그리고 사교활동을 중시하고 만성질환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면역체계를 보호하는 다섯 가지 방법에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량질의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또 혈당을 조절하고 혈액지질을 줄여야 합니다. 낙관적인 마음가짐과 좋은 숙면은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0: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3: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혈당과 관련해 새벽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 즉 오전 3시에서 8시 사이에 혈당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새벽에 몸이 잠에서 깨어날 준비를 하면서 여러 호르몬을 분비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에 맞춰 인슐린 분비가 증가해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지만 당뇨병이 있거나

인슐린 분비와 작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셈입니다. 혈당의 급격한 변동은 피로감, 배고픔, 짜증뿐만 아니라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커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혈당 관리에 효과적인 아침 습관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침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혈당을 관리하는 방법은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두 잔의 물은 혈액 내 과도한 포도당을 희석해주고 신장이 당을 제거하도록 도와 혈당 안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새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탈수 상태로 깨어나기 쉽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이러한 탈수가 아침에 혈당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들보다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분 섭취는 호르몬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당뇨병 관리에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로 몸이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도록 돕습니다. 운동은 혈관과 간 근육에 저장된 포도당을 우선적으로 태우는 활동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기본입니다. 특히 식사 후 걷기,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하기, 과도한 당류 섭취 줄이기가 혈당 변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아침을 자주 걸으면 이후 식사에서 과식하거나 혈당이 크게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규칙적인 식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새, 샐러드, 단백질, 지방식품, 탄수화물 순서로 먹으면 탄수화물 흡수가 늦어져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후 가벼운 걷기는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줘 식후 혈당 상승을 낮추는 데 유리합니다. 보통 식후 10분 내지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가 권장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정한 취침 및 기상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이 증가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명상, 호흡 운동,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는 전반적인 대사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네, 시간 상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안녕하십니까? 송보폐 응답문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대해서 또는 송보폐 응답문에 대해서 상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박산생물 생방송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송보폐 응답문에 대해서 상세한

0: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4시 20분까지 해서 성법회 응답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답분은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됩니다. 노인절 맞이 특대 우대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들으시게 되면 아주 놀랄 정도로서 특대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곡의 가격은 128원인데요. 5일간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대활동의 내용은 20각을 싸면 20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20각에 20각 드립니다. 그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3각을 또 무료로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6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40각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퍼센트를 쏙 높게 줘서 60각을 무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또 무료로 드리게 되었는데 이때 현금으로만 따져도 한 각의 가격은 5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501-7766에다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답분 이 제품 자체는 국가 그 약품감독관리국에서 비준 허가가 있는데 100% 중약으로 된 이런 앞에 문자가 붙었습니다. Z문자가 붙은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혹시 이 제품이 보건품이 아니겠는가 의심한 절대 아닙니다. 앞에 Z문자가 순중약으로 조성된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은 그 연구 출처가 보통 연구 출처하고 그리고 제약 그 과정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특수한 공유를 거쳤습니다. 우리나라 저명한 만성질병 방치 전문가 그리고 4대 중위 그 가족에서 계승인 그리고 세 번째는 해방군 총병원의 신경질병연구소의 줄기세포이학연구중심 주임 그리고 네 번째는 연변대학 농학원 검항업연구소 고급연구원 황야진 주임이 연구 단도일을 데리고 연구에 성공해서 나온 상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응답분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우수한 그 주요한 그 연구 단도에서 연구해낸 제품으로는 이 제품이 거의 처음이나 다름없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드시는 방법은 하루에 한 병, 한 과 안에는 5병이 들어있는데요. 하루에 한 병씩 드시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드시게 되는가 하면 그 전항에 캡슐에 담아서 캡슐은 어디에 있는가 약방에 가게 되면 뭐 캡슐을 아주 몇십원씩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아주 누군 가격으로서 주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 담아서 따뜻한 물로 삼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한 번 드시면 돼. 하루에 이 그 한 병을 드시는 차원에서 한 병 안에는 100mg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캡슐에 담아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답분은 응답분 가운데서 주요하게 법외급 상품에 속하는 금담이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시 설명드리지만 해도 우리 응담분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철담, 채담, 금담 이렇게 나눴는데요. 전반 응담분 가운데서 철담이 24.5%를 차지합니다. 채담은 75%를 차지합니다. 그 가운데서 금담이 0.5%를 차지하는데 저희들 이 제품은 금담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진실하고 본집 아래 구체적으로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효과가 진실하고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전면적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성운평 운동부는 문의합시다. 저는 이 그런 젊어서 저기 이 허리람 세기 상하고 이, 이 그런 저 무릎피람 세기 상했습니다. 그래 이 운동 성운평 운동부는 먹으면 어떻게 하는 간에 내 거래 물어본다.
1: 바로 그런데 아주 효과가 좋고 효과가 빠릅니다. 골격통이 생기거나 골격이 상했거나 이런 데 빨리 아무렇 붓게 하는 제품 자체가 바로 송복회 응답물에 속하게 있으니까 이 제품을 쓰시게 되면 기본 그 순환장애를 풀어주게 돼 있고 모든 염증을 빨리 제거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골격통이 있거나 골격에 염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보온 제품을 드시는 게 아주 좋은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온 제품을 이번 기회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뼈가 빨리 아물어붙습니다. 새살이 빨리 나오게 하는 이런 역할.
2: 한각이 얼마입니까?
1: 한각의 가격이 128원인데요. 요즘 20각을 사면 20각을 줍니다. 그러면 한각의 가격이 60원 분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40각 사면 60각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또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이때 한각의 가격은 5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40각에 60각을 사게 되면 이렇게 좋은 제품 늘 있는 것 아닙니다. 상품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이게 40각에 60각을 사서 그거 오래 두고 복용할 수 있습니다. 보관하는데 그게 여지가 길게 되어 있으니까 실놓고 쓸 수 있습니다.
2: 그 황주에는 퍼해 이렇습니까?
1: 황주에 퍼해도 됩니다. 그러면 빨리 흡수가 됩니다. 자기 당해낼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 수거운 거 당하기 바쁜 분들은 캡슐에 담아 드셔도 황주에 퍼해서 드셔도 되고 다 됩니다. 예.
2: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그마에 싸서.
1: 예, 20각에 20각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이 정책을 이용해도 됩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2: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이 선복배 웅당불에 내 지금 두 달 썼습니다. 어째 썼는가 하면 간에 루가 있어서 두 달 썼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두 달 먹으니까.
1: 그렇습니다.
3: 익었으니까 예, 맥이 없던 게 아주 정신 납니다. 힘이 오는 게 알기고 또 소화 잘 됩니다. 소화 잘 되고 내 이 다리에 좀 간절이 좀 심했는데 다리도 이게 간절도 좋아지는 게 알긴다. 이거에 응답을 써보니까 아주 신기합니다. 용 좋습니다. 간에는 최고가 투려합니다. 내 가만히 써보니까.
1: 간 담낭에는 효과가 예. 빠릅니다. 빨리 예. 흡수가 되고 빨리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3: 그리고 내 이거 쓰고 너무 좋으니까 지금 우리 언니들에서 간이 다 나쁘지 않고 뭡니까. 우리 언니도 같이 쓰는데 지금 이제 우리 언니는 한 달 썼습니다. 굉장히 좀 허가 난 게 알긴답니다. 그래 이제 들으니까 우대 아주 좋은데 우리 지금 40각의 두부에 같이 싸다고.
1: 두부에 같이 싸는 게 그게 방법입니다. 40각 예. 싸면 60각 주니까 한 분이 20각의 값을 내고 한 사람이 50각씩 받는 셈이 되죠. 예예.
3: 예, 40각이 60각이니까.
0: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법회 응답분 이 제품 자체는 지금 담낭에 결석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결석이 빨리 용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 나와 명확하게 리단룽시 해준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그러니까
0: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저도 이 응담분을 우선 먹은 지 오랍니다.
1: 예. 응담분에 대해서 연변에 계시는 분들이 아주 려해가 깊죠. 예.
4: 예. 전 주약에 담낭염이 오래서부터 있었고, 그리고 글루인의 소화가 안 되고, 입맛이 없고, 밥, 개항부터 입안 쓰고, 무슨 여러 가지 증상도 많았고, 그리고 간도 좋지 않고, 시력도 많이 나쁘고 여러 가지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쓰기 시작해서 효과를 솜씨 볼라 시작이랄까 계속해 먹다 할까 여지껏 오던 여러 달 먹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1: 효과가 너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예. 가격적으로도 편리한 가격으로 드는 셈이 되어 있으니까 우대 가격으로 나가는 게 되어 있으니까 예.
4: 예. 그리고 선생님과 한 가지 문의하고 싶은 건 교통사고로서 이제 상안부에 이 뼈가 부러지고 무슨 여러 가지로 많이 상해 심하게 다쳤어. 그래 지금도 치료 중에 있는데 이런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1: 그런 환자들한테 지금 이제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골격이 상했거나 골격통으로 힘들어지거나 이런 분들에게 빨리 흡수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게 빨리 네. 흡수가 되는가 하면 곰이 뚱맨하는 어간이 자기 지방을 저축했던 지방을 이용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 있는 이렇게 되

0: 있으니까 이게 주약에는 검 담즙에서 나온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흡수가 되면서 빨리 암을 얻습니다. 결국 다른 부작용이 없게 되어 있고 그런 분들이 쓰는 게 골격통 있거나 골격 상했거나 이런 분들한테 효과가 빠릅니다. 예,
1: 알겠습니다. 그럼 그분한테도 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 응담번호 저는 예, 선생님께서 소개하시는 거 여러 날 들었습니다.
0: 예.
3: 저는 예, 이번에 예, 이게 한번 넘어져서 다리가 이거 쓰기 상하고 예, 뼈까지 이렇게 조금 금이 가고 이렇게 쓰기 상했습니다.
0: 예.
3: 그래 그때는 병원에 가서 부부술이 그래서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고 이랬는데 예, 지금 나 먹으니까 예, 또 그 자리 또 아파납니다.
0: 그렇죠. 나이 들면서 아, 예. 원래 예. 젊었을 때 상했던 부분이 다시 떼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3: 아, 그리고 예, 입안에 자꾸 씁니다.
0: 예.
3: 뜨겁습니다.
0: 예. 담낭에 이상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예.
3: 소화다 이렇게 또 꼭 인물이 또 좀 이렇게 무력해 잘 안 보이고 하니까 예. 어제는 70대 후반이니까 늙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예.
3: 그래 그런데 선생님께서 강의라는 거 들어볼까 이 응담 이거 먹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그래 문의합니다.
0: 그런데 너무 좋습니다. 잘 무리셨으니까 네. 이 제품 이번에 우대증착이 좋으니까 빨리 이용하세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많은 분들이 골격통, 골격이 상한 적이 있었거나 이런 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흥취를 많이 갖고 있는데 기본으로 이 제품 자체가 흡수가 빨리 되면서 소염지통의 네.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빨리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 곰이 동맹하면서 이 그 자기 그 지방을 해리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걸 봐서라도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기본으로 효과가 빠릅니다. 그 흑검하고 백검이 또 다른데 우리는 흑검에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주약에 우리 어디 상했거나 혹은 또 수술 받은 뒤에 소염지통의 역할을 하거나 새로운 세포가 나오거나 이런 걸 도는 데 있어서는 보온 제품이 응담분, 성부패 응담분이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할 때 줬을 때가
0: 특수합니다. 예. 20각에 20각, 40각에 60각 특수한 할 때 진행됩니다.
3: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럼 이번 할 때는 싸서 먹겠습니다.
0: 예, 501-7766에 전화하세요. 예.
3: 예, 501-7766. 예,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담분 자체는 지금 노년에 혈지가 높거나 혈당이 높거나 혈압이 높거나 이런 분들한테 아주 빠른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응담분 자체는 우리 과분한 지방을 까주는 역할을 합니다. 곰이 계속 뚱뚱하던 게 그 자기 지방을 소화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 과정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동맹한다는 게 보통 작아서 그 백날인데 석 달 내지 다섯 달 동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지방을 용해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방을 용해해주고 혈당을 조절해주고 이 응담분 자체는 또 쓰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구가를 당뇨병 환자들 많이 들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혈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 자체는 혈관이 동맥경화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이 동맥경화는 혈관 내벽에 많은 찌꺼기 물질과 지방이 많이 차있기 때문에 유효 공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높거나 혈지가 높고 혈당이 높은 이 상고증에다 아주 좋은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낭에 결석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이 빨리 결석을 영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담낭에 결석이 일단 그게 뭐가 나서 담낭 그 벽을 차고 갈 때에 되면 완전히 숨을 아삭하는 이런 동통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런 분들 이거 한번 실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노년에 눈이 많이 어두워지는 분들이 계시고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부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평간 명목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보온 제품을 보조 제품으로서 병진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눈앞이 아물거리거나 눈이 동통이 생기거나 혹은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눈에 황단이 와서 눈이 노랗게 되거나 이런 분들은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바로 성부패 응답을 드시겠다며 이런 게 빨리 벗겨지게

0: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제품을 빨리 시도하게 되면 눈이 밝아지고 황달이 벗겨지게 되고 눈앞에 아물거리던 이런 증상도 개선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합니다. 본 제품은 우리 지금 웅담분을 드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청열 해독이라 하게 되면 인후가 부어나서 늘 그 말소리가 제대로 나가지 않고 그리고 구강기향이 있거나 입안이 늘 쉽게 흘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 그리고 그 치아 야조가 늘 그 부어나고 통통이 따르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대변이 너무 건조한 분들 가운데서 본 제품을 드시게 되면 이런 방면에서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합니다. 이 곰은 특수한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곰 이 담즙에서 우리 분리 추출한 이 제품 자체가 인류에게는 아주 보배급 웅담 금담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 자체도 보배급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송보폐 웅담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웅담부는 금담, 철담, 채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웅담즙에는 75%의 채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보폐 웅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가족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엄마들의 든든한 친구, 가족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밥상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두 가지 보라색과 초록색의 향연, 바로 애호박과 가지를 준비했어요. 보기만 해도 입맛이 돌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이 두 가지 채소, 그냥 볶아 먹기만 하시나요? 오늘 방송 듣고 나시면 애호박과 가지를 평생 잊지 못할 맛으로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애호박과 가지 그 매력 속으로 빠져볼까요?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먼저 애호박과 가지 이 두 가지 채소가 우리 몸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파헤쳐 볼게요. 애호박은 90% 이상의 수분이지만 그 안에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A로 전환되어 눈 건강을 지켜주고 피부와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여름철 햇빛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줍니다. 게다가 칼륨이 많아서 더위에 지친 심장을 편안하게 하고 부종까지 잡아준다고 하니 여름에 애호박을 드셔야 하는 이유 확실하죠?

그리고 가지. 가지의 그 진한 보라색은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덕분인데요. 이 안토시아닌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가지 껍질에 이 성분이 집중돼 있으니 가지는 절대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또 가지를 자르면 금방 갈색으로 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답은

폴리페놀 산화 효소 때문입니다. 이 효소가 공기와 만나면서 갈색으로 변하는 건데 이 갈변 물질도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색으로 변하는 게 걱정되시면 식초나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면 이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애호박과 가지, 이 두 가지 채소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특히 가지의 부드러운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애호박의 수용성 섬유질은 포만감을 줘서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습니다. 더운 여름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이렇게 담백한 제철 채소로 가족의 장 건강을 지켜주는 게 진짜 엄마의 사랑이 아닐까요?

건강 효능을 알았으니 이제 장 보러 가볼까요? 아래 애호박과 가지 지혜롭게 고르고 오래 싱싱하게 복원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애호박부터 봅니다. 고를 때는 손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단단하고 탄력이 느껴져야 바로 신선한 거라고 합니다. 껍질이 너무 반짝거리는 건 오히려 덜 익은 거고 적당한 광택의 표면이 매끈한 게 좋아요. 그리고 꼭지를 한번 보세요. 이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싱싱하게 초록색을 띠고 있어야 오래 갑니다. 너무 큰 애호박은 씨가 굵고 식감이 떨어지니 15 내지 20cm 정도의 적당한 크기가 가장 맛있습니다.

땀은 가지입니다. 가지는 탄력이 생명인데요. 손으로 살짝 쥐었을 때 펴지는 탄력이 느껴져야 돼요. 껍질은 매끈하고 윤기가 나며 짙은 보라색을 띠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지 아래 초록색의 꼭지를 한번 보세요. 이것이 신선하고 가시가 살아있는 게 그날 당일 딴 거예요. 그리고 가지는 무거울수록 좋다고 합니다. 가벼운 건 수분이 날아간 거니 피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애호박과 가지의 보관법입니다. 애호박은 수분이 많아서 비닐에 그냥 넣으면 쉽게 물러집니다. 키친타월로 하나씩 감싸서 밀봉팩에 넣고 냉장고 야채실에 두면 일주일 더 거뜬한데요.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는 특히 추위에 약합니다. 냉장고에 넣을 때에는 신문지로 감싸서 서늘한 곳에 두는 게 좋고요. 혹시 요리하다가 잘라서 남은 가지는 물에 담궈두면 갈색으로 변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꿀팁이 하나 더 있어요. 애호박을 썰어서 소금에 살짝 절이면 물기가 빠져나가면서 나중에 볶을 때 숨이 너무 죽지 않고 아삭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 레시피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네, 이제부터가 정말 기다리셨던 맛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애호박과 가지를 가지고 총 5가지 레시피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레시피, 애호박으로 만드는 간장 애호박 볶음입니다. 먼저 애호박 1개, 양파 1/2개, 대파 1/2대, 간장 2큰술, 올리고당 1큰술, 다진 마늘 1작은술, 참기름과 통깨 준비해주세요.

애호박은 반달 모양으로 얇게 썰고 소금 한 꼬집 뿌려 5분 절인 뒤 물기를 꼭 짜줍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대파와 마늘을 향기나게 볶습니다. 애호박을 넣고 센 불에서 2, 3분 동안 재빨리 볶아주세요. 애호박이 살짝 투명해지면 간장과 올리고당을 넣고 양념이 배도록 뒤적여줍니다.

마지막에 참기름과 통깨를 듬뿍 뿌리면 끝입니다. 이거 안 하면 밥 한 그릇 뚝딱이겠죠? 두 번째 레시피입니다. 애호박으로 만드는 매콤 애호박전인데요. 우리 아이들 간식으로도 최고죠. 재료는 애호박 1개, 부침가루 1컵, 물 4분의 3컵, 고춧가루 2분의 1큰술, 그리고 소금과 식용유 준비해 주세요.

먼저 애호박을 0.5cm 두께로 동그랗게 썰어 소금으로 밑간을 해줍니다. 부침가루에 물을 섞어 반죽을 만들고 매콤함을 원하면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이번에는 가지로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레시피 가지 덮밥입니다. 재료로 가지 2개, 갈아낸 돼지고기 100g, 대파, 청양고추, 간장 3큰술, 굴소스 1큰술, 설탕 1큰술, 다진 마늘과 참기름을 준비해 주세요.

돼지는 길이로 반 잘라서 반을 갈라서 이 3 내지 4cm 길이로 썰고 전분을 살짝 묻혀 기름에 노릇하게 튀겨줍니다. 혹은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도 됩니다. 그리고 팬에 다진 마늘과 대파를 볶다가 간 돼지 고기를 넣고 고기가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간장, 굴소스, 설탕, 물 반컵을 넣고 끓이다가 튀긴 가지를 넣고 양념이 배도록 졸여줍니다. 마지막에 청양고추를 넣고 참기름 한 방울 뜨거운 밥 위에 올리면 그야말로 혼자서도 두 그릇은 거뜬한 가지덮밥 완성입니다.

두 번째 레시피, 가지로 만드는 고추장 가지나물인데요. 밑반찬으로 딱입니다. 재료로 가지 3개, 고추장 1큰

큰술, 고춧가루 2분의 1 큰술, 간장 한 큰술, 다진 마늘 한 작은술, 참기름 그리고 통깨를 준비해 주세요. 가지는 길이로 반 갈라서 1cm 두께로 썰고 찜기에 5분 정도 쪄줍니다. 혹은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려도 되겠습니다. 찐 가지가 뜨거울 때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그리고 마늘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아, 명심하세요. 뜨거울 때 양념이 더 잘 배어든답니다. 마지막에 참기름과 통깨를 듬뿍 넣어 마무리합니다. 냉장고에 2, 3일 두고 먹으면 더 깊은 맛이 나요. 비빔밥에 넣어도 일품입니다. 여기서 팁 또 하나 있어요. 가지나물은 꼭 기름을 넣지 않고 무쳐야 돼요. 그래야 시원하고 담백한 맛이 살고 나중에 먹을 때 느끼하지 않답니다.

가지로 볶음도 하고 조림도 해봤으니 이제 시원한 국물로 속을 달래볼 차례입니다. 바로 가지 된장국입니다.

된장의 구수함과 가지의 부드러운 식감이 만나면 더위에 지친 속이 확 풀리는 기분이 들어요. 게다가 된장은 발효식품이

이라 장 건강에 좋고 가지의 식이섬유가 더해져 여름철 변비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이 국물 한 그릇이면 밥 한 술이 절로 넘어간다는 사실 인정하시죠? 그럼 만들어 볼게요. 가지 2개, 애호박 4분의 1개, 대파 반개, 청양고추 1개, 된장 2큰술, 고추장 2분의 1큰술, 다진 마늘 1 작은술, 그리고 멸치, 다시마, 육수 4컵 준비하세요.

바느질은 어슷하게 두껍게 썰고 애호박은 반달 모양으로 썰어줍니다. 가지에 소금을 뿌리지 마세요. 소금 뿌리면 물이 빠져나가서 국물이 깊지 않아집니다. 냄비에 멸치 육수를 붓고 끓이다가 된장과 고추장을 국자에 풀어 서서히 녹여줍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면 다진 마늘과 애호박을 먼저 넣고 2분 동안 끓이다가 가지를 넣어줍니다. 가지가 투명해지고 숨이 죽을 때까지 중불에서 5분간 더 끓인 뒤 마지막에 대파와 청양고추를 송송 썰어 얹고 불을 꺼주세요. 애호박은 부드럽게 가지는 매콤하게 이 두 채소만 잘 활용해도 여름 내내 밥상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껍질입니다. 애호박의 베타카로틴과 가지 안토시아닌은 모두 껍질에 가장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앞으로는 껍질 깎는 칼은 집어넣고 솔로 문질러 깨끗하게 씻어 껍질채로 요리하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네, 오늘은 여름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두 가지 채소 보라색과 초록색의 향연, 애호박과 가지를 두고 건강 효능에서부터 고르는 법, 그리고 맛있는 요리까지 만들어봤습니다. 간장 애호박 볶음, 매콤한 애호박전, 그리고 가지 덮밥에 고추장 가지나물까지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주부님들 모두 애호박과 가지로 만든 건강한 한 끼로 가족들의 체력도 입맛도 확 살려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어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 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 또는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대에 대해서 상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자방 구복액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립니다. 투골태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각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박선실문 생방송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이 제품 자체는 인기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 곽의 가격이 398원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 잠자기 3, 40분 전에 딱 드시면 아주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낮에 혈액이 수탕하면서 많은 일을 했던 걸 간주 장열로 되면서 기본으로 혈액을 해독하고 그리고 기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환장애를 풀어줌에 있어서 우수한 제품이 바로 백자방 구복액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백자방 구복액은 7각에 5각에 눈에 붙이는 고약 3각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각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20각을 드리면서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7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투골대의 제품 자체는 한 각의 가격이 490원인데요. 24일간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는 드시는 약 한 각에 바르는 약 한 각이 1대1로 무료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대 활동 가운데서 6각에 4각에 눈에 붙이는 고약 3각이 따라갑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9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각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15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이 따라가니까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기회는 이용하면 기회고 지나가면 당신하고 너무 아쉬운 기회가 허망 지나가게 돼 있으니까 배달이 필요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501-775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5번 연락하시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이걸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을 해결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
0: 잠시만요.

0: 봤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예, 백자방 백년 장수 백자방 쓰는 한담.
2: 아, 그래요.
1: 예, 반년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 머리가 흐릿함을 동맥경화 심해서 예, 머리가 흐릿함을 바람 분다 아무것도 막 나무가 싹 하는 소리에 그래서 어림지 나서 꼼짝 못하고 그리고 소화가 받아야 되고 예, 시구물이 자꾸만 올라오고 뭐 한 숟가락 먹는데 또 시구물이 올라오고 그저 그래서 예, 먹게 그저 주고 또 숟가락 먹니 하다가 그래도 온 날락가도 배고픈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혈압 조절도 받아야 되고 반찬 자지 못하고
2: 종합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말했죠. 소화공동 순환장애 모두 예.
1: 그리고 기억력이 상실돼서 예, 아이 건망증이 어떻게 심한지 아이 열쇠를 걸마에다 이어도 열쇠를 언니다 찾는 거 아니야 오늘 그래 예, 어떨 적에는 열쇠를 수리하는 사람들 전화해서 또 와서 예, 열쇠를 또 폐하고 이래기까지
2: 심각할 정도
1: 예, 예. 그리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니까 밤잠 자지 못하고 그래서 가슴 고통 낫겠고 왔는데 야 이거 한 번에 얼마나 편리함과 그저 하루에 그저 밤 자기 전에 반 시간 놓고서리 한 번 빨대를 빨아먹고는 어느 까지 잠들었는지 모르고 소변도 그리 잤던 게 예, 아이 많이 봐서 두 번 보고 어떤 때는 보지도 않고 할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그리고 경력이 돌아올까나 그거 다른 것보다도 그게 제일 좋습니다.
2: 그렇죠.
1: 그리고 밤잠 잘 자고 예, 거기다가 또 투골 팬도 허리 아프고 경주 아예 아픈 데 없었습니다. 그런 게 다른 약은 다 먹어도 이를 이틀 먹어도 자극하고 그저 얼마 잘 부렸겠습니까? 땡기고 친구고 그렇게
2: 그렇죠.
1: 맞아도 아이디입니다. 예. 그랬던 게 이거 아이 투월 팬 먹을까나 위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대비 도와주고 얼마
2: 그렇죠.
1: 좋은지 모르고 예. 예. 그리고 바르고 마사지하고 하니까 난생 아파본 사람 같지 지금
2: 그렇죠.
1: 다리야 그렇게 뭐 천구만구이라던 게 헷갈아지고 그리고 운동 못하던 게 이제도 또 운동하고 들어왔습니다.
2: 예.
1: 얼마나 좋습니까?
2: 그렇죠.
1: 어떤 영광스럽지인가?
2: 그렇죠.
1: 새 생명 찾으니까 예. 그래 두 가지 다 배달 받아서 좀 아는 새 쓰다 그래 전화드렸죠.
2: 그렇게 하셔. 이 두 가지 제품 선택이 너무 잘 됐는데 이번에 노인들 우대 활동이 특수하게 진행되게 되었으니까 이 기회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501-775분에 연락하세요.
1: 예, 감사합니다.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는 백사방 고봉하고 그다음에는 두골태를 복용하는 가족입니다.
2: 아, 그래요.
3: 예, 예. 예. 아, 저는 이 약을 저는 반년 넘어 쓰고 보니까 예, 많은 면에서 효과를 봤습니다.
2: 아, 그럼요.
3: 예, 그 혈압이 온종 아이디고 그 다음에는 소변이 잦아서 예, 밤에 자지 못하고 귀에 소리 나고 밥을 잘 못 먹고 어째서나 예, 불편한데 욕만 안 했습니다.
2: 그렇죠.
3: 그런 게 지금 이 약을 먹고 예, 많은 면에서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남편이 또 그런 엽수간파 탈출, 골절 증식 어쩌거나 이 뼈는 영 힘들게 오래 아파왔습니다.
2: 예.
3: 그래 얘 약이 없다니까 그래서 맨날 전통편을 잡숫고
2: 오히려 그게
3: 보내면서
2: 뼈를 더 상하는데
3: 아파서도 예. 발은 못 나가고 이랬는데 이 두골 대약을 쓰고서 바르고 안마하고 이러니까 오전은 바깥으로 나가고 정말 어인들이라고 또 우리 조카네 팀컬에서 식당 가서 오늘은 식당 가서 중심까지 잡쌌는데
2: 아, 식당 나들이까지 완전히 예, 가능하다 그렇죠.
3: 예, 그런 예, 친척들이 모두 놀라갑니다.
2: 그렇죠.
3: 다 같아도 못 나가던지 어떻게 저렇게 걸어 다녀왔는가.
2: 그렇죠.
3: 예.
2: 바로 그랬어요.
3: 그러면 또 한신에서도 이 방송에 주의를 아예 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2: 그렇죠.
3: 그래 예. 우리 그 동생 남편이 어디는 70대 후반입니다.
2: 예.
3: 이렇게 미국도 갔다 가서 고생도 많이 하고 예. 이 삐에 대해서 용 고통스러워하는 옛말 하더란 말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나선 거 보고 예, 그런 아 그러면 자기도 그거하고 좀 드셔보겠다며 이래더란 말입니다. 오늘
2: 이래. 그렇죠. 이번에 우대 활동도 예. 좋지 두 글자는 예. 믿고 쓰게 다음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이심할 바가 없는 것만은 현실이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3: 예. 그래서 예, 정말 아이 우뻐하고 예, 아이 믿던
2: 보통 그렇죠. 예.
3: 예. 우리 남편이 이렇게 나이 도와준 거 보고서 예. 아 그러면 그 전화에서 내또 지금 이런 걸 하여튼 영 좋다 했더만은 아 그럼 싸서 먹어보겠다면 돈을 더 뭐 하겠는가고
2: 그렇죠
3: 예, 예. 하겠다 하더라 말입니다.

0: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1: 아, 잘 선택했습니다. 그분이 이 제품 자체를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한 계기로 될 수 있고, 이번에 또 우대 정책이 좋으니까 12각을 싸면 15각을 드시는 약하고 바른 약 1대1로서 바른 약이 1대1로 무료로 따라가게 되었고, 눈에 붙이는 고약까지 따라가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요.
0: 예, 그렇게 했던 게 좋았다. 그러면 써보겠다면서요.
1: 그래라 하셔.
0: 많이 믿던 게 우리
1: 그렇죠.
0: 보고 쓰겠다 하더란 말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백사방 900 요즘에 5달 냉겼었습니다. 네, 이거.
1: 예.
3: 예, 이거 쓰고 많이 도와줬습니다. 특히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항상 그래도 뒤에서 이렇게 전기 소리 가향 나고, 그리고 일어난 다음에 이제 정신 안 나서 한참 앉아있다 이래야 조금씩 낫고 그랬습니다.
1: 예.
3: 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수게 되니까 눈앞에 있자니까 불꽃이 벌써 뛰고 있죠.
1: 예.
3: 이런 증세도 있고, 그리고 특히 내 이 소변이 이 전립선 비대나 가지고 이것은 오답니다. 이게 밤 소변을 해서 밤 잠이 못 잡네. 간단하게 3시간도 못 잡니다.
1: 그러면 안 되는데. 예.
3: 그때 아예 3시간 자고 나면 낮에 어떻게 뭐 무슨
1: 그렇죠. 정신이 나죠. 모든 공능이 깔아앉게 되어 있죠.
3: 예, 밥도 못 먹고 그래서 그냥 그래도 누워 있고 싶고
1: 그래도 누른하고 예. 예,
3: 감고 있고 싶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이 약 쓴다면 완전히 지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이 시간에
1: 그렇죠.
3: 아예 이 밥 지금 저기 뭐입니까, 정신하고 머리 오줌 증세가 완전히 이렇고, 예, 소변 자수 밤에 있으니까 그래도 어쩌면 한 두 번 보면 많이 봅니다.
1: 너무 정상입니다. 너무 정상, 리상적입니다. 예.
3: 그리고 잠도 그저 통잠에 그저 어느 그저 6시간씩 무조건 잡니다.
1: 그러면 됐습니다. 예.
3: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그다음에 정신하고 일어나서 아침 나가 활동도 운동도 좀 하고 들어오고, 그리고 예, 시장 도리함도 어느 옛날에 아예 하던 게 지금은 몸이가 많이 가벼워지고 다리가 많이 있으니까 이게 맥이 오면서
1: 그렇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예.
3: 나가서 예, 뭐 이런 친구들과 같이 또 뭐 노름도 많이 댕기고 예, 이 시장들도 많이 하고 해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옛날에 다리가 시큼시큼해 나고 자꾸만 허리가 쏴나고 하던 증세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이것은
1: 예.
3: 예. 약은 확실히 특수한 약입니다. 내가 이거 써보니까나 보약도 여러 가지, 나도 옛날에 술이다 뭐 폴에 뭐 보고 뭐 어찌 해도 그 이닥치 이렇게 좋은 약을 지금 못 써봤습니다.
1: 이게 시대적인 특점을 충분하게 발휘해서 노령화 시대 노인성 질병을 한 가지 제품으로서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주는 특수한 이런 제품이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 집단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충분하게 많은 연구를 거치고 과학실험을 하고 쥐한테 실험을 해가지고 나온 제품 자체가 이 제품이니까 믿고 쓰는 게 확실한 선택이 너무 우수합니다.
3: 예, 그래 이번에 활동이가 이렇게 서울시의 노인들 맞이 활동, 특수한 활동 서울시가 오늘이 15시간부터 배달 받기시다.
1: 그렇게 하셔. 이번에 우대 활동이 좋으니까 15각을 싸면 20각을 드립니다. 큰 우대 할당이죠. 이때 한 각의 가격은 398원으로부터 거의 400원 돈으로부터 170원 3분의 1 받게 되지 않습니다. 501-775번 연락하세요.
3: 네,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 지금 백사방 900하고 어떤 순제 석 달이 됩니다.
1: 그래요.
4: 예. 아, 이게 정말 좋습니다.
1: 예. 모두 이야기합니다.
4: 예. 모두 하루에 한 번 먹어도 다른 약이 세 번 먹는 것만큼 효과 본단 말입니다.
1: 그렇죠. 100분을 농축해 한 것만 들었어요.
4: 30분 전에 딱 마이기만 하면은 나는 원래 잠을 잘 못 잤습니다.
1: 예.
4: 그래서 2시 만에 일어나면 한 2시간 또 못 자고 잤는데 이거 먹고 나면 그래서 잠을 푹 잔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맥이 나고 영 좋습니다.
1: 그렇죠.
4: 잠을 푹 자니까. 예.
1: 그렇죠.
4: 그리고 이게 또 예, 콩팥도 잘 도와줍니다.
1: 그렇습니다.
4: 예, 예. 나는 소변 차수 자꾸 이랬습니다. 원래 예전부터 예, 또 직업이 자꾸 이렇게 손님이 오면 소변 참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 그렇지.
4: 그때는 괜찮았는데 어느 날 70대 들어서고 보니까 예, 아, 콩팥 꽁이 영 이렇게 중이 보면 쉬러하다 합니다.
1: 쉬러하다.
4: 그렇죠.
1: 예.
4: 그래서 소변 차수 잤는데 우선에 그래서 두 번이나 어떤 때는 딱 한 번밖에 해볼까 정말 살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4: 이 밤에 섭외 여러 번 보면 잔 것 같지 않고 아침에
1: 그렇죠.
4: 용 피곤합니다.
1: 그렇죠.
4: 그리고 이게 또 혈압조절도 용 잘 됩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4: 그러니까 얘 혈압조절이 예. 잘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어지름 뚱뚱하고 골이 휘했는데 골이 정신하고 용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얘 밥도 맛있으니까 감기다 요구 영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니 지금 얘 이토골 폐를 씁니다.
1: 예.
4: 근데 얘 이야기 영 좋다 합니다.
1: 아.
4: 첫째에 우리 언니 관절이 영 나빠서 얘 집에 막 때를 찍고 댕깁니다.
1: 아.
4: 근데 이번에 이걸 쓴 다음에 바르고 잡수고 해놓거나 얘 이게 위를 타고 가서 일득이랍니다.
1: 아. 예. 그렇죠.
4: 저 오히려 밥이 맛있답니다.
1: 아.
4: 다른 약을 쓰면 위를 너무 자국 떠서 얘 이게 그런 용고사했습니다.
1: 예.
4: 위나 빠져서. 근데 이게 위를 자고 아이주고 바르고 마사지하고 약을 잡쌌는데 아 우선에 집이 막 때를 버리고 오 용 잘 걸어다닌다.
1: 대단하죠.
4: 예,
1: 예,
4: 예. 예 대단합니다. 우선 석 달 넘었었는데 이렇게 좋은 약이 세상에 없단다.
1: 예.
4: 그래서 우리 언니 너무 좋아서 이번에 로인들 우리 할돌 좋다니까. 그래서 나는 백도방 구법에 우선에 열다섯 통 이거에
1: 예.
4: 배달 받으려 한다.
1: 그래,
4: 뭐 얼마에서 경제상에서 돌렸다니까.
1: 그렇죠.
4: 그리고 우리
1: 주니까.
4: 언니도 예. 또 얘 이 두골테로 예예 배달 받자고 전화 한 게.
1: 예 열두 각 쌈에 열다섯 각 두골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4: 예 열두 각 두골테를 싸겠단다. 계속 박수겠단다.
1: 계속
4: 사람이 늙음하게 예. 걸지 못하면 그는 죽은 사람과 한가지.
1: 아 그렇죠.
4: 내가 갈 데를 가지 못하고 예. 돈에 뭘 하겠습니까.
1: 그렇죠.
4: 내 건강 지키는 게 최고란다.
1: 맞죠.
4: 그래서 계속 그도 박수겠단다. 어전에 우리 언니 올해 일어나옵인다.
1: 아,
4: 그래서 계속 박수겠단다.
1: 예.
4: 영 좋다고 날린다.
1: 그렇죠.
4: 오늘 우리의 둘이 다 배달 받으려 하는 겁니다.
1: 예. 예, 백자방 구멍에 하고 두골테 배달이
4: 예,
1: 필요합니다.
4: 예.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네.
4: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해서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6: 두골테에 대해서 좀 제가 이것은 쓴 지 한 석 달 됩니다.
1: 아, 그래요?
6: 예. 저도 주약에 이 요추관만 잘 풀리는 자골신경통이 심하고,
1: 예.
6: 무릎 관절도 좋지 않고, 어쨌든 사무대 관절에 이라 생긴 데는 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앓다 보니까 크게 바깥 출입도 크게 못하고,
1: 예.
6: 계속 집에 있다시피 하며 일하던 차에 선생님 방이라는 거 듣고, 문이라고 이것을 시작해서 한 3개월이니까요. 지금은 기본상 통증이 완화되면서 계속 바깥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1: 바깥 출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6: 예.
1: 않고 집에만 박혀 있으면 절대 건강은 점점 임신을 편한 것만 해도 점점 더 악화됩니다.
6: 예. 예. 그래서 하도 좋으니까 이번에 또 활동이 좋지 않니 그렇게 계속 쓰려고 오늘 좀 배달 받으려고 하면서 백자방 구복액이 변비는 어떻습니까?
1: 예. 예, 백자방.
6: 여보세요?
1: 예, 백자방 구복액은 예. 지금 쓰고 계시죠?
6: 예, 백자방은 지금 다 있습니다. 저는 골테를 쓰고.
1: 아, 예.
6: 그래서 변비가 제가 심한

0: 그래서 그거 내밀어주는 힘이 세니까 이 제품 자체는 변비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필요합니다. 예, 종합으로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또 만성장염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장도의 유익균을 보충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백자반 구호객이 노인성 질병 가운데 왕왕 한계극단을 갖다 다른 한계극단을 번져주는 이런 페달이 많이 있는데 이 제품 자체가 그런 공능을 조절해주는 능력이 있으니까 아주 필요합니다. 예.
1: 아, 그럼 두 가지 다 쓰겠습니다.
0: 예.
1: 네, 수고하세요.
0: 아,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네, 지금 백자반 쓰고 있는데 나는 예, 이거 반년 동안 썼습니다. 반년 쓰고 나니까 혈압 조절이 아주 잘 됩니다.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늘 머리가 어림지근하던게 어림지근하지 않고 아침에는 예, 정신이 납니다. 그리고 예, 특히 그 귀에서 소리 나고 귀가 잘 들리지 않던 게 어제는 아주 잘 들린다요. 좋습니다.
0: 예.
3: 그리고 이 내 맥박에 막 100을 올라가던 게 지금 예, 그래도 80, 70, 70을 보통 내려왔습니다.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대단하죠.
3: 이 몸이 아주 편안합니다. 용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저기 두골테는 우리 언니가 지금 쓰는데 우리 언니는 이 무릎 관절이 아주 통증이 심해서 무슨 약이나 다 썼는데 말 안 들었는데 이거 지금 두 달 썼는데 무릎 통증이 사라지는 게 확실히 알린답니다. 그래 이거 쓰고 너무 좋으니까 지금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오늘 우리 언니는 두골테 나는 백자반께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0: 우대할도에서 오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5번에 전화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두골테 백자반 구복에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주는 데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두골테 이 제품 자체는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해도 나이가 드시면서 관절통으로 인해가지고 움직이기 힘들어져서 마지막에는 안절병이 되는 이러한 표단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만 계시고 어디 나가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는 생명은 움직이는 데서 성민자의 민둥이라 했습니다. 움직여야 내가 모든 음식을 소화하고 그거 정상적인 대사를 유지하는데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낡은 세포가 탈락되는 이런 과정이 순리롭게 진행되는 건데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경락이 막힙니다. 경락이 막혀서 통통으로 전달되고 그러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수명은 단축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임신 누워있고 앉아있고 집에만 계시면 임신은 편하지만 해도 누구든지 이만한 도리는 다 알고 계시지만 해도 움직이면 너무 통통이 따르게 되어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투골테 이 제품 자체는 골격에 빨리 투과하는 우수한 제품 자체인데 이 제품의 특점은 하나는 드시는 방법, 약품을 복용하시고 근데 외용약으로 아픈 그 부위에다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습니다.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는 반복적으로 말씀하니까 여러분들은 믿어도 됩니다.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이라면 우선 효과성이 첫째입니다. 효과성은 그럼 어떻게 아는가? 바로 이런 발명 특허를 받자 하게 되면 산자병원 여기 연변병원보다 규모가 더 크거나 제일 낮아 연변병원 같은 이런 규모로 대학교 부속병원이지 않습니까? 이면은 산자병원에 근 뭐 한 100집은 걸쳐서 림상실험을 거쳐야만이 호전율을 통계냅니다. 100분제 얼마 어떤 병은 100분제 얼마 이 통계가 나와서 마지막에는 그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그리고 전문 이런 발명 특허를 발급하는 여기에서 발명 특허를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골테 제품 자체는 어려운 관절통 이제 펜트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면 힘든 질병이죠. 어느 분이 어제도 말씀하는 가운데 나왔지만 또 손가락 중간마디가 탱탱 부어나서 이게 붓는 거 아닙니다. 그게 골질이 변하면서 부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어지간하면 약으로 잘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칼질하기 그릇 들기 다 힘들어졌는데 이걸 드시고 나서 그 손가락 마디 중간 마디가 부어놨던 게 그게 싹 내렸다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약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랜

0: 관절통도 해결받는 우수한 제품이 두 골타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경추, 견주, 요추, 무릎관절, 포함해서 활막염 혹은 또 연골이 다스렸다는 이런 진단을 받으셨거나 이러한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은 일단 자골신경통 포함해서도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지금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게 되어 있으니까 투골태 이 제품 자체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특히 이게 흑개미라는 성분 자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흑개미가 얼마나 힘이 센 콤파츠를 도와주고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여기 칭펑탕, 진주, 방귀 이런 성분들은 혈압을 온정시켜주고 골가모병은 무균성 염증 때 소염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성분, 소변이 잘 통하게 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관절치료 제품에 있어서는 투골테이 제품이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 네,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테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병원 우기대학방 사무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료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료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8월 15일은 전국 생태일입니다. 이날은 전 사회의 생태문명 의식을 높이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사상적 자각성과 행동적 자각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주제 교육의 날인데요. 오늘 시간에는 동료와 함께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문섭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나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산으로 가고파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친구들 평소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나요? 쓰레기 분리수거도 저탄소 생활 방식의 중요한 실천 중 하나입니다. 쓰레기 분류를 하는 목적은 쓰레기의 자원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높여 처리량을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인데요. 우리는 쓰레기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요해하고 쓰레기 분리 표준에 따라 쓰레기를 버려야 합니다. 김철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영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그네를 보내드립니다.

생활 쓰레기는 네 가지 류형으로 분류됩니다.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 등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남색 쓰레기통에, 건전지, 유효기한이 지난 약품 등 유해한 쓰레기는 빨간색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데요. 유해 쓰레기는 특별한 처리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 채소, 뿌리와 잎, 과피 등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한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는 녹색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흙모래, 벽돌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은 검은색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권중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향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너랑 나랑을 보내드립니다.

야생동물은 지구에 보귀한 생물 자원이며 생태계통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기도 합니다. 야생동물은 생태평형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도 야생동물 보호에 동참해야 합니다. 야생동물을 먹지 않으며 야생동물의 가죽이나 뼈로 만든 장식품이나 물건을 구매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또 동물의 생활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외에서 개구리나 새를 잡지 말아야 하고요. 동물을 만나도 놀라게 하지 말고 때리지도 말며 함부로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전춘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채매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아이야 쑥쑥을 보내드립니다.

맑은 하늘, 깨끗한 강, 푸른 숲을 지키는 일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녹색 출행하기,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기, 야생동물 보호하기 등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부터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태환경 보호에 적극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김웅준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철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사는 사는 말이 없어도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매수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비어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짓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죽을 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45번째 시간입니다.

계략을 내고 기병이 기적을 창조하니 고금동서 전쟁사에 들어보지도 못한 선례일이라. 위험있는 일국의 배주이자 당당한 군통수인 장계석이 혼비 백산하여 허겁지겁하니 역사의 웃음거리로 영원히 남으리. 귀주는 지영이 험하기로 이름이 높았다. 오죽 평지가 귀했으면 평문이라는 뜻을 지닌 핑바라는 현이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귀양 가까이 이르면 평평한 땅이 더러 눈에 띄었다. 바로 이곳에 계림의 산세를 닮은 자그마한 산들이 널려 있었다. 어떤 산은 소쿠리를 엎어놓은 듯 동글납작하였고 어떤 산은 삭갓처럼 뾰족하게 솟아있었다. 어떤 산은 마치 고대 무사들이 쓰던 투구처럼 삐죽빼죽 울퉁불퉁하였다. 귀양은 가난하지만은 아름다운 고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귀양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군대가 모여들었다. 3월 2일 장계석은 부인 송미령과 함께 중경으로 왔다. 거기서 그는 보고를 받고 전화를 걸어 지시를 하고 틈틈이 작전을 짰다. 화를 내거나 욕을 퍼붓고 고위급 장군들에게 친필로 편지를 쓰기도 하면서 스무 이틀을 바삐 보냈다.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싸움을 독려하자니 성에 차지 않았다. 3월 24일 장계석은 다시 부인과 함께 귀양으로 날아갔다. 장계석의 독일 군사 고문 도날드와 진성, 시종실의 주임 안도강이 함께 갔다. 하성존 오치휘, 진포레는 특별기를 타고 서둘러 뒤를 달았다. 온갖 고위급 관리들이 귀양에 모여 돌아다니었고 전보도 쉴 새 없이 우갔다. 사뭇 수도나 다름이 없었다. 한때 왕노릇을 하던 선악은 장계석의 확성기가 되어 아래의 지시를 전달할 뿐이었다. 전선 총사령이 고급 통신원 겸 시종 참모 노릇이나 하려니 꼴이 영 말이 아니었다. 장계석은 직접 지휘를 해가면서 속은 후련해 나지만 고민이 영 없는 건 아니었다. 이를테면 고린과 서영에서 여러 갈래 대군이 허탕을 친 뒤에 홍군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장계석은 약이 올라 애꿎은 설악한테 화풀이를 해댔다. 평소에는 형님 아우하는 사이라 아무리 언짢아도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전화를 걸어 뻣뻣하게 말했다. 설악이 적들이 어디로 간 건가? 똑똑히 알아보았나? 위원장님, 아마 고린 일대에 있을 겁니다. 설악은 뜨덤뜨덤 대답을 했다. 아마라니, 아마가 뭔가? 그 아마를 믿고 싸움을 어떻게 지휘한단 말인가? 내가 황포에서 그렇게 가르쳤나? 수학의 반대쪽에서는 말이 없었다. 장계석이 또 다그쳤다. 내가 비행기 몇 대를 보내서 정찰하라고 하지 않았나? 그게 요즘 날씨가 나빠서 지면을 똑똑히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설악이 웅얼거리었다. 그리고 공산군이 어찌나 교활한지 서쪽으로 가다가도 비행기가 오면은 머리로 돌려 동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 공군의 정보도 믿을 수가 없지요. 그 정보를 믿었다가 낭패본 적이 많습니다. 똑똑히 안 보인다고 정찰을 안 해? 장계석은 화가 치밀어 소리를 질렀다. 설악, 자넨 대체 뭐라는 사람인가? 그러고는 수화기를 탕 하고 바닥에 팽개쳤다. 수화기에서 설악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발 좀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곁에 서 있던 호위병이 슬금슬금 장계석의 눈치를 살피더니 수화기를 주워 전화기에 올려놓았다.

0: 관계사는 마침내 정확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다. 홍군이 고린, 석보, 령산 지역을 떠나 태평나루터와 이랑탄으로 적수를 네 번째로 건넌 다음 습수, 인회, 펑샴바, 바일랑캄 지역을 거쳐 갑자기 남쪽으로 우강을 건너 귀양으로 다가고 있다는 것이다. 장계석은 그만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분 아기 3년 찾는다고 하더니 요 며칠 날마다 홍군을 찾아 헤매는데 어느새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곧바로 군사회의를 열었다. 두루 의견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조리 불러들였다. 송미령, 도날드, 고축동, 진성, 진포래, 하성준, 오총신, 안도강, 곽사연, 왕천석 등이 회의장을 꽉 메웠다. 장계석은 애써 태어난 척 했지만 낯빛은 평소 같지를 않았다. 사람들은 홍군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애를 썼다. 첫 번째 의견은 홍군이 귀주에 발붙일 곳이 없고 사천에도 갈 수 없으니 다시 머리를 돌려 호남에 가서 이 육군단과 합류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홍군의 이번 행동은 빈틈을 타서 귀양을 습격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장계석은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가로젓기도 하면서 열심히 들었다. 물론 첫 번째 의견이 더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하였다. 하지만 첫 번째 의견이나 두 번째 의견이나 모두 귀양이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홍군을 포위 공격하러 간 부대들이 모두 고린 일대에 머물고 있어서 귀양에는 99사가 거느린 4개 턴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4개 턴은 대부분 외곽을 지키고 있어 도시를 수비하는 병력은 2개 턴도 되지 않았다. 장계석은 이런저런 병력을 불러들여 귀양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선도의 운남 군대 가운데 3개 려도로 밤낮으로 행군하여 서둘러 오라고 명령하였다. 하지만 모두들 날아서 온다고 해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 장계석은 뜻밖의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니 귀양의 성벽 둘레에 있는 방어 공사를 더 튼튼히 하라고 명령하였다. 긴장되면서도 속이 타들어가던 회의가 끝났다. 장계석은 귀양의 경비사령 왕천석을 나무라고 하였다. 다들 방을 나아가자 그는 웃으면서 왕천석에게 인사를 건넸다. 왕천석은 왕거를 밑에서 오래 일을 했다. 하지만 이름만 경비사령이지 실권은 없었다. 설악이 귀양에 오자마자 곽상인을 부사령으로 임명을 하고 왕천석의 모든 실권을 다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다. 왕천석의 죽은 형 왕천배도 일찍이 장계석한테 밀려났다. 때문에 왕천석은 기가 죽어 막 자리에서 물러나려던 참이었다.
1: 천석이 지금도 바깥에 머물고 있나?
0: 장계석이 물었다.
1: 그렇습니다.
0: 왕천석은 차례차례로 서서 공손하게 대답했다.
1: 이곳 임시사령부로 옮겨오지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가깝게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게 아니겠는가?
0: 그러더니 장계석이 제법 살갑게 물었다.
1: 참, 자네 형한테 자식이 있었던가?
0: 왕천석은 형의 가정 형편을 간단히 들려주었다. 장계석은 한숨을 쉬면서 동정하듯 말했다.
1: 자식 있으면 됐네. 일 있으면은 나를 찾게.
0: 장계석이 몇 마디 따뜻하게 건네며 친절하게 하자 왕천석은 그만 얼이 빠진 것 같았다. 그는 바보처럼 벙그레 웃으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허리를 꺾어댔다.
1: 전석이 성 주변의 도치카를 언제쯤 다 완공할 수 있겠나?
0: 왕천석은 가슴을 쑥 내밀고 몸을 곧게

0: 마셔면서 정중하게 대답했다. 내일 날 밝기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에서는 안 되네. 장계석이 타짐을 팠듯 말했다. 괴양을 잃게 되면 전석에 큰 망신을 당하는 거야. 왕천석은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었다. 위원장님, 마음 놓으십시오. 만약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제가 즉시 다시 하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른 왕천석이 전화를 걸어와 귀양의 성벽 둘레 사격 진지 공사를 모두 끝냈다고 보고하야 한다. 장계석은 그제야 마음을 놓았다. 하지만 곧 공사가 튼튼하게 잘 되었을지 의심스러웠다. 생각할수록 불안해 났다. 점차 그 공사들이 별 쓸모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결국 장계석은 직접 나가보기로 하였다. 위원장이 갑자기 히틀러한테서 선물을 받은 검정 방탄 망토를 걸치고 문을 나서자 진성과 고축동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위원장님, 어디 나가십니까?
1: 방어공사가 잘 되는지 서둘러 보러 가네.
0: 저희가 가봐도 되는 일이 아닙니까?
1: 아니야, 아니야. 내가 직접 가봐야겠네.
0: 장계석이 기어코 집을 나서자 다들 나와 우르르 뒤를 달았다. 도날드와 송미령도 따라 붙었다. 왕천석도 쏜살같이 달려나왔다. 그들은 성벽을 따라가면서 바삐 세운 공사와 도치가를 살펴보았다. 왕천석은 괴양 군대와 인민들을 동원하여 오래된 절을 헐어서 진지를 쌓았다. 장계석을 따라 나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가진 군사적인 지식과 안목을 모두 동원하여 한마디씩 거들었다. 장계석도 낯빛이 밝았다. 왕천석의 얼굴에서는 싱글벙글 웃음이 떠날 줄 몰랐다. 시찰을 끝낸 뒤에 장계석은 특별히 왕천석을 방으로 불렀다.
1: 천석이 자네 정말 능력이 있군. 솔직히 말해서 요 몇 년 사이 자네처럼 일을 해내는 사람을 보지 못했네. 잘하게 앞길이 훤히 열려 있으니까.
0: 왕천석은 찻잔을 들고는 해벌쭉해서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조주는 말에 기분이 동동 떠서 뭐라고 몇 마디 대꾸를 하려는데 갑자기 고축동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싸움 자르기로 소문난 이로 장군은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보고부터 했다. 그나마 실의 격례라고 하자니 소원을 들지 않았고 실대 격례라고 하자니 모자가 벗지 않은 엉터리 격례였다.
2: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님. 공산물이 수전발을 지나서 천성 산체에 들어섰습니다.
0: 장계석은 소파에서 튀어오르듯 벌떡 일어섰다.
1: 수전발 하면은 귀양에서 얼마나 먼가?
0: 그는 싹 굳어진 얼굴로 왕천석을 바라보았다.
2: 동북쪽에는 데 30리쯤 됩니다.
1: 킬로미터겠지?
2: 아닙니다. 30리입니다.
1: 30리라. 30리.
0: 장계석은 머리를 쳐들더니 눈을 번뜩이며 거듭 되뇌었다. 그는 한참 생각하고 나서 또 물었다.
1: 정진 비행장이 여기에서 얼마나 되지?
0: 왕천석이 고개를 숙이고 거리를 계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진성이 달려왔다.
2: 교장 선생님, 공산군이 5단까지 왔다고 합니다. 정진에서도 전화가 왔는데 가까운 곳에서 적이 사복군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군 일부 반란 병사들도 비행장 부근에서 난동을 부린다고 합니다.
0: 그렇게나 찾아 헤맸던 홍군이 느닷없이 턱 밑으로 들이닥친 꼴이었다. 방 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모두들 올무에 걸린 짐승 마냥 놀란 눈이었다. 장계석은 말없이 뒷짐을 진 채 방 안을 서성거리었다. 그러더니 걸음을 뚝 멈추고는 왕

천석을 바라보며 물하다. 정제를 거치지 않고 안순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나? 있습니다, 위원장님. 왕천석이 말했다. 여기서 남무르로 나가 화계 주바장을 거쳐 곧장 핑바로 가면은 핑바에서 안순까지는 욕심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 장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왕천석 앞에 섰다. 좋아. 자넨 돌아가서 길잡이 20명을 골라주게. 알겠습니다. 길잡이 20명을 데려오겠습니다. 왕천석이 복창을 했다. 충성스럽고 믿음직해야 하네. 알겠습니다.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말 12필을 준비하게. 네, 준비하겠습니다. 가마 두 대도 얻어놓게.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게 두 대라고 했네. 한 대가 아니고. 명심하겠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네. 알겠습니다. 왕천석은 부랴부랴 밖으로 달려나갔다. 장계석은 오후 내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어찌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지 속이 타 죽을 지경이었다. 그는 마음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하고 사람을 들볶았다. 손도가 거느린 운남 군대가 어디까지 왔냐고 10분에 한 번 묻는가 하면 성벽 둘레의 방어 공사를 한 번 더 점검하라며 영거포 사람을 보냈다. 고축동과 진성은 바빠서 팽글팽글 돌아치었다. 정계를 오르내리리라 다리가 휠 지경이었다. 전화벨은 끊임없이 울려댔다. 밤에는 직접 손도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도가 거느린 한계류가 수경지에 닿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는 어찌된 일이라며 다그치였다. 그러고는 귀양을 지켜야 하는 가닥을 한참 강조하였다. 진성에게는 얼른 앞지하 부근에 있는 운남 군대를 얼마쯤 트럭에 싣고 가서 정진 비행장을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장편 소설 대장정 4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시간의 블랙홀과 떡갈나무라는 제목의 수필 두 편 준비했습니다.

소필 시간의 블랙홀 어느 날 문득 손목시계를 쳐다보았을 때 나는 깨달았다. 분명 아침이었는데 어느새 해가 기울고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던 것이다.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을까? 곰곰이 생각해보아도 떠오르는 것이 없다. 책상에 앉아 있었고 스마트폰을 만졌고 커피를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았을 뿐인데 어느새 하루가 사라져버렸다. 마치 어디선가 거대한 힘이 생겨나 내 시간을 통째로 삼겨버린 것처럼. 그것이 바로 시간의 블랙홀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기억도 남지 않았지만 어느새 시간은 사라지고 마음만 허전해진 공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빠져드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시간의 중력이다. 시간은 본래 흘러가는 것이다. 흐르는 물처럼 부는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것이 시간이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시간이 그저 흘러가지 않는다. 어디로 사라지는지도 모르게 통째로 증발해버린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메시지를 보고 뉴스를 훑고 영상을 보고 있다 보면 벌써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점심시간이 된다. 점심을 먹고 다시 책상에 앉아 일을 하다가도 문득 생각에 잠기고 잡념이 떠돌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다 보면 오후가 지나가고 해가 진다. 하루가 끝나고 침대에 누워서 생각한다. 오늘 무엇을 했지? 무엇을 이루었지? 대답은 늘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시간만 사라졌을 뿐이다. 시간의 블랙홀은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눈이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 힘은 매우 강력하다. 우리의 의지보다 강하고 우리의 계획보다 강하고 우리의 다짐보다 강하다. 아침에 오늘은 꼭 계획대로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어느새 블랙홀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다. 스마트폰 화면 속 무한히 이어지는 콘텐츠,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 그 모든 것이 시간을 삼켜버리는 블랙홀이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다. 시각적인 자극은 계속되고 흥분은 이어지고 다음 콘텐츠가 궁금해지고 어느새 몇십 분이 몇 시간이 지나간다. 하지만 시간의 블랙홀은 스마트폰만이 아니다. 더욱 보이지 않은 형태로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 바로 무의식적인 생각의 소용돌이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있을 때 머릿속은 끝없이 움직인다. 어제 일을 후회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고 남들의 시선을 생각하고 스스로를 탓하고 잡다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른다. 그 생각들에 휩쓸려 있으면 정작 현재 시간은 사라진다. 몸은 책상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떠돌고 지금 이 순간은 사라져버린다. 이것이 가장 깊은 시간의 블랙홀이다. 외부에서 보면 가만히 있지만 내면에서는 시간이 통째로 증발해버리는 것이다. 나는 가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다. 그럴 때는 잠시 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시간의 블랙홀에 빠진 것이다. 자동차가 지나갔고 사람이 걷고 나무가 흔들리고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있지만

정작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시간만 흘러갔을 뿐이다. 공허함, 무기력함, 이런 상태들이 시간을 삼켜버린다. 의식적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진정한 휴식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에너지가 채워지는 것이지만 시간의 블랙홀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허전함만 남는다. 현대사회는 시간의 블랙홀을 만들어내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모든 것이 즉각적이고 자극적이고 끊임없이 이어진다. 스마트폰은 언제나 손에 있고 인터넷은 언제나 연결돼 있으며 정보는 끊임없이 쏟아진다. 우리는 이것들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비한다. 하나의 영상을 보고 다음 영상이 추천되고 하나의 기사를 읽고 다음 기사가 뜨고 하나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또 다른 메시지가 온다. 이 무한한 반복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잃어버린다. 마치 종력에 이끌리듯 자꾸만 화면에 시선이 머물고 손가락은 움직이고 시간은 사라진다. 문제는 시간이 사라진 것만이 아니다. 시간의 블랙홀에 빠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공허해진다. 하루가 끝나고 아무것도 안 했어라는 생각이 들면 자책감이 생기고 자신에 대한 불만감이 커지고 삶에 대한 무기력함이 찾아온다. 시간은 소중한데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죄책감,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시간이 없다는 조급함, 계획은 세웠지만 실천하지 못했다는 좌절감, 이 모든 감정이 쌓여 마음을 무겁게 한다. 시간의 블랙홀은 시간만 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 꿈, 행복, 평온함까지 함께 삼켜버리는 것이다. 나는 어느 날 심각한 시간의 블랙홀을 경험했다. 주말 내내 스마트폰을 만지고 영상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냈다.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 아침이 되었을 때 나는 극도의 피로감을 느꼈다. 몸은 쉬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쉬지 못했고 시간은 통째로 사라졌고 무엇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이 없었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이것은 진정한 휴식이 아니라 시간의 낭비이며 나 자신을 소모하는 행위라는 것을. 나는 시간의 블랙홀에 빠져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저 허전함만 남긴 것이다. 시간의 블랙홀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미 익숙해진 습관이고 무의식적인 반응이고 자꾸만 이끌리는 종력과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각이다. 내가 지금 시간의 블랙홀에 빠져있음을 깨닫는 것,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멍하니 있을 때, 무의식적인 생각이 휩쓸릴 때 문득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나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이 시간이 의미가 있을까? 이대로 괜찮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 그것이 블랙홀에서 빠져나오는 것 첫걸음이다. 그 다음은 멈춤이다. 생각을 멈추고 행동을 멈추고 화면을 끄고 잡념을 내려놓는 것이다. 갑자기 모든 것을 멈추면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멈춰있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빈 시간을 채우려고 스마트폰을 만지고 생각을 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는 멈춰야 한다. 숨을 깊게 쉬고 주변을 둘러보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다. 창밖의 풍경을 보고 공기의 느낌을 느끼고 자신의 호흡을 느끼는 것. 이 간단한 행동이 시간의 블랙홀을 깨뜨린다. 또한 시간의 블랙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무계획적으로 시간을 보내면

하면 자연스럽게 블랙홀에 빠지기 쉽다. 아침에 오늘 할 일을 간단히 적고 자신이 무엇에 시간을 쓸지 정하는 것. 작은 계획이라도 의미가 있다. 꼭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라도 자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책을 읽기로 정하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책에 집중하고, 산책을 하기로 정하면 생각을 내려놓고 걷는 것. 이렇게 의식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면 블랙홀에 빠지지 않는다. 나는 이제 시간의 블랙홀을 의식하게 됐다. 스마트폰을 만지다가도 문득 손을 멈추고 몽환이 있다가도 생각을 차단하고 무의식적인 생각에 휩쓸릴 때도 현재로 돌아온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의식적으로 하려고 노력한다. 차를 마실 때는 차의 맛을 음미하고, 걸을 때는 발걸음을 느끼고, 대화할 때는 상대방에게 집중한다. 이 간단한 것들이 자신의 블랙홀을 비우고 내 시간을 되찾아주고 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하루 24시간은 모두에게 똑같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시간의 블랙홀에 빠져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허전하고 무기력하지만, 의식적으로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충만하다. 시간은 소중한 자산이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 시간을 블랙홀에 내어두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이다. 시간의 블랙홀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스마트폰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무의식이 문제이고, 나의 습관이 문제이고, 나의 태도가 문제이다. 따라서 해답도 내부에 있다. 자신을 자각하고 의식을 가지고 현재 집중하는 것. 그것이 시간의 블랙홀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시간의 블랙홀은 강력하지만 우리의 의식과 집중 앞에서는 무력해진다. 우리가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으로 남고 경험으로 쌓이고 삶의 의미로 변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시간을 사는 것이고 진정으로 삶을 사는 것이다. 이제는 시간의 블랙홀에 빠지지 말자. 소중한 오늘을, 소중한 지금을 의식적으로 살아내자.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쓰자.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시간의 주인으로 살게 되고 삶의 충만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시간의 블랙홀을 넘어 진정한 시간의 의미를 찾는 그날까지.

수필, 떡갈나무. 어릴 적 시골 마을 입구에 우뚝 서 있던 떡갈나무 한 그루가 지금도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풍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잊혀지는 세상이지만 굳건한 자세로 땅에 뿌리 내린 그 나무의 모습은 시간이 흘러도 바래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하게 기억된다. 떡갈나무는 화려한 꽃을 피우지도 달콤한 열매를 맺지도 않는다. 하지만 묵묵히 세월을 견디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숨쉬고 비바람을 막아주고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든든한 존재였다. 그래서 나는 떡갈나무를 볼 때마다 진정한 삶의 힘과 인생의 깊은 의미를 배우곤 한다. 고향 마을은 낮은 산과 넓은 들판이 어우러진 조용한 마을이었다. 마을로 들어간 길가 한쪽에 홀로 서 있는 떡갈나무는 마을의 상징과도 같았다. 나무의 나이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어르신들의 말씀에 따르면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한다. 수백 년의 세월을 품은 나무는 키가 웅장하고 줄기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끼어안아도 모자랄 정도로 굵었다. 거칠고 두꺼운 나무 껍질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주름 하나하나가 지나간 세월의 흔적이자 비바람과 눈비를 견딘 증거였다. 봄이 오면 떡갈나무는 가장 조용하게 새 계절을 맞이한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개나리가 노란 물결을 이루는 화려한 봄 풍경 속에서 떡갈나무는 남들보다 조금 느리게 새 잎을 틔운다. 연한 연두색의 어린 잎이 가지 끝에 작게 돋아다니는 모습은 소박하고 담담하다. 화려한 색깔도 향기도 없지만 그 연한 초록빛은 막 추위를 벗어난 대지에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어린 시절 나는 학교 갈 때마다 이 나무 아래를 지나며 새 잎을 바라보곤 했다. 차츰 커진 잎들을 보면서 봄이 깊어지는 것을 느끼고 작은 잎 하나가 단단하게 자라나

모습에서 작은 생명의 힘을 배웠다. 여름이 되면 떡갈나무는 온몸에 지푸른 잎을 가득 피워 넓은 그늘을 만들어낸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나무 아래로 모여들었다. 들판에서 농산일을 마친 어르신들은 나무 그늘에 앉아 부채를 붙이며 땀을 식혔고, 아이들은 그늘에서 뛰어놀며 여름 모호를 보냈다. 나무의 넓은 가지와 빽빽한 잎은 뜨거운 태양빛을 완벽하게 가려주고 시원한 바람을 가두어 언제나 서늘한 공간을 만들어줬다. 그때 여름은 정지된 시간처럼 느껴졌다. 나뭇잎 사귀가 바람에 스치며 내는 부드러운 소리, 멀리서 들리는 개울물 소리, 사람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어우러져 평온한 여름의 멜로디를 만들었다. 떡갈나무 아래는 단순한 그늘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피곤을 씻어주고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힘든 노동의 고단함도, 살아가는 걱정거리도 나무 아래 앉으면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다. 묵묵히 서 있는 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지친 마음을 품어주는 듯했다. 가을이 찾아오면 떡갈나무는 또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여름의 짙푸른 잎은 점차 짙은 갈색으로 물들고 서늘한 가을 바람이 불면 하나 둘 떨어진다. 떡갈나뭇잎은 두툼하고 단단한 질감이 특징이다. 다른 나무의 잎처럼 가볍게 흩날리지 않고 무게 있게 땅에 떨어져 두툼한 낙엽층을 만든다. 가을이 깊어지면 나무 아래 온 땅이 떡갈나뭇잎으로 덮여 밟을 때마다 부드럽고 폭신한 소리가 난다. 나는 가을마다 나무 아래 앉아 낙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화려한 단풍으로 물들지 않고 조용히 잎을 떨어내는 떡갈나무의 모습이 오히려 깊은 여운을 남겼다. 모든 생명은 때가 되면 내려놓고 비우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임을 나무가 보여주는 듯 했다. 떨어지는 잎은 끝이 아니라 다음 봄을 위한 준비이자 세월의 순환이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묵묵한 내실이 더 소중하다는 걸 어린 마음으로 깨닫게 해준 순간이었다. 겨울의 떡갈나무는 가장 단단하고 굳건한 모습이다. 모든 잎을 떨쳐버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는 차가운 바람과 눈보라를 홀로 맞이한다. 주변의 나무들이 약한 가지를 부러뜨리고 흔들릴 때도 떡갈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킨다. 두꺼운 껍질과 단단한 줄기는 조이와 폭풍을 막아내고 깊은 땅 속에 뿌리를 단단히 내려 세월의 혹독함을 견딘다. 겨울밤 하얗게 눈이 내리면 떡갈나무는 온몸이 하얀 눈으로 덮여 고결한 모습으로 변한다. 조용한 마을의 밤, 홀로 서 있는 나무의 모습은 외롭지 않고 오히려 위엄이 넘쳤다. 나는 창가에 서서 눈 덮인 떡갈나무를 바라보며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굳건하게 자기를 지키는 모습을 배웠다. 삶에는 언제나 추위와 폭풍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뿌리가 있다면 언제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나무는 조용히 가르쳐 주었다. 세월이 흘러 나는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빽빽한 빌딩과 빠르게 흘러가는 사람들, 늘 분주하고 시끄러운 도시의 삶은 고향의 조용함과 너무나 달랐다. 도시 생활에 익숙해지고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니 가끔 마음이 지치고 흔들릴 때가 많다. 걱정과 스트레스가 쌓이고 삶의 방향이 흐릿하게 느껴질 때마다 언제나 떠오르는 것이 바로 떡갈나무의 모습이다. 화려한 성과를 내지 않아도, 남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이 평범해도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나무의 모습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된다.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빠른 성장을 추구하지만

떡갈나무는 수백 년 동안 느리지만 꾸준히 뿌리를 내리고 몸을 키워왔다. 단기적인 성과보다 오랜 시간 쌓이는 내면의 힘, 흔들리지 않은 꿋꿋함, 소박하지만 든든한 존재감이 바로 떡갈나무가 가진 진정한 가치이다. 나무의 거친 껍질을 손으로 만져보면 수백 년의 시간이 손에 전해지는 듯하다. 수많은 비바람과 폭풍,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살아온 나무의 힘이 느껴진다. 그것은 결코 타고난 강함이 아니라 매 순간 묵묵히 견디고 버텨온 시간의 결실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시련과 고난을 겪지만 그 순간을 꾸준히 견디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다 보면 단단한 내면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떡갈나무는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화려한 꽃으로 자랑하지 않고 달콤한 열매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 그늘이 되고 쉼터가 되고 위로가 되어준다. 진정한 강함은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꿋꿋함이고 진정한 가치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베푸는 것임을 나무는 매 순간 보여준다. 이제 나는 떡갈나무를 볼 때마다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빠른 세상의 흐름에 쫓겨 조급해하거나 작은 성과에 연연하거나 남들과 비교하며 흔들릴 때마다 떡갈나무의 묵묵한 자세를 떠올린다. 느리더라도 꾸준히 뿌리를 내리고 조용하더라도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며 소박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변하지만 묵묵히 쌓인 내면의 힘과 꾸준한 삶의 자세는 오랜 시간 남는다. 수백 년 동안 한자리에서 세월을 품고 서 있는 떡갈나무처럼 나도 흔들리지 않은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소박하고 꿋꿋하게 삶을 살아가고 싶다. 떡갈나무는 단순한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나의 어린 시절과 고향의 기억, 삶의 진리와 위로를 담은 소중한 스승이다. 앞으로도 세월이 흘러 변하는 것이 많겠지만 내 마음속 떡갈나무의 모습은 언제나 그대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묵묵히 세월을 견디는 단단한 나무처럼 나 또한 평온하고 꿋꿋하게 나의 삶을 걸어나갈 것이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 상무위원이며 주당석인 호가복이 연길에서 한국 충청남도의회 의장 조철기 일행을 회견했습니다.
1: 2026년 연변주 경로 시즌 용정역 노인 변강행 주제 활동이 용정에서 정식 가동됐습니다.
2: 연변 대표팀은 8월 13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일반 경기 마지막 시합에 참가하기 위해 내몽골 자치구 통교시로 출발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13일 연길에서 한국 충청남도의회 의장 조철기 일행을 회견했습니다. 호가복은 연변주 당위와 정부를 대표해 조철기 일행의 방문에 환영을 표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서로 사이가 좋으며 상업적인 면에서 서로 통하는 바 연변은 단행간 충청남도를 비롯한 한국의 여러 지방과 경제무역, 인문 등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해왔습니다. 현재 연변은 습금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의 사업회보 청취시에 한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지역 특점과 자원 우세, 산업 토대, 비교 우세에 입각해 전통산업을 개조 승격하고 특색 우세 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신에너지, 신소재, 신의약, 신의료 미용, 신장비 등 5대 전략적 신흥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힘을 쏟아 연변 특색의 현대화 산업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한국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한 지역 중 하나로 반도체, 전자, 디스플레이, 생물의학, 의료, 미용 등 분야에서 두터운 실력과 뚜렷한 우세를 보유하고 있는 바 두 지역 간의 협력은 잠재력이 거대하고 전망이 높습니다. 충청남도의회가 양국 정상이 달성한 중요한 공동인식을 실행하고 계속해서 가교 역할을 수행해 두 지역 간 인원과 기업의 교류를 위해 더 많은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연변회와 고찰하고 투자 흥업하도록 추동하기를 희망합니다. 연변주 당위와 정부는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인류 경영 환경 조성에 주력해 한국 기업들이 연변에서 발전하는 데 질 높고 능률적인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호혜 상생을 힘써 실현할 것입니다. 조철기는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연변은 자연 환경이 아름답고 산업 토대가 튼튼하며 발전 기세가 강력합니다. 충청남도의회는 계속해서 가교 역할을 수행해 두 지역이 산업, 관광, 체육 등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심화하도록 추진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공동

0: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제1부의장 장승재,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왕추국,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회견에 참가했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공동번영발전추동을 명확히해 여러 민족이 함께 사회주의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추동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습군평 청소기는 여러 민족이 공동 단결 진보하고 공동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과 역량, 희망의 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제4장에서는 민족 지역 고품질 발전을 다그치는 것을 둘러싸고 여러 민족의 공동 부유를 추진하고 여러 민족이 함께 사회주의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추동하는 데 관해 관련 규정을 했습니다. 첫째, 국가에서 새 발전 리념을 관철해 민족 지역의 개혁 개방 전면 심화와 국가 발전 전략에 대한 전면 융합, 자체 발전 능력 제고를 지지하며 지역 간 조화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일체화 발전 규제와 차별화된 지역 지원 정책을 완선하며 연계 지원, 동서부 협력 등 지원 협력 기제를 건전히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문은 계획과 정책 조치를 제정하고 실시할 때 반드시 세 가지 의의를 부여하는 총체적 요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기초시설 건설, 산업발전, 공공봉사건설, 자연자원보호와 생태문명건설, 변강안정공고 및 흥성, 풍속개량 등 면에서 각기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구체 조치를 제기했습니다.
0: 2026년 연변주 경로 시즌 룡정역 로인 변강행 주제 활동이 13일 룡정에서 정식 가동됐습니다. 위지에서 연변에 온 객거 로인들과 주내 로당원, 퇴역군인, 민족단결 선진 인물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홍색교연 기지를 찾아 혁명 역사를 되새기며 변강 발전의 새 성과를 몰입식으로 체감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 민정국, 주 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에서 주최했습니다. 가동식이 끝난 후 로인들은 먼저 룡정시에 위치한 일본 연변 침략 죄증관을 찾았습니다. 해설원의 안내에 따라 참가자들은 실물과 역사 자료 사진을 살펴보며 간고했던 혁명 세월을 돌이켜봤습니다. 로당원과 퇴역 로병들은 감회에 젖어 자신이 변경을 지키고 수호했던 체험을 현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변강의 안정과 평화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퇴역 로병 감사영입니다. 이 전람관에서 교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역사를 잊지 말고 역사를 명기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 우리 국가를 더욱 훌륭하게 건설해야 합니다. 이어 일행은 용정시 지신진 명동 중학예터 박물관을 찾아 홍색문화의 저력을 깊이 체감했습니다. 활동에서 로인들은 보고 듣고 교류하면서 향촌지능 사업이 변경촌진에 가져온 새로운 변화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주 민정국 당조 성원이고 주 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 상무부주임인 김웅입니다. 로인 변강행 활동을 개최하는 것은 룡정의 홍색자원, 변경 풍광과 민속 건강 양생 우세를 활용해 로인들이 변강을 구경하고 초심을 되새기며 민속을 체험하고 건강 양생을 향수하는 과정에서 만년의 즐거움과 보람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변강 특색 건강 양생 봉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모든 어르신들이 행복한 만년을 편안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활동은 나흘간 진행되는데 민속 제작 체험, 변경 연선 참관, 로년층 취미 문화 체육 활동 등 특색 활동도 조직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로인들의 정신 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는 동시에 룡정 변경 민속 건강 양생 문화 관광 특색 명함을 1층 빛낼 계획입니다.
1: 연규시 신흥 분야 당건설 사업 일꾼들 중에 이런 당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녀는 고향에 뿌리 내린 지 15년 동안 혁신적으로 세 가지 융합, 세 가지 촉진 당건설 사업법을 탐색해냈습니다. 그녀는 65평방미터의 문방구 가게에서 시작해 오늘날 상권, 서원, 협회 등 3대 분야를 아우르는 당건설 전현 진지를 발전시켰고 당건설 사업을 기업관리, 업무 경영, 사회봉사에 융합해 당건설, 상업, 교양의 심층 융합을 실현하면서 단기가 신흥 분야에서 높이 휘날리도록 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수 우수 당사무 사업일꾼이고 연길시 여성기업가협회 당지부석이며 회장인 왕염양입니다. 연길시 스타일 쇼핑광장 매장 대학을 졸업하고 자조 창업에 나선 한 여성이 입당 신청서를 왕염양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망설이고 관망하던 데서 주동적으로 당 조직에 가까이 다가서기까지 이 청년 창업자의 변화는 왕염양이 다년간 상권 당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자신의 실제 행동으로 주변 여성 경영자들을 감화시킨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4년간 왕염양은 선으로 스타일 쇼핑광장, 진달래 여자서원, 여성기업가협회 등 3개 당지부를 건설하고 우수한 여성 창업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인도해 주동적으로 당조직에 가까이 다가서도록 하고 신흥 분야 당원 대화를 끊임없이 장대시켜 홍색 씨앗이 상권과 여성 창업자들 가운데서 뿌리 내리고 싹트도록 했습니다. 연길시 스타일 쇼핑광장 위원회사 상인 류문휘입니다. 당원이 된다면 신념이 더욱 확고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조직에 가까이 다가서고 싶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솔선수범을 통해 제 사상을 당원이라는 신분을 통해 사회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청년 상인들의 입당 소망은 왕염양이 혁신적으로 내놓은 세 가지 융합, 세 가지 촉진 당건설 사업법에서 비롯됐습니다. 왕염양은 당건설을 7위 융합해 방향인솔을 촉진하고 당조직의 결책을 기업관리 전 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당건설을 업무의 융합해 효율 향상을 촉진하고 당원 시범 일터를 설치해 생방송과 봉사 일선에서 당원 신분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또 당건설을 봉사에 융합시켜 사회구역 공익조직과 연동해 여러가지 해민봉사를 펼쳤습니다. 연길시 여성기업가협회 당지부 서기이고 회장인 왕염양입니다. 저는 제가 소속된 몇 개 당지부에서 세 가지 융합, 세 가지 촉진 혁신 사업법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당건설을 사회 치리와 기업 발전 그리고 우리 당원의 사상 의식 인솔에 융합하는 것입니다. 여성기업가협회에서 당원 한 명을 발전시키면 그 당원이 성장한 후 소속 당지부와 기업으로 돌아가 당의 씨앗을 뿌리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마치 우리 연변의 진달래처럼 온통 붉게 피어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융합, 세 가지 촉진 사업 기제에 의탁해 왕염양은 당원과 기업 골간 쌍방향 육성 기제를 건립했습니다. 당건설을 봉사에 융합해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기 위해 그녀는 진달래 직업양성학교에 의탁해 전문 생방송 양성 기제를 구축했습니다. 그가 구축한 당건설 플러스 양성 플러스 취업 새 모식은 광범한 여성들에게 소득 증대의 새로운 길을 열어줬습니다. 왕염양입니다. 우리 산하에는 직업기능 양성학교가 있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6개로 연 3,500명 가까이 양성했고 취업률은 40% 이상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양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건설과 개인의 발전을 융합시켜 사회에서 창업을 통해 자신의 인생 꿈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연길시 스타일 쇼핑광장 위원회사 생방송 진행자 왕환남입니다. 처음 연길에 왔을 때는 막막했습니다. 연길에서 저만의 터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왕석이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8층 양성기구에서 편집과 생방송을 포함한 1년의 양성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합격된 생방송 진행자가 됐습니다. 평소에도 많은 공익활동에 참가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계속 자신을 향상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향 창업 청년으로부터 세계 당지부를 관리하기까지 왕염양은 시종 업무가 어디까지 확장되면 당조직도 그곳까지 건설한다는 초심을 실천해왔습니다. 그는 착실한 당건설 사업으로 입당선서를 실천해 붉은 진달래가 상권에서 활짝 피어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왕염양은 우리수 신시대 신흥 분야 우수 당사무 사업일꾼의 생동한 본보기로 됐습니다.
0: 도로 교통안전 위험을 경계 해소하고 관할구역 대중의 출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전 주 공안구 교통관리지대에서는 전주 범위에서 무면허 운전 전문 정돈 행동을 펼쳐

0: 상시화된 엄격관리 태세로 교통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연길시 연하로 교통경찰이 흰색 차 한 대를 멈춰 세우고 운전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운전수가 2022년 만취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을 발견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5년 이내에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지만 해당 운전수는 2026년 5월에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처벌받은 적이 있었으며 이번이 두 번째 적발입니다. 반시간 뒤 교통경찰은 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자동차를 운전한 남성 한 명을 적발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는 临시 압류됐고 교통경찰은 법에 따라 이들을 처벌하게 됩니다. 주 공안국 교통관리지대 지휘중심 민경 조욱경입니다. 이번 행동에서 우리는 경찰차 3대와 경찰 12명을 출동시켜 연길시 무면허 운전 위법 행위에 대한 전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전문 행동을 통해 운전수들의 법률 준수 의식을 1층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5월 전문 정돈 행동을 전개한 이래 8월 13일까지 전주 범위에서 무면허 운전 위법 행위 12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전문 정돈 행동은 전면, 무관용, 엄격집법, 실효 중시 원칙을 견지하고 고정 지점 검문과 동대적 유동 순찰을 결부하는 방식으로 전개돼 위법 공간을 전방위적으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무면허 운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중화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 행정구류 등 처벌 조치를 실시합니다.
1: 연변 대표팀은 8월 13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일반 경기 마지막 시합에 참가하기 위해 내몽골 자치구 통료시로 출발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이 통로역 출구대청에 도착하자 통로 주최 측에서 정성껏 준비한 환영의식이 펼쳐졌습니다. 마도금으로 구성진 축배가가 울려 퍼졌고 몽골족 복장을 차려입은 여러 명의 사업일꾼들이 감독과 선수들에게 향긋한 마요주를 권했으며 순결함과 영혼을 상징하는 하다를 걸어줬습니다. 동료시 영빈일꾼 연미군입니다. 아주 격동됩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이 원만히 마무리되기를 미리 축원합니다. 선수들이 잘 놀고 잘 먹고 잘 쉬기 바랍니다. 여기의 초원은 풍경이 아름답고 사람도 아름다우며 음식도 맛있습니다. 곧 펼쳐질 이번 대결은 두 팀이 4강 진출을 위해 펼치는 사활전일 뿐만 아니라 축구를 유대로 연변과 통교가 따뜻한 정을 나누는 만남이기도 합니다. 8월 15일 통교시 올림픽 체육 중심 경기장에서 두 지역 축구 팬들은 열정과 온정이 어우러진 이번 경기를 함께 지켜보게 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장천우입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고 모두 정말 열정적입니다.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국 도로학회 관광교통사업위원회에서 근일 2026년도 아름다운 도로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중 안도현 장백산 관광환선 영리도로가 입선됐습니다. 영리도로는 장백산 북쪽 기슭의 리매에 위치해 있으며 장백산 아래의 작은 강남으로 불리는 량강진을 관통합니다. 량강진의 삼림 피봉률은 93%이고 사계절이 한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도로 연선은 사계절마다 서로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봄에는 산꽃이 만발한 경치를 감상하고 여름에는 숲의 시원함을 누리며 가을에는 붉게 물든 단풍을 감상하고 겨울에는 빙설이 빚어낸 정취를 즐길 수 있어 운전하면서 경치를 감상하기에 제격입니다.
1: 연길시 분열연합회에서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프로젝트 집행 단위인 연길시 언니 수제 장식품 수공방과 손잡고 량질 수공예 기능 수업을 연길시 삼도반진에서 실시했는데 전진 40여 명의 농촌 여성들이 조선족 코바늘 뜨기 기능 공예 양성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양성은 성급 부녀아동 발전 전문 자금의 지원을 받는 길교 공방 수공 제작 육성 프로젝트가 실속 있게 추진돼 실효를 거두도록 하고 농촌 여성들의 령활 취업과 소득 증대 경로를 1층 넓히며 여성들의 창업 혁신 활력을 충분히 방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8월 15일 저녁 6시 연변 용정 커시안 팀이 홈

0: 에서 대련 곤승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이트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8월 15일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동료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이트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개정에서 저녁 7시 10분부터 경기 전 다채로운 공연과 경기 전 과정을 실황 중계하게 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김민혜였습니다.
1: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상.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이미란입니다. 홍수 방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여유롭게 대응합시다. 미리 점검하고 미리 발견하며 미리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합시다.

네, 오늘은 푸른 빛이 도는 보랏빛 과일,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상쾌한 맛이 일품인 블루베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블루베리는 북아메리카 원산지인 작은 열매로 슈퍼푸드의 대명사라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작은 열매가 어떻게 슈퍼푸드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얻었을까요? 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바로 눈의 피로회복과 시력보호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눈의 망막에 있는 로돕신이라는 색소의 제합성을 촉진해 시력을 개선하고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두 번째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 비타민E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의 로화를 막고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 기억력 향상과 뇌 건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뇌세포의 신호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해 뇌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블루베리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C와 각종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감기 예방은 물론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효능을 가진 블루베리는 생과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요. 블루베리 주스, 잼 등 다양한 형태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은 열매 속에 큰 건강을 담은 블루베리의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0: 네, 인생은 되돌아갈 수 없는 강물과 같다고 합니다. 젊음의 강물이 세차게 흘렀다면 로년의 강물은 깊고 느리게 흐릅니다. 그 깊이에는 세월의 무게가, 그 느림에는 삶의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강물이 쉽게 탁해지지 않으려면 작은 관심과 꾸준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생활플러스에서는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로년 건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할 분, 연변중리병원 주임중리사 최미옥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많은 분들이 로년 건강을 아프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건강한 로년으로 봅니다. 건강한 로년의 기준은 무엇이며 단순히 오래 사는 것과 건강하게 사는 것 어떻게 다른지요?
1: 예, 로년 건강은 사실 단순한 그 질병을 넘어서 뭐 병이 없으면 된다 건강하다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그리고 우리 사회적 네. 이 세 가지 이 통합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뭐 건강해서 그냥 집에 있고 사회생활도 참관하고 네. 이것도 사실 건강하다고 뭐 말하니까 예, 그래서 건강한 로년의 기준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첫째는 우리 제일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내는 이런 신체 자립 능력 네. 그러니까 자립이라는 말이 네. 네. 그리고 둘 번째는 우리 불안하고 우울 뭐 이런 정신적 이런 불안이 없는 이런 안정적인 정신 상태
0: 네.
1: 예, 그리고 셋째는 이 가족하고 이런 우리 지인들과 원만한 이런 사회 관계도 유지하고.
0: 네.
1: 예, 네 번째는 우리 삶에 대한 긍정적인 만족감. 사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아, 이쯤까지 살아왔으니까 어떻는가, 뭐 아쉬운가, 뭐 이런 물어봐도 어떤 사람 아주 이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런 분들을 보면, 영, 저도 어떤 데는 보면, 좀 부러워가 지금 우리 상태는 별로 아 죽는 것이 그 무서운 이런 감정이 있잖아.
0: 네.
1: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아주 이 사람이 태어나고 가는 이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니까
0: 네. 네,
1: 이런 정신 상태로 사실 살면 제 생각에는 더 장수할 네.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우리 뭐 오래 사는 것을 이 그냥 이 시간 뭐 이런 데 맞추지만 건강하게 사는 뭐 70이든 80이든 내 70까지 건강하게 자립성을 사는 거하고 아 80까지도 그저 누워서 뭐 옆에 허리 이건 뭐라 제 생각에도 좀 70이 건강하고 하는 것이 더 우리 예, 주스 잘 살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래서 예, 우리 남이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우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0: 네.
1: 이렇게 뭐 도움받을 때는 받고
0: 네.
1: 그것을 도움받는 것은 아주 미안한 이런 상태로 있어도 안 되니까
0: 네.
1: 그래서 이렇게 건강이라는 것은 여러 방면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네요. 오래 사는 것은 시간이 길이에 초점을 맞추면 건강하게 사는 것은 삶의 질에 중점을 둔다 그 말씀이죠. 이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이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소화 기능 저하, 근육량 감소, 골밀도 저하, 면역력 약화 등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젊은 시절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노년기 건강관리의 기본 원칙 무엇이며 젊을 때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1: 예, 먼저는 우리 어떤 증상들이 많이 나온 거는 사실 우리 어떨 때는 아 그게 늙은 증상이라 하면 들으면 영 좀
0: 그렇죠.
1: 그러는데 그래도 네. 그거 받아들이고 어떤 건 사실 老化 이 늙어가는 네. 과정.

0: 아무래도 우리끼리도 어렸으면 뭐 소리도 나고 하잖아요.
1: 네. 네.
0: 그래가지고 우리 러닝 건강에 핵심 원칙은 네. 그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1: 네. 예,
0: 그리고 우리 기능 유지에 집중하며 네. 우리 그 기능이가 잘 돌아가기 예, 이런 데 집중하고 보존적 관리하는 것입니다.
1: 네.
0: 사실 우리 젊었을 때는 우리 체력을 체중 뭐 체력을 키우고
1: 네.
0: 사실 젊었을 때는 우리 싫어지는 걸 싫어하잖아요.
1: 네.
0: 예, 근데 우리 이러는 기회는 소화력도 떨어지고
1: 그렇죠.
0: 근육량도 사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근육이 만져보면 좀
1: 그렇죠.
0: 나고 그렇잖아요.
1: 네.
0: 그리고 골밀도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은 사실 젊었을 때는 뭐 아무리 그래도 괜찮은데 네. 나이 들어 그러면 우리 무릎도 아프고
1: 그렇죠.
0: 뭐 발목도 아프고 이것이 다 우리 골밀도가 떨어지니까
1: 네. 네.
0: 그래서 이런 것을 받아들임에 굳이 분든 골밀도를 유지하자면 뭐 깨피알 뭐 여러 가지 많이 네. 먹는데 사실 어떤 거는 많이 먹어줘도 그 원래대로 돌아 못 가니까
1: 네.
0: 그냥 먹으면 더 나빠지지 않기 예, 이렇게 작용하지. 그래서 예,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1: 네.
0: 그리고 우리 식습관은
1: 네.
0: 과식하지 말고
1: 네. 예,
0: 그래서 런앤이는 좀 적게 드셔야 된다는
1: 네.
0: 이런 것도 있고
1: 네.
0: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1: 네.
0: 예, 소화가 쉬운 이런 부드러운 식사로 전환하고
1: 네.
0: 그리고 운동은 그런 고강도 이런 운동 하지 말고 있잖아. 그냥 그래서 근력을 유지하고 예, 이런 뭐 균형을 이렇게 운동으로 변경하면서
1: 네.
0: 그다음에 휴식은 그 수면 시간을 너무 강요하지 않고 어떤
1: 네.
0: 분들은 아 뭐 6시간, 7시간 자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못 자면 불안스럽고 내가 왜 못 자나 하는데 사실 뭐 잠이랑은 런앤 애들은 잠이 적어진다. 이
1: 네.
0: 이전에 말이 내려온 말이가 다 맞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어쨌든 저녁에 못 자고 낮에도 좀 잡으름이 올다 할 때는 뭐 낮에 좀 자도 괜찮고
1: 네.
0: 근데 낮에 또 너무 오래 자는 것도 건강합니다.
1: 그래서
0: 낮에는 일어나 운동 좀 해야
1: 네. 네,
0: 좀. 그래서 이 사실 뭐 그 순응이라고 적응하면 되니까
1: 네. 네. 그렇네요. 네, 금방 최소인께서 우리 그 러닝기의 건강관리 기본 원칙 10습관부터 운동 휴식에 대해서 젊었을 때와 달라야 한다고 자상히 소개해 주셨는데요. 우리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12 등 특정 영양소의 섭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각 영양소가 러닝 건강에 어떤
0: 영 네, 자주 먹는 두부
1: 네.
0: 그리고 우리 제일 쉬운 게 계란 달걀
1: 네. 네. 네.
0: 그리고 요거를 이 쇳나이도
1: 네.
0: 괜찮으니까 예, 그냥 우유보다 쇳나이가 좀 더 예, 섭취하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칼슘
1: 네.
0: 예, 이제 우리말하던 골밀도가 저하되니까
1: 네.
0: 사실 칼슘이가 골밀도에 영향하니까
1: 네.
0: 골밀도 저하를 억제하고
1: 네.
0: 골절 위험을 낮춥니다.
1: 네.
0: 예, 그러면 이 칼슘은 굳이 우리 그 깨피알
1: 네.
0: 그거 먹는 것보다 깨피알은 어떤 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 잘 소화 안 되니까
1: 네.
0: 그리고 어떤 분들은 깔피알 먹으면 변비도 오고
1: 네.
0: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칼슘은 사실 우리 음식에도 많으니까
1: 네.
0: 우유도 좋고 치즈
1: 네.
0: 예, 그리고 멸치 그리고 이제 그 말하던 브로콜리
1: 잘라내 네.
0: 예, 이런 데들 그리고 우리 자주 조선족들 먹는 김 있잖아요.
1: 네.
0: 예, 김에도 아주 풍부합니다. 사실 이 김에는 칼슘도 있고 단백질도
1: 그렇네요.
0: 있다고 예,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진짜 고기나 이런 거 그렇게 자주 먹지 못하잖아요. 근데
1: 네.
0: 김은 제 생각에는 뭐 때마다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1: 이,
0: 우리 어떤 때 김밥 사실 김밥 간편하지만 저는 좋아해요. 왜냐하면
1: 네.
0: 안에 우리 채소
1: 그렇죠.
0: 뭐 거기 여러 가지 김밥 있잖아요.
1: 네.
0: 김까지 있으니까
1: 네.
0: 예, 그래서 그것도 좋고
1: 네.
0: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비타민 D
1: 네.
0: 사실 우리 칼슘도 이 비타민 D가 같이 있어야
1: 네.
0: 흡수되니까
1: 네.
0: 예, 장내에서 계신 칼슘 흡수를 돕고 근육이 약화되는 것도 예방하고
1: 네.
0: 그리고 이 비타민 D는 햇빛을 이렇게 쪄야 그 네. 흡수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비타민 D는 우리 그 약으로 있는 비타민 D도 있지만 네. 우리 연어 이런 거기 네. 있잖아요. 그리고 거듭어 네. 그리고 우리 그 계란 그 노란. 노란지.

0: 아유.
1: 예, 그게 또 사실 D가 있습니다.
0: 네, D가.
1: 예, 예.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달걀을 사실 저도 흰 것을 먹기 좋아하는데, 네. 노란 자유는 어떨 때는 좀 목이 맨다고 욕 먹기 싫어하는데, 네. 근데 그게 또 이 영양분입니다.
0: 그렇네요.
1: 예, 그리고 네. 이게 있어도 어떤 분들은 혈지 높은 분들은 또 그거 그걸 먹으면 고추 높은
0: 네,
1: 나는
0: 콜레스테롤 높아간다.
1: 네. 예, 그 먹어줘야 됩니다.
0: 네. 예.
1: 그리고 한 마지막 비타민 B12.
0: 네.
1: 이거는 어떤 분들은 잘 평시에 별로 접촉하지 않고
0: 네. 네,
1: 그런 신경 무슨 저리고 이런 증상 없는 사람들은 사실 비타민 B12가 우리 몸에 어떤 작용하는 거 모르고 있으니까
0: 네.
1: 사실 비타민 B12는 우리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0: 네.
1: 예,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고 네. 빈혈을 또 예방하고
0: 네.
1: 예, 그리고 우리 이 비타민 B12는 우리 거기 육류에 있고 생선
0: 네.
1: 유제품에 주로 포함됩니다.
0: 그렇네요.
1: 예, 이 우리 비타민 B12 사실 우리 당뇨병 있는 분들이 신경 그 뭐 서슨증 빙패 손 네. 손이 저린 이런 분들은 비타민 B1하고 B12를 드시고 있잖아요.
0: 네.
1: 예, 그리고 우리 왜냐하면 몸에서 우리 세포가 유도 신경 세포는 죽으면 다시 생길 수 없는 세포니까
0: 네.
1: 이 비타민 B12 이런 거 해서 신경세포가
0: 네.
1: 예, 사실 우리 늙었다 하는 것이가 이 신경세포가
0: 그렇죠.
1: 없어져서 늙은 것이잖아요.
0: 네.
1: 예, 우리 기혈력도 떨어지고 이 뇌의 뇌세포가 신경세포니까
0: 네. 예,
1: 그래서 이 B12도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0: 네. 금방 우리 최수임께서 우리 러년기 건강에 좋은 역할을 하는 그 네 가지 부분의 그 음식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C2. 네. 이 사실 보게 되면 치즈, 아까 위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치즈 하게 되면 저희들 연령대에는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요즘
1: 그러니까.
0: 그 피자에 또 섞이고 네. 뭐 강냉이 옥수수에도 넣어서 맛있더라고요. 하지만 집에서는 거의 적응이 안 되니까요. 사실 이 치즈로 칼슘 또 보충해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
0: 네.
1: 이제 우리 말한 것처럼 밖에 나가 먹을 때가
0: 네.
1: 아니라 조금 그렇죠. 이렇게 먹으면
0: 네.
1: 괜찮아요.
0: 사실 집에서도 네. 그렇게 해서 이 칼슘 보충하는 것이 정말 네. 앞으로 그 골다공증에도 좋지 네. 않습니까?
1: 그래서 사실 우리 애기들은 치즈를 잘
0: 그렇죠.
1: 드잖아요. 애기들도 그 신경세포가 빨리
0: 네,
1: 돼야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0: 네. 네. 참 치즈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나이가 들면 미각과 후각이 저하되고 혼자 식사하는 외로움 등으로 식욕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식욕이 없을 때도 영양을 챙길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1: 예, 사실 이것도 지금의 사회 현상인데 혼자가
0: 네, 그렇죠.
1: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0: 그렇죠.
1: 예, 첫째는 이럴 때는 그럼 우리 음식을 좀 부드럽게 조리하고
0: 네.
1: 예, 약간 좀 향을 살려서
0: 네.
1: 딱 보면 아 냄새 좋다 예, 이런 미각하고 후각을 이렇게 저하되는 것을 보완합니다.
0: 네. 예,
1: 사실 우리 보고 아 뭐 걷고 나면 향이 오면 자연이 군침이 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럴 땐도 마사하고 예. 그리고 우리 채소나 이 고기를 그냥 보면 느끼하잖아요.
0: 네.
1: 그럼 이런 것을 좀 찜 요리로
0: 네.
1: 만들어서 예. 이 섭취 그 장벽을 낮춥니다. 예. 그냥
0: 네.
1: 보면 아 이건 내 뭐 소화한다는 이런 감 주지 말고
0: 네.
1: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소량 다식으로 예.
0: 네.
1: 하루에 뭐 우리 세 번 아침, 점심, 저녁인데 사실 우리 매번 적게 해서 하루 4번 내지 5번 나눠 먹어도
0: 네.
1: 우리 위 부담을 줄이고 영양을 분산 이렇게 섭취합니다. 예, 사실 우리 요즘에 보면 어떤 분들은 비장이 공능기가 약해서
0: 그렇죠.
1: 한세 많이 먹어도 우리 중의에서는 위는 그냥 그 음식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0: 네.
1: 비장이란 것이가 이 위를 소화함에 좋은 것은 얼려놓고 나쁜 것은 장으로 보낸 작용하는데
0: 네.
1: 사실 우리 비장이 약한 분들이 위에 한세 많이 주면 그 소화도 못하잖아요.
0: 네.
1: 그러면 뭐 나머지 아무래도 남고
0: 네.
1: 이렇게 쌓이고 쌓이고 하면 마지막에 위도 잘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0: 네.
1: 근데 적게 주면 2차 소화할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 이렇게 소량 다식으로
0: 네.
1: 당뇨 환자들도 그렇게 음식을 먹고
0: 네.
1: 하잖아요.
0: 네.
1: 예. 그리고 실제는 우리 식사 시간에 혼자라면 그러면 가족과 통화하거나
0: 네.
1: 예. 함께하는 이런 함께 식사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0: 네.
1: 뭐 자식들한테도 아 오늘 뭐 했다 와서 이렇게 뭐

0: 뭐 이러면 네. 그 같이 있잖아요. 또 그렇죠. 자식들이 온다면 또 정성해서 해주니까 예, 네. 예, 그 자주 이렇게 교류하고 네. 예, 그다음에 이번 채는 우리 뭐 영양제나 뭐 단백질 이런 것을 조금 이렇게 활용해서 부족한 영양을 찾습니다. 네. 네, 사실 저도 요즘 환자들 오면 그냥 뭐 먹어야 되는 이런 물음을 많이 물어보는데 그냥 네. 내가 허하다 뭐 먹어야 좋는가 네. 젊은 분도 그렇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내가 뭐 먹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그냥 정상적인 우리 식사하고 네. 근데 이 식사도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 비위가 좀 약하 이럴 때는 뭐 다른 것을 네. 이렇게 어떤 특히 많은 분들은 뭐 안지수한 단백질 네. 단백질 네. 드시는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저는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이제 그 음식에서 네. 섭취하는 것이 제일 좋지 네. 그 만든 단백질은 좀
1: 그렇네요. 네,
0: 그거 만든 거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고기나 뭐 먹잖아요. 네. 허약해서 비위 이럴 때는 방법이 없이 단백질을 네. 드셔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자기 증상을 판단해 가지고 이런 보건품도 선택해서 그러네요. 먹으면 좋습니다.
1: 네, 금방 이 단백질에 대해 얘기 주셨는데요. 단백질은 이 지금 동물성도 있고 식물성도
0: 예, 있고 예, 예.
1: 어느 예. 쪽이 더 흡수가 좋을까요?
0: 제 생각에는 다
1: 괜찮아요.
0: 예, 예. 그러니까 네. 한 가지로 하지 말고 植物性, 동물性 네. 우리 사람은 사실 로스
1: 네네 그렇죠.
0: 먹는 거기를 네네네. 먹잖아요. 네. 원래 제 생각엔 거기 하고 식물 이거 다 이렇게 하고 근데 어떤 때는 무슨 동물성은 기름이 많고 식물성 이런 해야 되는데 근데 기름도 우리 조금씩은 먹어줘야 되니까.
1: 네. 그렇네요. 우리 음식 조리할 때부터 시작해 미각, 후각 살릴 수 있는 방법. 우리 부드럽게 향을 살리고 또 소량 다시 또 식사 시 자주 교류할 수 있는 환경 마련 그리고 영양제 보충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나이 들면 움직이는 게 귀찮아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노쇠를 예방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하며 락상 위험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꼭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와 운동을 시작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한 동기부여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우리 노인들인데 운동이 필수적인 이유는 그 이 노쇠 진행을 늦추고 네. 이렇게 주스 쇠로 하는 것을 늦추는 작용한다. 왜냐하면 우리 운동 네. 우리 중에서는 동저승양이란 말이 있습니다.
1: 네.
0: 양이란 건 양치. 그러니까 네. 우리 사람이가 양치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근데 네네. 움직여야 사실 그렇잖아. 우리 뭐 움직여야 热量이
1: 그렇죠.
0: 생기잖아요. 네. 가만히 있으면 그저 움직이지 않으니까.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운동해야 된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1: 네. 예,
0: 사실 이 그리고 고혈압, 당뇨 이런 만성 질환도 안정화되고
1: 네.
0: 예, 그리고 균형감을 우리 몸이 평형이 잘 돼야 이 낙상 이런 위험이 줄어들잖아요.
1: 네.
0: 사실 움직이지 않으면 뼈나 이 찌니가 사실 뼈보다 우리 그 찌니가 쫄아든다, 예, 굳어지죠.
1: 네.
0: 예, 그러면 어떨 땐 발목도 붙이고 저 미끄럼지를 하고 이렇잖아요.
1: 네.
0: 예, 그리고 우리도 운동해야 그 행복 흐름 호르몬이가 분비가 잘 됩니다.
1: 네, 운동하면
0: 예, 예, 예. 이러면 우리 그 우울감도 해소하기 쉽고.
1: 네.
0: 예. 그래서 근데 우리 운동이 시작이 어려운 분들은 젊었을 때 사실 어떤 분들은 많이 일하고 관절 위풍습이
1: 그렇죠.
0: 나온 분들은 런닝에 가서는 뼈가 뺀싱하고 이러면 네. 좀 걷기가 바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짧은 시간부터 시작. 예, 굳이 네. 내가 뭐 반 시간 한 시간 하겠다 한 5분이라도 걸어도 우리 네. 되게 운동이 되니까.
1: 네.
0: 예, 그리고 뭐 동반자 같이 운동해서 옆에 같이 있으면 그것도 뭐 무섭지 않잖아요.
1: 네, 그렇죠.
0: 예, 이래도 되고 그리고 네. 이 작은 성과를 스스로 이렇게 자기 전에 칭찬하고
1: 네.
0: 예, 사실 또 일기 써도 되고 제가 이거는 우리 엄마한테서 봤는데 우리
1: 네.
0: 어머니 올해 80인데
1: 네, 네.
0: 매일 나가 걸습니다.
1: 네.
0: 여름이 때는 아침 일찍 나가 걸고
1: 네.
0: 겨울에는 좀 늦게 걸고
1: 네, 네, 네, 네.
0: 예, 그리고 걸고 와서 저녁에는 꼭 일기를 처음엔 저도 무슨 일기 쓰는가 했더만 한 번은 봤는데 어느 하루 내가 뭐 했다 또
1: 네.
0: 얼마 썼다 이거
1: 네.
0: 기록이잖아요. 어느 한 10년 거의
1: 그러네요.
0: 20년 썼어요.
1: 대단합니다.
0: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보면

0: 우리 어머니가 재보라도 저는 더
1: 그러네요.
0: 예, 그 층계를 올라가는 것도 아주 그래서 예, 보니까 아, 이 운동을 제하고 또 자꾸 나 운동해라 해라 하고 하는데 네. 예, 예. 그래서 이 자기 절로 또 매일매일 걷다 보면 네. 마지막에는 더
1: 그렇죠.
0: 예. 견뎌 관절이 아주 힘 주니까 네. 그리고 계단 오르기 네. 예. 그리고 우리 이 과도하게 허리를 굽혔다 이렇게 이런 동작도 주의해야 돼. 네. 네. 그래서 우리 뭐 당연히 떨어져서 두실 때 저리 허리 굽히잖아요. 네. 사실은 먼저 앉아서 그렇게 네. 하는 것이 허리에 손상이 안 간대요. 네. 사실 허리가 우리 런닝에 되면 저희 엄마도 원래는 하는데 허리가 분수신 구조도 왔대서요. 네. 근데 이게 무슨 큰 운동하는 게 아니라 네. 뭐 들다가 네. 탔으니까 그거. 그래서 아, 이 우리 런에는 이제 말한 걸미도가 낮아지니까 네네네. 쉽게 되니까. 그래서 이 뭐 할 때는 들고 할 때는 꼭 주의해야 그렇네요.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네. 무거운 이런 중량을 들지 말고 네. 예, 그리고 좀 구부정한 이런 네. 자세로 이렇게
1: 그렇네요. 예,
0: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런 게 한 이런 움직이는 기신 우리 연골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네. 금지합니다. 네. 그래서 권고하는 운동은 사실 하나는 제가 여기서 본 거는 수중 걷기 그러니까 물에서 걷는다는데 이건 좀 하기 그런
1: 힘들죠.
0: 것 같아요.
1: 네.
0: 요용 뭐 이런데 네. 런닝에 되면 또 그런데 가기도 좀 네. 그렇고 예.
1: 네. 네.
0: 예.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그냥 그저 빙지에서 네. 산책하고 그다음에 네.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도 네. 앉아서 뭐 다리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운동도 네. 되고 그리고 우리 태극근 네. 네. 중이의 태극근 네. 그다음에 그 팔당근 뭐 네. 이런 것이 다 좋으니까
1: 네. 네.
0: 그래서 사실 운동이란 건 그냥 움직여주면 되니까
1: 그렇죠.
0: 네. 네. 뭐 굳이 무슨 방법이 없어서 자기 편한 대로
1: 네. 네.
0: 그리고 어쨌든 요가도 공부하지만 근데 요가도 제가 때문에 보는 건 그 다 표준이 있잖아요. 네. 어느 것이 해야 된다.
1: 네, 네, 네.
0: 그 뭐 발이 어느 정도 네, 네. 들어야 된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드는 것만큼 더 들어서 아프잖아요.
1: 네.
0: 그러면 들지 말아야 되는데 젊은들은 더 들어도 그거 그렇죠. 그라지니까. 근데 우리 런닝에 와서는 그냥 자기 편안한 대로 운동을 네. 하면 되니까.
1: 그렇네요. 우리 러인들은 한 가지 질환이 아닌 여러 질환을 동시에 앓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다병 공존 상태에서 건강 관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며 특히 주의해야 할 점 있다면요?
0: 예, 런닝에 되면 만성병이가 뭐 한 가지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만성병이 다 같이 있으니까 사실 이 단일 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전신 균형 관리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1: 네.
0: 예, 사실 이 약물도 또 그 상호 그런 작용을 검토하고 네. 어떨 때는 약과 약이가 두 가지 같이 먹으면 어떤 약이 효과를 낮춰줄 수 있는 이런 약들도 있으니까
1: 네.
0: 예, 그리고 이 한 가지 약이 부작용이 또 다른 질환을 질환을 이렇게 악화되지 않도록
1: 네.
0: 꼭 의사하고 상의해서
1: 그렇죠.
0: 복용해야 돼. 네. 사실 지금 보면 약을 너무 란
1: 그렇죠. 남용하죠.
0: 예, 어떤 특히 간단한 거는 감기약도 한알 설명서에는 한알이 되는데 어떤 분은 두알
1: 네.
0: 많이 먹으면 빨리 낫는다고 자꾸 나 그래서 이제 환자 오면 꼭 그 생각을 버려라고
1: 네.
0: 예, 두알 먹어서 그 약이가 효과 나는 것이 아니고 되게
1: 네.
0: 뭐 우리 간에 부담 주니까 꼭 설명서대로 그리고
1: 그렇죠.
0: 원래 런닝에 대해서는 우리 약을 쓰는 것이가 애기들이 쓰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1: 네.
0: 평상시에 량보라 그 설명서 량보라 좀 적게
1: 네,
0: 드셔야 돼요.
1: 적게 드셔야 돼요.
0: 예, 왜냐하면 이 날씨에 네. 하는 공능이 약해져
1: 네.
0: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희나 중약 때도 처방도 꼭 량을
1: 그러네.
0: 예, 어린이들하고 이 러인들 량하고 우리 그냥 이 우리 젊은들과 달리 써야 되니까.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약 쓸 때도 또 몸 자기 체중
1: 네.
0: 그래서 아기들은 약 쓸 때 그 체중에 대해서 쓰잖아요.
1: 네.
0: 체중에 뭐 얼마면
1: 매끈이면 얼마
0: 약한
1: 쓰나.
0: 사람하고 싫은
1: 그렇죠.
0: 사람이 약을 네, 네.
1: 네. 그렇죠.
0: 급별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자기 정황을 알아야 그래서
1: 네.
0: 제 생각에는 만신병 런닝에는 꼭 병원에 자기가 마음에 든 의사가 한 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기 정황을 다 알고
1: 그렇죠.
0: 예. 사실 어떤 분은 아, 이 의사는 이것만 치료하고 다른 건 치료 안 하는데 그런데
1: 네.
0: 의사면 기본적인
1: 그렇죠.
0: 걸 다 아니까 몰라도
1: 네.
0: 또 책이 지금 인터넷이 뭐 또 보고 뭐 이런 게 다 있어서
1: 네.
0: 자기의 환자는 그래서 저도 진단으로 환자들 하면 네. 여러 가지 뭐 약간 어떨 때 무슨 증상이 뜯어 나와.

0: 왔었냐 뭐 먹어라 합니다. 네. 사실 그렇게 먹으면 안전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것도 권고하고 예, 네. 어머니가 보면 아 어느 의사 나는 마음에 든다 하면 네. 마음에는 의사하고 친구 되면 양패는 그렇죠. 없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이 치료할 때 꼭 약을 알아서 하고 네. 뭐 어떨 때는 어느 증상이 더 중요한다 할 때는 그러면 그 약을 먹고 이따가 약은 잠시
1: 그렇네.
0: 예, 그리고 우리 병치료할 약 먹을 때는 이따 먹음품나 그런 건 잠시 끊어도 좋으니까.
1: 네.
0: 예, 특히 우리 감기나 걸리고 이럴 때는 어떤 먹음품은 먹지 말아야 되니까.
1: 네. 예,
0: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잘 확인하고 먹으면 더 예,
1: 그렇네요.
0: 사실 약을 잘 못 먹고 몸이 망가진 현상들도 많잖아요.
1: 네. 네, 이 노년기에 또 우울증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신체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기 우울증 특징적인 증상 그리고 가족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신호 무엇인지요?
0: 네, 우리 노년기 우울증은 사실 우리 청장년기와 달리 이 정서적 슬픔보다 신체 증상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1: 네.
0: 예, 사실 불면,
1: 네.
0: 예, 그리고 아침에 너무 일찍 깨나고,
1: 네.
0: 예, 원인이 없는 전신 피로,
1: 네.
0: 뭐 한 것도 없는데 몸이 아프다, 그리고 두통.
1: 네.
0: 그래서 어떤 분은 노년에 가서 요새 정통편을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1: 네.
0: 귀신 정 뭐 어디 가는 게 뭐 정신 정그
1: 그렇죠.
0: 정표 먹으면 진통하니까 몸이가 네. 나른해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1: 네.
0: 어떤 분들은 그거 안 먹으면 안 된다 하고의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소화 불량 그리고 식욕이 더 급격한 변화 이런 것이가 다 우리 우울증이 오기
1: 네.
0: 만듭니다. 그리고 겁나죠 귀신.
1: 네.
0: 예. 그래서 이 가족이 발견할 수 있는 조기 신호는 보면 평소 즐기던 일을 거부하고
1: 네.
0: 혼자 방에만 머물며
1: 네.
0: 말수가 현저히 줄고
1: 네.
0: 자꾸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네. 반복하며
1: 네.
0: 예. 약물 복용도 거부하거나
1: 네.
0: 이 자기 관리 세수 목욕을 또 서울이
1: 네.
0: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1: 그렇네요.
0: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꼭 부모 같이 있는 분들 매일 볼 수 있는데 같이 있는 분들
1: 그렇죠.
0: 그래도 예, 자주
1: 네.
0: 들어와 봐서 통화나 해보고 좀 변화가 있다 하면 이쯤에는 좀 관심하고 예, 이래야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자녀와 손주와의 관계는 노년기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대 차이를 이해하고 건강한 소통을 유지하며 서로에게 정서적 지지가 되는 관계를 만드는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사실 이거는 제 생각 다 하기 많이 교류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리고 우리 이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1: 네. 네,
0: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으며
1: 네. 네,
0: 판단보다는 이 경청하는 소통 습관을 기릅니다.
1: 네, 경청.
0: 사실 자꾸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 아, 뭐 그것이 좋고 그 좋네 뭐 이렇게
1: 네.
0: 우리 이러면 사실 젊은들도 예, 그렇게 너무.
1: 그렇죠.
0: 예, 예, 그래서 이 작은, 이런 일상이 작은 일로 또 우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1: 네.
0: 사실, 노년기에 대해서 지금 이 핸드폰을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1: 네.
0: 그래서 치고받고만 하지,
1: 네.
0: 뭐 위책 뭐 이런 거 하면 못하잖아요. 근데
1: 네.
0: 저희 엄마는 위책, 뭐 스피니
1: 네.
0: 이런 거 잘하니까.
1: 다 잘하네요.
0: 사실 어떤 땐 같이 뭐, 聊天할 필요 없이 그거
1: 네.
0: 보니까 뭐 신경 크게 쓰지 않으니까
1: 네.
0: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아 자식들하고 또 뭐 손군하고 또 이거 잘 배워달라 뭐 예, 이런 거 하고
1: 네.
0: 예 그리고 함께 취미도 하고 뭐 요리도 같이 하는 혹은 저건 저음에 무슨 뭐 밭을 하나 가꾸든 예 이런 것을 같이 하는
1: 네.
0: 것이 좋고
1: 네
0: 예, 그러니까 우리 이 간섭하고 관심을 구분해가지고
1: 네.
0: 예, 간섭하지 말고 그냥
1: 네.
0: 관심한다 예, 이런 것을 보여야 하면 우리 뭐 이 세대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네. 또 락상은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골절, 활동 제한, 자신감 상실 등 락상이 초래하는 연쇄적 영향과 위험을 높이는 요인 무엇인지요?
0: 네. 우리 이 락상은 끊는 골절로 이어져서
1: 네.
0: 이렇게 골절이가 제일 무섭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리고 이 골절하면 회복도 바쁘고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이 그러니까 이런 무슨 그 폐염이나 뭐 이런 합병증이 또 올 수 있으니까
1: 네.
0: 예, 자 오래 누워 있으면 이 우리 폐염이 한글로는 쯔이지싱페이엔이라고 하는데
1: 네. 네.
0: 이런 것이 오면 마지막에 간염이 오고 이렇게 안

0: 그래서 뭐 우리 이것을 줘야 하게 하고 그다음엔 약물나 뭐 이런 것도 다 주의해야.
1: 네. 네. 그렇네요. 나이가 들면 간과 그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약물 대사와 배설이 느려집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 위험이 더 크죠. 그러는 게 약물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원칙. 네, 말씀 주시죠.
0: 이제 아, 우에도 말했지만 네. 최소한 약물 원칙. 네. 그러니까 약은 적게 먹으면 좋아요. 많이 네. 먹어서 내 몸이 회복된다는 것이 아니니까 네. 네. 꼭 필요한 약만 처방받고 네. 네. 이런 중복 효능의 약은 꼭 의사하고 상의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정기적인 약물 제금도 그러니까 자주 먹는 약을 어떤 분들은 많이 쏴두잖아요. 네. 그러면 그 유효기간이 됐는가 안 됐는가도 자수 그렇죠. 확인하고 네. 네. 왜냐하면 어떤 분들 많이 싸서 보니까 버리는 정도가 많으니까 약은 유효기간 지나면 꼭 버려야 되니까
1: 네.
0: 그것을 꼭 아, 괜찮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드시지 말고
1: 네. 네.
0: 그리고 우리 시범체는 복용 규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1: 네. 네.
0: 한 찰로 뭐 용량을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여러 네. 약이 복용 시간을 분산해서 네. 위장 부담과 약물 이 상호작용을 줄입니다.
1: 네.
0: 한세 많이 한 줌 제서 먹지 말고 꼭 여러 번 나눠서
1: 네.
0: 예, 그리고 이 부작용에는 즉시 신고 예, 무슨 네. 어지러움이 소화불량 이런 증상이 나올 때는 바로 이 병원에 와서 진료받아야 됩니다.
1: 네. 네, 오늘 연변중리병원 주임중리사 최미옥 선생님을 모시고 로니언기의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젊음이 사라지는 과정이 아니라 삶이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과수원의 열매가 가을이 되어야 가장 달콤한 맛을 내듯 인생도 깊어질수록 더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다만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뿌리를 튼튼히 하고 가지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로년이 아름다운 가을처럼 풍요롭고 편안하고 그리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0: 반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이란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네.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항상 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1: 목소리가
0: 네
1: 너무 힘찹니다.
0: 그렇죠?
1: 힘찬 목소리로
0: 네. 반면에 우리 리영관 네. 선생님 아주 소심하게
1: 네, 네. 그러네요.
0: 그러네요. 네. 네.
1: 날씨가 너무 더워서
0: 네.
1: 날씨가 정말 덥네요.
0: 그래요.
1: 그래도
0: 정열적인 여름이 여름은 사람으로 놓고 볼 땐 좀 정열적이죠.
1: 그렇죠.
0: 네.
1: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0: 네. 네. 아, 여름도 사실은 그 인생의 네. 계절 사계절이 너무 길진 않잖아요. 이 네, 여름이 그렇죠. 특히 네. 동북지구에서는
1: 한 두 달 정도.
0: 네.
1: 뭐 더운 날씨가 뭐 한 네. 20, 20일 정도 되나요?
0: 네. 그러니
1: 계절을 네. 누가 만들어냈는지.
3: 네.
1: 너무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0: 그렇죠.
4: 아침 저녁.
0: 그럼요. 그러니까 그 뭐든지 이게 빨리 흐르고 하니까 우리도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1: 그렇습니다.
0: 아리랑도 많이 배우시고.
1: 그렇죠.
0: 시간은 누가 잡을래야 잡을,
1: 네,
0: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네. 시간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여유를 느끼고 네. 보내야 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0: 지난번에 아리랑 어떻게 배우시고 나서 어려웠죠?
4: 많이 네. 어렵지.
0: 네.
4: 많이
0: 그 제대로 된 맛을 배우려면 이렇습니다. 네, 그냥 우리가 그냥 간단히 그 학교에서 애들이 또 간단하게 배우잖아요.
1: 그렇죠.
0: 동요로 배우는 식으로 배우려면 사실은 누구나 다 배울 수 있죠.
1: 네.
0: 타민족들도 불러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여기서 식임새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배워보시면서 느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배워볼까요? 네.

0: 이게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난번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 거랑 아리랑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0: 좋습니다. 네, 지난 시간보다 낫죠. 네,
1: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조금. 네. 네. 네. 조금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따라 부르게 해볼까요? 네. 그래도. 네.

0: 한번 아리랑
1: 아리랑
0: 박사를 치시면서 아리랑 자 하나.

0: 있어요. 네, 이렇게 아주 여유 있게 하셔야 돼요. 여유 있게.
1: 참, 참
0: 네.
1: 잘합니다.
0: 네, 잘하죠. 네.
1: 잘한 사람 어쨌든 땀다 알긴다.
2: 아무때시 여러분도 잘하실 수 있어요.
0: 네네.
1: 감정도 네. 있고.
0: 네네 그렇죠. 네. 장단도 잘 치시고, 네. 네. 네.
1: 아,
0: 목소리도 이쁘시고,
1: 이쁘시게 네. 잘해.
0: 볼림도 잘하시고,
1: 네.
0: 네.
1: 장도 잘 치고.
0: 네.
2: 어, 그래요.
0: 네. 높은 음도 잘 올라가고. 다 잘하죠.
2: 네. 그 부르실 때
0: 만능이래요.
2: 아 그래요. 아유 부르실 때 그 음을 두 개인지 한 개인지 정확하게 알시고 나서 부르시면 좋습니다.
0: 그렇죠.
2: 네. 그냥 아아 한때 그냥 아리랑 아니고 네, 이런 부분에서.

0: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넘어갈게요. 나를 버리고. 나를 자. 나를. 높으신가?
1: 네.

0: 네.
1: 아, 1절 다 갔네요.
0: 1절 다 했습니다.
1: 네. 네.
0: 다시 한번 나 할 때도 음이 두 개죠. 나 나가 아니고 나 네. 나

자, 네. 오메라 선생님 너무 해보십시오. 따라 부르기 세 번 했어요. 아, 세 번.

0: 네.
1: 높이 뛴다.
0: 높다고요?
1: 아, 음이 조금 높죠? 조금만 낮출게요. 나도

0: 하셨어요.
1: 요즘 더 감기를 잘 하시네요. 발병 나
0: 지름길을 좀 말씀해 주세요.
1: 지름길이요. 네. 아 그렇죠. 이걸 적으네요.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저 그렇죠. 그 저기 호남에 그 한쪽 친구가 있는데요. 소소 털어나시네요. 그분이 그 아리랑을 배우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이걸 보니까 거기다가 시금치를 적어 넣어야 배우기가 쉬운데 그걸 자기가 이제 터득했대요. 예. 근데 우리가 평소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AI로 번역해갖고 한어로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아 이걸 우리가 터득하는 데 있어서 뭐 그걸 시금치를 적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걸 다 터득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은 그 제가 그 지름길 말씀드릴 때 잘 적으세요. 여기에서 후렴에서 이제는 후렴 다 하시죠? 다 잘 네. 되시나요?
2: 예.
1: 네. 지난 시간에 두 분이 그 청가를 맡으셔서 뭐 배우셨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죠?
2: 배우면
1: 되지. 네, 그럼요. 그래서 그 후렴 가고요.
2: 예. 네.
1: 번번번론 1절 나를 버리고 나를 나 있습니다.
3: 나.

0: 나합니다. 나하 아니고. 네. 나를 그다음 버리고 버리고 예. 고어. 여기 이 순용을 여러분 잘 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음을 두 가지 음을 얘기할 때는 그냥 아리랑 이렇게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고오 고오 하면 음을 낮아졌다가 높여주는 거. 예, 이런 신용이 왜냐면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일정하게 음을 잡아주고 내가 그걸 잘 모른다고 할 땐 이걸 신용을 선신용을 보시면 아 여기서 음을 올려줘야 되겠다. 예, 그걸 깨우쳐 주거든요. 그래서 나

0: 이러다가 빨리 하면 니, 니,
1: 니,
0: 니, 니, 이, 이, 이, 이러다 쉬다가
1: 네.
0: 니, 이, 이, 이, 니, 이, 이, 이, 니, 니, 니, 이는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거기다 이를 일부러 힘을 빡 넣지 말고 힘을 안 넣어도 얘는 그냥 그 탄력이 나갑니다. 니.

0: 올라가죠.
1: 목돌림 하는 거지.
0: 목돌림 많죠. 네, 시임새입니다.
1: 나 못하는 거 이러고.
0: 그렇지. 여기도 시임이 아니고 시.

0: 사라지다 보니까 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1: 미케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
2: 미케 같습니까? 미케가 뭐예요?
0: 다 나를 버리고 가시 바로 거기 있잖아요. 가시는 님이 저 멀리 갔어도 여기 앞에서 잡을 수 있을 만큼 거리에. 그렇죠.

0: 시이 해보세요.
1: 시이요.
0: 심이 아니고요. 심리가 그냥 눈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게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2: 이 음색이 참 좋은데.
3: 하고
2: 우리 오미란 선생님이 여기 요 분위기를 한번 좀 잡아봐 주세요.
0: 어느 거?
2: 요 음색에 맞춰서요, 음색에.
0: 아유.

0: 선생님처럼요.
1: 제대하기 오니까. 아, 네. 그다음 본관 선생님 덕창. 이거 우리 이제 제대하기 오니까 얼마 썼습니까? 아. 어디 가도 제대를 할 수 있다.
2: 어, 제대를 하신대요 이제.
1: 본관 선생님 덕창. 네. 집에 가서 연습할 때
2: 연습하세요. 예.

0: 연습을 다 알렸으면 알겠다.
1: 집에 가서 연습 연습해야지.
0: 선생님이 자꾸 들으래지 않습니까? 우린 집에 가서 네. 듣는 게 업입니다.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2: 반복적으로 많이 들으셔야죠.
1: 절대 급해하지 마시고 네 장단을 꼭 타시면서 동, 동, 따쿵따 동, 동, 따쿵따 이 장단을 꼭 타시면서 해야 돼요. 네 느린 새 마치
2: 그렇죠.
1: 동, 동, 따쿵따

0: 잘하셨어요. 요. 너무 잘하셨어.
1: 집에 가서 연습을 좀 더 하시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조금 어제보다 조금 낫습니다.
0: 너무 많이 낫죠.
1: 조금 낫습니다.
0: 터득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 그렇죠.

0: 잘하시네.
1: 잘하셨어요.
2: 네. 네. 다음 시간이 잘하겠다.
0: 네. 다음 그럼요. 시간이면 더 잘할 수 예. 있지 뭐 이제.
1: 네. 네. 그럼.
0: 그 다음 시간이면 또 더 잘하고. 예.
1: 네.
2: 네. 제대로
3: 잘 들어갈 거네.
1: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음이 꼭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그 아리랑 고개. 아리랑 고개가 사실. 삶의
2: 번데기.
3: 예, 번데기.
2: 번첩이 아이가 있다.
3: 번첩이.
1: 사실은 그 삶의, 삶의 그런 문턱이거든요. 삶의 문턱이 그렇게
0: 쉽지가 않죠.
1: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리랑, 아리랑 이게 아니에요.
2: 벌써 이스피아길에서 이렇게 하는 걸 못 배운 게 다. 이거 옷다 해.
3: 아리랑을
1: 아, 아.
2: 우리 구수하지 뭐, 우리가.
0: 우리는 굉장히 그 우아하게
3: 예,
0: 품위가 있고
3: 예,
0: 깊이가 있는 예, 전통 네. 음악은 그래요.
2: 누구 배워줬는데?
0: 그리고 이거는 누가 배워준 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고 조상으로부터 우리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대대로 물려받은
3: 그래,
0: 그런 음악이죠. 예, 예. 그런 음악이기
1: 그렇죠.
0: 때문에
2: 그 비싸있어서 우리 나가서
0: 깊이가 있죠.
1: 네, 네.
0: 숙성이 별대로 된 네. 음악이기 때문에
1: 네. 네. 네. 네. 자 우리가 얘기할 때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자꾸 네. 그 학생분들은 잡담 많이 하세요.
0: 아, 그러니까 네. 제 얘기를 안 들어주시네요.
1: 안 들어주세요. 예. 그러니까요. 예, 다 방송에 나가거든요. 예.
0: 그래서 우리 음악은 이렇게 네. 굉장히 네. 깊이가 있다는 거 아시고 이제 계량된 아리랑도 많이 있잖아요.
1: 네. 그럼요.
0: 그래서
1: 네.
0: 그 계량된 아리랑도 많이 있지만
1: 네.
0: 그래도 우리가 전통을 알고
1: 그렇죠.
0: 부르는 전통을. 거랑 전통을 모르고 부르는 거랑 차이가 많습니다.
1: 네. 알고 부르면 또 네. 맛이 아 이런 맛이 있었네.
0: 그렇죠.
1: 된장 좋아하시잖아요. 네.
0: 그리고 그 전통의 맛을 또 계량된 아리랑을 부를 때
1: 네. 넣어서 조금, 입혀서
0: 입혀서 부르면
1: 네네.
0: 아주
1: 그렇죠.
0: 더 맛있어지고
1: 네.
0: 구수해지고
1: 네.
0: 네.
1: 그래서 먼저 전통이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알시고 나서 네. 또 현대화한 또 그런 재해석된 아리랑도 있고 네. 그래서 전통을 배우는 게 중요하죠.
0: 중요하죠.
1: 네.
0: 여러분들 전통을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1: 네.
0: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러볼까요?
1: 그렇죠. 불러보죠. 네. 네. 네.

0: 잘하셨습니다.
1: 잘하셨어요. 야, 오늘 벌써 또 약속된 시간이 네, 빠르죠. 네, 오늘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번조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미란이었습니다.

귀인이 기발한 계략을 내고 기병이 기적을 창조하니 고금동서 전쟁사에 들어보지도 못한 설레일이라. 위험있는 일국의 배주이자 당당한 군통수인 장계석이 혼비백산하여 허겁지겁하니 역사의 웃음거리로 영원히 남으리. 귀주는 지영이 험하기로 이름이 높았다. 오죽 평지가 귀했으면 평물이라는 뜻을 지닌 핑바라는 현이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귀양 가까이 이르면 평평한 땅이 도로 눈에 띄었다. 바로 이곳에 계림의 산세를 닮은 자그마한 산들이 널려 있었다. 어떤 산은 소쿠리를 엎어놓은 듯 동글납작하였고 어떤 산은 삭가처럼 뾰족하게 솟아있었다. 어떤 산은 마치 고대 무사들이 쓰던 투구처럼 삐죽빼죽 울퉁불퉁하였다. 귀양은 가난하지만은 아름다운 고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귀양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군대가 모여들었다. 3월 2일 장계석은 부인 송미령과 함께 중경으로 왔다. 거기서 그는 보고를 받고 전화를 걸어 지시를 하고 틈틈이 작전을 짰다. 화를 내거나 욕을 퍼붓고 고위급 장군들에게 친필로 편지를 쓰기도 하면서 스무 이틀을 바삐 보냈다.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싸움을 독려하자니 성에 차지 않았다. 3월 24일 장계석은 다시 부인과 함께 귀양으로 날아갔다. 장계석의 독일 군사 고문 도날드와 진성, 시종실의 주임 안도강이 함께 갔다. 하성존 오치휘, 진포레는 특별기를 타고 서둘러 뒤를 달았다. 온갖 고위급 관리들이 귀양에 모여 돌아다니었고 전보도 쉴 새 없이 우갔다. 사뭇 수도나 다름이 없었다. 한때 왕노릇을 하던 선왕은 장계석의 확성기가 되어 아래의 지시를 전달할 뿐이었다. 전선 총사령이 고급 통신원 겸 시종 참모 노릇이나 하려니 꼴이 영 말이 아니었다. 장계석은 직접 지휘를 해가면서 속은 후련해라지만 고민이 영 없는 건 아니었다. 이를테면 고린과 서영에서 여러 갈래 대군이 허탕을 친 뒤에 홍군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장계석은 약이 올라 애꿎은 서랑한테 화풀이를 해댔다. 평소에는 형님 아우하는 사이라 아무리 언짢아도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전화를 걸어 뻣뻣하게 말했다. 설악이 적들이 어디로 간 건가? 똑똑히 알아보았나? 위원장님, 아마 고린 일대에 있을 겁니다. 설악은 뜨덤뜨덤 대답을 했다. 아마라니, 아마가 뭔가? 그 아마를 믿고 싸움을 어떻게 지휘한단 말인가? 내가 황포에서 그렇게 가르쳤나? 수학의 반대쪽에서는 말이 없었다. 장계석이 또 다그쳤다. 내가 비행기 몇 대를 보내서 정찰하라고 하지 않았나? 그게 요즘 날씨가 나빠서 지면을 똑똑히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설악이 웅얼거리었다. 그리고 공산군이 어찌나 교활한지 서쪽으로 가다가도 비행기가 오면은 머리를 돌려 동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 공군의 정보도 믿을 수가 없지요. 그 정보를 믿었다가 낭패본 적이 많습니다. 똑똑히

안 보인다고 정찰을 안 해? 장계석은 화가 치밀어 소리를 질렀다. 설악, 자넨 대체 뭐라는 사람인가? 그러고는 수화기를 탕 하고 바닥에 팽개쳤다. 수화기에서 설악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 말 좀,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곁에 서 있던 호위병이 슬금슬금 장계석의 눈치를 살피더니 수화기를 주워 전화기에 올려놓았다. 장계석은 마침내 정확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다. 홍군이 고린, 석보, 령산 지역을 떠나 태평나루터와 이랑탄으로 적수화를 네 번째로 건넌 다음 습수, 인회, 펑샴바, 바일란캄 지역을 거쳐 갑자기 남쪽으로 우강을 건너 귀양으로 다가고 있다는 것이다. 장계석은 그만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분 아기 3년 찾는다고 하더니 요 며칠 날마다 홍군을 찾아 헤매는데 어느새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곧바로 군사회의를 열었다. 두루 의견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조리 불러들였다. 송미령, 도날드, 고축동, 진성, 진포래, 하성준, 오총신, 안도강, 곽사연, 왕천석 등이 회의장을 꽉 메웠다. 장계석은 애써 태어난 척 했지만 낯빛은 평소 같지를 않았다. 사람들은 홍군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애를 썼다. 첫 번째 의견은 홍군이 귀주에 발붙일 곳이 없고 사천에도 갈 수 없으니 다시 머리를 돌려 호남에 가서 이 육군단과 합류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홍군의 이번 행동은 빈틈을 타서 귀양을 습격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장계석은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가로젓기도 하면서 열심히 들었다. 물론 첫 번째 의견이 더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하였다. 하지만 첫 번째 의견이나 두 번째 의견이나 모두 귀양이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홍군을 포위 공격하러 간 부대들이 모두 고린 일대에 머물고 있어서 귀양에는 99사가 거느린 4개 턴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4개 턴은 대부분 외곽을 지키고 있어 도시를 수비하는 병력은 2개 턴도 되지 않았다. 장계석은 이런저런 병력을 불러들여 귀양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선도의 운남 군대 가운데 3개 려도로 밤낮으로 행군하여 서둘러 오라고 명령하였다. 하지만 모두들 날아서 온다고 해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 장계석은 뜻밖의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니 귀양의 성벽 둘레에 있는 방어 공사를 더 튼튼히 하라고 명령하였다. 긴장되면서도 속이 타들어가던 회의가 끝났다. 장계석은 귀양의 경비사령 왕천석을 남으라고 하였다. 다들 방을 나아가자 그는 웃으면서 왕천석에게 인사를 건넸다. 왕천석은 왕거를 밑에서 오래 일을 했다. 하지만 이름만 경비사령이지 실권은 없었다. 설악이 귀양에 오자마자 곽상인을 부사령으로 임명을 하고 왕천석의 모든 실권을 다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다. 왕천석의 죽은 형 왕천배도 일찍이 장계석한테 밀려났다. 때문에 왕천석은 기가 죽어 막 자리에서 물러나려던 참이었다. 천석이 지금도 바깥에 머물고 있나? 장계석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왕천석은 차례차례로 서서 공손하게 대답했다. 이곳 임시사령부로 옮겨오지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가깝게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게 아니겠는가? 그러더니 장계석이 제법 살갑게 물었다. 참, 자네 형한테 자식이 있었던가? 왕천석은 형의 가정 형편을 간단히 들려주었다. 장계석은 한숨을 쉬면서 동정하듯 말했다.

0: 자식 있으면 됐네. 일 있으면은 나를 찾게. 장계석이 몇 마디 따뜻하게 건네며 친절하게 하자 왕천석은 그만 얼이 빠진 것 같았다. 그는 바보처럼 벙그레 웃으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허리를 꺾어댔다. 전석이 성 주변에 도치카를 언제쯤 다 완공할 수 있겠나? 왕천석은 가슴을 쑥 내밀고 몸을 곧게 펴면서 정중하게 대답했다. 내일 날 밝기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해서는 안 되네. 장계석이 다짐을 받듯 말했다. 괴양을 잃게 되면 전석에 큰 망신을 당하는 거야. 왕천석은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었다. 위원장님, 마음 놓으십시오. 만약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제가 즉시 다시 하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른 왕천석이 전화를 걸어와 귀양의 성벽둘레 사격 진지 공사를 모두 끝냈다고 보고하여 한다. 장계석은 그제야 마음을 놓았다. 하지만 곧 공사가 튼튼하게 잘 되었을지 의심스러웠다. 생각할수록 불안해 났다. 점차 그 공사들이 별 쓸모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결국 장계석은 직접 나가보기로 하였다. 위원장이 갑자기 히틀러한테서 선물을 받은 검정 방탄 망토를 걸치고 문을 나서자 진성과 고축동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위원장님, 어디 나가십니까?
1: 방어공사가 잘 되는지 서둘러 보러 가네.
0: 저희가 가봐도 되는 일이 아닙니까?
1: 아니야, 아니야. 내가 직접 가봐야겠네.
0: 장계석이 기어코 집을 나서자 다들 나와 우르르 뒤를 따랐다. 도날드와 송미령도 따라붙었다. 왕천석도 쏜살같이 달려나왔다. 그들은 성벽을 따라가면서 바삐 세운 공사와 도치카를 살펴보았다. 왕천석은 괴양 군대와 인민들을 동원하여 오래된 절을 헐어서 진지를 쌓았다. 장계석을 따라 나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가진 군사적인 지식과 안목을 모두 동원하여 한마디씩 거들었다. 장계석도 낯빛이 밝았다. 왕천석의 얼굴에서는 싱글벙글 웃음이 떠날 줄 몰랐다. 시찰을 끝낸 뒤에 장계석은 특별히 왕천석을 방으로 불렀다.
1: 천석이 자네 정말 능력이 있군. 솔직히 말해서 요 몇 년 사이 자네처럼 일을 해내는 사람을 보지 못했네. 잘하게 앞길이 훤히 열려 있으니까.
0: 왕천석은 찻잔을 들고는 해벌쭉해서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조주는 말에 기분이 둥둥 떠서 무라고 몇 마디 대꾸를 하려는데 갑자기 고축동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싸움 자르기로 소문난 이로 장군은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보고부터 했다. 그나마 실의 격려라고 하자니 소원을 들지 않았고 실대 격려라고 하자니 모자가 벗지 않은 엉터리 격려였다.
2: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님. 공산물이 수정발을 지나서 천성 산체에 들어섰습니다.
0: 장계석은 소파에서 튀어오르듯 벌떡 일어섰다.
1: 수정발하면은 귀향에서 얼마나 먼가?
0: 그는 싹 굳어진 얼굴로 왕천석을 바라보았다. 동북쪽에는 대 30리쯤 됩니다.
1: 킬로미터겠지?
0: 아닙니다. 30리입니다.
1: 30리라. 30리.
0: 장계석은 머리를 쳐들더니 눈을 번뜩이며 거듭 되뇌었다. 그는 한참 생각하고 나서 또 물었다.
1: 청진 비행장이 여기에서 얼마나 되지?
0: 왕천석이 고개를 숙이고 거리를 계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진성이 달려왔다.
2: 교장 선생님, 공산군이 5단까지 왔다고 합니다. 정진에서도

전화가 왔는데 가까운 곳에서 적의 사복군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군 일부 반란 병사들도 비행장 부근에서 난동을 부린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찾아 헤맸던 홍군이 느닷없이 턱 밑으로 들이닥친 꼴이었다. 방 안은 뒤죽은 듯 조용했다. 모두들 올무에 걸린 짐승마냥 놀란 눈이었다. 장계성은 말없이 뒷짐을 진 채 방 안을 서성거리었다. 그러더니 걸음을 뚝 멈추고는 왕천석을 바라보며 물었다. 정진을 거치지 않고 안순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나? 있습니다, 위원장님. 왕천석이 말했다. 여기서 남문으로 나가 화계 조마장을 거쳐 곧장 핑바로 가면은 핑바에서 안순까지는 60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 장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왕천석 앞에 섰다. 좋아. 자넨 돌아가서 길잡이 20명을 골라주게. 알겠습니다. 길잡이 20명을 데려오겠습니다. 왕천석이 복창을 했다. 충성스럽고 믿음직해야 하네. 알겠습니다.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말 12필을 준비하게. 네, 준비하겠습니다. 가마 두 대도 얻어놓게.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게 두 대라고 했네. 한 대가 아니고. 명심하겠습니다. 바르면 바를수록 좋네. 알겠습니다. 왕천석은 부랴부랴 밖으로 달려나갔다. 장계석은 오후 내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어찌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지 속이 다 죽을 지경이었다. 그는 마음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하고 사람을 들볶았다. 손도가 거느린 운남 군대가 어디까지 왔냐고 10분에 한 번 묻는가 하면 성벽 둘레의 방어 공사를 한 번 더 점검하라며 영거포 사람을 보냈다. 고축동과 진성은 바빠서 팽글팽글 돌아치었다. 증기를 오르내리리라 다리가 휠 지경이었다. 전화벨은 끊임없이 울려댔다. 밤에는 직접 손도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도가 거느린 한계려가 수경제에 닿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는 어찌된 일이라며 다그치었다. 그러고는 귀양을 지켜야 하는 가닥을 한참 강조하였다. 진성에게는 얼른 앞지하 부근에 있는 운남 군대를 얼마쯤 트럭에 싣고 가서 정진 비행장을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장편 소설 대장정 4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번 달 이 우대 활동은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원래는 이런 보조금 나가는 게 흔치는 않는데 또 명절이 돌아오고 우리 이 건뇌 보신환은 오래 쓰면은 여러 가지로 오장육부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결국에 와서는 우리 건강한 뇌를 보존하기 위해서 오장육부의 치료를 동시에 하는 약입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끔 보장하여 드리기 위해서 우리 제약공장 측에서부터 하는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입니다. 보조금 1,000원씩 나가는 거는 우리 그 제약공장 측에서만 하는 우대활동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교식도 드리고 이래서 이런 우대활동 있다는 말씀 잘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그 어지럼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시다. 어지럼 증상, 평상시에 항상 어지러워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급하게 아주 급진으로 어지럼증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급하게 어지럼증이 나타날 때는 우리 빨리 병원에 가면 좋습니다. 이게 기실에는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보면은 이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어지럽다가 쓰러지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또 주위가 빙글빙글 거쳐 싹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막 토하고 식은 땀이 나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면서 어지럼증이 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걸음걸이가 비틀대면서 맑거든 어눌해지면서 머리가 아프고 같이 어지럼증이 나는 증상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 우리 빨리 치료하는 게 우리 후유증을 남기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걸 도둑게 되면은 뇌출혈이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이런 전조 증상이라 말입니다. 먼저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이 뭐

0: 모든 어지럼증은 우리 뇌세포가 죽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미 변상 시에 노바이스 빙변이라는 이런 MRI 결과람 있었던 사람들 이 뇌세포가 많이 죽으면서 뇌신경이 전달이 잘 안 되고 이 신경 전달이 잘 안 되면 그런 거리라 많이 됩니다. 빛을 대고 이러던 분들 우리 이런 그 어지럼증을 겸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 건네보신 환을 쓰게 되면은 자꾸 쪄가면 어지럽던 사람들 귀도 잘 안 들은 사람들 그 다음에 눈이 이런 사람들 눈이 같이 뿌옇고 눈이 이 물체가 두 개로 돼 보이거나 얼른 얼른 되거나 이런 증상들을 겸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자나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예, 나도 지금 나 공식에 부서 있으면서 그냥 피곤급이 앉아서 그런지 머리 늘상에 싱하고 정신이 안 나고 머리 세게 아픕니다. 어떤 때 그냥 막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아플 때다.
0: 네.
2: 그러면서 또 기억력도 많이 자꾸 상실되고 무서웠다고 잊어버린다 말인다. 그래서 지금 건네 보신환을 먹었는데 저는 반년 동안 먹었는데 여수면 효과가 좋았습니다.
0: 네.
2: 요즘에 또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정신도 안 나던 게 깜빡깜빡 자꾸 잊어지도 못 경력도 많이 돌아오고 머리 아프지 않습니다.
0: 네.
2: 그리고 저녁이면 귀에서 어찌나 소리 세게 나는지 병원에 물어보니까 나 콩팥이 허해서 그렇다 이랬대다.
0: 네.
2: 그래 그런지 소리 저녁에 턱 늦게 하는 거죠. 어떻게 무슨 전기살이 난다 했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그냥 낡은 소리에서 나는 소리 난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 소리에서 나더라 말았거든 저기 소리 같은 게
0: 그래서 소리 나는 것도 바쁩니다.
2: 예, 자지 못하겠어.
0: 네.
2: 신경 영면에 자지 못한데 자꾸 소리 나가
0: 정신이 안 나죠.
2: 예, 자지 막 난다. 그러니까 나 그래서 지금 이거 뭔 게 그것도 뭘까 지금 요즘에 내 마음이 좋아져서 어서 술 뭔가 소리를 덜 난다.
0: 네.
2: 그러니까 잠을 좀 잘 잔다 요 시간에는.
0: 예.
2: 그리고 소변도 잘 나도 안 가고 혹시 나간데도 소변 색이 또 진하고 오랫동안 있다면 또 진한도 잘 나가지 않을까나 냄새 많이 나고 거품이 많던 게 그것도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0: 네.
2: 그리고 눈썹이 어찌 난 여리신지 그냥 눈이 깔깔하고 그냥 눈이 침침할 쓸때다. 근데
0: 강렬이 진 사람들
2: 그 근데 이것도 지금 많이 해결돼서 눈이 슬 깔깔았습니다. 저는
0: 그렇죠. 간 콩팥에 직접적으로 줬습니다.
2: 네. 근데 줬을 때다. 그래도 더 좋은 건 난 뭘 줬는가 하면 이 변비도 해결됩니다. 이거 먹은 게.
0: 그렇습니다. 오장육부의 기능을 높여주기 때문에 음양 평형이 잡아지고 몸에 진액이 돌면은 변이 자꾸 장도가 마르던 사람들 그렇게 해결되면은 변비가 잘 해결됩니다.
2: 네. 그래서 지금 변비 해결가 좋지. 그럼 날마다 어제 먹으니까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알린다. 여기 앞에 다나 불편하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래 지금 다리에 많이 내도 하고 기운도 나는 게 알린다. 그리고 여름에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 오늘 또 먹자고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0: 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
1: 네.
2: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어지럼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느 일정 정도 내시 있는 분들 어지럽다 얘기를 달고 삽니다. 어지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눈도 아물아물 잘 안 보이고 우리 백내장이란 진단을 받은 적도 있고 눈앞이 뿌옇고 물체들이 두 개 돼 보이고 아니면 중간에 우무각에 들어가 보이고 이게 다 우리 그 눈이 암울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도 지금 건여바시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3: 머리가 항상 아프지 어지럼증 나고 가슴도 둥거리고 경력도 없고 해서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건여바시안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에 혈압이 온정되니까 어지럼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0: 맞습니다.
3: 네, 겨우 심장도 많이 좋아지고 자꾸 깜빡깜빡하면 경력 없던 게 경력이 많이 좋아진 게 알립니다. 지금.
0: 예.
3: 네. 그냥 이거 건방지 도지 않아서 예, 저변 자수도 많고 저변이 시원히 다 나가지 않고 하니까 화장실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예, 다음은

0: 가지 못하고 했는데 지금 이약 쓴 다음부터 예, 그 뭡니까 서변이시 원이 달라가네. 예. 저기 하루 전에 지금 한 번밖에 안 놉다 지금.
1: 예.
0: 그, 예, 그러니까 예, 잠을 잘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거뿐하고 머리 마가지고 지금 정신 나는 게 알린다 지금.
1: 그렇죠.
0: 예, 야, 정말 생활밖에 이약 쓰 여름에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지금 오늘도 배달받아 계속 쓰다 그런다.
1: 네. 요즘 우대 활동이 좋습니다. 또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이 있고 약에서 약도 떠드리고 주식도 드리고 합니다. 예. 예, 매주리 기와나서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0: 네. 예, 우대 활동 좋을 때 오늘 뒤에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1: 네. 예, 예,
0: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이 세포가 죽어나간다는 게 이게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네가 건강해야 우리 살아도 산 것 같고 또 이 네 신경 전달이라든가 이 기억력뿐만 아니라 모든 이 대뇌 중추 사령부가 머리에 있단 말입니다. 머리에 보면은 우리 선징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주시포라는 게 있고 뇌세포도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런 신경 문제 그 다음에 기억력 문제 다 우리 대뇌세포가 건강해야 됩니다.
2: 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셨습니다.
1: 네.
3: 예, 저도 지금 건재 보상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썼는 밤에 아, 이 머리가 항상 심하면서 혈압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그러면서 귀에서 소리도 좀 소리 자꾸 나지 어쨌든 증상이 많다만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 썼는데 이거 써서 얼마 안 돼 벌써 한 10날 되니까 벌써 이 혈압도 좀 더 크게 파도 없고 그리고 저 뭐라 하나 그 장안가 또 못 자던 게 지금 장이 잘 온다만 그러니까
1: 네.
3: 어쨌든지 이 고개라면 약 쓰면서 옛날에 저 약 쓰게 되는 영 잠을 할 텐데 지금 잠 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소변이 나사진 계약이 남아 지금
1: 예.
3: 예. 한 소변은 예, 벌써 예, 저 한 달 되니까네 이게 조금씩 예, 나사진 계약이 남아 지금 그러니까 아주 나사진 계약이니 완전히는 안 된다.
1: 소변이 작다,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못하다, 심지어 예. 소변에 단백이 나간다, 네, 혈세포 나간다, 이러던 사람들 그게 싹 없어지는 약인데.
3: 예, 글쎄, 나도 그래, 다른 사람들 것도 부족했는데, 확실히 이게 소변이 내가 쪼는 게 아니나, 지금. 그러니까 예. 여기 내게 맡겼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경력이 또 지금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나.
1: 예.
3: 그래, 어쨌든 이 약이 어쨌든 내게 맡으니 나는 이 약에도 아마 좀 꾸준히 계속 써야 되겠다.
1: 고생을 계속 쓰게 되면은 실면증이 있던 사람들은 물론 기억력 감퇴증 치매 이미 걸려서 초기 고생하는 사람들 전문 치료하는 약입니다.
3: 예, 그렇습니까?
1: 쓰십시오.
3: 예, 그럼 예, 잘 알았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3: 예, 안녕.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이런 뇌세포에서도 우리 뇌라는 거는 사령부기 때문에 정말로 별난 구조가 다 있단 말입니다. 우리 도파민을 분비하는 흑질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중뇌, 소뇌의 그다음에 전두엽 이런 모든 부분에서 뇌도 조그만 것 같지만 그 하는 일이 다 딸로 자기 일이 다 딸로 있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4: 예, 건네보세요. 환우 선생님 강의하셔서 지금 우리 형제 두 분이 지금 쓰고 있는데, 저는 어제 썼는가에, 이 뭔가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그 다음에 콩팥이 좀 좋지 않는지, 어쨌든 허리 아프고, 예, 소변이 조금 더 품이 나갔다 만다. 근데 그게
1: 네.
4: 한 스무 나무가 이뤘을 때다, 선생님. 이제 한 40일 네. 먹었는데.
1: 그 가슴 두근거린다는 거는 이 약수는 바로 났습니다. 산소인 원질 이런 걸에 이런 사인 이런 약이 들어가나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짜증나고 자부름하고 누군지 쫓겨온 것 같다. 이거는 이 약에서 대부분 치료 답입니다.
4: 예, 그 두 가지에 콩팥이하고 이 심자에 부여질 때까지 한 순간에 그 다음에는 소변이 더 품이 없어지고 심자에 별로 자꾸 좀 두근거리고 긴장한 감 느꼈는데 태어난 앞대다 한 순간에
1: 예.
4: 40일 썼는데 용조수 너도 든든한 감이 나는 게 영 편안하게 마음도 편안하지 제 거울이 좀 빈두통이 좀 아팠습니다. 근데 빈두통이 아픈 게 이렇게 좀

0: 전에 한 사흘 먹고 또 아프고, 예, 또 사흘 먹고 또 아프고, 이렇던지, 그 다음부터 뭐를 먹을까? 이 아직까지 지금 떼어야 난다, 약이. 예. 약이면 좋습니다. 예. 정신통증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신 조금 나고, 기력이 나고, 그러니까, 나, 그 다음에 조금, 예, 저녁에 마음 편해나니까, 잠도 좀 용이, 그래. 어, 보면서 이렇게 서로 잠 오는 것 같으면 좋습니다. 지금 편안한 게.
1: 예, 우리 오빠도 약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0: 예, 체내세요? 어때? 그렇게, 어, 약이 확실히 이게 좀 막 고파서 세게 돈다네. 그렇게 돈 약 탄핵한 거 다 써도 아이들이 이게 처음에 다니 네 번 다섯 번 오는데 한 두 달 반 썼는데 어제는 두 번, 그래서 만에 두 번 한 번 이렇게 눈나, 손을 본단다. 그러니까. 아, 이런 약은 좋은 약 처음 봤다. 이번에 또 싸겠단다, 또, 예.
1: 네. 우대 활동도 있고 하니까, 예. 참가하시죠.
0: 예. 예.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종합적인 약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뇌가 건강해지자면 그것보다 먼저 오장육부가 건강해야 되고 오장육부 중에서도 콩팥이나 간이 건강해야 되는데 간하고 콩팥이 건강하자면 꼭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네 저도 건강보신한 수업은 이제 한 달 조금 안 되겠었는데 이게 쓰니까 소변 전에 이전에 보고 예. 한 시간에 또 보고 한 시간에 또 보고 그래네 이전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예. 그래도 소변 시원하게 안 나가네 소변 시원하게 나가. 이것도 허리 아팠는데 허리 통증이 많이 좋아지고 예. 이것도 무릎 네. 관절이 또 아팠습니다. 근데 무릎이 네. 아예 아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네.
3: 이것도 귀에도 또
2: 네.
3: 여기 소리 나는데 그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뒤에서 소리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암울되고 이런 데 전문 씁니다. 예. 그게 예 그런 치료에 확실히 효과봅니다.
3: 이 콩팥이 돕는 약이 이제 최고 약인데 그래 이번에
1: 활동하니까 그렇죠. 전문 불순하는 예. 약이니까 예,
3: 예. 예. 이번에 싸서 계속 쓸 예상입니다.
1: 네.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예,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때문에 평상시에 항상 어지럽다거나 귀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눈이 뿌옇다거나 이럴 때 우리 다 이런 증상을 오래 두게 되면은 뇌세포가 죽어나가기 때문에 전문 뇌를 건강하게 하고 복원할 수 있는 약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증상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입니다. 때문에 그녀 보시오한 우리 그 현웅에다 똑똑히 썼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눈이 암울대고 잠이 아여고 허리 다리가 시큰대고 그 다음에 기억력 감퇴증이 있고 신경문란이 있고 신경문란을 치료하는 약이 그렇게 너무 많진 않는데 우리 이 약은 실면증을 비롯해서 각종 신경문란 이 방면에서 가슴이 두근대고 누군데 계속 쫓겨오는 것 같이 불안하고 그다음에 좀 쪽황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신경계통이 문란으로 생긴 병 역시 우리 건뇌보시환을 추천드립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 깡 구복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0: 어제에 이어서 제가 이 용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용지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보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중약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오색 용지에 대해서는 좀 귀하고 아는 사람들이 적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용지라는 것은 우리 옛날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면서 유명한 약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무병장수하면서 100세 시대에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살겠는가, 이것이 아무리 잘 사는 것보다 아무리 멋있게 사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누구나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이런 영지에 대한 연구가 점점 깊어갑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제약기술이 발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특히 우리 이 영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합니다. 많은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무엇인가? 다른 약이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작용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작용이란 무엇인가? 바로 면역력 제고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의 각도에서 말하는 냉신안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이런 과학이 발달하고 그것도 아주 가파르게 많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그것이 낳은 부작용이 무엇인가? 사람이 좀 신경적으로 예민한 상태에 있는 게 많습니다. 경쟁력이 빠르고 이 컴퓨터가 나오면서의 지구 반대편 쪽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거 1분 따위에서 반대편에서 또 다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빠르고 사람이 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긴장 상태에 있으면서 병이 오는 게 많습니다. 이걸 우리 중의에서는 신선분잉이라고 말합니다. 심리적으로나 신경적으로나 사람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죠.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런닝에 와서야 오는 질병들이 젊은 사람들한테서 30대 40대에 발생하는 질병들이 아주 많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네.
2: 예, 나는 염기관 캐슬슨 환자입니다. 나는 그 암의 수치가 높아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염기관 구별 복용한 결과에 어떤 효과가 좋습니다. 그 암의 수치가 검사한 결과에 모든 것이 다 정상 수치입니다. 예.
0: 네.
2: 이게 그 소변에도 이전에 단백이나 홍세포나 이런 것도 다 정상이고 선생님도 이 약이 수치가 빠르고 정말 개약입니다.

0: 지금 남편분이 당근산대 어제 아침에 했습니다. 공백이 예. 어떤 산이고 식구에게 굳건 섞어 놓으실 때다. 예.
1: 영지가 발레 혈탕을 내려오는 약재에 속합니다. 예. 자기석을 쓰다 보면은 혈탕도 온정되고 당뇨병으로 오는 합병증이가 140여 가지라고 합니다. 와, 이런 합병증 치료에도 아주 좋은 약입니다.
0: 예, 예 그래서 이그 쓴다음부터 당 버섯이 100개월에 다 넣었을 때 그것도 다섯 가지고 그래서 이 약 앞으로 계속 복용을 했었을 때는
1: 네 계속 꾸준히 쓰십시오.
0: 예, 선생님, 정말 이 약을 위해서 막 광고하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 약을 광고를 하니까, 예. 난 정말 이, 진심이 있습니다. 이 약을 쓰니까, 네. 효과가 좋으니까,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예. 치료 잘 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지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지는 우리 중의학적으로 봐도 10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각종 신경물란을 조절해주고 특히 우리 그 현대인들이 많은 심동과속, 실면증, 쉽게 놀라는 병, 많은 병들이 신경성 위병, 신경성 심장병, 신경성 뭐 실면증 이런 이름이 붙었다 할 때 다른 약이 없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3: 집에 아저씨도 뭔가 뭐 지방간도 있고 좀 건강도 있고 하면서 그냥 늘상 매겨고 밥을 조금씩 이렇게 먹고 많이 먹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네. 다 소화도 잘 안 되고 예. 그냥 배가 짱하단다. 그러면서 조금씩 먹는 것은 변비 생겨서 변은 하루 무슨 한 다섯 건네씩 보는지 많은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감정 힘들게 본다 이렇게 다 변비 네. 생겨서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예. 막 혈압이도 막 올라간다 이랬대다. 그래서 네. 냉기니까 고배하고 지금 방송 듣고 소리 지금 쓰고 있는데 효과 좀 좋았습니다 지금.
1: 네.
3: 이렇게 효과 지금 잘 보니까 나 지금 어쩌면 이렇게 밥도 조금 맛있고 소화 좀 잘 된단다.
1: 네.
3: 그러니까 이 맥도 나고 뭐니까 머리 싱하면서 혈압이 막 올라간다든지 그게 막 어떤 정상이 됐단다.
1: 네 그럴 겁니다.
3: 예 그리고 추위를 신체도 약하다니까 추위 좀 많이 탄다. 그러니까 그냥 아, 남이는 무슨 어서 한 번씩 아이폰 하나만 한대 쏘면은 뭐 혼날 펄럭거려 댕긴다고 낮이나 밤이나 어떻게 조금씩 보면서 그런다 이랬대다. 그래서 요즘에 이거 못 가라 소변 자수 많이 줄어들었단다.
1: 예.
3: 그러면서 아랫배 항상 이렇게 묵직하던게 요즘은 아랫배 급분하다 이랬대다.
1: 예.
3: 예, 변비도 해결되고 그래서 또 어떤 조사 있었는가 무슨 허혈이 있으면서 내 목이 그냥 간질간질거리고 예. 입이 마르다 가른다 이랬대다. 근데 그 목이 간질거리던 게 낫고 목이 마르던 것도 많이 낫단다 요즘에는.
1: 네. 목이 마르든 마르고 입이 마르고 예. 기관지 말라서 마른 기침하고 예. 이런 데는 특별히 좋습니다.
3: 예, 그게 많이 좋아졌다면 이랬대다. 그래서 지금 예. 먹어보니까 나 먹을수록 더 좋다면 이랬대다. 그래서 지금 저 계속 더 먹자고 더 싸라면 이랬대다. 근데 오늘 예약하자고 된다.
1: 예.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
2: 네. 예. 맞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우리 영지라는 이 약재 자체가 독특한데 그 영지 약재 영지도 좋고 예, 아무리 좋은 약재라도 예, 그냥 원시적으로 본래 옛날식으로 그저 가루 내먹거나 뭐 환우제 먹거나 캡슐로 전황에 여먹거나 그래서는 그 약이 주요 성분을 몇 프로 흡수 못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나사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민들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먼저 최미화 작사 최곤 작곡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이 하루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다음은 석화 작사 황영아 작곡의 나비 한 마리입니다. 가벼운 리듬과 부드러운 노래가 마치 나비가 하늘을 나는 듯한 설렘을 선사합니다. 이나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리정님 작사 김민환 작곡의 당신의 손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대의 손길을 기다리는 마음을 노래 담았는데요. 이 노래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현웅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기서 준비한 곡은 문춘산 작사 손홍범 작곡의 행복의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이 정감이 어우러진 이 노래는 우리에게 행복을 선사해 줍니다. 방송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즐거운 삶과 행복한 백세 인생을 기원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노래입니다. 최미화 작사 박연준 작곡의 백세 인생 릴리를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광룡 작사, 남희성 작곡의 세월따라 노래따라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함께 노래하는 소중한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김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민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네, 여행지에서 만난 낯선 맛은 때론 우리를 머뭇거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 낯설미 오히려 여행이 주는 진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즐길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눈을 맞추며 한번 먹어볼래? 라는 다정스런 한마디 그리고 입가에 번지는 웃음 그 순간 낯선 맛은 더 이상 낯설지 않고 둘만의 비밀스러운 추억으로 변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여행 기분 좋은 맛여행을 함께 즐겨보실까요?

연변 음식은 청산과 록수가 빚어낸 자연의 보고입니다.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대자연의 서물을 가장 조화롭게 담아내는 예술이자 대를 이어 전해내려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매운 듯 시원하고 달콤한 듯 깊은 여운을 남기는 연변의 맛은 그 자체로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빚어낸 연변의 특색 음식들은 타지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특별한 향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쌀을 씻고 어머니가 정성스레 버무린 김치 한 포기 그리고 형제 민족이 하나 되어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며 이야기 꽃을 피우는 훈훈한 인심까지 그 모든 순간이 연변의 맛을 완성합니다. 여행 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우리는 음식을 넘어 그 음식을 빚어낸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맛보려 하는데요. 연변의 특색 음식과 특산품이 간직한 깊은 향기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네, 오늘 연변의 맛 코너에서 난 연변 특색 음식 보쌈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쌈은 먼 옛날 농산일을 나갔을 때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하던 방법에서 유래했습니다. 논밭에서 일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딸 수 있는 상추, 배추 같은 채소잎에 집에서 가져온 밥과 장을 싸 먹는 것이 시초입니다. 보쌈은 조선족의 전통 음식으로서 예로부터 철 따라 즐기는 대표적인 별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보쌈은 김장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예로부터 김장은 매우 힘든 노동이었기 때문에 일꾼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돼지 한 마리를 제공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 시기 일꾼들은 갓 담근 아삭하고 신선한 김치와 함께 삶은 돼지고기를 즐겼는데 이것이 보쌈의 대중화된 기원입니다. 보쌈은 삶은 돼지고기를 여러가지 채소잎에 싸서 먹는 조선족 전통 음식입니다. 그 종류는 다양하며 지역과 재료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대표적인 보쌈으로 기본 보쌈 즉 수육 보쌈인데요. 돼지 앞다리살이나 삼겹살을 향신료 즉 월계 수잎, 마늘, 생강, 파, 된장 등을 넣은 물에 푹 삶아 얇게 썰어냅니다. 그리고 상추, 깻잎, 배추 속잎 등 여러가지 채소잎에 쌈장이나 새우젓을 곁들여 먹습니다. 그리고 보쌈 김치도 유명한데요. 삶은 돼지고기를 잘 익은 김치와 함께 싸먹는 방식입니다. 신선한 채소잎 대신 김치 잎으로 고기를 감싸는데 김치의 시원하고 매콤한 맛이 고기의 느끼함을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족발보쌈은 보쌈의 고기를 족발로 대체한 음식입니다. 족발의 쫄깃한 식감과 풍부한 콜라겐이 특징이며 보쌈과 같은 방식으로 채소잎에 싸서 먹습니다. 이외에도 굴보쌈, 해물보쌈 등 다양한 보쌈이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행 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연변 특색 음식인 보쌈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변 특색 음식 보쌈은 자유로운 조합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핵심입니다. 상추, 깻잎, 배추잎은 기본이고 여기 호박잎, 곰취, 양배추, 미역 등 정말 다양한 식물의 잎을 사용합니다. 연변보쌈은 쌀밥을 기본으로 삶은 돼지고기, 김치, 마늘, 고추, 오이, 당근 등 각종 나물과 반찬들을 함께 올려 먹습니다. 그리고 맛의 완성은 바로 쌈장인데요. 다진 고기를 넣고 기름에 볶은 쌈장이 연변식의 특징으로 깊고

고소한 맛을 더해줍니다. 이 모든 재료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골라 한 입에 쏙 싸먹는 것이 바로 연변보쌈의 묘미인데요. 연변보쌈의 문화적 의미를 살펴보면 보쌈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복을 싸서 먹는 음식으로 여겨져 장수 음식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한상 가득 펼쳐진 재료들을 둘러앉아 서로 싸주고 나누는 과정 자체가 연변 사람들의 훈훈한 인정과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합니다. 연변 곳곳에는 각자의 비법과 정성을 담은 보쌈 전문점들이 많은데요. 연변 사람들은 물론 많은 여행객들의 미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연변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를 즐기려면 연변 보쌈을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선한 재료와 자유로운 조합, 그리고 나눔의 정신이 담긴 이 음식을 통해 연변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한층 더 가까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연변 특색 음식인 더덕구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라지과에 속하는 더덕은 일명 사삼이라고도 불립니다. 뿌리가 도라지나 임삼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흰색의 즙액이 나오는 것이 특징인데요. 더덕은 밭에서 나는 고기 백삼이라고도 불리며 임삼과 견조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약효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더덕은 겨울철 추위를 이기는 아주 좋은 약재로 그 효능이 뛰어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더덕구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덕구이는 먼저 재료 준비부터 신경 써야 하는데요. 주재료인 생더덕은 껍질이 거칠고 흙이 묻어있으므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칼이나 손으로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이때 장뿌리까지 깨끗이 제거해야 더덕 특유의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더덕은 세로로 반으로 갈라 뼈를 따라 자르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양념이 더 잘 배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더덕을 펴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덕의 굵은 부분을 칼등이나 밀대로 가볍게 두드려 납작하게 펴주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더덕의 질긴 섬유질이 풀어져 부드러운 식감을 얻게 됩니다. 너무 세게 치면 갈라질 수 있으므로 적당한 힘으로 조절하는 것이 요리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질이 끝난 더덕은 소금물에 10분 정도 담가두면 더덕 특유의 쓴맛이 제거되고 더욱 아삭한 식감을 살릴 수 있습니다. 소금물에 충분히 담근 후에는 키친타월이나 면보로 물기를 꼭 짜냅니다.

더덕구이의 양념장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냄비에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다진 마늘, 다진 파, 설탕이나 꿀, 참기름을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여기에 취향에 따라 물엿이나 올리고당을 한 큰술 더하면 더욱 윤기나고 달콤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양념장이 너무 걸쭉하다면 물이나 맛술을 조금씩 넣어 농도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덕을 굽기 시작합니다. 프라이팬에 식용유나 들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중불로 가열한 다음 손질한 더덕을 팬에 펼쳐놓고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이때 약 3분에서 5분 정도 중불에서 구우면 더덕의 가장자리가 살짝 말라가며 투명해지고 속이 익기 시작합니다.

도둑이 반쯤 익었다 싶으면 불을 약불로 줄이고 미리 만들어둔 양념장을 붓이나 숟가락을 이용해 골고루 발라줍니다. 이때 불을 약하게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양념장에 들어있는 당분이 강한 불에서 쉽게 타서 쓴맛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념을 바른 도둑을 다시 앞뒤로 천천히 구워주면 양념이 도둑 속으로 스며들면서 고소하고 달콤한 향이 은은하게 퍼져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더덕이 전체적으로 노릇하게 익고 양념이 잘 배어들었다면 불을 끄고 깨소금을 솔솔 뿌려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더덕구이는 그대로 먹어도 좋지만 상추나 깻잎에 싸서 쌈장과 함께 즐기면 더욱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막걸리나 소주와 함께 곁들여 먹으면 훌륭한 술 안주가 되며 따뜻한 밥 위에 얹어 비벼 먹어도 일품입니다.

더덕구이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더덕을 충분히 두드려 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굽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중불로 익히다

연변 특색 음식 더덕구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아시는 더덕은 어떤 효능을 지니고 있는지 아래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덕은 예로부터 귀중한 약재로 사용되어 온 식물로 그 뿌리에는 다양한 건강 효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더덕은 기관지와 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더덕에 풍부하게 함유된 사포닌 성분과 이눌린 성분은 가래를 없애고 기침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여 폐 기능 전반을 튼튼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천식, 편도선염, 인후염과

더덕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항암 효과도 지니고 있는데요. 이 뿌리에는 다당류와 페놀성 화합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입니다. 특히 더덕의 단면에서 나오는 하얀 진액에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란세마사이드 A라는 성분은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촉진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됐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더덕 추출물은 특히 폐암세포에 대한 억제 반응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 폐의 건강과 암 예방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가치를 지닌 식품입니다.

간 기능 개선과 해독 작용 또한 더덕이 지닌 중요한 효능 중 하나입니다. 더덕은 간 기능을 강화하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 더덕 육지를 첨가한 식이를 섭취한 경우 간의 중성 지방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더덕의 껍질과 육질 모두 항산화 효과와 지질 조성 개선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더덕이 지방간 예방과 간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더덕은 항비만 및 항당뇨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발효 더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더덕 발효물은 혈당 흡수율을 조절하고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금으로 발효시킨 더덕은 당뇨병과 지방간 개선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대사성 질환 예방을 위한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면역력 증진 측면에서도 더덕은 주목할 만한 가치를 지닙니다. 더덕의 항산화 효과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며 더덕 추출물이 실제로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는 더덕이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우리 몸의 방어체계를 튼튼히 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더덕은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덕 발효 추출물을 화장품에 적용한 연구에서는 경피 수분 증발량이 개선되고 경피 수분량과 유분량이 향상되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이는 더덕이 인체 피부의 보습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피부 건조를 개선하고 건강한 피부 장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더덕은 기관지와 폐 건강, 항산화 및 항암, 간 기능 보호, 대사 질환 예방, 면역력 강화, 피부 보습에 이르기까지 바로 일상이 되고 그 일상이 쌓여 행복이라는 사랑탑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이 그 사랑탑의 아름다운 벽돌이 되길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는 맛깔스러운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윤거리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멀리 타양에 계신 분들, 아마 고향 연변이 많이 그리워지시겠죠?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문춘산 작사 손홍범 작곡의 렴촌 가수가 부른 내 고향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오신 아버지, 그분의 고향길에는 어떤 추억과 어떤 그리움이 담겨있을까요? 배서윤 작사, 박경만 작곡의 구련옥 가수가 부른 아버지의 고향길을 전해드립니다.

푸른 산 맑은 물, 그리고 그 산 속에 깃든 평화로운 삶. 청산은 우리에게 언제나 위로와 여유를 줍니다. 리상각 작사 박성철 작곡의 황순자 가수가 부른 청산 소곡을 전해드립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 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집안일로 가득한 평범한 일상.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 짧은 한 줄의 글, 좋은 한 권의 책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곤 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주부 도서관과 함께 따뜻한 책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더위를 이겨내고 계신가요? 시원한 바다가 생각나시죠? 오늘은 뜨거운 태양과 짜릿짠 바닷물 그리고 한 로인의 외로운 싸움을 그린 걸작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로인과 바다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어떻게 버텨내셨나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모두가 나를 포기한 것 같고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에 처한 한 로인의 이야기입니다.

84일 동안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늙은 어부. 모두가 그를 비웃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85일째 되는 날, 그는 혼자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헤밍웨이의 로인과 바다, 그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이 작품의 작가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1898년 미국 시카고 교회에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는 사냥과 낚시를 좋아하는 분이셨고요. 어머니는 음악과 독서를 즐기는 지적인 분이었다고 합니다. 헤밍웨이는 이 두 부모님의 성격을 모두 물려받았지만 특히 아버지로부터 자연과 스포츠를 사랑하는 기질을 강하게 물려받았죠.

헤밍웨이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려 했지만 눈이 나빠 불합격됩니다. 그래서 그는 신문사 기자로 일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구급차 운전병으로 이탈리아 전선에 종군하게 되죠. 이때의 경험은 훗날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무기여 잘 있거라에 생생하게 녹아듭니다. 헤밍웨이는 살아 생전에도 엄청난 명성을 누렸으며 말년에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삶과 죽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그렇게 깊이 고민했던 작가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하고 말이죠.

이런 의문은 아마도 우리가 로인과 바다를 읽으면서 조금이나마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작품은 헤밍웨이의 마지막 걸작으로 그가 평생 추구해온 인간의 존엄성과 불굴의 의지를 가장 완벽하게 담아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쿠바의 작은 어촌 마을에 산티아고라는 늙은 어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는 84일째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처음 40일 동안은 마너린이라는 소년이 함께했지만 이 소년의 부모는 저울로 인한 이제 완전히 최악의 상황이야 라고 말하며 소년을 다른 배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84일 동안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 마음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고 또 지루했을까요? 그래도 로이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년을 위로하며 말하죠. 85라는 숫자는 재수가 좋은 숫자란 말이다.

마침내 85일째 되는 날, 로이는 평소보다 더 멀리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큰 고기가 낚시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 고기가 엄청나게 커요. 배보다도 더 큽니다. 로이는 혼자서 이 거대한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기 시작하죠.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점은요, 로이는 고기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고기에 끌려갑니다. 이틀 밤낮을 고기에 끌려다니면서도 로이는 줄을 놓지 않아요. 손에는 피가 나고 등은 욱신거리고 왼손에는 쥐가 나지만 그는 버팁니다. 고기야, 나는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 테다. 이 말을 들으니 왠지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아요?

이틀 밤낮의 사투 끝에 드디어 로이는 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로이는 이 잡은 고기에서 흘러나온 피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몰려오는 겁니다. 로이는 작살로 또 칼로 곤봉으로 필사적으로 싸우지만 결국 고기는 상어들에게 뜯겨 뼈만 남고 말죠. 로이는 빈 껍데기만 남은 고기를 배에 매단 채 마을로 돌아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항구에 혼자 배를 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깊이 잠들죠. 다음날 아침 소년 만월인이 로인의 방문을 열고 들어와 로인의 상처난 손을 보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부들은 배 옆에 매달린 5.5m짜리 고기 뼈를 보고 감탄하는데요. 그들은 로인이 정말 대단한 고기를 잡았음을 알고 있어요. 비록 상어에게 다 먹혔지만 그 고기의 뼈는 로인의 위대한 싸움을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이야기는 로인이 다시 사자 꿈을 꾸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사자들은 로인이 어렸을 적에 아프리카에서 보았던 그 사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작품에는 딱 세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주 소박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인물들이에요. 먼저 로인 산티아고입니다. 그는 깡마르고 목덜미에 깊은 주름이 잡혀 있고 두 손에는 고기잡이로 생긴 상처가 가득한 늙은 어부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만은 바다처럼 푸르고 쾌활함과 불굴의 생기가 감돌고 있어요. 산티아고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엄청난 지혜와 존엄성이 담겨 있는데요. 그는 자신을 이상한 늙은이라고 부르며 웃지만 사실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가 고기와 싸우면서 하는 혼잣말을 들어보세요.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까. 인간은 죽을지는 몰라도 패배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한마디에 산티아고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소년 만어린입니다. 그는 산티아고에게 고기잡이를 배운 아이예요. 부모님의 강요로 다른 배로 옮겼지만 마음은 항상 로인과 함께 있는데요. 그는 로인의 빈 배를 보며 가슴 아파하고 로인이 잠들었을 때는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고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소녀는 로인의 외로운 싸움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다시 바다로 나갈 거예요 라고 말하며 로인의 정신을 이어받을 후계자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새치죠. 이 작품에서 고기는 단순한 먹잇감이 아닙니다. 로인은 고기를 형제라고 부르며 존경합니다. 나는 너를 좋아하고 더더구나 존경한다. 하지만 오늘은 기어코 끝장내고 말 테다. 로인은 고기를 죽이면서도 죄책감을 느끼는데요. 자신이 살기 위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고기를 죽여야 했지만 그 고기는 너무나 아름답고 거귀한 존재였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누군가를 또 무언가를 희생시키는 건 어쩌면 불가피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을 잊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인간다움의 핵심이 아닐까요?

여인과 바다는 단순한 고기잡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작품은 인간의 존엄성과 불굴의 의지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예요. 로이는 84일 동안 고기를 잡지 못해 모두에게 비웃음을 삽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멀리, 더 깊은 바다로 나가죠. 이것이 바로 산티아고의 위대함입니다. 남들이 포기할 때 그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거대한 고기와의 싸움에서 로이는 여러 번 절망에 빠지죠. 손에는 피가 나고 등은 뼈가 부러질 듯 아프고 왼손에는 쥐가 나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키나 단단히 잡고 있으라고. 이제부터 행운이 올지 누가 아나. 상어떼가 와서 모조리 고기를 먹어치웠을 때 로이는 또 말하죠. 그놈들이 이겼어. 놈들이 정말 나한테 이겼다니까. 하지만 소녀는 말하죠. 그 고기가 할아버지한테 이긴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로이는 고기를 잃었지만 싸움 자체는 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고 인간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증명했어요. 이것이 바로 패배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의 결말을 슬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로이는 고기를 잃었지만 자신의 존엄성을 지켰거든요. 그리고 소년이라는 후계자에게 자신의 정신을 물려주었죠. 헤밍웨이는 이 작품으로 1953년 풀리처상을, 1954년에는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보편적인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작가의 삶과 작품이 얼마나 밀접한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헤밍웨이는 평생 동안 위험과 모험을 즐겼어요. 에스파냐 투, 아프리카 사냥, 심해 낚시, 또 권투 등 위험한 스포츠를 즐겼는데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그의 작품에 고스란히 녹아들었죠. 로인과 바다에서 로인이 고기와 싸우는 모습은 사실 헤밍웨이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의 재능과 우울증과 또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때로는 이겼고 때로는 졌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을 통해 헤밍웨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간은 패배하지 않는다고요. 지는 건 괜찮지만 포기하는 건 안 된다고요. 그게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라고요. 네, 여러분도 인생에서 힘든 순간이 있으시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때 이 로인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전정예, 진행의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머리로 만나면 인맥이고 가슴으로 만나면 인연이며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인연은 운명이라 합니다. 내 곁에 다가온 소중한 인연과 함께 오늘도 평범한 속에 행복을 찾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한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필명 곰살 맞은 꽃사슴의 글 잠이 복인 줄은 나이 들어서야 알았다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내 평생 가장 큰 특징을 하나 꼽으라면 아마 이것일 것이다. 잠이 많고 한 번 잠들면 좀처럼 깨지 못한다는 것. 어릴 때부터 그랬다. 타고나기를 잠이 많았다. 아침이면 구들에서 몸을 깨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웠다. 시험이 다가오면 전날 밤마다 의욕만큼은 하늘을 찔렀다. 어머니, 내일 새벽 4시에 꼭 깨워주쇼. 일찍 일어나 외워야 할 것도 많고 문제도 풀어야 한다. 예? 꼭, 꼭. 나는 매번 신신당부했고 어머니는 매번 그 말을 믿었다. 다음날이면 약속 시간에 어김없이 나를 깨우러 다가왔다. 홍이야, 4시다. 일어나라. 한창 단잠에 빠져있을 때 들려오는 어머니 목소리는 그때 내게

중에서 가장 반갑자는 소리였다. 몇 번이나 불려서야 겨우 귀에 들어오면 나는 비몽사몽간에 예 하고 대답만 한다. 눈꺼풀은 천근만근이라 도무지 떠지지 않고 몸을 한번 뒤척인 뒤 다시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든다. 잠시 후 어머니가 다시 온다. 홍이야, 빨리 일어나라. 나는 또 예, 예 하고 대답만 할 뿐이다. 몸은 구들에 착 달라붙은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결국 화를 냈고 나는 한창 자던 잠을 깨웠다고 억울해서 퉁퉁거렸다. 이른 아침부터 둘이 티격태격하는 날도 많았다. 잠은 설쳤고 공부는 시작도 못했고 기분만 엉망이 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못 일어날 거면 그냥 푹 자라. 너를 깨우다 보면 나도 아침 일이 다 꼬인다. 둘 다 피곤하기만 하지. 맞는 말이었다. 나도 그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었다. 그런데도 시험철만 되면 또 일찍 일어나겠다고 큰 소리 쳤고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이불 속에서 무너졌다. 그렇게 소학교 초중을 졸업할 때까지 시험만 다고 오면 같은 일이 반복됐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나를 깨우느라 진이 빠졌고 나는 끝내 일어나지 못한 채 계획했던 새벽 공부를 한 번도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가장 미안한 건 그때는 그 미안함마저 어머니에게 또 넘겼다는 것이다. 괜히 돌아져 아침도 먹지 않고 학교에 간 적도 있었다. 마치 내가 일어나지 못한 게 어머니 때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돌이켜보면 철없는 심소리였다. 직장인이 된 뒤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젊었을 때는 정말 잠이 많았다. 일찍 자든 늦게 자든 알람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었다. 아침마다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 작은 전쟁이었다. 알람이 몇 번이나 울려야 겨우 몸을 일으켰고 허둥지둥 씻고 아침을 챙겨 먹은 뒤 출근했다. 반면 저녁에 눕기만 하면 8시간, 9시간은 거뜬히 잤다. 한 번 잠들면 업어가도 모를 만큼 깊이 잤다. 24살 무렵에는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이 하나 있었다. 고중 시절 분신처럼 붙어 다니던 친구 금아가 연길의 대학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다가 상해로 직장을 옮기게 됐다. 그때는 휴대전화도 삐삐도 없던 시절이었다. 연락이라고는 편지나 직장 전화가 전부였다. 우리 편집실에도 전화기가 있긴 했지만 주임실에 두 대뿐이라 급한 연락이 있을 때나 가끔 사용하는 것이었다. 며칠 전 금아에게서 편지가 왔다. 일행 몇지서 북경에서 기차를 갈아타게 되니 그날 밤 도착해서 내 기숙사에 묵고 다음날 상해로 가겠다는 내용이었다. 한여름이었다. 그날 밤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천둥 번개까지 쳤다. 룸메이트 복녀와 나는 저녁을 먹고 금아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졸음이 밀려왔다. 잠깐만 눈 좀 붙이자. 그 잠깐이 문제였다. 둘 다 그대로 골아떨어졌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금아가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역 근처 여관에서 잤다가 바로 기차를 탔겠거니 짐작했다. 그런데 출근하려고 기숙사를 나와서 이웃들이 웃으며 말했다. 어젯밤 친구분들이 한참 문을 두드리던데요. 우리도 그 소리에 깨서 나와 같이 두드리고 불러봤는데 방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결국 못 깨우고 여관으로 갔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미안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까지 났다. 그토록 기다리던 친구였는데도 문 두드리는 소리를 끝내 한 번도 듣지 못한 것이다. 천둥 소리와 빗소리에 묻힌 건지 아니면 정말 세상 모르고 잔 건지 지금도 모르겠다. 며칠 뒤 상해에서 금아의 편지가 도착했다. 근처 여관에서 하룻밤 묵고 다음날 무사히 기차를 타고 상해에 잘 도착했으니 미안해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그래도 그 일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젊은 시절의 나는 정말 세상 모르게 잘 자는 사람이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이다. 연로한 시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시어머님의 남동생,
그러니까 시 외삼촌께서 연변에서 북경으로 출장을 오셨다. 그날은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기로 하셨다. 이튿날 평소에도 잠이 적으셨던 시어머님은 그날따라 더 일찍 일어나셨다. 동생에게 아침을 든든히 먹여 보내려고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셨다. 나는 평소처럼 내 생체 시계가 깨워주는 시간에 일어났다. 늦은 것도 이른 것도 아닌 늘 그 시간이었을 뿐이다. 아침상을 앞두고 시 외삼촌께서 웃으며 한마디 하셨다. 젊은 며느리가 연세 많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이렇게 늦게 일어나면 되겠나? 젊은 사람들은 좀 부지런해야지. 물론 농담 삼아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듣는 순간 나는 쥐 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다. 평소에도 마음 한구석에 늘 걸리던 일이었는데 면전에서 그 말을 듣고 나니 더없이 민망했다. 나도 일찍 일어나고 싶었다.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살림도 척척 해내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정말 일어나지 못했다. 그 무렵에는 스스로를 참 많이도 탓했다. 알람을 한 번 맞추고 두 번 맞추고 세 번 맞춰도 결과는 늘 같았다. 미안한 마음은 점점 커지는데 늦잠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았다. 나중에는 어머님과 슬며시 협상까지 해보았다. 저는 아침을 조금 늦게 먹거나 한 끼쯤 거르는 것도 괜찮으니까 조금만 더 자면 안 될까요? 결국 그 문제만큼은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그때는 늘 같은 생각을 했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세우며 지냈다. 물론 늘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어떤 날은 마음먹고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기도 했다. 그렇게 조금씩 맞춰가며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인생이란 참 묘하다. 세상 일은 정말 돌고 돈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어느새 나는 50대 중반이 되었다. 깨워도 깨워도 못 일어나던 그 사람은 이제 어디에도 없다. 최근 몇 년 사이 잠의 질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아마 나이 탓일 것이다. 이제는 알람이 필요 없다. 진작 치워버렸다. 밤에 몇 시에 잠들던 새벽 3시나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진다. 한밤중에도 몇 번씩 깨고 뒤척이다 다시 겨우 잠든다. 많이 자도 5시간, 6시간, 어떤 날은 4시간도 채 못 잔다. 예전처럼 8시간, 9시간을 세상 모르고 푹 자던 시절은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 젊었을 때는 일찍 일어나지 못해 늘 미안했다. 지금은 늦잠이라도 한번 실컷 자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한때는 잠이 너무 많다고 게으르다고 입을 밖으로 좀처럼 나오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참 많이도 구박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니 비로소 알겠다.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인생은 참 재미있다. 한때는 귀찮고 못마땅했던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 아무리 바라봐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선물이 되기도 한다. 젊은 날의 나는 잠이 너무 많아 걱정이었고 지금의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해 걱정이다. 결국 가장 좋았던 시절은 아무 걱정 없이 세상 모르고 푹 잘 수 있었던 그 시절이 아니었을까. 이제야 안다. 잘 잔다는 것. 그것도 젊음이 주는 축복이었다는 것을. 글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요. 한때는 너무 귀찮고 달갑지 않던 것들이 어느 순간 돌아보면은 아무리 손 내밀어도 다시는 잡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하루가 언젠가는 걷잡을 수 없이 그리운 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의 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의 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5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7월 초사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타협이라는 단어는 흔히 양보의 대가로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세상과의 타협은 결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단한 바위가 물살에 깎여 둥근 모양이 되듯이 살아남기 위한 지혜이자 성장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조향숙이 쓴 수필, 타협, 그 외로운 몸짓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은 부러지지 않으려고 바람과 타협하는 것일까?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로 몸을 피하는 것 역시 흩어지지 않으려고 나뭇가지와 타협하는 것일까? 그렇게 서로 조금씩 물러서고 비켜주며 저들은 하나의 공존을 이루는 것일까? 그래서 나무는 다시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며 무성해지고 바람은 제 기세를 거두어 더 먼 곳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것일까? 저들은 자신을 알고 서로를 알 만큼 신비로운 지혜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자연의 위대함일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타협을 하게 된다. 과연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의미나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잘 알지 못한 채 그저 살아가는 것일까? 혹은 그것을 찾아 끊임없이 헤매는 것일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변변치 못한 자신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다스리며 견뎌내는 과정일지도 모르겠다. 현실은 우리의 생각처럼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렇다고 이 자리를 훌쩍 떠나버릴 수도 없다. 원하지 않았다며 거부할 수도 없다. 잠시 외면하고 도망치더라도 다시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 세상 안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한 그런 상황은 언제나 우리 앞에 놓인다. 어느 날 직장 문제로 깊이 고민하는 딸에게 나는 꿈도 가질 수 있고 재능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직장이면 좋겠다고 했다. 그 말을 건네면서 스스로 제법 그럴듯한 조언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내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딸애가 연주포를 쏘아대듯 쏟아냈다. 환상을 깨라고. 누구는 배달을 하고 누구는 가게가 문을 닫고 누구는 빈 털터리가 되고 누구는 미치고 그들 모두가 그런 삶을 원했겠느냐고. 모두 살아남기 위해 밥벌이에 급급한 것이라고. 그 중에 어느 누가 꿈을 모르고 어느 누가 성장을 원하지 않고 어느 누가 리상이 없겠느냐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여의치 않으니 닥치는 대로 받아들이며 생활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안간 힘을 쓰는 거라고. 그때 나는 비로소 애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느꼈고 마음이 뭉클해졌다. 잇따라 내 딸과 같은 고민을 하며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몸부림치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이 떠올랐다. 그동안 나는 나와 내 아이, 내 가족의 일에만 열중하느라 주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도 급하게 밀려왔다. 작고 평범한 내가 이 세상의 온갖 아픔의 종류와 깊이를 다 이해하고 함께 울어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게 그냥 흘려보냈던 여러 암울한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현실은 예측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문제들로 가득하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고 태풍이 휘몰아치고 눈사태가 덮쳐오고 웅뎅이, 절벽, 가시밭길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 모든 순간에 얼마나 큰 공포와 막막함을 견뎌야 하는지 모른다. 소심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면서 항상 불안한 까닭이 거기에 있다.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나면 그제야 하루를 안도한다. 머릿속에 그려보는 미래의 계획은 자주 빗나간다. 리상적인 세상은 좀처럼 다가오지 않는다. 세상과 세상

상 속의 꿈, 그 사이에서 우리는 자주 구겨지고 괴로워한다. 늘어나는 우울증 환자의 수와 각종 사연에 얽힌 사건들을 보다 보면 너무 경악스럽다. 그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고뇌와 회한만 목까지 차올라 숨이 막혔을 것이다. 꿈이 부서지고 꿈속의 세상도 부서지고 결국 자신도 산산조각 나는 것이다. 그들을 두고 세상과 생활과 타협에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 타협은 정녕 자신의 욕망을 적당히 줄이기만 하면 될 만큼 그리 가벼운 일인가? 당사자가 되어 직접 겪고 느껴보지 않고는 그 고통에 온전히 닿지도 그래서 이해하지도 못한다. 자신과 타협하는 시간, 그 무한한 심연 속에서 오롯이 혼자 겪는 치열한 시간은 지독한 외로움과 고통의 반복이다. 제 안에 웅크리고 돌아앉아 자신의 생사를 찢고 헤집고 뼈를 잘라 들여다보며 낱낱이 해보한다. 피 흐르는 절단면을 응시하며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가 깊숙이 숨겨두고 소중히 지켜왔던 꿈을 깨뜨린다. 꿈이 부서지면에는 소리 없는 비명만이 가득 차오른다. 그 속에서 꿈의 파편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덜어는 쓸쓸히 쓸어버린다. 혼자서 상처를 직시하고 자욱한 아픔의 냄새를 맡는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직접 발견하는 순간 최대의 굴욕감이 밀려온다. 그러나 그 무관해함이 우리의 진실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불완전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 초라하고 무력한 자신의 내면을 마주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그런 자신을 붙잡고 스스로 질문하고 부정하고 다시 주장하고 반박하며 그렇게 지쳐간다. 그러다가 피로의 절정에 이르러서 비로소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과 타협한다. 어쩌면 지쳐서 쉬운 쪽으로 기운 것인지도 모른다. 사실상 지치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악물고 싸우면 언젠가는 화려한 성공의 날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며 락관적인 설교를 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의 피와 뼈와 살과 신경은 세상과 끝까지 맞설 만큼 강하지 않다. 이토록 극심하게 아파야 하는 타협은 얼마간의 안녕을 가져다 줄 뿐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어느 순간 또다시 목을 졸라오는 불안이 덮칠 것이다. 불안은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뒤따른다. 진심을 다해 열정을 쏟아도 근면한 노력이 언제나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애써 일구한 것은 부질없어지고 결국 또 한 번 타협을 해야만 한다. 그렇게 우리는 위축되고 좌절하며 꿈은 또 한 번 작아지고 보잘것 없어진다. 날마다 해는 다시 떠오르지만 진부함에는 변함이 없다. 아무런 보람도 없는 자질구레한 시간들을 살아가는 자신에게 냉소하고 분노하고 실망한다. 타협하는 그 시간은 가장 적막하고 타협하는 그 모습은 가장 외롭다. 타인은 아무리 다가서고 껴안으려 해도 도저히 가다할 수 없다. 그리고 당사자는 조금의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아 다가오는 일을 바라보는 일조차 불가능하다. 아무와도 나눌 수 없이 혼자 울고 혼자 눈물을 닦아야 한다. 너무 처연한 광경이다. 타협하지 않고 절대적인 무언가를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 것은 참으로 독한 아름다움이다. 반면 타협 역시 세상과 싸울 용기가 부족한 자가 약간의 위로와 편안함을 얻으려는 무용한 자기 도취만이 아니다. 이 또한 자신과의 철저한 싸움이며 지극히 슬프면서도 강렬한 아름다움이다. 권태와 체념, 포기를 버리고 타협을 선택하는 것은 현실의 통째로 삼켜지거나 세상에서 추방당하지 않으려는 저항만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과 다시 연계를 맺고 그 세상 안에서 꿈을 구축하기 위한 뜨거운 도전이기도 하다. 세상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자신의 실수도 품어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강함일지도 모른다.
삶과 꿈 사이에서 결국 삶의 고통이 압도적으로 전승하여 버티지 못하더라도 시도는 하는 것이다. 우리는 화려한 꿈을 꾸지 않는다. 화려한 삶에 대해 잘 모르기에 애초에 그런 꿈조차 꿀 수 없다. 다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며 자식을 키우고 가끔은 단조로운 삶의 이체를 더하는 작은 선물을 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감히 쓰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푼 돈을 모으고 그러면 바람이 조금 더 부드럽고 햇살이 한결 따스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사랑하며 밥을 먹고 길을 걷고 일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살고 싶을 뿐이다. 우리는 언제나 꿈꾸면서도 그것을 깨뜨릴 때를 알고 깨뜨리면서도 다시 꿈꾼다. 한때 거룩해 보이던 꿈은 이제 사소해지고 뚜렷하던 꿈의 윤곽은 흐릿해지고 선명하던 꿈의 색채는 바래지고 요동치던 꿈의 맥박은 느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은 아직 있고 우리는 희망하며 오늘을 견디고 미래를 그리며 기다린다. 어쩌면 타협하는 시간의 외로움과 안쓰러움조차 모른 채 슬프게 살아있을지라도 힘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참을 수 없는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매번 간신히 숨을 고른다. 그 한 번의 숨이 생명이 다시 숨쉬는 법을 배워가는 시작이 되고 조금 더 단단해지는 순간이 된다. 그것이 삶에 대한 존중이며 생명에 대한 사랑이다. 그것이 세상을 껴안는 또 하나의 방식이다. 타협, 그 외로운 몸짓을 나는 사랑한다. 우리는 때로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좌절하지만 벽을 허물지 못하면 그 옆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면 됩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완벽한 이상을 고집하면서 외로워지기보다 적절한 선에서 마음을 열고 세상의 온도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더 넓은 풍경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타협은 흙탕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함을 유지하면서도 유연하게 휘어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타협 속에서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자신만의 중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심이 바로 나라는 존재의 진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수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언제라도 보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위대한 사랑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아껴주시는 부모님의 마음은 바다처럼 깊고 하늘처럼 넓습니다.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시간 만들어가시길 바라면서 윤홍매 작사 윤강철 작곡의 부모 보내드립니다. 구련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향의 길, 정겨운 마을 풍경, 가족들의 따뜻한 모습이 멜로디 속에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고향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이어서 박춘선 작사, 렴승학 작곡의 귀향길 보내드립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리운 마음을 안고 돌아가고 싶은 곳, 정든 고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푸른 들판, 맑은 시냇물, 정겨운 이웃들의 모습이 가득한 고향은 우리에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터전입니다.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과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고향에 대한 소중한 정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백금 작사 김여풍 작곡의 오세요 정든 고향에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따뜻한 정과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서로 아끼고 돕는 따뜻한 삶의 모습을 노래합니다. 다 함께 웃고 함께 노력하며 행복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일상은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전광훈 작사, 김광일 작곡의 우리 사는 세상은 보내드립니다. 석광선 한선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소박하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착하고 성실하게 서로 사랑하고 웃으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알려줍니다. 소소한 일상과 행복을 담은 가요. 요렇게 살면 좋지. 보내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0: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즐겁고 알차게 잘 보냈죠? 오늘은 우리 몸속에 숨겨진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는 비밀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0: 바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곳인데요. 혹시 짐작 가는 친구 있나요? 바로 우리 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 오늘 이야기 제목은 신비한 몸속 소화공장인데요. 우리 몸속 소화공장에서 어떤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요?
0: 신비한 몸속 소화공장.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나연이는 정말 행복하고 신나는 하루를 보냈어요. 아침에는 엄마가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잡곡밥에 고소한 계란말이, 상큼한 배추김치까지 골고루 맛있게 먹었고, 등교하기 전에는 엄마가 깨끗이 써준 달콤한 사과도 맛있게 챙겨 먹었어요.
1: 낮에는 학교 급식으로 맛있는 갈비찜과 신선한 야채 반찬을 골고루 맛있게 먹고, 방과 후에는 친구들과 공원에서 숨바꼭질도 하고 시소 미끄럼틀도 타며 실컷 뛰놀았어요. 그러다 배가 고파서 간식으로 달콤한 바나나와 초콜릿 과자도 맛있게 먹었어요.
0: 저녁에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불고기와 시금치 나물에 고소한 감자볶음까지 골고루 배불리 먹고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정말 행복하고 기분이 좋죠?
1: 네,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나면 그저 배가 불러 좋다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몸에는 정말 신기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바로 우리 몸속에 아주 멋진 비밀 소화공장이 자리 잡고 있어 우리 건강을 위해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0: 이 소화공장은 바로 우리 소중한 위가 운영하는 몸속 소화공장이에요. 이 공장은 우리 배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며 언제나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공장 천장에는 작은 별 조명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언제든 음식이 들어오면 바로 가공할 수 있도록 항상 완벽하게 준비를 마치고 있어요.
1: 이 공장 안에는 부지런한 요정 직원 3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새콤달콤한 비법 소화액을 만드는 산뜻 요정이고, 둘째는 딱딱한 음식을 부드럽고 곱게 으깨주는 으깬 요정이며, 셋째는 몸에 좋은 영양분만 골라내 온몸 구석구석까지 배달해주는 영양배달 요정이에요.
0: 세 요정은 모두 예쁜 앞치마를 두르고 작은 도구들을 들고 다니며 우리가 한입 한입 먹은 모든 음식을 받아 정성껏 가공하고 다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1: 우리가 밥을 천천히 꼭꼭 씹어 삼키면 음식은 목 안에 있는 길고 부드러운 식도 통로를 타고 슝 하고 미끄러져 내려와 이 신비한 소화 공장에 쏙 도착해요.
0: 그러면 맨 먼저 산뜻 요정이 작은 발걸음으로 살금살금 달려 나와 부드럽고 새콤달콤한 특별 소화액을 차르르 골고루 뿌려줘요. 마치 맛있는 요리에 비법 소스를 뿌리는 것처럼 딱딱한 음식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신비한 마법 소스나 다름없어요. 이 소화액이 없으면 아무리 부드러운 음식이라도 잘 풀리지 않아 소화하기 정말 힘들어지고 배까지 답답하고 불편해지게 돼요.
1: 산뜻 요정이 작업을 마치면 그 다음엔 으깸 요정이 두 팔을 걷어올리고 열심히 일을 시작해요. 으깸 요정은 밥알, 고기 조각, 과일 덩어리, 반찬 조각들을 모두 아주 작은 알갱이로 부드럽게 으깨줘요.
0: 만약 우리가 장난치면서 음식을 대충 씹고 급하게 삼키면 큰 덩어리가 그대로 뱃속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요정들은 훨씬 힘들게 음식을 쪼개고 두드리며 으깨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뱃속 요정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
1: 으깨미 요정이 음식을 부드럽게 잘 으깨준 뒤에는 이제 영양 배달 요정이 나설 차례예요. 영양 배달 요정은 부드럽게 잘 풀린 음식 속에서 어린이들이 쑥쑥 자라는데 꼭 필요한 영양분, 몸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비타민,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에너지 알갱이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골라내줘요.
0: 그리고 몸속 구석구석 촘촘하게 뻗어있는 혈액길을 따라 머리부터 발, 다리는 물론이고 작은 손가락과 발가락까지 빠짐없이 골고루 영양을 배달해줘요.

0: 그러면 우리도 배도 든든해지고 몸에 힘이 불끈 생겨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돼요.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공부도 잘 되며 키도 쑥쑥 건강하게 자라게 되죠.
1: 이처럼 뱃속 요정들이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우리는 매일 활기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우리 몸속 요정들 정말 대단하고 고마운 소중한 친구들 맞죠?
0: 네, 그런데 오늘 나연이는 2세 요정 친구들을 괴롭히는 안 좋은 생활 습관을 드리고 말았어요. 저녁밥을 배불리 먹고도 배가 고프다며 엄마 몰래 맵고 자극적인 매운 라면을 허겁지겁 급하게 먹었어요. 심지어 라면을 다 먹은 뒤에는 냉장고에서 차가운 아이스크림까지 꺼내 먹었어요.
1: 그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을 보는 내내 바르지 않는 자세로 구부정하게 앉아 간식을 계속 먹고 있었어요. 그러자 평소 언제나 조용하고 평화롭던 뱃속 소화 공장이 순간 시끌벅적해지고 말았어요.
0: 갑자기 차가운 아이스크림의 서늘한 냉기가 뱃속 소화 공장 안을 싹 휩쓸고 스쳐 지나갔고 맵고 자극적인 라면의 얼큰한 향이 사방으로 퍼졌어요. 그러자 공장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확 떨어졌다가 다시 확 올라가기를 반복하며 들쭉날쭉해졌어요.
1: 평소 언제나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조용히 일하던 소화 공장이 갑자기 한쪽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다른 한쪽은 화끈하게 뜨거워졌어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새 요정들도 깜짝 놀라 당황해하며 당장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0: 평소처럼 여유롭고 부드럽게 음식을 처리할 수 없게 됐고 공장 벽까지 살살 떨릴 정도로 불안한 상황이 계속됐어요. 이렇게 소화 공장이 한순간에 혼란에 빠지자 나연이도 자연스레 배가 살살 아파지고 속이 울렁거리는 불편한 느낌이 점점 커졌어요.
1: 새 요정도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와 자극적인 음식 때문에 몹시 힘들고 당황했지만 맡은 소화 작업만큼은 절대 멈출 수 없었어요. 요정들은 나연이의 건강을 생각하며 일을 멈추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노력했어요.
0: 차가운 아이스크림 덩어리는 공장 안의 따뜻한 온기로 조금씩 천천히 녹여주고 맵고 자극적인 라면의 성분은 조심스레 하나하나 부드럽게 중화시켰어요. 그리고 뱃속으로 들어온 온갖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꼼꼼하게 처리해 나갔어요.
1: 평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웃으며 즐겁게 일했던 요정들이지만 오늘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온 힘을 다해 일해야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여도 평소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고 요정들은 온몸이 지치고 기운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몹시 힘들어졌어요.
0: 게다가 나연이가 텔레비전에 푹 빠져 구부정하게 웅크린 자세로 앉아 급하게 간식을 먹다 보니 소화 공장이 꾹 눌려서 일하기가 더욱 힘들어졌어요. 요정들은 좁은 공간을 비집고 다니며 불편한 몸을 이끌고 힘겹게 일을 계속해 나갔어요.
1: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지자 나연이는 점점 배에 통증이 심해지고 속도 매우 불편해졌어요. 더 이상 텔레비전을 볼 기분도 없고 마음껏 놀 수도 없게 되자 나연이는 할 수 없이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잠자리에 들었어요.
0: 나연이가 편안하고 바른 자세로 반듯하게 누워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지자 비로소 몸이 안정되면서 뱃속 소화공장도 제자리를 찾아 점차 차분해졌어요.
1: 지치고 힘들었던 새 요정들도 한숨을 돌리며 남은 일을 천천히 깔끔하게 마치고 드디어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어요.
0: 다음 날 아침 맑고 상쾌한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어요. 잠을 푹 자고 일어난 나연이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어젯밤에 그토록 아팠던 배가 싹 나아지고 몸도 한결 가뿐해지며 기분까지 아주 상쾌해졌어요.
1: 세수를 마치고 아침밥을 먹었어요.

0: 먹으려고 식탁에 앉은 나연이는 평소 가장 좋아하는 마라볶음을 보고 손을 뻗으려다가 그만 멈췄어요. 순간 어젯밤에 배가 아프고 속이 불편했던 기억이 떠오른 것이었어요.
1: 나연이는 이제야 비로소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음식을 먹을 때 절대 텔레비전을 보거나 장난치며 급하게 먹어서는 안 되고 바른 자세로 똑바로 앉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는 소중한 사실을요.
0: 또 너무 맵거나 너무 차가운 자극적인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는 안 되고 밥을 먹은 뒤 바로 간식을 과하게 먹는 것도 몸에 좋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1: 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너무 과식하지 말고 적당히 먹어야 하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잘 지키며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0: 자신이 잠든 사이 뱃속 요정들이 밤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 자극받은 뱃속을 차분하게 다스리고 지친 몸을 살들이 돌봐줬기 때문에 아침에 다시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나연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일찍 자야 뱃속 요정들도 일찍 일을 마치고 편히 쉴 수 있겠구나. 그래야 소화공장도 언제나 건강하게 잘 운영될 수 있겠구나.

0: 네, 사실 우리는 매일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편하게 놀고 잠들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뱃속 소화공장 요정들은 쉬지 않고 계속 우리 몸을 위해 묵묵히 열심히 일해주고 있어요.
1: 이 세 요정은 우리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고 영양을 골고루 공급해주며 우리가 키가 쑥쑥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정말 고마운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부지런한 소화공장 요정들을 생각하며 바른 식사 습관과 올바른 앉은 자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꼭 잘 지켜줘야 해요.

0: 네, 친구들 오늘 뱃속 소화공장 이야기 정말 재미있지 않았나요? 우리 몸속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조용히 우리를 지켜주고 돌봐주는 부지런한 요정 친구들이 정말 많이 숨어 있어요. 뇌 속 택배센터 요정들도 있고 오늘 만난 뱃속 소화공장 요정들도 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몸속 요정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1: 네, 친구들, 뱃속 요정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늘 간직하고 바른 식사 습관을 꼭 지키면서 언제나 건강하게 쑥쑥 자라길 바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복록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임경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파란 날 빨간 날을 준비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모두 다 바쁜 날,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날. 그러나 토요일은 엽서장도 파란 날, 내 마음도 파란 날, 휴식하는 날.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구의 로컬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염견입니다.

매술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비어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딛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20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전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주민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시간을 내서 길태동의문진부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 숙청량 원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네.
1: 숙청량 원장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의의 후회친이라 하는데 이 선생이 직접 배양한 제자인데 일찍이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하고 현재는 중화중의약학회 회원 맹로중의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0: 네.
1: 35년이란 중의서의 임상 경험을 말죠. 풍부히 갖춘 분인데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가위만 해서 다면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왜냐하기라면 이분이 장악한 기술이 다방면입니다. 하나는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 관념하고 변증론 치유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중약 처방을 내드리는데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고요. 이외에도 말이죠. 준악한 혈의 주사료법이라든가 경근신구로법에 쇼전도란데 칼침에 정맥주사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말이죠. 아주 익숙히 다가간 분인데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을 비교적 잘 치료합니다. 심뇌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그리고 관심병 신교통에 이러한 질병을 잘 치료하는데 이러한 질병을 치료할 때는 중약하고 친구료법에 댄디라는데 정맥주사료법 이런 것을 말죠. 환자의 병정에 따라서 결합해서 사용하는데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기능항진, 기능저하 여러 가지 류형의 갑상선의 염증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또한 모종의 피부과 질병 치료에서도 말이죠.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 습진이라든가 진단하기는 헐치만은 치료가 잘 되지 않은 뉴피션 소보짐이라 합니다. 신마진의 초장이라 하는데 청춘 여드름에

0: 이상 퍼진 이러한 말이죠. 피부병도 자취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연변에 와서 예, 이분이가 또 골관절 교통의 질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퇴행성 관절염, 좌골신경통, 풍습성 관절염, 뉴머티스성 관절염, 족근통, 이러한 말이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이죠.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연변에 계신다 하게 되면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숙사란 숙제를 쓰는데 숙충양원장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요사이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가보게 되면 적지 않은 분들이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아프다거나 허리 터분하다거나 기억력이 감퇴된다거나 이러한 말이죠. 증세를 보이는 분들이 많이는 말이죠. 숙충양원장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시간을 내서 어떠한 말이죠. 질병들이 늘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맥이 떨어지거나 혹은 말이죠. 허리 터분하거나 이러한 증세를 보이는가 우리 알아보도록 합시다. 많이는 말이죠. 심뇌혈관계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증세를 많이 보입니다. 특히 거기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대략 보게 되면 절반 정도의 이러한 증세를 보일 때 있습니다. 이외에도 말이죠. 저혈압이라든가 심률이 고르지 못한 말이죠. 이런 병증이 심리스탕이라는데 그리고 출혈성 말이죠. 병변이 뇌출혈이라든가 조막막 하강출혈 그리고 췌쇄라는데 결혈성 병변에 많이는 노경스로 고생하는 분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0: 예.
2: 아, 경추가 아프고 뭐 손도 저리고 어지럽게 해가지고 문에 그 수원장 수원장님 살아가서 이렇게 낙도 지고 등락도 지고 침도마다 좀 낮아가지고 다시 예약했었고요.
0: 예. 어전에 오세요. 오늘은 예.
2: 어전에
0: 예약이 됐습니다. 예.
1: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담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수고 많습니다.
0: 예, 응당합니다. 예.
3: 저는 심자에 아이 좋아서 뛸 때는 지네 정신없이 뛰고 또 어때 뭔 할 땐 또 뛰는 같지 않고 이랬습니다.
0: 예, 심리스탕.
3: 아플 때도 많고
0: 예.
3: 어떨 때는 칼 오이는 것처럼 아프고 어떨 때는 막 그저 기가 끄는 것처럼 아프고 이랬습니다. 근데 원장 선생님 가서 토약도 먼저 먹고 또 괜찮을까 하다가 아이 썼습니다.
0: 예.
3: 또 오늘 가 다시 좀 더 쓰자고 그래 예약하자고.
0: 예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전에 예. 오십시오. 예예
3: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담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네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예
4: 요추간판 탈출의 좌골신경통에 대해서
0: 예
4: 이 아픔에 자꾸 내리 다리 둘이 뻗침이 걷기 바빠가지고 이래서 그 강점이 지금 천약도 먹고 지금 친구를 맞고 한 게
0: 돈
4: 예. 같은 것도 많이 났고 지금 자꾸 다리 둘이 내리뻗침이 걷기 바쁘던 게
0: 예.
4: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0: 예, 좋은 소식입니다. 예. 예.
4: 오늘 또 가서 예약하자고 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어전에 오세요. 예.
4: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예. 예,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다음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네.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세요.
0: 예.
5: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0: 예.
5: 저는 저기 여든 들어서 목이 너무 아프고 저기 뭔가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어지럽기도 하고 경력이 감퇴되면서 이용 좋지 않았습니다.
0: 예.
5: 그래서 예, 저기 그런 선장님하고 예, 어, 몇 번 갖다 먹었는데 지금 머리가 아프던 게 지금 낫고 예, 이, 저기, 발이에 이렇게 해면 디딘 것처럼 예, 그래서 가졌고 또 이용 그랬는데 예.
0: 예.
5: 그것도 좀 낫습니다.
0: 예.
5: 그래서 일어났을 때 좀 더 쓰려고 오늘이 가서 원장님 한번 더 보이려고 예약해 주세요.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세요. 예.
5: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네.
5: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나는 골이 희하고 아프고 희하면 어림지 나고 이 목이 줄이 뻗치고 면서 이 잔다리 다 아프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 골이 아프다도 또 이 다리 막 저리고 이래서
0: 예.
6: 원래 어느 때 원래 한 번 배웠는데
0: 예.
6: 그래 배워 약 한 번 개다 먹은 게 낫습니다. 이게 이번 주가 배웠으면 해서 예약하자 그래.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어디에 오세요? 예.
6: 예. 감사합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나는요, 전화기 녹음으로 숨이 차고, 예.
0: 예.
7: 가슴이 막 답답해. 몸이 쫓으면 그렇게 딱 후둑후둑 떨려납니다.
0: 예.
7: 예. 그래서 이 방면 대한 그 이사, 이사가 말해서 청약을 한 세척 쥐다 먹은 게
0: 예.
7: 많이 세척 쥐다 먹은 게 후들후들한 것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숨 찬 것도 좋아지고 해서 오늘도 또 더 이사를 예. 배우려고 또
0: 예.
7: 예약하고
0: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어디에 오시면 됩니다. 예.
7: 예. 안녕하세요.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예.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8: 예, 예. 나는 수건자의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8: 예, 평소에도 예, 이 가슴이 답답하고 좀 침침하고 식은 땀도 잘 흘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눕으면 영 가빠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0: 오, 심하구만요.
8: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수건자의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침도 맞고 이랬는데 지금 많이 허전 가져왔습니다.
0: 예, 예.
8: 그래 오늘이 좀 한 번 더 예약하자고 그럽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어디에 오시면 됩니다. 예.
8: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9: 예, 저는 팔다리가 저리고 어떤 때는 머리가 어지럽고 심하고 그리고 혈압도 높아가지고 박용덕 주임한테서 참약을 두 번 썼는데
0: 예.
9: 예, 팔다리 저린 것이 예, 술저리고
0: 예.
9: 머리가 어지럽고 빙하던 것이 많이 나사져서 그래서 오늘이 또 박용덕 주임한테 가서 약을 좀 더 쓰려고 합니다.
0: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됐습니다. 예.
9: 예, 감사합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0: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0: 예, 저는 이 경추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결태중이의 수원장이 경추를 그저 중이 치료만 아니고, 중이 뭐 약으로 침으로 주사로 치료한다고 소문들었습니다.
0: 예,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
10: 예, 저는 중약도 먹어봤고 안마도 받아봤고
0: 예.
10: 친구도 해봤고 했는데 예. 그때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후에 또 다시 재발해가지고 예.
0: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예.
10: 예,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콩표도 너무 많이 그러나 그러는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설에 소개를 받고 지금 수건장을 보이려고 전화드립니다.
0: 예, 오늘 오시겠어요?
10: 예, 오늘 가려고 예약하려고.
0: 예, 오늘은 그럼 오전에 일찍 오세요. 예, 이분이 환자 많아서. 예.
10: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1: 예, 제 차례니까.
0: 예, 맞습니다.
11: 예, 여름 들어서 좀 빼보고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식후물 좀 올라와서 예. 맥이 떴고 해서 원장 선생님께 두 번 봤습니다.
0: 예, 예.
11: 그리고 굉장히 시큼한

0: 나오는 거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 한번 약도
1: 예. 예, 예, 연락이 됐습니다. 어떤에 오시면 예. 됩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오란비견 환자입니다.
1: 예.
3: 1년에 서너 번씩 발작하는데, 한 번 발작은 한 달 넘었지, 죽물을 좀 먹고, 죽물 조금 먹어도 식후물이 올라오고 위가 아프고 배가 붓고 이런 증상이 많아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래서 예, 이 방송을 듣고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 가서 청약을 세 번 제단 먹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속도 편하고 예. 위 소화도 잘 되고 식후물도 그렇게 올라오지 않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도 좀 선생님한테 더 가서 약 제다 먹으라고 예약 부탁드립니다.
1: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예. 됐습니다. 예.
3: 네,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5: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5: 에 저는 저기 신장병 환자인데 그 저 올리방이랑 좀 올라가기 때문에 좀 바쁘면은 숨이 차고
1: 예예
5: 저녁에 잠도 잘 안 오고 땀이 자꾸 나고 해. 그래서 전번에 그 저기 그 박성호 선생님 약을 세첩 썼는데
1: 예.
5: 저 효과 좋은 것 같습니다.
1: 예.
5: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가서 치료를 하다고 그랬다.
1: 예. 어떠냐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신가?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예 저는 허리가 아파서 예. 돌아 눕기도 바쁘고 일어나 앉기도 앉을 때도 남이 부축해서 약 겨우 일어나 뗐습니다.
1: 오 심했군요. 예.
6: 예, 그런 게 강철수 주임한테서 침도 맞고 철도 수 한 어제는 한 두 번 갔다가 처리 먹었습니다. 근데 예. 지금 효과가 많이 좋습니다. 오늘 또 예약합시다. 강철수 주임을 예. 예약합시다. 예.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어디에 예.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세요. 저 당천에서 그 서주민대 좀 가다 그랬다.
1: 예.
7: 그 두루 저 간도 나쁘고 그다음에 저 뇌란 받아 있고 그래서 저 우리 부부가 갔다 왔는데
1: 예.
7: 오늘도 또 부부가 또 같이 가다 그랬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7: 예, 이게
1: 됐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나는 박기훈도 주인. 뭡니까 거기다 부탁합니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8: 어린 찐하고 다리 아프고 이 방면에서 한 서너 번 서약 가져다 먹었는데 많이 나았습니다.
1: 예, 좋은 사실.
8: 그래서 한 번 더 먹으려 합니다.
1: 예.
8: 예, 부탁합니다.
1: 예. 연결됐습니다. 네. 어디에 오시면 됩니다. 예.
8: 예, 고맙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9: 예, 내 전화 맞습니까?
1: 예, 맞습니다.
9: 예, 수고를 하십니다.
1: 예, 예.
2: 얘기하십시오.
9: 심혈관과를 오늘 예약하려고 그랬나?
1: 예.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0: 전번에 강주임인가?
1: 예, 그럼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심혈관계통의 문제가 발생할 때 늘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사맥이 나른해지거나 이런 일련의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에 또 보게 되면 골관절계통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경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증세가 많이 또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빈혈로 고생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이런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맥이 떨어지거나 이런 증세를 보일 때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하늘로 뇌혈지병이라는데 얼스종합증이라는 거 말이죠. 환자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천청으로 메니얼스종합증이랍니다. 이런 분들을 본다 할 때 머리가 어지러운 정도가 말이죠. 아주 심합니다. 하늘 땅이 말이죠. 팽팽 돌아가고 미스껍고 토하고 말이죠. 어떤 분들은 아예 말이죠.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병변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일상생활하고 공작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아주 말이죠. 지장이 있습니다.
2: 네.
1: 머리가 어지럽거나 흐릿허분하거나 이런 분들을 우리 보게 되면 도저히 말이죠. 주의력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런 병증으로 고생할 때는 말이죠. 사업이 아주 말이죠. 지장이 됩니다. 그리고 학습 효율도 낮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이죠. 기억력이 몹시 떨어집니다. 돌아앉은 말이죠. 아까 무슨 말씀 했는지 말이죠. 생각이 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말이죠. 사유가 아둔해집니다. 옛날에는 아주 민첩했는데 그리고 하루 종일 말이죠. 자부럽고 자지 못한 것 같으라면 그리고 손발이가 마무에 마비되고 저리고 사맥이 나른해지고 적지 않는 분들은 말이죠. 길을 걸을 때 걸음걸이가 말이죠.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평온을 말이죠. 평형을 잡기 바빠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진에 와서요. 환자분들이 많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째 내 길을 걸으게 되면 어째 솜을 받는다. 속해를 받는 것 같다. 우리 연변말을 하게 되면 속해를 받는 것 같다. 이런 감을 느낍니다. 이래서 상기적으로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또 심리적인 문제를 또 인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도 지장이 있지. 예컨대 말이죠. 경제조건이 돼서 말이죠. 어디를 말이죠. 유람을 가자 해도 말이죠. 늘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흐릿허분하기 때문에 유람을 갈 수가 없거든.
2: 네.
1: 다른 분들은 유람을 댕기고 말이죠. 돌아와서 말이죠. 그 네. 유람 곳을 말이죠. 소개를 하는데 붙지요?
2: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한 가지 물어봅시다.
1: 예.
3: 지금 성함은 온몸이 뼈가 다
2: 네.
3: 지금 어떻게 무슨 약을 먹으면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예, 이렇게 합시다. 예, 제가 직접 환자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숙청량 원장을 소개라고 했는데 이분이가 이런 방면에 말이죠. 예, 전문가입니다. 잘 치료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시간을 짜내서 숙청량 원장을 찾으세요.
3: 예, 오늘은 출근합니까?
1: 예, 오늘은 오전에 합니다.
3: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러니까,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머리가 늘상 어지럽거나, 흐릿허분하거나, 아프거나 하게 되면 말이죠. 예, 아까도, 설명 올렸지만,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고, 또 말이죠. 예, 어디를 말이죠. 다니자 해도, 유람을 다니자 해도, 다닐 수가 없단 말입니다.
2: 잠시만요. 예.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예. 맞습니다.
4: 예. 저는 최영리 선생님, 최주인인 데서 치무 맞았습니다.
1: 예, 어떤 정화에서 치무 맞았습니까?
4: 예, 어제 맞았는가 하면 목이 줄이 뻗치는 시래 소담 고리 휑하고 이 어깨가 영 이렇게 덥대다. 그래서 이게

0: 어떻게 돼 이런가 했더만은 그 제주임 선생께서 지무 맞아봐라고 그러면 좀 나을 게라고 그래 지무에 한 열흘 맞았습니다.
1: 예.
0: 골도 거뿐하고 예 발은 올림도 이렇고 용 이렇게 어깨도 거뿐하네 용 좋습니다. 그래서 좀 한 개려 정도 치료할까 안 해가지고 그래
1: 예.
0: 오늘 가도 되겠는지
1: 예 완전히 됩니다. 일찍 오세요. 이번에 환장 예. 많습니다. 예, 예.
0: 아,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에, 그러니까, 예. 에, 심리적인 문제라는 것이, 어디를 말죠. 제 생각대로 다니자에도 바쁘니까, 예. 저도 모르게 말죠. 우울해진단 말입니다. 예. 우울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도 하늘로의 예, 조리증이라는데, 에, 생각대로 되지 않을까요, 말이죠. 예? 에, 불안해지거든요. 에, 그리고 말이죠. 예? 에, 늘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예? 에, 허리 터분하거나, 이러한 말이죠. 병증을 말이죠. 예? 에, 제때 말이죠. 예? 해결해드리지 못하게 되면, 예, 만성질병을 인기할 수 있습니다. 빈혈이라든가, 예? 경추병이라든가. 에, 관건 문제는 또, 예? 에, 이외에 말이죠. 예? 예, 위험성이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말이죠. 예. 아, 십자기를 걷는데, 그 지나가는데, 머리가 어지러운 것이 심하게 되면, 어떨 때는 말도 하세요. 돌돌한단 말도, 건져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어떻습니까? 이외 사고에 차에 치울 수도 있고, 또 번져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 골절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더 심할 때는 또, 예, 예 생명 위험도 말이죠. 예. 느끼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교대를 했지만 머리가 어지럽다, 아프다, 맥이 떨어진다, 하루 종일 말이죠. 자부럽다 이런 증세를 보일 때는 말이죠. 꼭 병원에 가서 우리 길태중인문진부의 숙청량 원장처럼 이렇게 말이죠. 림상 경험이 풍부한 분들 찾아서 하나는 원인을 꼭 밝혀야 됩니다. 에, 어째서 내가 머리가 어집나, 어지러운가, 아픈가, 맥이 떨어지는가, 도대체 심리혈관 질병에 무슨, 왔는가, 혹은 골관절계통의 질병에서 경추병이 있는가, 빈혈이 있는가, 이러한 말죠. 원인을 꼭 밝히고, 대응되는 말죠. 치료수단.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중의학에서 보게 되면 변증 논치라는데 첨약을 말이죠 쓰든지 또 정황에 근거해서 말이죠 친구료법을 결합하든지 여러 가지 말이죠 치료 방안이 있는데 첫째는 무슨 질병이 있는가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그에 상응되는 말이죠 치료 수단 중의도 좋고 서의도 좋고 말 좋은데. 예, 어느 수단을 말이죠, 어느 방법을 채용하면 치료 효과가 좋겠는가. 꼭 말이죠, 전문가 선생님들 찾아서 진료를 받아야, 정확한 말이죠. 진단이 하고, 진단하고, 치료 수단이 말이죠. 나오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혈압이 온정되지 못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이 말이죠. 머리가 어지럽다.
2: 네, 그래요. 아, 예. 네, 월요일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예.
2: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5000번, 2765-5000번입니다.
3: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 상무위원이 몇 주당이 석인 호가복이 연길에서 한국 충청남도의회 의장 조철기 일행을 회견했습니다.
3: 2026년 연변주 경로시즌 용정역 노인 변강행 주제활동이 용정에서 정식 가동됐습니다.
2: 연변 대표팀은 8월 13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일반 경기 마지막 시합에 참가하기 위해 내몽골 자치구 통교시로 출발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13일 연길에서 한국 충청남도의회 의장 조철기 일행을 회견했습니다. 호가복은 연변주 당위와 정부를 대표해 조철기 일행의 방문에 환영을 표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서로 사이가 좋으며 상업적인 면에서 서로 통하는 바 연변은 단행간 충청남도를 비롯한 한국의 여러 지방과 경제무역, 인문 등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해왔습니다. 현재 연변은 습금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의 사업회보 청취시에 한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지역 특점과 자원 우세, 산업 토대, 비교 우세에 입각해 전통산업을 개조 승격하고 특색 우세 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신에너지, 신소재, 신의약, 신의료 미용, 신장비 등 5대 전략적 신흥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힘을 쏟아 연변 특색의 현대화 산업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한국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한 지역 중 하나로 반도체, 전자, 디스플레이, 생물의학, 의료, 미용 등 분야에서 두터운 실력과 뚜렷한 우세를 보유하고 있는 바 두 지역 간의 협력은 잠재력이 거대하고 전망이 높습니다. 충청남도의회가 양국 정상이 달성한 중요한 공동인식을 실행하고 계속해서 가교 역할을 수행해 두 지역 간 인원과 기업의 교류를 위해 더 많은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연변에와 고찰하고 투자 흥업하도록 추동하기를 희망합니다. 연변주 당위와 정부는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인류 경영 환경 조성에 주력해 한국 기업들이 연변에서 발전하는 데 질 높고 능률적인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호혜 상생을 힘써 실현할 것입니다. 조철기는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연변은 자연 환경이 아름답고 산업 토대가 튼튼하며 발전 기세가 강력합니다. 충청남도의회는 계속해서 가교 역할을 수행해 두 지역이 산업, 관광, 체육 등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심화하도록 추진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공동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제1부의장 장승재,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왕추국,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회견에 참가했습니다.
3: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공동번영발전 추동을 명확히 해 여러 민족이 함께 사회주의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추동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습군평 청소기는 여러 민족이 공동단결진보하고 공동번영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과 역량, 희망의 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4장에서는 민족지역 고품질 발전을 다그치는 것을 둘러싸고 여러 민족의 공동부유를 추진하고 여러 민족이 함께 사회주의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추동하는 데 관해 관련 규정을 했습니다. 첫째, 국가에서 새 발전 리념을 관철해 민족지역의 개혁개방 전면 심화와 국가 발전 전략에 대한 전면 융합, 자체 발전 능력 제고를 지지하며 지역 간 조화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일체화 발전 기제와 차별화된 지역 지원 정책을 완선하며 연계 지원, 동서부 협력 등 지원 협력 기제를 건전히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문은 계획과 정책 조치를 제정하고 실시할 때 반드시 세 가지 의의를 부여하는 총체적 요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기초시설 건설, 산업 발전, 공공 봉사 건설, 자연

0: 자원 보호와 생태 문명 건설, 변강 안정 공고 및 흥성, 풍속 개량 등 면에서 각기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구체 조치를 제기했습니다.
1: 2026년 연변주 경로 시즌 룡정격 로인 변강행 주재 활동이 13일 룡정에서 정식 가동됐습니다. 위지에서 연변에 온 개거로인들과 주내 로당원, 퇴역군인, 민족단결, 선진인물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홍색교연 기지를 찾아 혁명 역사를 되새기며 변강 발전의 새 성과를 몰입식으로 체감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민정국, 주노령사업위원회 판공실에서 주최했습니다. 가동식이 끝난 후 로인들은 먼저 룡정시에 위치한 일본 연변 침략 죄증관을 찾았습니다. 해설원의 안내에 따라 참가자들은 실물과 역사 자료 사진을 살펴보며 간고했던 혁명 세월을 돌이켜봤습니다. 로당원과 퇴역 로병들은 감회에 젖어 자신이 변경을 지키고 수호했던 체험을 현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변강의 안정과 평화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퇴역 로병 감사영입니다. 이 전람관에서 교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역사를 잊지 말고 역사를 명기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 우리 국가를 더욱 훌륭하게 건설해야 합니다. 이어 일행은 용정시 지신진 명동 중학 예터 박물관을 찾아 홍색문화의 저력을 깊이 체감했습니다. 활동에서 로인들은 보고 듣고 교류하면서 향촌지능 사업이 변경촌진에 가져온 새로운 변화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주 민정국 당조 성원이고 주 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 상무부주임인 김웅입니다. 로인 변강행 활동을 개최하는 것은 룡정의 홍색 자원, 변경 풍광과 민속 건강 양생 우세를 활용해 로인들이 변강을 구경하고 초심을 되새기며 민속을 체험하고 건강 양생을 향수하는 과정에서 만년의 즐거움과 보람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변강 특색 건강 양생 봉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모든 어르신들이 행복한 만년을 편안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활동은 나흘간 진행되는데 민속 제작 체험, 변경 연선 참관, 로년층 취미 문화 체육 활동 등 특색 활동도 조직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로인들의 정신 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는 동시에 룡정 변경 민속 건강 양생 문화 관광 특색 명함을 1층 빛낼 계획입니다.
0: 연규시 신흥 분야 당건설 사업 일꾼들 중에 이런 당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녀는 고향에 뿌리 내린 지 15년 동안 혁신적으로 세 가지 융합, 세 가지 촉진 당건설 사업법을 탐색해냈습니다. 그녀는 65평방미터의 문방구 가게에서 시작해 오늘날 상권, 서원, 협회 등 3대 분야를 아우르는 당건설 전현 진지를 발전시켰고 당건설 사업을 기업관리, 업무 경영, 사회봉사에 융합해 당건설, 상업, 교양의 심층 융합을 실현하면서 당기가 신흥 분야에서 높이 휘날리도록 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수 우수 당사무 사업일꾼이고 연길시 여성기업가협회 당지부석이며 회장인 왕염양입니다. 연길시 스타일 쇼핑 광장 매장, 대학을 졸업하고 자주 창업에 나선 한 여성이 입당 신청서를 왕염양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망설이고 관망하던 데서 주동적으로 당조직에 가까이 다가서기까지 이 청년 창업자의 변화는 왕염양이 다년간 상권 당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자신의 실제 행동으로 주변 여성 경영자들을 감화시킨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다년간 왕염양은 선으로 스타일 쇼핑광장, 진달래 여자서원, 여성기업가협회 등 3개 당지부를 건설하고 우수한 여성 창업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인도해 주동적으로 당조직에 가까이 다가서도록 하고 신흥 분야 당원 대화를 끊임없이 장대시켜 홍색 씨앗이 상권과 여성 창업자들 가운데서 뿌리 내리고 싹트도록 했습니다. 연길시 스타일 쇼핑광장 위원회사 상인 류문휘입니다. 당원이 된다면 신념이 더욱 확고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조직에 가까이 다가서고 싶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솔선수범을 통해 제 사상을 당원이라는 신분을 통해 사회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청년 상인들의 입당 소망은 왕염양이 혁신적으로 내놓은 세 가지 융합, 세 가지 촉진 당건설 사업법에서 비롯됐습니다. 왕념량은 당건설을 7위 융합해 방향인솔을 촉진하고 당조직의 결책을 기업관리 전과

0: 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당건설을 업무에 융합해 효율 향상을 촉진하고 당원 시범 일터를 설치해 생방송과 봉사 일선에서 당원 신분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또 당건설을 봉사에 융합시켜 사회구역 공익조직과 연동해 여러가지 해민봉사를 펼쳤습니다. 연길신 여성기업가협회 당지부 서기이고 회장인 왕염양입니다. 저는 제가 소속된 몇 개 당지부에서 세 가지 융합, 세 가지 촉진 혁신 사업법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당건설을 사회 치리와 기업 발전 그리고 우리 당원의 사상 의식 인솔에 융합하는 것입니다. 여성 기업가 협회에서 당원 한 명을 발전시키면 그 당원이 성장한 후 소속 당지부와 기업으로 돌아가 당의 씨앗을 뿌리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마치 우리 연변의 진달래처럼 온통 붉게 피어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융합 세 가지 촉진 사업 기제에 의탁해 왕염양은 당원과 기업 골간 쌍방향 육성 기제를 건립했습니다. 당건설을 봉사에 융합해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기 위해 그녀는 진달래 직업양성학교에 의탁해 전문 생방송 양성 기제를 구축했습니다. 그가 구축한 당건설 플러스 양성 플러스 취업 새 모식은 광범한 여성들에게 소득 증대의 새로운 길을 열어줬습니다. 왕염양입니다. 우리 산하에는 직업기능 양성학교가 있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6개로 연 3,500명 가까이 양성했고 취업률은 40% 이상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양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건설과 개인의 발전을 융합시켜 사회에서 창업을 통해 자신의 인생 꿈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연길시 스타일 쇼핑광장 위원회사 생방송 진행자 왕환남입니다. 처음 연길에 왔을 때는 막막했습니다. 연길에서 저만의 터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왕석이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8층 양성기구에서 편집과 생방송을 포함한 1년의 양성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합격된 생방송 진행자가 됐습니다. 평소에도 많은 공익활동에 참가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계속 자신을 향상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향 창업 청년으로부터 세계 당지부를 관리하기까지 왕염양은 시종 업무가 어디까지 확장되면 당 조직도 그곳까지 건설한다는 초심을 실천해왔습니다. 그는 착실한 당건설 사업으로 입당선서를 실천해 붉은 진달래가 상권에서 활짝 피어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왕염양은 우리수 신시대 신흥 분야 우수 당사무 사업일꾼의 생동한 본보기로 됐습니다.
1: 도로 교통안전 위험을 경계 해소하고 관할구역 대중의 출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전 주 공안구 교통관리지대에서는 전주 범위에서 무면허 운전 전문 정돈 행동을 펼쳐 상시화된 엄격관리 태세로 교통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연길시 연하로 교통경찰이 흰색 차 한 대를 멈춰 세우고 운전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운전수가 2022년 만취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을 발견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5년 이내에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지만 해당 운전수는 2026년 5월에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처벌받은 적이 있었으며 이번이 두 번째 적발입니다. 반시간 뒤 교통경찰은 또 자동차 운전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자동차를 운전한 남성 한 명을 적발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는 临시 압류됐고 교통경찰은 법에 따라 이들을 처벌하게 됩니다. 주 공안국 교통관리지대 지휘중심 민경 조욱경입니다. 이번 행동에서 우리는 경찰차 3대와 경찰 12명을 출동시켜 연길시 무면허 운전 위법 행위에 대한 전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전문 행동을 통해 운전수들의 법률 준수 의식을 1층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5월 전문 정돈 행동을 전개한 이래 8월 13일까지 전주 범위에서 무면허 운전 위법 행위 12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전문 정돈 행동은 전면, 무관용, 엄격 집법, 실효 중시 원칙을 견지하고 고정 지점 검문과 동대적 류동 순찰을 결부하는 방식으로 전개돼 위법 공간을 전방위적으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무면허 운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중화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 행정구류 등 처벌 조치를 실시합니다.
0: 연변 대표팀은 8월 13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일반 경기 마지막 시합에 참가하기 위해 내몽골 자치구 통료시로 출발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이 통로역 출구 대청에 도착하자 통로 주최 측에서 정성껏 준비한 환영의식이 펼쳐졌습니다. 마도금으로 구성진 축배가가 울려 퍼졌고 몽골족 복장을 차려입은 여러 명의 사업일꾼들이 감독과 선수들에게 향긋한 마요주를 권했으며 순결함과 영혼을 상징하는 하다를 걸어줬습니다. 동료시 영빈일꾼 연미군입니다. 아주 격동됩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이 원만히 마무리되기를 미리 축원합니다. 선수들이 잘 놀고 잘 먹고 잘 쉬기 바랍니다. 여기의 초원은 풍경이 아름답고 사람도 아름다우며 음식도 맛있습니다. 곧 펼쳐질 이번 대결은 두 팀이 4강 진출을 위해 펼치는 사활전일 뿐만 아니라 축구를 유대로 연변과 통교가 따뜻한 정을 나누는 만남이기도 합니다. 8월 15일 통교시 올림픽 체육 중심 경기장에서 두 지역 축구 팬들은 열정과 온정이 어우러진 이번 경기를 함께 지켜보게 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장천우입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고 모두 정말 열정적입니다.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국 도로학회 관광교통사업위원회에서 근일 2026년도 아름다운 도로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중 안도현 장백산 관광환선 영리도로가 입선됐습니다. 영리도로는 장백산 북쪽 기슭의 리내에 위치했으며 장백산 아래의 작은 강남으로 불리는 량강진을 관통합니다. 량강진의 삼림 피봉률은 93%이고 사계절이 한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도로 연선은 사계절마다 서로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봄에는 산꽃이 만발한 경치를 감상하고 여름에는 숲의 시원함을 누리며 가을에는 붉게 물든 단풍을 감상하고 겨울에는 빙설이 빚어낸 정취를 즐길 수 있어 운전하면서 경치를 감상하기에 제격입니다.
0: 연결시 분열연합회에서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프로젝트 집행 단위인 연결시 언니 수제 장식품 수공방과 손잡고 량질 수공예 기능 수업을 연결시 삼도반진에서 실시했는데 전진 40여 명의 농촌 여성들이 조선족 코바늘 뜨기 기능 공예 양성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양성은 성급 부녀아동 발전 전문 자금의 지원을 받는 길교 공방 수공 제작 육성 프로젝트가 실속 있게 추진돼 실효를 거두도록 하고 농촌 여성들의 령활 취업과 소득 증대 경로를 일층 넓히며 여성들의 창업 혁신 활력을 충분히 방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8월 15일 저녁 6시 연변 용정커시안팀이 홈에서 대련 곤승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이트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8월 15일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통료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개정에서 저녁 7시 10분부터 경기 전 다채로운 공연과 경기 전 과정을 실황 중계하게 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김민혜였습니다.
2: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3: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2: 고향은 지금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올해 유엔 식량 농업 기구 즉 FAO 농촌 인증 창의 시범촌으로 선정된 안도현 이도백화진 두산촌과 또나시 안명호진 소산 취사촌 두 마을이 어떻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그 성공 비결이 우리 소 삼농 발전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네,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 손 농촌 주민 수입이 뚜렷이 증가했는 바 인당 수입은 8,831원으로 전해 동기보다 636원 증가했고 증가률이 7.8%에 달해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증가률은 전국 전성 평균보다 각각 1.4포인트, 0.9포인트 높았습니다. 경영성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량식 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한 데다 비닐하우스 경제가 비교적 빠르게 발전한 호재가 겹치고 향촌 관광 열기가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요소에 힘입어 경영성 수입이 농민 수입에서 차지하는 주도적 지위가 일층 확고해졌습니다. 재산성 수입이 비교적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양식 수매가 높은 가격에 거래된 영향으로 농촌 토지 도급 경영권 양도 비용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면서 헥타르당 평균 양도 가격이 500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향촌 관광 발전에 힘입어 유효 부지가 활성화되면서 재산성 수입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전성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주에서 농촌 집체의 자금 자산 자원 정리 단속 사업을 깊이 있게 펼치고 성재산권 거래 플랫폼을 통해 집체 자산과 자원을 대외 양도했습니다. 한편 미등록지 토지 유료화를 엄격히 실행하고 집체 수입을 농민들에게 분배해 집체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로임성 수입 또한 또렷이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조는 일자리 제공에 의한 빈곤구제 사업을 잘 추진하고 농촌 노력의 전환 취업을 충분히 흡수하는 토대에서 촌집체가 실제와 결부해 최대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격려해 농민들이 충분한 취업을 실현했습니다. 네, 일전 안도현 영경향이 개최한 산업대상 집중계약식에서 장백산 한지흰거위 표준화 양식부화 및 도축일체화 대상과 가구형 분산형 태양광 발전 해민 대상이 착지됐습니다. 이 2대 중점 산업 대상은 특색 양식 플러스 청정 에너지 산업 협동 추진을 통해 현지 향촌지능이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경항 용지촌은 안도 천가거위업 목축발전유한회사와 부지임대협의를 체결했습니다. 기존의 유효자원인 양돈장을 개조 승격해 대상의 건설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투자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네, 이 향정부는 연변주 중어 신에너지발전유한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총투자액이 700만 원에 달하고 69가구를 포함시키는 가구용 분산형 태양광 발전 대상을 유치했습니다. 대상은 농가의 지붕마당 유효자원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하며 가구당 설비 용량은 80kW를 초과하지 않고 380V 전압으로 연결되며 전량 개통 송전, 전량 자가 소비, 자가 소비 후 잉여 전력 개통 송전 등 세계 운영 모식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전기료금 부담을 줄이고 대중의 소득 증대 경로를 확장했으며 유효 자원을 친환경 부민 자산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네, 최근 연간 훈춘시에서는 농촌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을 참답게 추진해 거주하기 적합하고 일하기 좋으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의 새로운 면모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 주거 환경 정비는 향촌 지능을 추동하고 민생 복지를 증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훈춘시는 줄곧 대중의 행복감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들어줬습니다. 시당위 시정부의 주요 책임자가 일선에서 지휘하고 절을 하면서 상시적으로 향진촌 촌민소조를 방문하고 대상건설 현장에서 감독 조사 연구했습니다. 한편 현장에서 단속 성과를 점검하고 단점
문제를 찾아냈으며 인원을 통해 종돈 난제를 해결하는 등 농촌 주거 환경 정비 승격 행동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변경 향촌이 정갈한 주거 환경과 생태 환경을 갖추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혼춘시에서는 폐가, 노후, 화장실, 무너진 담장 등 문제 장소 578곳을 철거, 정돈했고 함부로 물건을 쌓아두거나 불법 건축물 2.3만 곳을 정돈했으며 55.5만 연장메터의 도랑 정비 및 보수 잡초 제거 작업을 완수하고 생활 쓰레기, 건축 쓰레기 1.26만 톤을 반출해 향촌 환경 위생 면모를 근본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네, 올해 안도현 만보진의 블루베리 재배 기지에서는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최근 연간 만보진에서는 현지의 천부적인 생태자원 우세에 이탁해 정부 선도 농장 참여, 농가 수혜라는 특색 산업 발전 경로를 모색해내고 블루베리 규모화, 표준화 재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종묘 재배, 농장 재배, 시장 마케팅을 아우른 산업 사슬을 형성했습니다. 단행간의 육성과 발전을 거쳐 만보진의 블루베리 재배 면적은 50여 헥타르에 달했으며 블루베리는 식감이 좋고 시장 인지도가 높아 성내외로 널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만보진 관련 책임자는 향후 특색 재배 산업을 발전시키고 산업 사슬 연장과 대중의 다원화 소득 증대 경로를 확장하며 부민 흥촌의 기동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보다 많은 촌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장기적으로 수입을 누리도록 추동하고 특색 산업 지능으로 향촌 전면 지능에 에너지를 부여함으로써 농업이 강하고 농촌이 아름다우며 농민이 부유 한 안도의 향촌지능 새 화폭을 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올 들어 화룡시 남평진 용영천에서는 산간지대의 자원 우세에 발붙이고 붉은 고추 특색 산업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용영천에서는 우량종 선별 표준화 기지 건설 정밀 관리 보호를 통해 붉은 고추 산업을 대중 소득 증가와 촌 집체 경제의 질적 향상을 이끄는 부민 기동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특색 산업으로 향촌의 전면적인 지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용영천에서는 고추 시험 재배 기지를 플랫폼으로 삼고 천민들을 밭고르기, 이식 경작지 관리 및 보호 등 전 과정의 생산 작업에 참여시킴으로써 대중들이 집문 앞에서 작업을 거두어들이 소득을 올리게 했습니다. 또한 시험기지 플러스 농가 모식을 빌고 새 품종의 시험재배를 착력점으로 촌민들이 표준화 재배 기술을 직관적으로 배우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모식은 촌의 유효 토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성화시켜 대중들이 특색 산업의 발전 전망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 체계,
0: 저투입 고

0: 네, 오늘은 우리수 농촌발전의 큰 리성표가 될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 즉 FAO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농촌 인정 창의 성과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에서는 안도현 이도백화진 두산촌과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취자촌 이 두 개 마을이 동시에 영예롭게 FAO 농촌 인정 창의 시범촌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식량 농업 박물관 전시 체계에도 동시에 편입 때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네, 이런 단순한 마을 선정을 넘어 국제기구가 인정한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실에는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의 윤철우 박사님을 모시고 이 마을이 어떻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그 성공 비결이 우리 주 삼농 발전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도현 이도백화진 두산촌 그 도나시 소산취사촌이 함께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농촌인정 창의시범촌으로 선정됐는데요. 새농촌 건설에서 앞장서고 있는 촌민위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네, 먼저 두산촌과 소산취사촌이 이번 성과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0: 네. 네,
1: FAO의 이번 농촌 인정 장의 시범촌 선정은 자연유산과 생물 다양성 보호,
0: 네.
1: 전통 식문화 계승,
0: 네.
1: 농촌 교육과 관광 융합 발전,
0: 네.
1: 그리고 혁신과 디지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복합적인 지표를 종합 평가한 결과입니다.
0: 네.
1: 두 마을 모두 이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아 있는 그런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네요. 네.
1: 이번 선정을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총 68개의 그 촌이 관련 시범 촌으로 선정되었는데
0: 네.
1: 그중 길림성에서는 4개 촌이 이름을 올렸으며
0: 네.
1: 우리 주에서는 안도현 두산촌과 도나시 소산취사촌이 성공적으로 선정되어
0: 네.
1: FAO의 그 식량농업 박물관 및 네트워크 체계에 포함되었습니다.
0: 네.
1: FAO 시범촌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성립 80주년을 기념해 추진한 특별 인정 사업입니다.
0: 네.
1: 자연유산과 생물 다양성 보호, 전통 음식 문화 계승,
0: 네.
1: 농촌 교육과 관광 융합 발전, 그리고 혁신 과학 디지털 방식으로 농촌 그 지속 가능 발전을 선도하는 특색 있는 농촌을 표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0: 네.
1: 안도현 이도백화진 두산촌은 장백산 중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네.
1: 두산촌에서는 빙설경제, 온천, 휴양, 민속체험, 림화경제를 바탕으로

0: 네. 천과 기업이 협력하여 고급 민박 군집을 조성하고 네. 전역 사계절 관광 생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1: 네.
0: 이를 통해 두산촌은 장백산 아래 첫 동네로 거듭났고 촌민들은 그 지역 내 취업을 이끌었으며 네. 촌 집체 경제 수입이 400만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1: 그렇네요.
0: 이외 도나시 소산 취사촌이 선정되었는데
1: 네.
0: 이 촌을 보게 되면 녹색 농촌 관광,
1: 네.
0: 싸만 어로 수렵 문화
1: 네.
0: 등 핵심을 특징으로 두 곳이 관광지를 조성했고
1: 네.
0: 유기농 재배, 농사체험, 건강 양생 및 학술 휴양 견학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 촌은 또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레적 향촌 등 여러 그 국가급 영예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이번에 선정된 두 촌은 다 자체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 이는 우리 주가 그 향촌 진흥을 추진하고
1: 네.
0: 농업 문화 관광 네. 융합 발전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1: 네.
0: 우리나라 향촌 진흥 전략
1: 네.
0: 과 나아가서는 세계 각시 그 특색 향촌 발전에 훌륭한 본보기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1: 그렇네요.
0: 네. 특히 두산촌의 경우 이번 선정은 그 선정은 다능간 농촌 품질 향상,
1: 네.
0: 농촌 미화,
1: 네.
0: 농민 소득 증대를 심도 있게 추진한 데 대한 국제적인 그 높은 인정이며
1: 네.
0: 장백산 일대 및 우리 주 농촌이 삼농 고품질 발전, 생태 지속 가능성 농촌 문화 관광 심층 융합 분야에서 내놓은 모범 답안입니다.
1: 그렇네요. 두산촌은 장백산과 가까운 마을이죠. 이 소산 취사촌은 길림성과 흥룡강성 경계에 위치한 마을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리적 특성이 각기 어떤 방식으로 선정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0: 네. 두 마을은 완전히 다른 지리적 문화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두산촌은 장백산이라는 그 동북아 생태의 그 관문 마을로서
1: 네.
0: 보호와 개발 사이에서 그 놀라운 균형을 찾아냈습니다.
1: 네.
0: 반면 소산 취사촌은 350 헥타르의 그 압록강 수역이 만들어낸 습지 생태계를 자랑하며
1: 네.
0: 단풍잎과 동박뱅로 등 희귀철새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1: 네.
0: 이 두 마을은 각각 산과 물이라는 서로 다른 생태 자산을 활용하면서도
1: 네.
0: 공통적으로 생태를 지키며 경제도 살리는 길을 걸어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1: 그렇네요. 그렇다면 우리 먼저 두산촌의 발전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두산촌 이 집체 경제 발전 성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요?
0: 두산촌은 장백산 중부 지역에 위치한 변백한 농촌 마을로 과거 그 산업 구조가 단순하고
1: 네.
0: 산림 자원 이용 효율이 낮았으며
1: 네.
0: 청장년 인구 유동이 크고
1: 네.
0: 마을이 그 농촌 집체 경제 구조가 취약하고
1: 네.
0: 농촌 활력 부족 등 산간 그 농촌이 그 공통적인 난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두산촌은 자체의 그 지리적 우세,
1: 네.
0: 생태적 우세, 민족 문화 우세에 입각해
1: 네.
0: 산업이 흥성하고
1: 네.
0: 생태가 쾌적하며
1: 네.
0: 마을 풍속이 문명하고
1: 네.
0: 생활이 부유한 농촌 진흥 그 정치적 요구를 단단히 잡고
1: 네.
0: 농업, 농촌, 농민 세 가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힘을 쏟아 품질을 높이고
1: 네.
0: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1: 네.
0: 그 결과 적적하던 산골로부터
1: 그렇죠.
0: 국제급 FAO 생태시범촌으로 화려하게 변모하였으며
1: 네.
0: 복제 가능하고 보급 가능하며
1: 네.
0: 지속 가능한 산간마을로 농촌진흥 삼농발전에서의 새로운 모델로 떠올랐습니다.
1: 네.
0: 지금은 그 전급 집체경제 수입이 40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1: 네, 대단하죠?
0: 네, 네, 그렇습니다.
1: 네.
0: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1: 네.
0: 생태유산을 경제자산으로 전환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1: 네. 네.
0: 두산촌은 장백산이 그 빙설경제, 온천휴양, 민속체험, 리마경제 등 그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1: 네.
0: 촌 기업 협력을 통해 정교한 그 민박 집산지를 조성했고,
1: 네.
0: 예, 전역 전계절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 네. 예,
0: 특히 사계절 문화 관광을 표방하며 봄에는 야생화 감상,
1: 네.
0: 여름에는 피서 체험,
1: 네.
0: 예, 가을에는 수확 체험,
1: 네.
0: 예, 겨울에는 빙설 마을 민속 마을로 변신한 등 그 계절별 특화 상품을 개발해
1: 네.
0: 관광객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1: 사계절이죠. 사계절 관광.
0: 그렇습니다. 이 메테사의 두산촌을 보게 되면
1: 네.
0: 삼농사업에서 아래와 같은 면에서 노력을 기울여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우선 농업을 기초로
1: 네.
0: 특색 생태 농업을 심층 발전시켜
1: 네.
0: 산간 마을이 그 현대 농업 발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 네.
0: 농업은 삼농사업이 근본 기초입니다.
1: 네.
0: 두산촌에서는 언제나 생태 우선,
1: 네.
0: 녹색 발전 한선을 추진하면서
1: 네.
0: 과거의 그 일방적인 림산 개발 분산식 전통 재배 방식을 과감히 포기하였습니다.
1: 네.
0: 장백산이 우수한 산림 토지 자원에 의거해
1: 네.
0: 림하 집체 생태 농업 순환 녹색 농업.
1: 네.
0: 특색 브랜드 농업을 힘껏 발전시켜
1: 네.
0: 삼간 그 농업 자원을 완전히 활성화했고
1: 네.
0: 깊은 산이 비옥한 땅과
1: 네.
0: 림해 자원을 그 진정으로 농촌 부흥과 농민 부흥이 그 녹색 미천으로 만들었습니다.
1: 그렇네요.
0: 특히 그 림하 집체 그 축산 재배 체계의 구축은 한무의 그 림지에서 다중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0: 한마디로 개괄해본다면
1: 네.
0: 장백산 산간 림지 특점에 맞추어
1: 네.
0: 두산촌에서는 림하 산업 배치를 과학적으로 기획하고
1: 네.
0: 현지 실정에 맞춰 그 림하 중약재 산나물 그리고 그 림하 식용균
1: 네.
0: 생태 과수림 림하 가축 방목 그
1: 네.
0: 다차원 립체 그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1: 네.
0: 그래요. 전통적인 단일 그 밭재배 방식으로부터
1: 네.
0: 림지 공간과 그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1: 네.
0: 그 위에서는 나무,
1: 네.
0: 중간에서는 약재,
1: 네.
0: 땅에는 나물,
1: 네.
0: 지하에는 축산이라는 그 이러한 그 립체적 복합적 농업 생산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1: 네.
0: 위에 모든 재배 축산 산업은 엄격하게 유기농 생산 기준을 준수하여
1: 네.
0: 비료, 농약, 제초제 사용은 전 생산 과정에서 통제되었습니다.
1: 네.
0: 이와 함께 그 산림 자연 그 생태 환경에 의거해
1: 네.
0: 자연 성장 생태 육성을 실현함으로써
1: 네.
0: 생산되는 중약재 림하 식재료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하여
1: 네.
0: FAO가 제청하는 생태 농업 지속 가능 농업 발전 리듬에 완전히 부합돼
1: 그렇네요.
0: 그 장백산 특색 녹색 산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 그렇네요. 두산촌의 성과 잘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소산 취사촌에 대해 얘기 주셨으면 하는데요. 아마 두산촌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0: 네, 소산 취사촌은 물을 중심으로
1: 네.
0: 발전한 그런 모델입니다. 이
1: 물.
0: 마을은 예.
1: 네.
0: 이 마을은 그 2017년을 기점으로
1: 네.
0: 당 건설 선두로 970만 원을 투자해 그 암로코 휴식곳과 그 암로코 어항
1: 네.
0: 두 대형 관광 시설을 건설하였습니다.
1: 네.
0: 예. 암로코 휴식곳에서는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10여 종의 꽃이 연달아 피어나 화려한 꽃바다를 이루며 그 고산 한지 장미는 그 관광용으로도 활용되고
1: 네.
0: 장미 과자 등 특색 농산물로 가공되어
1: 네.
0: 재배 가공 판매의 그 완전한 산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 그렇네요.
0: 암로코 어항은 식음료, 숙박, 수상 레저를 결합한
1: 네.
0: 종합 관광 시설로 관광객들이 그 호수 위에서 원산과 맑은 물을 먼 산과 맑은 물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소산 취사촌에서는 그냥 장미꽃 관상하고 그 장미꽃 말리워서 파는 것을 넘어서 뭐 2차, 3차 산업으로 과자 또 가공할 수 있는 이런 특색 농산물로 하다 보니 재배, 가공, 판매, 산업 그 사슬을 네. 구축했다는 말씀이죠. 네. 네, 이 농업과 관광이 융합 측면에서 두 마을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0: 예, 네. 두산촌은 그 림하 립채 축산 재배 체계가 핵심입니다.
1: 네. 예,
0: 나무 위에는 그 양봉 나무 그늘 아래는 벽어버섯과 림화삼 재배.
1: 네.
0: 땅에서는 방목을 통해 그 토종달기나
1: 네.
0: 흑돼지를 키우는 그 립채적이고 순환적인 예, 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 네. 예,
0: 특히 가축 배설물을 발효시켜
1: 네.
0: 예,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
1: 네.
0: 다시 밭에 돌리는 순환 농법을 도입해
1: 네.
0: 예, 화학 비료 사용량을 네, 획기적으로 줄이었습니다. 네. 예, 두산촌에서는 그 FAO 글로벌 시범촌 건설 기준으로
1: 네.
0: 예, 그 삼아 그 주거 환경 정비,
1: 네.
0: 기초 시설 업그레이드, 마을 풍경 품질 향상, 문화 관광 업태 예, 육성, 농촌 기초 시설
1: 네.
0: 최적화를 전방위로 추진해 예, 낮고 락후한 삼촌 마을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 네.
0: 예, 그리하여 생태가 아름답고
1: 네.
0: 기능이 완비하며
1: 네.
0: 예, 업태가 풍부하고 그 화목하고 문명한 현대화하고 아름다운 네, 농촌을 건립하였습니다.
1: 네.
0: 예, 우선은 그 전역 그 주거 환경 정비로
1: 네.
0: 예, 마을 환경이 예, 완전히 새롭게 변화했습니다.
1: 그렇네요.
0: 예, 두산촌에서는 예, 체계적인 그 주거 환경 향상 공사를 추진해
1: 네.
0: 촌이 그 도로 포장,
1: 네.
0: 정원 미화, 그 담장 정돈, 예, 배수로 정비를 완료해
1: 네.
0: 모든 가구가 포종도로에 급접하고 거리마다 그 깔끔하게 그 정비되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농촌 화장실 혁명,
1: 네.
0: 생활 쓰레기 분류 수거,
1: 네.
0: 예, 오염물 집중 처리 사업을 추진해
1: 네.
0: 그 마을 전개 활동을 예, 상시 전개해서 무질서한 물체의 적치, 허물어진 담벼, 예, 잡초도미 등 농촌 그 고질병을 완전히 정리하였습니다.
1: 네.
0: 예. 동시에 그 조선족 민속 특색을 결합해
1: 네.
0: 민과 유벽을 통일적으로 수리하고 특색 민속 정문을 조성하며
1: 네.
0: 그 조선족 전통 건축 풍모를 보존하고
1: 네.
0: 장백산 산림미학을 융합하였습니다.
1: 네.
0: 네. 그래야 그 가구마다 풍경이 있고
1: 네.
0: 마을마다 독특한 풍모가 있으며
1: 네.
0: 사계절이 그 아름다운 그 계절 있는 그런 새로운 그 농촌 발전 구도를 형성해
1: 네.
0: 예, 깨끗하고 정돈되며
1: 네.
0: 아름답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목표를 예, 실현하였습니다.
1: 네.
0: 예, 다음 유후 자원을 예, 활성화하여
1: 네.
0: 그 방치된 오랜 그는 그 농촌 집을 예, 지부의 민박으로 예, 변화하였습니다.
1: 민박으로 개변했네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1: 네.
0: 예, 과거 인구 유동으로 예, 빈집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 네.
0: 두산촌에서는 촌 집체 경제 기업과 합작하여 촌민들이 그 주식에 가입, 통일 위탁 관리 등 방식으로 마을 내 유효 농가 낡은 정원 유후 주택지를 활성화해
1: 네.
0: 조선족이 그 특색 고급 민박, 산림 양생 정원, 농촌 테마 료관을 일괄 조성하였습니다.
1: 네.
0: 그리하여 본래 방치되고 폐허가 된 낡은 주택을 관광 접대, 민속 체험, 양생 숙박이 핵심 업태로
1: 네.
0: 삼아 그런 공간으로 변모하였습니다.
1: 그렇네요. 네.
0: 예, 이를 통해 잠든 농촌이 그 자산을 활용하고
1: 네.
0: 마을 환경을 미화하는 동시에
1: 네.
0: 그 대량이 문화 관광 산업을 위 그 일자리를 그 새로 만들어 농촌의 그 지속적이고 그런 수익원을 공급하며
1: 네.
0: 유후 자원이 자산으로
1: 그렇죠.
0: 그 농촌 공간이 발전 공간으로 변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네.
0: 이와 함께 공중 편의 시설 완비로 농촌 서비스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1: 네.
0: 두산촌에서는 집체 경제의 그 발전 장대에 의거해
1: 네.
0: 마을 공중 건설에 꾸준히 수익을 되돌려
1: 네.
0: 농촌의 기초 시설 약점을 보충하였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농촌 관광 문화 광장,
1: 네.
0: 민속 전시관,
1: 네.
0: 주민 활동 센터,
1: 네.
0: 농촌 주차장,
1: 네.
0: 관광객 서비스 센터,
1: 네.
0: 공중 휴식 그 경관을 건립하였으며
1: 네.
0: 전기, 물, 난방, 인터넷, 안전감시 등 기초시설을 전면 보완하였습니다.
1: 그렇네요. 네.
0: 그리고 농촌 공중 서비스, 휴식 네. 서비스, 관광 서비스, 네. 민생 서비스가 전방위로 업그레이드돼 농촌의 기초시설이 빈약하고 네. 공중 서비스가 부족한 옛 모습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 네.
0: 네, 주민들은 편리하고 완비화된 농촌 그 현대 생활을 누릴 수 있고
1: 네.
0: 관광객들은 쾌적한 양질의 농촌 관광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소산 취사촌은 녹색 농촌 관광 문화를 특색으로 삼았습니다.
1: 네.
0: 암로코는 30여 종의 그 민물고기를 양식하며
1: 네.
0: 년간 민물고기 생산

0: 량이 약 20만 건에 달하며
1: 네.
0: 예, 수산업 연간 생산액이 15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1: 네.
0: 이것은 예, 단순한 업이 아닌 네. 관광과 결합된 체험형 업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1: 그렇네요. 예.
0: 또한 유기농 재배, 농사체험, 건강휴양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농촌 주민들에게서 그 농촌 생활이 진정한 매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서산지자촌에서는 암로코를 이용한 민물고기 결합한 체험형 업 발전, 유기농 재배, 농사체험 정말 그 천민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살기 좋은 그 마을을 만들기 위한 그 기초시설 개선과 주민 참여 정황 어떠합니까?
0: 예, 두 마을 모두 주민 참여형 발전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1: 네.
0: 두산촌은 마을 전체의 산림과 초원을 평가해 주민들에게 환경 지분을 부여하고 예, 관광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일정한 비율을 배당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1: 네.
0: 또한 젊은 층이 유출을 막기 위해 귀향 청년 그 창업 지원금을 마련하고
1: 네. 예,
0: SNS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 그렇네요. 예,
0: 소산지산촌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천민 유수금의 사례를 보면
1: 네.
0: 예전에는 얼마 안 되는 반농사에 의존했지만
1: 네.
0: 지금은 꽃 가꾸기,
1: 네.
0: 물고기 가공 등 네. 관광 관련 업종에 참여해
1: 네.
0: 농사 일을 하면서도 예, 연간 6, 7천 원이 수입을 예, 올릴 수 있었습니다.
1: 네.
0: 예, 촌 지도부는 주민들이 예, 모든 마을 관광 발전에 적극적으로 예, 참여하고 있으며
1: 네.
0: 계절마다 일자리를 제공해 주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예, 밝혔습니다.
1: 그렇네요. 지금까지 두산청과 소산취사촌 각기 다른 매력과 성과를 살펴봤습니다. 박사님, 이번 FAO 동시선정이 우리 주위 삼농 발전에 어떤 거시적인 의의를 가지는지 말씀 주실까요?
0: 네, 이번 선정은 네 가지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1: 네.
0: 첫째는 산과 물이라는 서로 다른 생태 자원을 활용한 성공 모델이 검증입니다.
1: 네.
0: 두산촌이 장백산이 그 산림과 빙설 자원을 활용했다면 소산취사촌은 암로코의 습지와 네. 수산 자원을 활용하였습니다.
1: 네.
0: 이는 우리 주가 가진 다양한 자연 자산을 각자의 특성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셈입니다.
1: 네.
0: 둘째는 국제적 인증을 통한 브랜드 가치 상승입니다.
1: 네.
0: FAO의 인증은 전 세계 어느 광고보다 더 큰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1: 그렇죠.
0: 이제 두 마을이 그 농산물과 관광 상품은 세계가 인정한 정정 상품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어 수출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정신호가 켜졌습니다.
1: 네.
0: 셋째는 발전 모델이 그 표준화 가능성입니다.
1: 네.
0: 두 마을 모두 기업 플러스 촌집체 플러스 주민이 협력 모델을 통해 발전해
1: 네.
0: 왔습니다.
1: 네.
0: 이 구조는 우리 주위 그 다른 농촌 지역,
1: 네.
0: 특히 산지나 기타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그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넷째는 향촌 지능이 방향성 재정립입니다.
1: 네.
0: 두 마을 모두 전국 그 아름다운 휴가 향촌 등 국내 영예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 네.
0: 여기 FAO 국제 인증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네. 연변이 농촌 발전은 단순한 국내 수준을 넘어 국제적
1: 네.
0: 기준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1: 네.
0: 이는 우리 주가 향후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행복 지수와
1: 네.
0: 생태 건강 지수를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중요한 그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줬습니다.
1: 그렇네요. 시대가 변하면서 농촌은 더 이상 락후한 공간이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두산청과 서산취사촌이 도전은 향촌지능 전략이라는 이 큰 흐름 속에서 우리 연변의 농촌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는데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마을이 관광지로 멈추지 않고 살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 네.
0: 두산촌은 장백산이 그 제1촌으로서
1: 네.
0: 그리고 소산취사촌은 전국 가장 아름다운 휴식 마을로 각자의 그 브랜드를 구축하였지만 이 면에서 주민들이 그 삶이 윤택해지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 네. 특히 이번 FAO 선정은 국제적 기준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더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이 부여

0: 오는 단순한 그 경제 성장보다 네. 더 나은 생산, 더 나은 역량,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생활이라는 그 4대 차원을 종합평가하였습니다.
1: 네.
0: 두산촌이 생태순환 농업과 사계절 관광, 소산주자촌이 그 꽃길 조성과 전통 의료문화 계승은 모두 이 기준에 부합되는 모범 사례입니다.
1: 네. 네.
0: 두산촌과 소산주자촌이 성공은 우리주 및 길림성이 향촌지능이 우수한 본보기일 뿐만 아니라
1: 네.
0: 생태 지속 가능 농업 관광 융합 발전, 복지 가능,
1: 네.
0: 민생 장기적 유지 가능 등 성숙한 그 모델로
1: 네.
0: 중국이 산간 소수민족 농촌 그 삼농사비 고품질 발전이 길을 열었습니다.
1: 네.
0: 아울러 전국과 전 세계에 중국 농촌이 그 녹색 발전, 문화 계승, 공동 부유의 살아있는 그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1: 네.
0: 네. 앞으로 두산촌, 소산주자촌에서는 네. FAO의 그 시범촌 건설 성과를 꾸준히 공고히 하고
1: 네.
0: 녹색 농업을 더 강화하며
1: 네.
0: 농업 문화 관광 업태를 더욱 발전시키며
1: 네.
0: 농촌이 그 사업을 최적화하며 농촌 부흥 수입 창출 업무를 확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믿음하지 않습니다.
1: 그렇네요. 오늘 연변대학 윤철우 박사님과 함께 안도현 두산청과 도나시 소산취자촌의 새농촌 건설 성과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 두 마을에서 시작된 큰 변화는 우리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향촌지능의 물결 속에서 두산청과 소산취자촌을 비롯한 우리 주의 모든 농촌 마을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살기 좋은 터전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